이민석 후보가 당대표 선출을 위한 강원 TK 순회 경선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치러진 순회 경선에서 김 후보가 48.54% 득표율을 얻어 정청래 후보를 4.1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서도 정 후보를 1.48%포인트 앞서며 조금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강원 TK 순회 경선에서 7.06% 득표율을 얻으면서 누적 득표율은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누적 득표율을 기준으로 친청 최민희 한민수 후보와 친명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가 당선권입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 및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기한 연장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특위는 오늘 3차 청문회에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강동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등을 상대로 투표율 조작 의혹 등을 따져묻습니다. 오는 18일로 잠정 결정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시점을 놓고 공방도 예상됩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나간 낚시객 3명이 연락이 끊긴 지 11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인천 옹진군 자월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객 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구조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전복된 모터보트에 매달려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립이 다음 달 1일부터 빵 제품 50여 종의 가격을 평균 9%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판매가 기준 정통 보름달은 1,800원에서 2,000원으로 11.1% 인상됩니다. 다만 인상 품목과 인상 폭은 유통 채널별로 다르다고 삼립은 설명했습니다. 삼립 관계자는 원부자재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담을 내부적으로 흡수하는 자구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부득이하게 일부 품목 가격 인상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맥북 등 자사 여러 제품군에 중국 창신 메모리 칩을 시험 적용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중국 내 판매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창신 메모리와 부품 공급 관련 초기 논의를 벌여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여러 차례 호소하며 미국에 판매되는 제품에는 중국산 메모리 제품을 쓸수 있게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해왔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현지 시각 오늘 오후 5시 반쯤, 어제 오후 5시 반쯤 중국 동부 저장성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중심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2m에 달하는 돌핀은 앞서 일본 오키나와를 휩쓸며 6명의 부상자와 5만여 가구의 정전 피해를 냈습니다. 태풍이 들이닥치면서 저장성 원저우에서만 90만 명이 대피하는 등 중국 동부 연안을 중심으로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서울에 내려졌던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를 해제한 지 이틀 만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서울에 폭염경보 대신 폭염주의보를 발효했고, 경기 남부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충청 전역, 영남 일부에 내려진 폭염경보도 주의보로 하향했습니다. 극한 폭염은 다소 사그라들었지만, 무더위가 완전히 가신 건 아니라, 이번 주도 34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동풍이 몰고 온 서쪽 지역의 극한 더위는 한풀 꺾인 가운데 오늘 강원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강원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전까지 영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한꺼번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대해 로우키,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추가 군사행동보다는 경제적 압박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을 당분간 중단한 가운데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0: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3도, 습도는 63%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세세 개편안이 나온 지 이제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경제적, 사회적인 파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먼저 금융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기존 ISA의 혜택은 줄이고 생산적 금융 ISA라는 걸 새로 만든다는 내용이었죠. 혜택 축소와 국내 주식 투자 강요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상당히 컸고요.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은 일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논란거리 역시 부동산입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로 강남권의 매물은 나왔는데 규제로 다 묶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됩니다. 덜 똘똘한 채로의 풍선 효과도 벌써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월세 시장 불안도 현실화할 조짐입니다. 커지는 비판 속에 정부 여당은 손질을 시사했습니다. 일단 찔러보고 여론을 보면서 결정한다는 비판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은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전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고은이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부동산 시장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경제 현상의 최대 이슈가 되는 게 대출 문제인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대기하는 이른바 주담대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 은행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1: 네, 지금 대출이 금리 경쟁을 넘어서 선착순 경쟁이 됐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매일 오전 6시에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받는데요. 최근에는 10분도 안 돼서 하루 한도가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청을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마감됐다는 글과 빨리 접속하는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추석 기차표보다 주담대 받기가 어렵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시중은행의 문턱이 높아지자 인터넷은행으로 수요가 몰린 결과입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월 판매 한도를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였고요. 하나은행은 9월 시행분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단한 데 이어서 신규 비대면 주담대도 멈췄습니다. 반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금리가 시중은행 평균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는데도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더 싼 대출을 찾는 경쟁이라기보다는 단금일 전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하려는 경쟁에 가깝습니다.
0: 그러니까 금리금 오고 나오는 데가 우선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말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신용점수가 950점이 넘는 고신용자들도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이금융사로 간다고 하는데 이런 대출 난민 왜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1: 네, 지금 은행별로 정해진 연간 가계대출 총량을 상당 부분 소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1.7%보다 낮은 1.5% 안에서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5대 시중은행은 상반기에 이미 연간 대출 여력의 약 85%를 썼고요. 두 곳은 목표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0: 있습니다. 은행들이 금리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출 접수량과 한도 자체를 줄이면서 신용대출 문턱도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지난 6월 5대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의 평균 신용점수는 926.2점으로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 4월보다 11점이나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이용자의 평균 점수는 역대 최고인 962.6점까지 높아졌습니다. 예. 신용점수가 높으면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은행에서 밀려난 수요는 DSR 규제를 받지 않는 300만 원 이하 저축은행 소액 대출이나 카드사 현금 서비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저축은행 79곳의 소액 신용대출 잔액은 1조 4,46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 늘어서 역대 최대였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깝습니다. 지난 6월 카드론 잔액은 줄었지만 현금 서비스와 리볼빙 잔액은 각각 2,804억 원과 322억 원 늘었습니다. 결국 주담대 오픈런과 고신용자의 이금융권 이동은 정해진 대출 총량 안에서 대출 수요가 인터넷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로 옮겨다니는 풍선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신용자까지 급전 창구로 내려오면 원래 그 창구를 이용하던 사람이 더 높은 금리나 그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밀려날 수 있습니다.
1: 수요는 명확하게 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틀어막아버리니까 부작용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그런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융당국이 잔금 대출이나 청년, 신혼부부 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의 대출 숨통 트이게 될까요?
0: 금융위원회가 이달 발표할 대책에 잔금 대출과 청년 신혼부부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안은 지난해 유기체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단지의 잔금 대출을 총량에서 빼주는 겁니다. 규제 강화 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때 조건으로 자금 계획을 짰는데 은행이 총량을 맞추느라 한도를 줄이면서 잔금을 못 치르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금융권 전체 공급 여력이 늘어나니까 총량 확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내 총 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80% 아래로 낮춘다는 목표는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1: 네.
0: 그래서 반대편에서는 규제를 더 세게 받는 대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총량에서 빠진다고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별 DSR과 LTV, 소득심사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수요 대출의 공급 창구가 넓어지는 것이지 상환능력심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정책 방향성이 좀 의문이 들게 하네요. 다음 이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야기인데요.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났죠. 그런데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전국에서 인구, 경제 규모 가장 큰 지자체인데 비상선언을 이렇게 선언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0: 네, 세입은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는데 복지와 기반시설 같은 의무지출은 빠르게 늘어난 구조가 한꺼번에 드러난 겁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 7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도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쓸 수 있는 돈은 3조 5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복지사업과 국비 매칭 사업, 시군 조정 교부금처럼 용도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크게 줄었다는 점인데요.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약 30% 감소했습니다. 3기 신도시에서 기대했던 취득세도 당초 6,50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약 3분의 1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공공임대 비중이 높고 LH 직접 개발 방식이 적용되면서 취득세가 예상보다 덜 거치는 겁니다. 지출 압력은 반대로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전체 49%에 달합니다. 2022년 이후에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그 두 배 이상인 약 60만 명 증가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들어오는 돈은 줄고 줄이기 어려운 지출은 늘어난 겁니다.
1: 그러니까 돈은 줄었는데 쓸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감액 추경 7,700억 원을 줄이는 감액 추경까지 추진한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로 급한 상황이고 뭘 얼마나 어떻게 줄이겠다는 겁니까?
0: 네, 이미 쓸 수 있는 비상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1: 예.
0: 경기도는 지난해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규모가 9,430억 원으로 발행 한도의 99.6%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한도를 다 쓴 겁니다. 각종 기금에서도 5,588억 원을 일반 회계 등으로 끌어다 썼습니다.
1: 네.
0: 우선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노인 장기 요양과 학교 급식, 산후 조리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같은 필수 사업은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치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10월부터 석 달치가 비어 있는 상태고요.

0: 7,700억 원은 이 부족분을 메우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줄여야 한다고 도가 제시한 규모입니다.
1: 네.
0: 네, 추 지사는 고위공직자 업무 경비 삭감과 일회성 행사 중단, 연구 용역 재평가 등을 내고했습니다. 다만 복지나 교통 같은 필수 사업은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7,700억 원을 어디서 덜어낼지가 핵심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선언한 모라토리엄과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당시 성남시는 판교 특별회계에서 가져다 쓴 5,200억 원을 단기간에 돌려놓기 어렵다면서 지급 유예를 선언했었습니다.
1: 그렇죠.
0: 반면 이번 경기도는 특정 채무의 상환을 미룬 게 아니라 세액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해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경고입니다.
1: 네, 잠시 한숨 돌리면서 목도 가다듬으시고요. 자, 지금 상황을 보자면 경기도 쪽에 재정이 부족하고 문제가 생 인권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 재정 해법을 두고 용인이나 화성 같은 이른바 반도체 벨트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무슨 이유인가요?
0: 네, 반도체 초과이익 분배 전쟁이 지방정부 곳간으로까지 번진 모습입니다. 현재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 사업장에 있는 시군에 귀속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화성, 용인, 평택, 이천시가 세금을 받고 경광역단체인 경기도에는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법인지방소득세는 화성이 약 4천억 원, 용인이 2천억 원, 평택이 1,700억 원 수준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올해 실적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 세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도가 검토해온 해법은 공동세원화입니다. 시군이 100% 가져가던 법인지방소득세 가운데 절반을 경기도로 귀속시킨 뒤 일부는 도세입으로 쓰고 나머지는 조정교부금 형태로 다시 시군에 나눠주는 구상입니다. 경기도는 전력과 용수, 광역교통망 등 반도체 인프라에 도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세수도 합리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 네.
0: 반도체 도시와 비반도체 도시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반도체 도시들의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도로와 상하수도, 정주 여건에 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했고 공장 건설에 따른 교통 혼잡과 환경 부담도 주민들이 감수했다는 겁니다. 이상의 용인시장은 경기도 곳간이 비었다고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간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평택 시민단체도 비용과 위험은 평택에 남기고 세수만 가져가서는 안 된다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구상은 경기도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는 현행법상 시군세라서 국회가 관련법을 바꿔야 합니다. 또 부동산 거래세 중심으로 짜인 지방재정구조가 거래 감소 국면에서 흔들리는 건 다른 광역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산업이 특정 지역에 몰리면서 기초단체 간 세수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논쟁이 전국 지자체 간 재원 배분 논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은 경기도 재정혁신 TF가 이달 말 내놓을 종합대책, 그리고 시군들이 공동 대응기구를 꾸리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경기도도 인천도 재정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네요. 앞으로도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저희가 주로 부동산에 집중해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금융 쪽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ISA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보라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세제 개편안 나흘 만에 수정 지시가 나온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렇게 급하게 정책을 뒤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까?
0: 네,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ISA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국내 투자의 혜택을 집중한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만들고 기존 ISA 조건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 성장 펀드 등에 투자하면 이자와 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합니다. 1년에 2천만 원씩 모두 2억 원을 최장 16년 동안 넣을 수 있고요.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납입액의 10%를 소득 공제 받습니다. 동시에 기존 ISA는 혜택을 일부 줄이는 방향으로 발표됐는데요. 지금은 못 채운 ISA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고 계좌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안은 이런 2월 제도를 없애고 계약 기간도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 ISA 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안에 투자자들의 반발이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명 대통령은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건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냐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같이 세대 개편안에 포함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두고도 왜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두 사안 모두 원점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1: 그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게 발표가 됐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뭔가 좀 잘 모르겠네요. ISA는 가입자 만능 통장이라고도 불리면서 가입자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품인데 말씀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혜택을 줄이는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청년층의 반발을 산 것 같아요.
0: 네, 새 계좌에는 당근을 주면서 900만 명이 넘게 가입한 기존 ISA 계좌의 혜택을 줄였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은 3년만 채우면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는데 정부 안에서는 총 계약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묶입니다. 5년마다 손익을 정산하고 새 ISA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와 손익 통산이 끊깁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면서 계좌 계약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줄인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1: 네.
0: 만능 통장이 아니라 5년짜리 단타 계좌가 됐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비판이 커지면서 주말 사이에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ISA의 한도 2월과 계약 기간은 현행대로 두고 생산적 금융 ISA는 원하는 사람만 선택하는 별도 계좌로 추가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이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상태인데요. 오는 28일에 차관회의,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남은 3주 사이에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수정 방향은 둘로 좁혀지는데요. 하나는 기존 ISA의 계약 기간과 한도 2월을 어디까지 되살릴 것이냐. 다른 하나는 새 계좌에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넣을 것이냐입니다.
1: 알겠습니다. 참 이 부분도 청년들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거는 또 시장에서 굉장히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 같아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것도 재검토의 대상이 됐는데요. 이름만 보면은 투자자들이 반길 것 같은데 정작 투자자들의 반응은 시큰둥 내지는 냉소적인 것 같아요.
0: 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최대 주주가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낮게 유지하면 세금도 줄어드는 구조를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상장 주식의 상속 증여 가치는 상속일이나 증여일 전후 두 달씩 모두 넉 달간의 평균 주가로 평가합니다. 주가가 낮을수록 세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꺼리고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13개 반기 중에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면 주가 누르기로 추정하기로 했습니다. 걸리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받고 소명이 부족하면 상속 증여 재산 가액을 최소 30% 높여서 평가받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이 발표되자 이 판별 기준이 너무 좁고 피하는 방법도 쉽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 추산 적용 대상은 전체 상장사 중에 100곳 안팎밖에 안 되는데요. 상장사를 11개 업종으로 나누고 업종 안에서 PBR 하위 기업만 골라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증시는 IT를 뺀 10개 업종의 PBR 중위값이 1배를 밉돕니다. 전체 업종 전체가 저평가돼 있으면 PBR 1배 미만 기업도 그물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주가 누르기를 막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회피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법안을 처음 발의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최초 고안자로서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안은 기준을 PBR 0.8 미만으로 잡는데 이 경우 대상이 1000곳을 넘습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에 주식평가액의 하한을 PBR 0.8배 수준으로 두는 국회안이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용업계에서는 실효성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과거 평균 자체가 낮으면 30% 더 얹어도 기울어진 저울에 추 하나 더 얹는데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1: 세제 개편안 논란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금융과 관련된 세제 개편안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빠시용과 함께 부동산의 세계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0: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잠시 뒤 유튜브 빠쇼원과 함께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6: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부동산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코너 제가 준비했습니다. 파시온과 함께 부동산의 세계,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5: 어떻게 코너 제목은 마음에 드십니까?
8: 제가 고정된 거죠?
5: 예, 예. 네,
8: 가문의 영광입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지금까지 거의 고정으로 나와 주셨기 때문에 뭐, 네, 예, 저희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빠션 선생님과 함께 계속 방송은 하고 있는데 부동산 세세계 편이 나온 이후로는 여기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10점 만점에 점수 한번 줘 보시겠어요?
8: 줘야 됩니까?
5: 예. 아,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예.
8: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제가 공연 중에서 시험을 보시면 5개 과목이 나오는데 일단 평균으로 60점이 넘어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4점 이하로 가면 과락이거든요. 예, 그래서 4점 이하는 좀 그렇고 예, 4.5점 주겠습니다.
5: 아, 과락만 간신히 피했다. 예, 예,
8: 전 보완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과락이 될지 6점으로 올라갈지 그때 보도록 해야죠.
5: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총평도 한번 해볼까요? 한 줄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 그러니까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세를 하려면은 증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사전에 뭔가 공감되는 형경 성정도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증세만 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평소 때 이 증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던 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호에서 비호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펼쳐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거주 1주택이라든지 부부 공동명이라든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없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좀 모르겠습니다. 좀 사전에 좀 교감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된 증세 대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5: 여러모로 SNS에 예고가 있긴 했지만은 정말 1주택자까지 때릴 거라고 생각 못 하신 분들도
8: 부부 공동명의까지도 축소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상상을 초월한 좀 예. 정책들이 나와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5: 소장님의 상상을 벗어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이 세세계편 나오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8: 일단은 이제 증세에 부담이 되는 층들이 명확해졌고요. 예. 초고가라고 하는 부분들, 비거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증세가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래가 좀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고기에서 조금 이제 좀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 되는 쪽으로 수요가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위권, 하위권 위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 거래가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물은 어떻습니까?
8: 매물도 조금 증가했죠. 왜냐하면 조금
5: 매물이 늘고
8: 일단 실제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거래는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고가 지역에서 매물은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증가, 그러니까 거래가 축소가 된 지역들이 있고 거래가 증가된 지역들이 있는데 이와 무관하게 임대차 시장은 아. 거의 모든 지역이 다 지금 예, 좀 시세가 올라가고 있고 전세, 예. 월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그렇죠.
5: 초고가는 매물이 조금 늘었지만은 거래는 되지 않고 있고.
8: 예, 호가만 나오고 예. 있는 거죠.
5: 지금 그렇다면.

0: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게 이번 세세 개편안으로 조금 덜 똘똘한 한채 쪽으로 수요가 쏠릴 것이다. 이쪽으로는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조짐이 보입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Q&A 방송하는 것들이 있는데 확실히 지난달보다는 금액대가 내려왔어요. 그때 때는 이제 30억에서 40억대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갈아타기란다는 것은 상급지 갈아타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남 3구랑 용산과 시세를 많이 올려놓다 보니까 그 아랫단계 지역들, 뭐 마용성이라든지 도봉구라든지 아니, 동작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강진구라든지 2위권 지역들이 이제 30억을 넘어가는 단계였었거든요. 근데 그 구간대에 좀 부담을 느끼다가 그 구간대들이 좀 10억씩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4로 못 가고 59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0억 전후로 해서 고위 그게 수요가 제일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금액을 좀 낮춰서 고기를 찾는
1: 그러니까 이제
0: 거네요.
1: 수요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마 30억대 이상으로 가려고 한 수요층들이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5억이라든지 10억 낮춰서 고기에 있는 좀 괜찮은 물건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84로 못 가니까 그 입지를 선택한 다음에 금액에 맞춰 갖고 59 정도로 선택하는 것 비율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지역적으로도 풍선 효과 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고 제가 수요가 이동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씩 좀 낮춰서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상위권 보던 분들이 중위권을 보고 있고, 중위권 보던 분들이 중하위권을 보고 있고, 서울 중하위권 보던 분들이 하위권으로는 안 가고 경기도 인천의 상위권으로 그렇게 좀 지역을 좀한 단계 낮춰서 좀 찾고 있습니다.
0: 있는 수요가 뭐 두들긴다고 해서 없어지기는
1: 수요는 해소가
0: 없죠.
1: 되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고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0: 그렇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자, 부동산 분야의 파시온 선생님 하면은 내로라하는 그런 고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이익 보는 사람이 많아요? 불이익 보는 사람이 많아요?
1: 네, 이게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0: 그냥 답해주세요.
1: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항상 세제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답변들을 막 이렇게 피드백들을 하는 란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4천 건이 올라왔대요. 대충 읽어보고 왔더니 대부분 다 완화해달라 요건들을 뭐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일 만에 구윤철 부총리께서도 완화책을 내놓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체가 일단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뭐 고가여서 비거주여서 불이익을 보는 것은 좀 인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뒤통수를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까지 불이익을 주는 정도라고 하면은 다 불이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 12억에서 14억으로 이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니까 좀 완화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걸로 완화가 될 수가 없는 게 시세가 올랐잖아요. 만약에 시세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준선을 올렸으면은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일단은 시세가 올라간 상태에서 금액을 올렸는데 또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70을 올렸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이것들이 이제 부과가 될 텐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0: 그럼 결국엔 세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오른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1: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부 공동명의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빠숑께서도 전혀 상상도 못했고 상상도 정말 못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가장 크게 뒤통수 맞은 계층은 누굽니까?
1: 일단은 제가 말씀한 공동명의
0: 역시,
1: 분들일 것 같고 특히 초고가 중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었거든요. 부부 공동명의로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세제 혜택을 줬었어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도 일단 1주택이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 12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9억 9억 해서 18억부터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이게 부부 공동명의라는 것은 여성의 권익 신장과 관계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0: 뭐
1: 때문에
0: 그렇죠.
1: 심지어는 이 제도를 민주당에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소급을 한다는 것도 예측이 안 되지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만들었던 것을 민주당이 좀 반대할 수 있죠. 민주당이 만들었던 거를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것들을 뒤집으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 어제의 민주당과 오늘의 민주당은 서로
1: 뭐 그때랑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비슷하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그 김학렬 소장님께서는 예전에 사법고시도 준비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소급 적용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강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 선생님의 반대편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초고가 20억 이상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했으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이 훨씬 훨씬 더 많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 시가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종부세고 보유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인상하면 서울

0: 농산시장이 안정된다.
1: 네. 안정이 된다고요?
0: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이 있는데
1: 네네.
0: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1: 일단 초고가 시장과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는 관계가 없고요. 왜냐하면 더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네.
1: 실질적으로 초고가 시장은 이제 구윤철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0.4% 시장이거든요. 거기를 압박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증세가 되는 것들에서 세수가 확보되는 것 말고는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 이상 구간들을 압박을 하니까 그 수요가 20억대로 내려왔거든요.
0: 네.
1: 근데 보통 갈아타기를 할 때는 상급지를 하기 때문에 10억은 20억을 향해서 20억은 30억을 향해서 가는 것들인데
0: 뭐 그럴 수밖에
1: 수요가
0: 없지요.
1: 다시 뭉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억대 전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시세가 또 상승하게 되는
0: 그러니까
1: 순차적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에 되는데 이게 뭐랄까 마른 모형으로 된 거예요.
0: 그럼 제가 그 마른을 약간 반박을 해볼게요. 네. 자 그렇다면은 어차피 지금까지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강남이 오르고 그다음에 키 맞추기처럼 다른 데가 같이 오르는 이런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강남부터 때려잡으면 여기가 정체가 되면은 다른 데도 정체될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부동산을 단순하게 보시는 분들의
0: 네.
1: 얘기고요. 지금 이건 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양극화 시장이고 초양극화 시장으로 넘어갔고요. 이거는
0: 네.
1: 막을 수 없는 형태라고 봅니다. 이미 강남하고 그 2등 입지는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강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중위권 이하의 이런 지역들을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시장인 것이죠.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도 0.4%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우리가 상급지로 가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수요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가 조금 수요가 공급 여유가 생기는 것들인데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 좀 다 정체가 돼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중위권 지역들 수요가 더 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집중화시키는 효과들이 생기기 때문에
0: 일로 갈 수는 없으니까.
1: 예, 예. 그러니까
0: 예.
1: 이게 상급지 갈아타기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저는 수요를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것들이거든요.
0: 네.
1: 왜 그러냐면은 초양극화 시대에서 상위권이 올라가게 되면은 스펙트럼이 넓어지잖아요. 그럼 선택에 대한이 많은데 이제 이 윗단계로 못 가는 겁니다. 뭐 세금 때문에
0: 네네.
1: 대출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다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몰리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죠.
0: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혹시 김학렬 소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라든지 반박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저희 우물정의 공구사으로 문자 주시면 실시간 방송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지금은 덜 똘똘한 한 채 이런 이쪽으로 수요가 가는 이런 것들도 일단은 부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쪽 논리에서는. 자, 지금 국민입법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많은 의견이 종부세 부담을 높이지 마라라는 의견이거든요. 구윤철 부총리가 99%에 해당하는 시가 30억 원 이하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양도세 부담 줄어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설명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1: 지금 조건 그대로 시세도 바뀌지 않고
0: 네.
1: 그다음에 뭐 공정시장 비율도 바뀌지 않고 똑같은 조건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세가 대통령도 말했고 구윤철 부총리도 말했고 시세가 올라가는 시장이거든요. 아마 5년 내내 오를 텐데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격은 내년에 10% 더 올리고 후년엔 또 10% 또 올리고 아마 저는 95%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0: 예, 예.
1: 임기 내내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올라가지 않아도 이 종부세 구간들 있죠. 보유세 구간들의 존이 넓어집니다.
0: 예.
1: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1%지만 1%가 3%가 될 것이고 3%가 5%가 될 것이거든요. 이 기준을 높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거는요. 당장에 지금 분석하는 것들이 맞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하나 까게 되면은 이거는 다 틀린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이게 그 해당되지 않는 이런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0: 예.
1: 이 종부세 구간의 존은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0: 실제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지요. 어쨌든 간에.
1: 네. 네.
0: 자, 보유세 인상, 비거주, 1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이번 세제 개편안. 소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거 결국에는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결국에 월세가 폭등할 것이다. 이런 진단을 주셨는데요. 이걸 두고도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로 가져와 봤는데요. 비거주 1주택 보유세 인상 공시가 20억 원 이상 시가 30억 원이 넘어야지 해당되는데 이게 전월세랑 무슨 상관이야?
1: 네.
0: 반박하실래요?
1: 상관이 없어요.
0: 네.
1: 없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가가 높은 주택들이 시가가 낮은 주택에 없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월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는 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0: 예, 예.
1: 전세는 금액이 커요.
0: 네.
1: 고가 지역과 중가 지역이. 그런데 월세는 일단 보증금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수요는 더 증가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전세가 20억, 30억짜리 고가 주택에 있는 지역들이 보증금 비율을 한 1억으로 낮추게 되면은 예. 월세는 조금 올려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거든요. 아. 이거는 영향을 줍니다.
0: 예, 예.
1: 예, 그래서 이게 월세 수요층들로 몰리게 하게 되면 이건 영향을 주는 것들이고 옛날처럼 전세를 존재시키면서 전세를 확대하게 되면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전세를 줄이고 월세를 늘 넓히는 방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0: 상금융이라고도 하셨죠.
1: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하위권에 있는 살던 사람들도 몇 달은 가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0: 아.
1: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 시장 경제를 모르시는 분들 얘기죠. 네네. 실제 저도 그 주변에서 최근에 전세 못 가니까 월세로 가는데 대부분 물어본 적이 강남이에요. 그래서 돈이 되세요? 그랬더니 보증금은 낮던데요. 보통 1억, 뭐 네. 2억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마 수요가 더 몰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0: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그렇게 내실 분들이 꽤 있나 보죠.
1: 최근에 네. 오늘 뉴스인데 헬리오시티가 네. 이제 보증금 5천에 월세 500에 실제 거의 계약이 됐거든요.
0: 아.
1: 이게 이제 보통 그 송파구에서 제일 비싼 지역들이 엘스리센트 잠실이었었는데 네. 4,500 했었거든요. 네. 이제 가락동인 헬리오시티에서도 월세 500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강남은 더 올라갈 거고. 근데 이제 이 얘기 뭐냐면은 송파구는
0: 200 했던 것 같은데.
1: 송파구는 부유층들이 가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강남 상구에서 일반인들이 진입하기에 가장 좋아하는
0: 제일 만만한
1: 텐데,
0: 곳이죠.
1: 그 네. 지역이 500이 됐다는 게 이걸 단적으로 반박하는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0: 야, 500이 되는 순간 이제 그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지역이 쉽지 않아지는데 그거는
1: 선택의 대안인 것이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계산을 해볼 거예요.
0: 네.
1: 초고가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몇 천만이 나온다.
0: 네.
1: 몇 천만 원을 월세로 계산하게 되면은 한 달에 몇 백씩이거든요. 그러면은 집을 사지 않고 나는 임차를 선택하면서 월세로 갈 수 있잖아요. 종부세 안 내는 것만큼 월세에 대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월세 수요는 더 증가할 것 같아요.
0: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1: 전세 시장은 말 그대로 이제 희귀한 시장이 되고 갖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이게 천연기념물 이런 거잖아요. 천연기념물은 부르는 게 갑이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아마 매매가보다 더 비싼 월세가 전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0: 아, 제가 지금 웃긴 했는데 예. 웃으면서 말씀드리면 사실 안 되긴 해요. 제 주변에서도 예.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1: 예. 제가 이제 웃음이 네. 제 뭐 이게 좋아서 웃으신 게 아니라 네. 허탈하신 웃음이신 거잖아요.
0: 정출 났죠 이제. 예. 주변에서도 워낙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천연기념물이 됐다는 말씀. 이것이 더 이 천연기념물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1: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지금도 천세대 단지에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제 유심히 보는 단지가 엘스리센치인데
0: 예.
1: 거기가 5천세대, 6천세대거든요. 10개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은 그 아래 단지들은 한두 개 있다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없어지게 되면 이제 멸종식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 네. 남으면 정말 천연기념물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0: 가격 미친 듯이 네, 오를 것이고.
1: 그래서 아마 전세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전세가율을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순방하자마자 순방 귀국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어떤 여론의 흐름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릴레이 부동산 점검회의를 열고 있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점검회의로 노력을 하는데, 황희 의원 이원이 페버스를 개조해서 청년 단기 주거로 활용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거 소시오패스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단 말이죠. 황 의원 하면은 민주당 내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1: 국토위에 계셨었죠 지난 정부에
0: 네, 어떻게, 네. 어떻게 왜 이런 문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1: 아니 저는 뭐 황 의원님을 예. 이제 그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0: 네.
1: 그냥 발상 자체는 그냥 순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욕을 먹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과연 가능한 것이냐부터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 전 단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예전에 이제 그 뭡니까 그 대정부 질문할 때 그 국민의힘 저기 분당구 그 의원 김은희 의원이시죠.
0: 아 예예 예, 김은혜
1: 그,
0: 의원.
1: 예, 예. 그 정책실장님한테 따님한테 임대주택 사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막 화를 내셨잖아요.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이 황희 위원님한테 이런 주택에 뭐 자녀분들 살게 하려고 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한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청년들이든 그러니까 30, 40, 20부터 포함합시다. 20, 30들이 필요한 것은 집이에요. 집.
0: 맞아요.
1: 정상적인 네. 집. 정상적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방 세 개, 화장실 두 개. 거실 있고 부엌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가 좀 있고 마당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상상을
0: 그렇죠.
1: 떠올리는 거잖아요.
0: 네.
1: 다세대 빌라가 인기가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빠지는 이 인기가 빠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는데 페버스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아파트 단지를 떠올릴 수는 없잖아요.
0: 네.
1: 그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단순히 숫자 채우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본 것이 뭐냐면은 23일 날 공급대책이 발표가 될 텐데 황희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건 결국은 주택의 품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를 채우겠다.
0: 그렇죠.
1: 만 세대, 2만 세대 채우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 것들이었었고 23일 날 나오게 될 공급 대책에서
0: 13일. 만약에 네, 13일 전에.
1: 13일. 예. 다음 목요일 나오게 될. 숫자만 채우게 되면은 똑같은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얘기입니다.
0: 뭐 미국에 있는 트레일러 같은 것들. 아무튼 황 의원의 말씀하신 대로 이 순수성, 진정성은 의심하진 않지만 예. 좋은 아이디어도 타이밍 좀 봐서 말씀하시는 게.
1: 아, 그리고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예. 거. LH공사에서 만들어갖고 예, 예. 한 몇십 세대만 해보고 반응 좋으면 그때 좀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번 정부 모르겠습니다. 계속 조급해요. 지금도 증세정책이 좀 뒤에 나왔어야 되고 공급이나 대출 완화 정책이 먼저 나온 다음에 세제정책이 나왔으면 예, 예, 예. 반발이 드렸을 텐데 그냥 증세부터 딱 시작하고 나머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더
0: 사람들이
1: 네, 반발이 심한 거죠.
0: 그렇지. 그러면 그래서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공급 예, 예. 13일쯤에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이 공급과 관련해서도 반대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조건 짓기보다 국민들이 접근 가능성 있는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공급해야 한다.
1: 일단 공공이라는 그 글자가 붙게 되면요. 예. 사람들이 일단 싫어합니다.
0: 아, 그거는 공공, 많이 경험해봤어요.
1: 공공재개발, 예. 공공재건축.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많이 실망했기 때문에 공공이 나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뒷걸음을 칠 것 같아요.
0: 뭐 이재명 정부 초기에도 공공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 이랬었던 반응이 있잖아요.
1: 그래서 저는 민간 부분들을 빼서는 절대 안 되고 오히려 전면에 내세운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일반 아파트,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이 공급은요. 민간한테 100% 다 넘기는 게 맞을 것 같고
0: 예.
1: 민간에서 하기가 꺼려지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든지 뭔가 이게 좀 돈이 많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공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데
0: 예.
1: 지금 민간 부분들을 먼저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얘기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공은 진짜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다세대 빌라는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급하는 사람들부터 일단 싫어해요.
0: 아.
1: 예, 수익이 하나도 남지 않고.
0: 안 팔리니까 뭐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1: 일단 뭐 대출도 안 나오고
0: 예.
1: 건축비가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수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민간 공공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0: 아,
1: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를 공공에서 하고 민간에서는 아파트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냥 많이 짓는 것들 속도를 내주는 것들로 정책으로 보완해 주게 되면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13일날 나오게 될 대책들이 이런 아파트들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을 공공에서 하겠다라고 나오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바로 지금 공인중개사로 달려가서 집부터 살 겁니다. 아무거나 주세요. 닥치고.
0: 패닉 바잉이 네. 되겠네요.
1: 그러니까 닥치고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정부 얘기를 듣고 닥치고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0: 자, 근데 제가 정부 입장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은 그 단지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게 첫 번째 걸림돌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야, 이거 건축, 재건축, 재개발을 민간한테 맡겨봤더니 이게 건설사들의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다 고가 아파트만 되고 돈만 되는 아파트만 짓고 있다. 문제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1: 네.
0: 네.
1: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0: 안 되나요?
1: 민간에서 하는 건 당연히 예. 그 일단은 그 기업체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0: 돈이 돼야지.
1: 돈이 예. 벌지 않는 구조면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고가 아파트 부분만 되고 중가나 저가 아파트가 안 되면 그건 공공이 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부채 확보 되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해보면 알거든요. 지금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은 3기 신도시가 공급하다가 속도가 줄었거든요.
0: 네.
1: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전 청약 때 약속했던 분양가보다 본 청약 때가 거의 1억에서 1억 5천씩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포기하는 3기 신도시 그런 공공주택들도 있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해보니까 본인들도 분양가를 담보를 못하잖아요.
0: 네.
1: 그럼 이것들은 시장에서 그걸 인정해주면 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마치 건설업자들이 수익을 가져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누명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만약에 이건 제가 정확히 잘 아는데 25년 동안 제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0: 네.
1: 이런 공공이나 그렇죠. 민간 때에서 네. 비싸면은 분양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계신 게. 그래서 미분양이 많이 납니다. 서울도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 천지였어요.
0: 맞아요.
1: 레미안 네. 퍼스티지 심지어는 뭐 아크로 리버파크도 미분양이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빼곤 다 미분양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비싸게 분양했기 때문에 그래요.
0: 분양가가 비싸면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에서 선택을 안 할 것이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지금 최고가 아파트입니다.
0: 예.
1: 31평형이 작년 6월 달에 72억에 거래됐습니다. 그 이후로 70억대 거래된 게 하나도 없어요. 비싸다는 얘기예요. 70억대가. 지금 거래되는 게 50억대, 60억대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뭐 그게 급매물이다. 아니고 그건 72억이 비싼 거고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가격은 50억대, 60억대가 적정 가격인 거예요.
0: 적정이다.
1: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은 알아서 그렇게 스스로 가격을 올리지 않고 적정되게 운영되고 있는데 공공이 안 하고 민간이 하면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거는 네. 어불성설이고 이쪽에 개발 행위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분양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네.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0: 뭐 명확한 가격이 얼마인지는 시장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요.
1: 소비자들이 결정해 줄 거란 말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짧게 요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선 공약이 다시 한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정책과 공약이 영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네. 파란색 바탕의 포스터를 다 보셨을 겁니다. 뭐 페이스북에도 많이 나오고 인스타에도 많이 나왔던 것들이니까 세금은 확 줄이고 네. 공급은 확 늘리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시세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하시면 좋겠다는 것들이고요. 13일 날 공급 대책이 정말 실질적인 숫자가 데드라인이 안 보이면 이것은 더 이것을 가속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3일 공급 대책 그리고 세제 개편안 어떻게 손보게 될 것인지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연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정밀하게 대책을 짜서 내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정부에서 다들 어떤 일관된 정책의 기조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된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불안이 계속 중첩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그걸 타파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흐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약간 오르고 있어요. 6200선 정도 300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터졌습니다. 한 5% 가까이 오르면서 그래도 여전히 830선이에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멀어 보입니다. 시장이 안정화는 조금 된 것 같은데 여전히 그렇게 힘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반도를 덮었던 두 개의 열돔 중 하나가 깨지면서 더위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견딜만한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서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 서쪽 지역과 내륙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 28.5도, 대구 27.1도, 제주 29.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올림픽대교에서 잠실철교 가는 길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현재 처리 중인데 주변에서 서행을은 보이고 있습니다.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2차로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올림픽대교부터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운분기점 진입로 1차로에도 사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서운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강남권에서 정체인데 서울방향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9km 정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0: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폭염이 주말을 지나면서 한풀 꺾였습니다.
0: 네, 이런 날씨가 얼마나 갈지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3: 진짜 출근길 공기부터 달라졌는데 그러게요. 갑자기 이렇게 선선해진 이유는 뭡니까?
4: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이중열돔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 뜨거운 공기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층 공기는 좀 남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중열돔이 무너졌고,
3: 예.
4: 이제 하층에 덮고 있던 더운 공기도 약간 북쪽으로 약간 이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3: 예.
4: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덮고 있던 날씨, 우리나라 극한 폭염을 가져왔던 날씨 축이 두 개잖아요.
0: 네.
4: 하나 뜨거운 거고 습기가 많은 거. 근데 뜨거운 것과 습기 많은 게 두 개가 다 해소가 된 거죠.
3: 그러니까
4: 북쪽에서 공기가 내려와서 북쪽 공기라는 게 상대적으로 남쪽 공기보다는 차고
3: 예.
4: 또 좀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푹푹 찐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한낮에 뜨거운 정도, 뭐 이 정도로 견딜만한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라서 아마 우리가 지난주를 되짚어 보면 사실은 한 4월 7일까지만 해도 서울의 하남이 40.8도까지 올라갔잖아요.
3: 예.
4: 그러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공기가 지금 34도 정도 떨어지면 한 5도 정도 떨어지는 건데
3: 예.
4: 이렇게 떨어지니까 느끼는 습도도 낮아지고 기온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좀 쾌적하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온만 보면 시원하다고 할 수는 없는 기온인데
4: 네.
0: 이제 워낙 몇 주간 너무 더웠다
4: 그렇죠,
0: 보니까
4: 너무
0: 상대적으로 시원하다라고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극심했던 더위가 이제는 좀 한풀 꺾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4: 극한 폭염이라고 얘기했던 40도를 넘는 그런 더위는 아마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계절이 좀 가을로 가고 있죠.
0: 예.
4: 태양의 고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 낮의 길이도 조금씩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열이 쌓일 수 있는 어떤 확률적으로 열이 쌓일 수 있는 것이 조금씩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아주 완전하게 마음을 놓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지금 예보를 잠깐 보면은요.
0: 예.
4: 서울 지방의 경우에 이제 내일까지는 33도에 기온도 조금 높은 아침 기온도 조금 높은 상태고 수요일과 목요일 날은 열대가 없다는 예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열대 없이 좀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기온이 아침 기온이 좀 올라가고 그래서 26도까지 다음 뭐 주말은 26도까지 예보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건조하고 찬 북쪽 공기가 아주 오래 꾹 이어지진 않고 바로 다음 이번 주말 그러니까 다가오는 주말쯤에는 다시 남쪽 공기가 서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완벽하게 뭐 열대야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3: 예. 갑자기 날씨 또 선선해지다 보니까 산책하시면서 구름 사진 찍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4: 그렇죠. 예,
3: 신기한 하늘... 구름이 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직선으로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런
4: 네.
3: 구름은 왜 생기는 겁니까?
4: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구름이 한 일직선으로 쭉 이어져 있죠.
3: 예.
4: 근데 구름이 보면 이렇게 좀 평평하죠.
3: 예. 예.
4: 그러니까 그 평평하다는 얘기는 안정하지 그러니까 불안정하지 않고 좀 안정하다는 뜻이거든요.
3: 아, 예.
4: 안정하다는 뜻이고 저희 보이는 파란 하늘은 건조한 공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한 공기하고 습한 공기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가 이제 눈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3: 예.
4: 그러니까 저기서도 아마 지금 현재 날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푸른 하늘이 다가온다는 얘기는 건조한 공기가 온다는 얘기고
3: 예.
4: 그다음 평평한 구름이 보인다는 얘기는 안정한 형태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불안정하면 막 뭉게구름처럼 구름이 막 춥잖아요.
3: 예.
4: 이런 여름의 형태가 잠시나마 좀 숨을 식혀주는 그런 징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지금 이제 열대야 그리고 극심한 폭염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4: 예.
0: 말씀을 해.

0: 주셨는데요. 기상청의 장기 전망을 봐도 좀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지금 전국에 그 폭염 경보가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특보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1: 그렇죠. 예.
0: 상황이잖아요.
1: 폭염제 단계가 있잖아요.
0: 예.
1: 폭염주의보는 32도, 33도, 그다음에 이제 폭염 경보는 35도, 그다음에 극한 폭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중대 경보는 38도. 38도 수준은 아니지만 35도 정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폭염특보가 완전히 해소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0: 네.
1: 지금 지역에 따라 좀 날씨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중부지방은 그나마 건조한 공기가 다가와서 좀 느낌이 좀 선선해진 느낌 아침으로 좀 봤지만 지금 남부지방은 계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편차도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아우, 덥다 하는 느낌을 조금 더 받으실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예보상으로도 다음 주까지는 34도 안팎의 그런 더위가 더 이어지고 열대야도 이어지는 걸로 나와 있어서 완전히 안심을 하긴 이른데 다만 이번 주 날씨가 상당히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0: 네.
1: 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북태평양 고기압이 움직이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고 또 남쪽으로는 태풍도 지나가고 동쪽으로도 태풍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한 주가 지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주가 지난 다음 주쯤 되면 또다시 이제 조금 남쪽에 있는 더운 공기가 올라오면서 전형적인 그 8월 중순 이후의 날씨가 또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더위가 앞으로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0: 네. 뭐, 현재 더위도 더위지만, 기상청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분석 전망들을 보니까, 앞으로의 여름이 훨씬 더 길어질 것이다. 앞으로의 여름은. 그리고 더 뜨거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1: 실질적으로 이제 통계가 그런 걸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보통 이제 여름의 시작을 가을의 시작을 이제 살펴보면, 과거 30년, 그러니까 꽤 오래전, 한 50년 전이라고 따져보면, 가을이 시작이 이제 9월 17일 정도에 시작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으로 따져보면 이게 9월 29일로 확 뒤로 늦춰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9월 들어가면 좀 선선한 느낌은 받지만, 통계적으로 가을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을 따져봤더니, 이거 10월 가까이 돼야 가을이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름이 길어진 건데, 어느 정도 길어졌냐면, 98일에서 123일로 늘었어요. 여름이. 그러니까, 123일이면 4개월이죠. 우리가
0: 그렇죠.
1: 보통 여름 그러면 6월, 7월, 8월 이렇게 3개월을 얘기하는데 9월도 이제 여름으로 여름의 날씨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구가 더워지면서 우리나라도 더워지고 있고 그 더워지는 것이 계절의 길이를 움직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지난 며칠간 더욱더 힘들었던 게 이제 밤낮으로 더워서 더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나마 잠이라도 좀덜 많이 자면 이제 낮에라도 좀 버틸 텐데 다행히도 서울은 열대야가 17일 만에 끝났는데 이 열대야가 다시 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1: 그럼요. 예. 이제 이번 주 초까지는 조금 예보가 지금 보면 지금 목요일까지 24도가 나와 있죠.
2: 예.
1: 24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금요일부터 다시 25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열대야가 다시 시작된다는 얘기니까 열대야가 완전히 끝나려면 공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2: 예.
1: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계절이 길어지면서 가을 공기가 완전히 다가서는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열대야는 9월 초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의 날씨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 겪었던 폭염은 사정을 봐주지 않는 폭염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뭐 하루 종일 뜨겁고 뭐 이런.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날씨는 중간중간에 비가 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기온이 잠시라도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 다만 전체적인 것으로 볼때 33, 4도의 더위, 그리고 밤에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는 9월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절기상으로 입추가 지났는데도 무더위가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 온열 질환자 발생 그 추이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1: 온열 질환자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문제잖아요. 하루에 2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하는데 다행히 요 며칠 사이에는 이제 100명 아래로 좀 떨어진 것 같은데
0: 네.
1: 온열 질환자라는 게 사실은 처음보다는 좀 늦게가 위험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이제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다가서는 열기하고 건강할 때 다가서는 열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한창 피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물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줘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계속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적된 피로가 쌓이면 비단 뭐 25도 아니더라도
0: 네.
1: 뭐 23도에서도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다가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0: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1: 태풍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3호 태풍 돌핀, 지금 중국 남동부에 상륙을 했는데
0: 했죠?
1: 피해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죠. 예, 13호 태풍이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갔어요.
1: 예.
0: 그러니까 강도가 5, 굉장히 강한 태풍이었는데 또 지나다 강도 3으로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아, 좀 뭐 줄은 것 보다 그랬는데 그 강도를 유지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차를 막 넘어뜨릴 정도의 강한 바람을 갖고 연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내륙으로 상륙해서 들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태풍으로서의 힘을 놓지 않고 있어요.
2: 예.
0: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워낙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는 좀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행히 이제 이 태풍이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비도 좀 내렸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동쪽에도 많은 비가 왔어요. 한 100mm 안팎의 비가 와서 동해안 쪽에는 조금 한숨을 돌렸는데 문제는 지금 가뭄이 심각한 영남 지방인데 영남 부산은 지금 비가 이번에도 네.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증시 상황이 또 급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듯이 코스닥이 1.1% 오른 808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보다 더 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 매수 중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9시 50분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이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투자하시는 분들 해당 소식 참고하셔야겠습니다.
1: 네, 저희는 날씨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호 태풍 돌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돌핀이 중국 남동부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제주 지역에는 결항도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이 지역으로 간접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0: 바람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완전히 잠잠해질 때까지 올해 오늘까지는 강한 바람이 불고 또 바람 때문에 이제 바다의 풍랑도 높거든요. 그래서 풍랑주의보도 나와 있는 상태고 너울도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남해안과 서해안 쪽으로는 너울, 해상, 높은 파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2: 네.
0: 그다음 태풍이 또 이 13호 태풍 말고 15호, 16호 태풍이 막 이어지고
1: 예.
0: 있어요. 그래서 15호 태풍은 물론 지금 일본 아직은 일본 좀
3: 전국적으로 밤낮 없는 극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34도 안팎의 더위는 한동안 더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8월 더위를 안심하긴 이르다는 건데요. 날씨 전망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

0: 문지기.com
1: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이고요. 남편은 대학 교수입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직장 동료나 제자들에게 젠틀하고 반듯한 사람으로 통합니다. 저에게도 연애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다정하고요. 하지만 딱 하나, 유독 하나뿐인 딸아이에게만 만큼은 엄격합니다. 아이가 기대에 못 미치면 매섭게 훈육을 했고 때로는 체벌까지 했죠. 어릴 때는 아빠가 혼내면 그저 엉엉 울기만 하던 딸이 사춘기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아빠한테 맞서더라고요. 매일같이 부딪히는 두 사람을 중간에서 말리느라 저는 진이 쏙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기어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딸아이가 조금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매를 들었고 맞기 싫었던 딸이 남편의 손을 잡고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순간 이성을 잃고 흥분하더니 손과 발로 아이를 사정없이 구타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비명을 지르며 뜯어말려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한참을 맞던 딸은 남편을 뿌리치고는 집을 뛰쳐나갔고 곧바로 경찰서에 달려가서 아빠를 신고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학교 징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은 아빠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아빠와 이혼하지 않으면 엄마와도 인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상처를 받는 동안 막아주지 못한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고 이 모든 게 다 제 불찰인 것만 같아서 괴롭습니다. 딸을 저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극구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걱정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딸은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어서 앞으로 학비와 생활비도 많이 필요하죠. 딸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저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밖에서는 점잖은 남편이 집에서 딸한테 폭력을 행사했다. 이거 좀 충격적입니다. 사연자분은 그동안에 이제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계신 것 같은데요. 류현주 변호사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남편분께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신 분인데 유독 자녀에게만 혹독한 태도를 보이시네요.
0: 네.
1: 가장 보호해줘야 할 존재를 오히려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사연자분의 남편 오랫동안 딸한테 폭력을 행사한 것 같거든요. 이거 배우자의 자녀 학대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1: 네, 일단은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우리 법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 네.
1: 이제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0: 네.
1: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이 민법 제840조 6호상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의 딸에 대한 체벌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정도로 좀 심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0: 네.
1: 이러한 체벌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면 그 과정에서 사연자분과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렇다면 이제 사연자분께서 직접적인 폭행 피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민법상의 이혼 사유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그 사연자분은 전업주부입니다. 그리고 딸은 이제 곧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성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양육비는 더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남편한테 딸아이의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 부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자녀에 대한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양육비뿐입니다.
0: 네.
1: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명분이 없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또는 뭐 결혼할 때 가장 큰 돈이 들어가게 되죠.
0: 네.
1: 그래서 이혼소송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일부 고려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뿐만 아니라 향후의 부양적 사정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0: 네.
1: 그리고 이혼을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 조정조서에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중 2분의 1을 부담한다. 자녀의 결혼식 비용을 부담한다. 라는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0: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의 태도를 보면은 이혼소송을 일단 제기하기는 하는데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가장 걱정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인데요. 이럴 때 이제 이혼 과정에서 법원의 상담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가족 간의 문제가 기반이 되고 또 신분관계에 큰 변동을 줄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0: 네.
1: 서면과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0: 네.
1: 예, 중간에 법원의 후견적인 개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는 부부상담, 가족상담, 이런 전문 심리상담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0: 네.
1: 비용은 국가에서 됩니다.
0: 그렇군요.
1: 예, 사연자분의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라고 하면은 위에 말씀드린 그 상담 조치를 요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폭행 피해자인 딸에 대해서도 심리검사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연자님이 남편을 믿고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라고 했을 때 근데 또 얼마 안 돼서 폭력이 반복이 된다면 그때 가서 이제 예전과 똑같은 사유로 다시 이혼 청구 이거는 가능할까요?
1: 네, 민사소송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종국 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제소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0: 네.
1: 이 얘기는 1심 판결 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소를 취하하거나 하는 경우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만약에 사연자분께서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소를 취하시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원칙은 1심 판결 받기 전에 소를 취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제소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문제가 반복하여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엔 새로운 유책으로 보거든요.
0: 네.
1: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배우자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이제 당했다면 행사했다면 직접적인 배우자 폭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판상의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한 이후에 자녀의 양육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데요.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는 성년 이후에 이제 사정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걸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남편이 반성을 하고 관계 회복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

0: 절차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지 저희가 조언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식당이나 병원, 숙박업소를 고를 때 온라인 후기를 참고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은 업체에 가짜 후기를 무려 2만 8천여 건이나 작성해서 검색 순위를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도용한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손님이 버리고 간 영수증까지 이용해서 진짜 방문 후기인 것처럼 꾸몄는데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허위 후기를 작성해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인 것처럼 속여서 가짜 정보를 올리는 건 포털의 정상적인 검색과 후기 서비스를 방해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업무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남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보안 시스템을 우회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 광고 업체의 후기 조작을 의뢰한 업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돈을 받고 배달앱 징역 10개월이 선고가 됐고요. 다른 업체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온라인 후기는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정보인 만큼 돈을 주고 평판을 조작하는 행위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범죄가 될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선희의 제2에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확실히 입추가 지나서일까요? 38도를 넘나들던 극한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이 더위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닙니다. 여전히 폭염은 지속됩니다. 인천, 대전, 해남, 남해, 제주 등 전국 곳곳은 아직 열대야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요. 강원과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비롯해서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 여전히 내려져 있고요. 호남과 경남은 아직까지도 폭염 경보입니다. 여전히 덥다는 거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이 더위 버티셔야 될 텐데 무엇보다 폭염 속의 안전수칙들 우리 평소에 많이 강조하죠. 오늘 한 번 더 행정안전부에서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죠. 8월 10일 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del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안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상 속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행정안전부가 함께하는 안전한 라디오. 오늘 안전한 라디오에서는 폭염 속 안전 수칙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황범순 재난관리정책국장 모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황범순입니다.
0: 저 옆에 카메라 있는데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세요.
1: 네, 저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 황범순입니다. 아마 올해 폭염은 단순히 덥다만으로라는 상당히 그 표현이 부적절하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온도도 문제였지만 그 기간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고 그 열기가 밤에도 더 식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할 수 있도록 좀 심각하게 정부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뭐 38도를 막 오르내리는 40도 가까이 막 치솟는 경우도 많았고 극한 더위는 뭐 조금 한풀 꺾였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아니 네. 근데 국장님 제가 느끼기에 올해 이런 더위는 제 인생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느끼세요?
1: 제가 알기로 1904년도에 기상청에서 기상예보를 관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한 122년째인데 아마 올해가 두 가지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 기록을 양산에서 잘 아시겠지만 42.5도라는 날씨 기온을 8월 2일 날 했고요. 또 열대야주의보도 역시 14.2일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밤에도 열기가 지속이 됐습니다.
0: 최고 기록 두 가지를 경신했네요. 네,
1: 그렇습니다.
0: 최고 기록과 열대야를 그 지속 기간을 기록을 1904년 이후에 처음 경신한 겁니까?
1: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많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이 가장 시원하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매년 여름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기후 위기가 왔고 기후가 많이 변화됐다는 거 다들 아시기 때문에 올여름이 가장 시원할 거야. 이런
1: 맞습니다.
0: 말은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올해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게 이 정도면 너무 걱정이 됩니다.
1: 제가 정말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가장 더울 때 정말로 그 햇빛과 날씨와 그다음에 사람들의 그 표정 그 속에서 정말 폭염이 진짜 단순히 덥다라는 그런 기상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재난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0: 그래가지고 폭염 중대경보도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1: 네.
0: 이 단계가? 폭염 중대경보라는 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거 생명의 위협도 가능하다라고 인식해도 되는 경보 수준입니까?
1: 우선 이제 예전에 기상청 예보 체계는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38도 체감온도 38도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건강한 사람조차도 건강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온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3단계로 주의, 경보, 중대경보라는 3단계식으로 바꾸고 폭염 중대경보가 발생할 경우에는 좀 더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온도 38도가 기준이 돼버린 건데요. 기존에는 35도 정도가 기준이었던 거죠?
1: 예, 주의보는 33도, 그다음에 경보는 35도가 이틀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 저희가 발령을 했었는데 폭염 중대 경보는 38도가 바로 되면은 하루만이라도 되면 저희가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올해 폭염 중대 경보 발령됐다는 뉴스를 굉장히 자주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더웠다는 거죠.
1: 지금 지난 8월 4일 같은 경우에는 8월 6일입니다. 경우에는 지금 폭염 어떤 기상 특보 같은 경우는 한 235개 정도 구역을 저희가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수도권 권역을 포함해서 51개 구역이 약 한 20% 정도가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정도로 거의 한 우리나라의 한 20% 정도가 폭염 중대경보로 발령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전국이 펄펄 끓었다.
1: 네,
0: 이런
1: 그렇습니다.
0: 표현이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이게 격상이 되더라고요.
1: 네.
0: 2단계로 격상이 됐다. 이게 어느 수준의 그 대응책입니까?
1: 저희 이제 정부에서는 폭염과 관련돼서 이제 위기관리 단계가 있습니다. 관심주의 경계 심각이라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이미 심각 단계로 올렸고 그다음에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한 이후에 8월 2일자에는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격상을 하면서 이제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라든지 노동부 모든 관계 부처에 좀 이 폭염 대응을 강화할 것을 저희가 지시하고 또 같이 협업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취약계층에 대한 뭐 노인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농업인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예찰 부분과 또는 이제 그 야외 노동자에 대해서 좀 날씨가 더운 상황에서는 중지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 체계도 달라진 건데 현재 중대본 현재도 지금 2단계입니까?
1: 현재 2단계겠습니다.
0: 폭염 피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폭염 중대 경보는 건강한 사람도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려지는 특보라고 하셨는데요. 취약계층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고령층 분들 그리고 독거노인 쪽방촌 이런 데는 냉방 시설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1: 제가 지난 7월 달에 한 두 번 정도 쪽방촌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분들 경우 대부분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고 또 대부분들이 이제 전기세가 아까워서 냉방기를 못 틀고 선풍기를 못 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혹시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것보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이분들에게 이제 안부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생필품 또는 이제 냉방용품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생활지원사라고 해서 각 지방정부에서 이분들에게 좀 안부 전화해서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이걸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야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열대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속되고 있어서 밤에도 이제 이 열기가 식지 않기 때문에 야간 대피소라고 해서 이분들이 좀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데를 한 217개 정도를 저희가 마련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0: 기사를 보니까 8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은 우리 보통 반일 하시다가도 많이들 온열질환 걸리시잖아요. 위험하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울 때는 밖에 나가서 일하지 마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80세 이상의 고령층 분들은 집에서 온열질환 걸릴 확률이 꽤 높다 맞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1: 이번에 이제 폭염 관련돼서 이제 피해자 현황을 보게 되면은 올해 안타깝게도 한 28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돌아가셨는데 네. 그중에서 한 50% 이상이 80세 이상 어르신들이십니다. 또 이제 돌아가신 장소를 보게 되면은 논밭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도 역시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더위가 있을 경우에는 좀 밖에 이제 움직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또 집에 계시더라도 항시 안부 전화를 해서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0: 반일하다가 정말 심각한 위험 상황이 되는 분들께는 이제 댁에 계시라고 나오지 마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근데 집에 계시다가 온열질환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건 이거는 방법이 그러니까 안부 전화를 떠나서 그분들이 계시는 곳을 바꿔드려야 되거나 그곳의 환경을 바꾸거나 이게 가장 직접적인
1: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집에 계시면서도 계속 그 안부 상황을 확인하는 게 하나가 있고 너무 더우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야간 무더위 쉼터라든지 경로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시원한 곳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지원사라고 해서 또 하나의 사례를 드리면은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생활지원사가 이제 안부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봤더니 이제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을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건강을 유지시켰다는 그런 또 미담 사례가 있고 대부분 이제 생활지원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통은 평상시에는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정도 연락을 드리는데 폭염 중대본 경고나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좀 그 주기를 좀 짧게 합니다. 하루에 한 번 또는 하루에 두 번 전화해서 혹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생활지원사의 역할입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안부 전화 드린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거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1: 보통 다 지자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 근데 혹시 그것도 있습니까? 그 어르신분들이 물론 이게 안부 전화를 드려도 그 주기를 짧게 한다 하더라도 텀이 있지 않습니까? 공백이 네.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르신 본인이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했을 때 직접적으로 뭔가 연락을 빨리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 같은 게 있나요?
1: 보통 이제 일반 농어촌은 좀 힘든데요. 저희가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알람 시스템이라는
0: 그러니까요.
1: 게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행동이 잘 안 움직이는 것을 AI 형태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아 이분이 안 움직이신다라는 표시가 나면 바로 생활지원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조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급할 때는 뭐 긴급 버튼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뭐 그런 것도 좀 그런 대개는 설치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어떻게 들어서요.
1: 지금 이제 저희 나라가 상당히 AI로
0: 우리나라가 뭐 AI면 뭐
1: 예,
0: 최고죠.
1: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독거노인이라든지 무더위 어떤 폭염 관련된 상황에서도 그런 장치를 활용하게 되면은 사람의 인건비도 줄이면서
0: 그렇죠.
1: 또 적시에 적기에 저희가 또 그런 분들을 또 생명을 또 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무더위 쉼터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대야가 너무 지속되니까 야간에 좀 계시는 곳을 이동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그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는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우선 이제 무더위 쉼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0: 네.
1: 이제 예전에는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있었는데 올해는 다양하게 생활 밀착 시설이라고 해서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또는 어떤 유통센터 이런 부분까지 다 확대를 해서 평균적으로 지금 한 9만 3천 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1: 있는데 다만 일반적으로 운영 시간은 보통 9시에서 6시가 일반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온도가 계속 밤에도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10시까지 좀 운영을 좀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고요. 초창기 한 5월 달 정도에는 그 기간이 한 5천 개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한 1만 3천 개로 많이 확대돼서 10시까지도 운영을 할 수 있고 또는 주말에도 가서 어르신들이 지금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0: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로
1: 네.
0: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건데 무더위 쉼터를 많이 늘렸다고 하셨잖아요. 경로당 중심으로. 그러면 그 무더위 쉼터에도 어쨌든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1: 네.
0: 공간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네.
0: 뭐 인력이 많이 확충이 됐나요?
1: 그래서 그게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3,500개 정도 읍면동별로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공공청사에 이제 그 무더위 쉼터 개방을 하면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다만 이제 민간 시설

0: 같은 경우에도 일부 시설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하고 민간 시설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1: 네.
0: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저희가 좀 주고 있습니다.
1: 무더위 쉼터의 접근성은 많이 좋아졌을 것 같은데, 뭐 쉽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0: 네.
1: 찾아갈 수 있는 거리에, 지금 거리에 있나요?
0: 계속 이제 저희도 이제 고민 사항입니다. 이제
1: 네.
0: 그래서 무더위 쉼터라는 것이 이제 공급주의 방식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무더위 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거리에 있는
1: 그렇죠.
0: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마을 단위의 경로당이라든지 마을 단위의 읍면동, 마을에 가장 인접해 있는 어떤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접근성을 좀 최대한 좀 저희가 좀 고려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1: 아,
0: 그걸 이렇게
1: 그렇죠.
0: 매칭해 보면은 이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 이 무더위 쉼터의 위치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0: 우선 무더위 쉼터는 재난안전24라는 그 저희 포털이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일반 지도 앱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얼마든지 제 주변에 어떤 무더위 쉼터가 있고 그 무더위 쉼터가 어떤 운영 시간을 갖고 있고 위치까지 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이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걸 안내를 하고 계시는데 일부 또 주민 입장에서는 무더위 쉼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거는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보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혹시 가족들, 자녀분들이 있으면
0: 네.
1: 좀 미리 주변에 있는 그 가까운 데를 좀 찾으셔서 직접 어르신께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0: 우선 이제 농촌에 계신 분들은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1: 그렇겠죠.
0: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잘 하고 계시고
1: 네네.
0: 이제 이 도심권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가능한 저희가 좀 홍보도 좀 하고 저 아까
1: 네.
0: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좀 위치를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특히 이제
1: 맞습니다.
0: 아들 뭐 자식들이 이렇게 좀 해줄 수
1: 그러니까요.
0: 있는 부분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뭐또 자녀가 좀 멀리 있으면 주변 이웃분들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마을, 아까 읍면동 같은 데는 이장님 계시면, 이장님들이 다 방송하시잖아요. 여러분, 무더위 쉼터가 어디에 있습니다. 이런 거다 하시죠,
0: 맞습니다.
1: 지금도. 이장님들 진짜 입이
0: 지금
1: 말리느시더라고요.
0: 폭염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보다는
1: 네.
0: 오히려 일선에 있는 이장님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1: 맞습니다. 그럴 것
0: 왜
1: 같습니다.
0: 그러냐면은 이제 특히 이제 농업인들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들은 대낮에도 밭에 나가십니다.
1: 맞죠.
0: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현장에 가서 이 통장님들께서 제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설득을 하셔서 특히 더운 시간에는 경도당에 가서 좀 이렇게 쉴수 있도록
1: 네.
0: 하십, 그 역할 좀이 통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1: 맞습니다. 정말 이 통장님들이 진짜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앞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물론 준비하고 지자체에서도 함께 하지만 민간에서도 함께 뭐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 하고 있는 데 있다 하셨잖아요. 혹시 뭐, 어떤 당부, 부탁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민간에서 함께 할수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0: 우선
1: 좋겠어요.
0: 저희가 말씀드린 듯 무더위 쉼터는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또 편하게 이제 운영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의 자원으로서만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좀 많은 민간 기업이나 시설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시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해주시면은 혹시 폭염 중대경보 같은 무더위 시즌에 아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큰 핵심 요충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폭염 속에 어르신들, 취약계층 분들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되는 분들이고 또 하나는 특히 야외에서 작업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많습니다. 뭐 농업 말씀하셨지만 건설 현장도 있고 요즘에는 사실은 배달 노동자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우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서 배달을 많이 시키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전용 쉼터라든가 이런 대응책이 마련이 돼 있나요?
0: 지금 이제 취약계층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 옥외 사업장 부분이 있고 이제 옥외 이제 농업인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달 이주 노동자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사업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폭염 그 질환자를 보게 되면은 3분의 1이 사업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좀 근로감독관이라든지 여러 이제 관리감독에서 더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택배 노동자라든지 배달 노동자들이 이제 더위에 계속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동 노동자 쉼터라고 저희가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8개 정도 이렇게 저희가 마련을 해서 이분들이 배달이 없을 땐 들어오셔서 물도 마시고 쉴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1: 네, 그분들에게는 뭐 배달하시는 분들 그 전용 쉼터 같은 거는 다 공유가 되겠죠?
0: 네, 지금 우선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하나의 또 동일한 또 이렇게 뭐 방이 있어서
1: 그렇죠. 네네.
0: 이분들이 이제 공유해드리고 이제 지역마다 그런 이동 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세 군데 정도를 가봤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를 가봤더니 상당히 그분들 입장에서 만족도도 높고 네. 아,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1: 네, 너무 다행이네요.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가뭄 우려도 좀 커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지금 이제 폭염하고 이제 같이 연속성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가뭄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제 기상 가뭄이 있고 농업 가뭄이 있고 우리 생공용수, 생활 공업용수라고 해서 세 가지 가뭄을 이제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데. 우선 기상 가뭄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올 여름에 비가 안 왔습니다.
1: 그래서
0: 평년에 비해서 한 60% 정도 왔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경 지역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같은 네네. 경우는 일부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거의 강수량이 한 10% 이하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한 3개월 정도. 그런 이제 기상 가뭄에 따라서 이제 농업 가뭄으로 이어지는데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8월 지금 이때가 이 벼 출수기가 진행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물이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그런 가뭄 현상으로 인해서 저수지가 말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좀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생공용수,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문댐이라든지 어제 밀양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심각 단계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련 부처하고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행정안전부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지원도 지방정부 해드리면서
1: 네네.
0: 혹시 이제 그 저수지에 물을 댄다든지 으흠. 뭐 살수차를 가지고 이제 좀 물을 대주고 또는 군이나 소방, 산림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용자원을 도용해서 뭐 이렇게 물을 이동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사실은 기상 상황이 요즘엔 너무 예측을 자꾸 넘어서기 때문에 물론 이런 재난 대응을 하는 그 계획을 짜실 때 어느 정도의 기상 상황 다 고려해서 언제까지 지금 대응 체계를 가겠다라는 다 계획하에 네. 가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언제까지 지금 이 폭염 대비하고 계신 거예요?
0: 지금 폭염은 저희가 이제 9월 15일까지 저희가 대책 기간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도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1: 그렇죠.
0: 가능한 한 지금 폭염 대응 기간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고 또 폭염 관련해서 가뭄도 역시 이제 중장기 계획을 저희 계속 보면서 주간 단위로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 체크를 하면서 혹시 이제 폭염이 더 강화될지 또는 또 가뭄이 더 강화될지 이런 부분을 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1: 네. 저 유튜브로 투페이스 님이 한 달만 지나면 가을입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말 가을이 제때 와야 될 텐데요.
0: 제가 이제 어제 지난 금요일자로
1: 네.
0: 그 폭염 중대 경보가 수도권의 51개 구역으로 이제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1: 네네.
0: 금요일 4시 기를 기울여 해서 모든 지역에 다 해제가 됐습니다. 다행히 지난 금요일이 입추였는데
1: 맞습니다.
0: 그 시점 이후로 조금 누워져서 조금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긴장감을 갖고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입추 그날 저녁부터 좀 바람이 다르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이제 곧 가을 오겠구나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끝으로 이게 이제는 폭염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안전, 국민이 꼭 기억해야 할 폭염 속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의 한마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아마 오늘 나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이제 폭염은 정말 단순히 더위가 아니라 이제 국민의 건강과 어떤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염은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또 이 국민께서 이렇게 많이 따라주지 않으면 좀 힘든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런 폭염에 대비한 행동 요령을 조금 국민들께서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한 30초 있습니다.
0: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물과 휴식과 이동입니다. 우선 이제 갈증이 나기 전에라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이제 물을 좀 드셨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늘이나 양산을 활용을 해서 조금 햇빛을 차단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극한 폭염이 있든 중대 경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야외 작업장을 중지하고 휴식적인 그늘로 이동을 해서 특히 이제 노약자나 부모님께 네. 전화하는 확인 전화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 물, 휴식, 이동 여러분 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황범순 재난관리정책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더위가 조금 잦아들었지만 그래도 낮에는 아직 덥습니다. 기온도 평년 수준을 웃도는 곳이 많아서 온열질환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30.1도, 대구 38.7도, 광주 3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과 내륙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강원 동해안과 산지, 영남과 제주에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차량이 많은 곳은 사고 발생률도 높은데요. 강남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반포까지 8km 정도 밀리고 있고 수원 진입로 1차로에서는 시설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에서 오산 구간 1차로에서도 작업 중이고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국민대학교에서 홍지문 터널 출구 구간 3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에서 하월곶 구간 1차로 에서도 작업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수락에서 노원교 구간 1차로에도 공사 구간 있습니다. 대기 1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차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회의에서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 지원 대책뿐 아니라 투자 성과를 전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안들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메가 프로젝트 정부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과 충청권과 영남권의 메가 프로젝트 추진 현황,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의 전력 공급 계획 등이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세 번째 청문회를 엽니다. 그 첫 일정으로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주요 증인들을 상대로 한 3차 청문회가 오전에 시작됐습니다. 최근 선거인 명부 5 작성과 투표자 수 5 입력 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관련 압수수색을 이어갑니다. 합수본은 오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합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충북, 김포, 의왕, 진천, 서울, 서초, 강남 선관위 등 모두 9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나머지 8곳의 압수수색은 종료됐습니다. 극심한 폭염이 지난 주말과 휴일을 고비로 다소 누그러지면서 하루 온열 질환자 역시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오전 9시 기준 중대본이 공식 확인한 그제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는 131명, 사망자는 2명입니다. 누적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28명을 포함해서 3,237명입니다. 가축 피해사는 없었지만 27만여 마리의 양식어류 피해가 접수되면서 누적 양식어류 피해는 144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전장위원회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인해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용산역 상행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 조치되었다가 현재는 정상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전장위원회는 오늘 아침 8시부터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해마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을 주장하며 71차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어진 극한 폭염으로 모두 30경기를 취소했던 프로야구가 내일부터 다시 레이스를 이어갑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국제대회가 아닌 다른 이유로 멈춘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2021년 7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다음 달 6일까지 모든 경기는 유일에 상관없이 오후 7시에 시작하고 더위가 좀 더 일찍 가신다면 경기 시간은 예전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 지역 일부 여객선이 결항했습니다.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5개 항로 가운데 추자도를 경유하는 여객선 등 4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제주에서는 3개 항로 8척만 운항합니다.

이번 주 폭염이 또 유럽을 덮칠 전망인 가운데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이른바 열돔 현상이 강화되면서 산불 위험도 커졌습니다. 스페인 국가기상청은 12일까지 전국적으로 기온이 섭씨 35도를 크게 웃돌고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42도에 이를 걸로 예보했습니다. 이탈리아 기상청도 이번 주 내내 남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40도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오디세이와 스파이더맨 4가 나란히 주말 박스오피스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는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133만 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18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개봉 6일째인 오늘 오전 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극심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며 폭염특보가 대부분 주의보 수준으로 약화한 가운데 중부지방의 열대야주의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남부지방 등은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33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 약한 비가 지나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8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륙은 하늘의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 날씨가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더위, 사람만 못 견디는 게 아닌가 봅니다. 며칠 전 경북 안동의 한 물놀이장.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은 폭염 속에 가족들이 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물길 속을 유유히 헤엄쳐 다니는 불청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길이가 1m 반이나 되는 이것이었는데요. 독사인 줄 알고 놀란 시민들은 혼비백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이것을 붙잡아 인적 드문 야산에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독이 전혀 없는 멸종위기 보호종입니다. 다만 생김새가 독사인 살무사와 워낙 닮아서 일반인이 현장에서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온라인에는 얼마나 더웠으면 물놀이까지 왔겠나 하는 댓글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폭염을 피해 사람들 물놀이터까지 찾아온 독이 없고 길쭉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구명조끼, 2번 구창모, 3번 구렁이, 4번 구절판. 1번 구명조끼, 2번 구창모, 3번 구렁이, 4번 구절판.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독사가 아니어도 저는 제가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게 유유히 헤엄쳐 다니면 저는 기절할 것 같습니다. 네, 독사가 아니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어떻게 물놀이장에 어떻게 왔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시원한 데를 찾다가 거기까지 온 걸까요? 하긴 이것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뭔가 이 더위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온 건데 또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것까지 무조건 챙기셔야 되는 거, 구명조끼. 자, 1번 구명조끼, 2번 구창모, 3번 구렁이, 4번 구절판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더위가 확실히 한풀 꺾인 게 느껴지긴 해요. 아침, 저녁으로 그 바람이, 지난주 바람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낮엔 너무 덥잖아요. 또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 아직도 지역별로 굉장히 더운 지역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떻습니까? 바람에서 조금 가을이 느껴지십니까? 예, 여러분, 이 8월에 지금 중순 향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더위, 여름의 한복판이어서 지금 더운 게 맞기는 한데 입추진하고 조금 가을의 기운이 조금 느껴진다 싶기는 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요즘 보내고 계세요?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죠.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수 침향 청심단 삼천과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취향나게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 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소호권 조절해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배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 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7166번님은요, 아우, 구창무님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은 싫어합니다. 오늘 정답인 구땡땡 이것은 싫어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1069번님, 아, 이것도 더위를 탔나 봅니다. 그런데 구창모 가수님이 여기서 왜 나오나요? 구창모이시기 때문입니다. 박창모시거나 이창모셨으면 오늘 보기에 등장 안 하셨을 텐데. 5275번님, 어우, 완전 식겁했겠네요. 이거 발견한 사람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261번님, 이 동물들도 버티기 힘들 거예요.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동물들도 휴가를 가야 될 텐데요. 아, 이것이 어쩌면 휴가를 온걸 수도 있겠군요. 5899번님, 날은 더워도 배송 중에 슬라생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정말 날이 많이 덥습니다. 특히 밖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건강관리 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것다 아시죠? 6635번님, 야, 입추는 역시 입추예요. 엊그제 저녁에 동네 한 바퀴 걷는데요. 밤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시원하게 바람이 불어서 확실히 시원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밤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바람에 약간의 이제 가을이 조금 느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절기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예.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폭염을 피해서 사람들 물놀이터까지 찾아왔다고 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길이가 1m 반이나 되는 이것이 물길 속을 유유히 헤엄쳐 다녀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독이 없고 길쭉합니다. 1번 구명조끼, 2번 구창모, 3번 구렁이, 4번 구절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힌트송 나갑니다. 자우림이 부릅니다. 뱀.

0: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8월은 뜨거운 더위만큼 우리 마음속 애국심도 뜨겁게 달아오르는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시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문화 행사와 함께 광복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한 주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서울시 문화본부 이영미 문화정책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문화정책과장 이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말에 광복절이거든요. 서울시가 네. 광복절 맞이해서 다양한 문화행사 준비하셨다면서요.
1: 네, 올해로 광복이 81주년을 맞이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되찾은 뜻깊은 날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이런 광복의 역사와 가치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우선 광복을 기념하는 보신각 타종 행사를 비롯해서 항일 유적 탐방, 그리고 광복절과 관련된 체험, 공연, 전시 등을 통해서 세대와 국경을 넘어서 광복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0: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타종 행사 빠질 수 없잖아요.
1: 네, 맞아요. 기념적인 날인 만큼 타종 행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광복절 당일인 8월 15일 토요일 종로 보신각 일대에서는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 9분과 함께 순국 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광복의 기쁨을 나눌 타종식이 진행되고요. 또한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 그리고 현장에선 광복절과 관련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니까요. 행사 당일에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8월 15일 토요일에 종로 보신각 일대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9분, 또 순국선열 희생을 기리고 광복의 기쁨을 나눌 타종식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당일 행사장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사 당일에 가시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나요?
1: 네,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이 제일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족 50명을 대상으로 서울의 항일 독립운동 현장을 탐방하는 소울 해치와 떠나는

0: 항일 유적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타종 행사 전인 오전 9시 30분 탑골공원에서 출발해서 승동교회, 태화관터, 김상옥 의거터 등 종로 일대 항일 유적지를 전문 강사 해설과 함께 약 1시간 30분 동안 살펴보고 답사 마지막에는 하이라이트인 보신각으로 이동해 광복절 기념 타종 행사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1: 방학 기간이어서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0: 네네. 광복절 당일인 토요일 날에는 서울 백제 어린이 박물관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어린이 대상으로 동방 가족과 함께 우리 꽃 우리 국기를 운영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무궁화와 태극기의 역사와 의미를 배우고 또 유물에서 그 문양을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상징과 또 나라의 사랑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교육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또한 운영궁에서는 14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목판으로 태극기를 찍어 색칠하고 또 앞마당에서 마련한 대형 태극기를 함께 완성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데요. 나라 사랑과 소원을 담은 글귀를 적어보는 체험도 진행되니까 아이들과 함께 학부모님들 같이 참여해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뭐 재미있는 행사를 하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광복절은 그러니까 휴일이잖아요, 원래.
0: 네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또 그냥 광복절이 그냥 일반 휴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고 왜 기억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도서관만큼 역사를 배우기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이 무더위에 더군다나 이제 도서관은 좋은 장소인데요. 도서관에서 각종 역사 관련된 서적은 물론 아이들이 쉽게 읽고 배울 수 있는 도서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8월에는 시원한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역사를 배우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8월 한 달 동안 서울도서관 4층 세계 자료실에서는 광복절 기념 특별 큐레이션 전시가 진행이 되는데요. 세계 각국의 식민 지배와 또 독립의 역사를 다룬 문화, 역사, 사진 자료를 소개해주고 또 자유와 독립의 의미를 세계사적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서울도서관에서 꼭 방문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광복절 맞이해서 8월 한 달간 서울도서관입니다. 서울도서관에서 광복절 기념 특별 큐레이션 전시 진행되니까 아이들 방학 기간에 부모님들이 함께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또 음악회도 준비가 돼 있네요.
0: 네, 저희가 특별공연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인 8월 16일 오후 5시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2026년 서울시향 시민과 함께하는 광복절 기념 음악회 베토벤 합창이 열리는데요. 야판 스웨덴 서울시향 음악 감독이 지휘를 하고 소프라노 최지은,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손지훈, 바리톤 김기훈 등 국립 합창단과 함께하는 이번 공연에는 자유와 평등, 인류의 메시지를 담은 베토벤 교향곡 합창을 연주해서 역사적 의미를 뜻깊게 기리고 또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주 금요일 8월 14일 저녁 7시부터는요. 운영궁에서 2026년 광복절 기념 운영곡 한옥 콘서트도 열리는데요. 전통 연희와 전자음악을 결합해 현대판 마당놀이를 선보이는 국악 전자유랑단의 흥겨운 퓨전 국악 무대를 무료로 또한 관람할 수 있는데요. 시간 내시는 분들은 꼭 저녁 선선한 7시 운영궁에서 이런 특별 공연을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예. 연곡도 있네요. 연곡도 소개해 주세요.
0: 네, 또 이제 연곡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대학로 극장 쿼드에서 광복절 특별 기획 연극 극장은 달린다를 선보이는데요. 이 연극은 193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창단된 고려 극장이 강제 이주와 탄압 속에서도 94년 동안 예술 활동을 이어오는 그 여정을 다루고 있고요. 14일 그리고 8월 14일에서 16일까지는 청계천 일대에서 여름철 휴장 기간이지만 특별 행사로 서울 야외 도서관 책 읽는 맑은 냇가로 운영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민분들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예, 끝으로 오늘 설명해 주신 프로그램 내용이나 뭐 일정 확인 어디서 하면 될까요?
0: 네, 제가 많은 내용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각종 문화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예약 방법, 참여 방법은 해당 기관 누리집이나 또는 서울 문화 포털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문화 예술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자유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역사를 잊지 않고 시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강복의 가치를 되새기고 의미 있는 강복절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1: 예, 지금까지 서울시 문화본부 이영미 문화정책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0: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6: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엽니다. 그리고 12시까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90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죠. 오늘 SAT 이제 정답을 보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9914번님이 폭염 가는 게 이것 담 넘어가듯 하네요. 은근슬쩍 살짝 극한 더위는 살짝 누그러졌어요. 5780번님, 입추 지났다고 오늘 아침은 베란다 창으로 모처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너무 상쾌했습니다. 가을이 온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뱀을 제일 싫어해서 물놀이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나타났으면 기절했을 것 같아요. 유유. 예. 뭐, 기절했을 사람 한둘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예, 기절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전 이게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디 뭐 산에 가거나 해서 그냥 이렇게 야생에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 옆에 지나갔으면 진짜 깜짝 놀랐을 거예요. 2236번님, 어렸을 적에 벼백이 맞힌 논에 1m 넘는 이것이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1m 넘으면요, 여러분, 꽤 긴 겁니다. 예, 진짜 많은 분들 놀라실 거예요. 아, 8616, 더운 건 맞는데 확실히 3일 전하고는 달라요. 아침 기온이 제일 확연히 달라졌고 가끔씩 부는 바람이 기분 좋네요. 찬 거 많이 먹어서 목이 아프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확실히 바람이 좀 달라졌고 저도 그거 느꼈어요. 정말 극한 더위일 때는 계속 찬 음료, 찬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배탈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조금 따뜻한 음식 함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SAT 이것은 무엇일까요? 물놀이장에 이것이 나타났대요. 이것도 더워서 찾아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1m 반이나 되는 이것. 독이 없고 사실 멸종위기 보호종이라고 합니다. 길쭉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구명조끼, 2번 구창모, 3번 구렁이, 4번 구절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최근 노동 현장은 AI와 디지털 전환, 플랫폼 노동의 확대, 주 4.5일제 논의까지 정말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만들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관이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어서 오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앞에 카메라 있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박종필입니다. 저는 30년간 노동부에서 근무를 했고 작년에 이제 퇴직을 해서 지금 이제 있는 노사발전재단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4개월 정도 근무했고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고용노동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셨습니다. 정말 네. 그 분야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노사발전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신 지 한 1년 조금 넘으신 거잖아요.
1: 네,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0: 네, 1년 4개월 동안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것 하나, 가장 힘든 거 하나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1: 보람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많은 이제 노사 여러분 만나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컨설팅 업무를 해요.
0: 아하,
1: 예,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중소기업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컨설팅을 하는데 작년에 그 컨설팅 제도 개선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컸고 뭐 꼭 하나만 말씀하셨는데 전 두 개 말씀해도
0: 되나요? 네, 네, 그럼요. 예. 네.
1: 또 하나는 이제 금년도에 저희가 이 상생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사 간에 서로 이렇게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사업을 한 것이 가장 이제 인상이 깊고요.
0: 아, 보람되다라고 예.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힘든 점 뭐 힘드세요? 총장님.
1: 뭐 힘든 점은 사실은 대부분 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저야 뭐 크게 힘든 점은 없는데
0: 네.
1: 다만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 노동 업무가 많아지고 우리 재단의 역할도 커지는데 실제 현장에서 뛸 우리 이제 이 직원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요?
0: 아하, 네,
1: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힘들지만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이신데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보람찼던 것 컨설팅을 했고 또 상생 파트너십 구축한 것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재단 이름 보면 노사발전재단이란 말이죠. 노사가
1: 네.
0: 함께 발전하는 일을 도맡아 하시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이 기관에 대한 소개 좀 한마디 짧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1: 말 그대로 노사가 서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출연한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노사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끼리 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랬을 때는 우리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도 해드리고요. 제도를 설계해드리니까. 그리고 또 요즘 중장년 문제가 아주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년들 여러분들의 이 수요 공급을 잘 매칭을 해서 취업 발생해드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노동 분야의 국제 협력 기관입니다.
0: 어허, 그렇군요.
1: 예,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0: 노사정 공동 출연한 기관입니다.
1: 예, 공공기관입니다.
0: 공공기관입니다. 예. 노사정 노사의 발전을 위해서 아무튼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는 그런
1: 예.
0: 기관이고 말씀대로 앞으로 진짜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노동 현장도 많이 바뀌고 있고
1: 그렇죠.
0: 법도
1: 예.
0: 바뀌었고
1: 예.
0: 그래서 오늘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무엇보다 이 폭염 속에 이 노동 현장에서 진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지난 7월에 안전 프로젝트 진행하셨네요.
1: 예,
0: 그것부터
1: 맞습니다.
0: 좀 말씀 좀 여쭐게요.
1: 예, 뭐 너무 덥더라고요.
0: 네.
1: 예. 근데 이제 원래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0: 이 전통적인 노사의 어떤 구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플랫폼이라든지 뭐 프리랜서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해서 좀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안전이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네.
0: 안전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프리랜서 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7월 말에 제주도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일단 가장 어려운 데가 뭐냐면 택배 물류 저기 센터예요. 그래서 저희 거기 가가지고 택배 종사자들 여러분들한테 생수 한만병 정도 이렇게 드리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뭐 행사로 끝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꾸준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진짜 7월에 너무 더웠고 8월 초,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 더웠습니다.
0: 네.
1: 근데 사실 오늘도 낮에는 덥긴 한데.
0: 예.
1: 아, 안전 프로젝트 아무래도 힘드신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그런 생수 이런 거다 무료로 제공하시는
0: 아,
1: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제주 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주의 삼다수 생수를 지원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만병 정도를 지원해드리고
1: 네, 이렇게 더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물이더라고요, 물.
0: 있습니다. 네.
1: 수분 섭취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생수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취임 당시에 현장성, 실행력, 소통 이세 가지 키워드 제시하셨어요, 사무총장님. 그리고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세 가지 방향이 어떻게 잘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반영이 잘 되고 있나요?
0: 뭐 이제 아직 중간 지점이라 뭐 확실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름 또 성과도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을 제가 제도 개편한 것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7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걸 저희가 한 개로 이제 통합을 해서 우리 기업 여러분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바꿨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파트너십 사업을 새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저희 하다가 한 2년 정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1: 네.
0: 이번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아온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돌파라고 합니다. 근데 또뭐 돌파가 돌아온 파트너십도 있지만 동시에 현장의 노사의 문제를
1: 그러네요.
0: 이 파트너십으로 해결한다. 돌파한다. 그런
1: 네.
0: 차원에서 또 돌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 네.
0: 그것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중장년 고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은 산업이라는 게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광역형으로 해서 예를 들면 보건업이다. 그러면 대구, 대전, 광주 이세 지역을 묶어가지고 보건업 관련된 인력 양성하고 취업 발전해드리고 이런 식으로도 서비스 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현장 얘기를 들어서 현장 노사랑 소통을 해서 이제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업들인 거죠.
1: 현장성, 실행력, 소통, 재단 운영의 세 가지 키워드를 취임 초에 제시하셔서 지금 그 방향대로 현장에 하나하나 반영하고 계시는 거고, 앞서 컨설팅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0: 예.
1: 보통 기업들이 어떤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다 대상이 되나요?
0: 전체 다는 못 해드리고
1: 그렇죠. 네.
0: 저희가 20인 이상
1: 아.
0: 예. 이제 너무 작은 기업까지는 저희가 못 해드리고 2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물론 뭐 대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은 약간의 자부담은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이제 중소기업들은 자부담 없이 무료로 인사노무 관련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 예. 혹시 그동안의 주요 성과, 앞서 가장 보람찬 거두개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의 성과를 이세 가지 키워드에서 추진하셨던 것 중에 좀 짚어주실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이제 제가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현장의 얘기를 들어서
1: 네.
0: 반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컨설팅을 7개를 하든 8개를 하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걸
1: 네.
0: 저희가 현장 얘기를 들어서 기왕에 또 정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컨설팅이니까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행력을 이제 담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또 노사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현장과 실행력, 그다음에 소통이라는 게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재단은 뭐든지 다그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1: 네. 일터 현장의 갈등을 풀수 있는 해법으로 파트너십,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0: 사실은 정말 요즘은 노사관계 쪽이 복잡해졌습니다. 뭐 임금을 넘어서 성과급까지 배분해야 되고 또뭐 디지털 넘어서 AI까지 막 선대지 않습니까?

0: 왜냐면 또뭐 전통적인 노사관계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하시는 분도 많아지고 굉장히 고차방정식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고차방정식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1: 네.
0: 저는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제일 기본은 사칙연산이잖아요. 더하기 빼기나 곱하기
1: 네.
0: 나누기. 노사관계에서의 기본은 파트너십인 거죠. 근데 파트너십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 뭐 협력적 노사관계 대화 타협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이 나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1: 네.
0: 저 사람은 나의 파트너가 아니야 라고 하면 대화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그 노사관계 기본이 파트너십이고 이 파트너십이 형성이 되어야지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파트너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형성해야 될지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방법을 이렇게 코칭을 해드리고 또 서로 노사가 파트너십 형성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1: 예.
0: 뭐 워크숍도 하고 공동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돌파인 겁니다. 돌아온 파트너십.
1: 사실 이 파트너십이라는 게 노사 갈등을 푸는 거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일터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0: 맞습니다. 예.
1: 일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과 파트너십을
0: 예,
1: 형성해야 되지
0: 맞습니다. 예.
1: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면 파트너십 형성할 수 있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0: 사실은
1: 네.
0: 이건 약간 철학적인 일 같은데 순수한 제 경험에서 보면 파트너십이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요한 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0: 하나는 자기 혁신인 거예요.
1: 자기 혁신이요.
0: 예. 뭐냐면 이제 그 피터 드러커가 아주 유명한 경영학자죠. 조직의 문제의 60%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소통이라는 거는 서로 통한다는 뜻인데 그러려면은 일방적으로 내 입장을 통보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내 입장을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사람들 자기 입장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이거 오죽했으면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 할뿐 스스로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만큼 자기 혁신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자기 혁신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러면 무언가가 상대방을 나의 파트너로 인정하려면 결국 필요한 건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1: 용기요?
0: 그렇죠.
1: 어떤 용기가 필요해요?
0: 예를 들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저
1: 네.
0: 사람은 나하고 전혀 달리 시작을 했어. 나랑 다른 입장이 있어. 그런데 나랑 파트너로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려면 서로 불편하지만 문제를 인정하고 말씀드린 대로 나를 바꾸고 상대방에 다가야 되고 먼저 손을 내밀려면 불편함을 깰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2500년 전인가요?
1: 네.
0: 그 스토아 철학자 세나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 네.
0: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감히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1: 예.
0: 2500년 전에.
1: 네.
0: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진정한 파트너십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2500년 전까지 이야기가 넘어왔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말씀드리면서 너무나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자기가 변화될 수 있어야
0: 맞습니다.
1: 함께할 수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 용기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나의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이것도 어떤 말씀이신지 처음엔 용기가 왜 필요할까 했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혁신과 용기. 이두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그렇다면 노사가 상생하기 위한 파트너십도 이 기본 하에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는 건데 종합지원 사업 운영하셨잖아요. 예, 노사 간 협력 기반 만드는 사업 추진하고 있으십니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뭔가 달라졌습니까?
0: 사실 기존 예전에 했던 파트너십 사업과는 비교 불가죠. 비교.
1: 아,
0: 요즘 대체 불가라는 말씀들 많이
1: 맞습니다.
0: 하시는데
1: 예.
0: 비교 불가입니다. 뭐냐면 이름은 비슷하지만 크게 두 가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지원 대상이 예전에는 노사 개별 사업장 위주였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은 왜 이제 잘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이든 등등 해서 원청 하청 간의 관계도 복잡해지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개별 사업장 말고도 원청과 하청 간에 우리가 파트너십을 해야 되겠어. 또는 복수 사업장끼리도 해야 되겠어. 노사 단체끼리도 해야 되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는 이제 비용만 지원해 드렸어요. 뭐 워크숍 비용, 뭐 연구 비용.
1: 네.
0: 그런데 지금 막 말씀드렸듯이 아니 새롭게 노란봉투법이 됐어. 원하청 간에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해보면 경험은 없어.
1: 아.
0: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이때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코칭까지 같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완전히 바뀐 거죠.
1: 아, 지원 대상이 바뀌었고 지원 범위도 비용만 지원했던 것을 이제 방법까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0: 네, 맞습니다.
1: 예, 전문가도 투입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생 파트너십 종합 지원 사업을 올해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기존과 비교 불가 이 어떤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그 지금도 쭉 말씀하셨지만 그 노사발전재단이 보니까 물론 노사정 함께 공동 출연한 기관이고 무슨 일을 하든 다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네. 앞서도 뭐 컨설팅도 그렇고 무료 지원하는 것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재단이 일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도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 뭐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현장 노사 현장에 있는 노사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책상에만 있지 않고 계속 현장 다닙니다.
1: 네.
0: 보통의 재단들은 이제 사무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재단은 300명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150명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현장에 다니시는데
1: 네.
0: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파트너십도 새로 생겼어. 그다음에 컨설팅도 저희가 금년에 3,500개나 합니다. 많죠.
1: 네.
0: 그 외에도 또 실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이 많아지는데 좀 힘들어지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이제 아쉬운 면이 합니다.
1: 네. 예, 인력이 좀 많이 확충이 돼야 된다.
0: 네, 저희가 더 열심히 예. 노력해야 되겠지만 예. 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해야 될 일도 많아지셨고 그 해야 되는 일의 어떤 그 깊이라고 해야 될까요?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훨씬 더 복잡해졌을 겁니다. 또 노랑봉투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면서 또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사 간 갈등 관계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뭐 지난 3월 달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됐는데
1: 네.
0: 사실 새로운 법은 기존의 법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규율 체계예요.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뭐 물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노동부라든지 법원에서 뭐 판례들이 쌓이면서 이제 해결되어 갈 텐데 전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현상이 복잡해질수록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럼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법이 생겼을까? 그 취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아주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중 구조의 천착이라든지 또는 격차와 분절의 심화 또는 대화의 소통의 단절 뭐 이런 깊숙한 문제를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를 푸는 해법도 대중적이고 뭐 사후적인 게 아니고 사전적이고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결국 노사관계에서 본질은 뭘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 인정이고 파트너십이고
1: 네.
0: 이게 형성이 되어야지 느린 것 같지만 빠르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고차방 정식이 될수록 기본으로,
0: 기본으로
1: 돌아가야
0: 돌아가야죠.
1: 된다 이 말씀이신 예. 거고요. 현안도 좀 보겠습니다. 정부의 주 4.5일제 추진 과정에서 좀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뭐 어떤 협력,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저희가 일을 참 많이 합니다.
1: 네, 진짜 많이 하시네요.
0: 이제 네. 사실은 뭐 실노동시간 단축이 중요하다는 점은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릴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생산성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네.
0: 그런 일이 어떻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냐.
1: 그래도 한편에서는 생산성은 예. 또 영향을 미치면 안 될 뿐더러 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또 임금삭감이 되는
0: 그렇죠.
1: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0: 그거 안 되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임금삭감도 없는데 근로시간은 줄이고 생산성은 유지되거나 올라가고
1: 네.
0: 이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도대체 어떻게 줄여야 되는 거야? 이런 단축의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1: 네.
0: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4.5일제 특화 컨설팅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4.5일제를 희망하시는 이런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분들 저희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드리는 특화 컨설팅을 이제 신설을 해가지고 방법을 전문가들과 도와드리고, 두 번째는 자 그렇게 해서 실제 그러면 근로 시간이 줄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비용을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근로 시간이 줄었는데 임금 유지하려면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워라벨 4.5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노사가 합의해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그거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거죠.
1: 네네네.
0: 세 번째는 자 이런 걸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례와 인식을 확산해드리는 이게 그러니까 단축의 노하우, 그다음에 필요한 비용,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드리고 확산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1: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면 좋을까요?
0: 아 비용은 이제 그 정부 예산으로.
1: 정부 예산.
0: 예예 그렇습니다.
1: 예산을 많이 따야 되네요.
0: 금년에 한 4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 4.5일제가 성공적으로 좀 안착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고정 OT 폐지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 4.5일제 도입도 임금 삭감 없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 디스플레이 허브라는 곳이 있네요.
0: 예,
1: 이건
0: 예.
1: 어떤 현장입니까?
0: 아 여기가 주로 그 LED 광고, LED 판넬이라고 하죠.
1: 네네.
0: 우리 어디 방문하면 이렇게 막 LED로 해가지고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제작하는 전문 제작업체입니다.
1: 그곳 현장에 가셔가지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신 거예요?
0: 이제 여기가 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작년에도 받고 금년에 이어서 두 번째 받았습니다.
1: 예, 예.
0: 근데 작년에는 직무 분석하고 평가 체계를 이제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으셨고 금년도에는 그걸 이어서 임금 체계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 이 두 가지를 두 회 연속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가 바뀌었냐면 원래는 이제 뭐 시차 출퇴근이라든지 재택근로라든지 이런 걸 하고 계셨는데 정부에서 이건 좀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노동시간 단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자기들도 한번 노동시간 줄여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컨설팅 받고 계시는 도중이고 아직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곧 도입하실 거고.
1: 그렇군요.
0: 예,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컨설팅 해드려서 실행이 되면 그리고 이제 시간 단축되면 저희가 말씀드린 지원금도 드리고.
1: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이번에 성과가
0: 그렇습니다.
1: 나면.
0: 예.
1: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한 30초 정도 있는데요. 노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노동 혁신의 방향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어려운 건데요.
1: 네.
0: 혁신이라는 게 혁이 가죽 혁자거든요. 가죽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아프기도 하고. 그랬을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균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정부 정책이든 기업의 정책이든 균형감을 갖고 일을 추진하면 혁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1: 예, 혁신. 여러분 앞으로 노사발전재단의 그 역할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네, 오늘 SAT 정답은 구렁이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3: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0: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2: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2: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3: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제15호 태풍 찬홈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이번 주 후반에 동해안과 강원 영동에 강한 비와 바람이 불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로는 유동적이라서 변수는 있는데요.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과 산지, 영남과 제주는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서초에서 양재 구간 3개 차로에서 차량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남나들목부터 밀리고 있고 서울 방향은 양재나들목에서 반포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입니다. 성수대교부터 천천히 지나고 있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화도에서 서종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서용인분기점 3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구간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남동부근 갓길에 사고 있습니다. 문학부터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내서 4터널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고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방향 남한산에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최근 사의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관장은 이 대통령의 미국, 중남미 순방 수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청와대에 사직서를 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김 관장은 지난 2017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언론 업무를 맡으며 인연을 맺은 뒤 경기도청 언론특보, 대선캠프 수석특보로 일한 측근으로 꼽힙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부 출범과 함께 언론 대응을 총괄하는 청와대 춘추관장을 맡아 1년여 동안 근무해 왔습니다. 최근 청와대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에 이어 이승원 해외 언론 비서관 등이 새로 들어오는 등 집권 2년 차를 맞으며 비서진이 잇따라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회의에서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 지원 대책뿐 아니라 투자 성과를 전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메가 프로젝트 정부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과 충청권과 영남권의 메가 프로젝트 추진 현황,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의 전력 용수 공급 계획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회의에는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은 물론 삼성전자와 SK의 임원들이 참석합니다.

0: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1차 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했고, 청와대는 합동 회의를 매달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8.17 전당대회 호남 순회 경선 표심 향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신임에 대한 전략적 투표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가 대통령과 어깃장이 나면 되겠느냐는 판단 속에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고, 호남 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압승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압도적으로 투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 황희 의원의 페버스 활용 청년 임시 거주지 제안에는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해프닝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왜 해프닝이냐며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해 무책임한 땜질식 부동산 대책과 실패한 이념적 규제를 즉시 중단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내고 집값 안정을 외치던 호언장담과는 달리 일방적인 규제 강화와 공공주도 개발 방제식으로 시장 자율성을 완전히 파괴하며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부추겼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여러 국가의 해외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의 외국 납부세의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소득에서 비율에 따라 나눠 차감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LG화학이 영등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LG화학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6월 확정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종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도 같은 달 대법원 3부에서 현대건설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타국가 소득에 반영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국내 소득만 차감돼 법인세 공제 한도가 커진다며 이는 국내 과세권 잠식으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법무부가 수사 절차상 규정 위반 등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검사의 처분을 이번 주 심의합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검찰청이 정직을 청구한 박 검사의 징계를 오는 13일 논의합니다. 대검은 지난 5월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는데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당시 대검은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음식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됐다면서도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법무부 감찰위 관련 어떤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결론을 정해둔 심의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자문기구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의 현장 취합 투표자 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최종 투표자 수가 전국 곳곳에서 많게는 수백 명씩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자 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8개 읍면동 가운데 29곳에서 100명 이상의 투표자 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거 종료 이후 선관위가 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입력이나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선관위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관련 압수수색을 이어갑니다. 합수부는 오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합니다. 앞서 합수부는 지난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충북, 김포, 의왕, 진천, 서울, 서초, 강남 선관위 등 모두 9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나머지 8곳의 압수수색은 종료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극한 폭염은 누그러졌지만 한여름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경남 등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서울은 이번 주 내내 3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날씨가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주 중반부터 동해안 곳곳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4도, 습도는 51%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요즘 장 보실 때 채소에 붙은 가격표를 보고 아니 왜 이렇게 비싸? 아 엄청 올랐네 이거? 라고 놀라신 적 없으신가요? 무더위 때문에 물가가 올랐습니다. 특히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히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봅니다. 히트플레이션이란 열을 뜻하는 단어 히트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단어입니다. 더위로 인한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데요. 채소에서 이 히트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뭄으로 채소 출하에 제동이 걸리면서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또 생선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펄펄 끓는 기온에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많은 양식 어류가 폐사한 결과죠. 이번 폭염, 우리 밥상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이 다음 달인데 이번 폭염 여파가 추석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 또한 히트플레이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요, 최근 이례적인 고온과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에 비롯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식품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히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물가 문제가 아니라 식량 안보 문제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후변화가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폭염의 고비는 넘겼는데 이번엔 중국과 일본으로 향한 두 태풍이 날씨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2: 이번 주 날씨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네.
1: 두꺼운 이불을 한겹 벗고

0: 저도 에어컨 실외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뜨거웠었는데 이 주말부터는 바람 자체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1: 이번에 그 기록적인 폭염의 원인으로 이중 고기압이 이제 그 언급이 됐었는데 이게 완전히 깨진 건가요?
0: 네, 지금은 이 견고하게 버텼던 이중고기압이 깨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두 시점의 일기도를 비교해보면 확실한데요. 화면 보실까요? 왼쪽이 폭염이 한창이던 7월 30일, 오른쪽이 어제 일기도입니다. 이 7월 말부터 지난주까지는 이 대기 중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 위아래를 탄탄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이 두꺼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두겹 덮은 것처럼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극한 폭염을 만들었던 건데요. 그런데 어제 일기도를 보면 이두 고기압의 모두 세력이 약해지면서 우리나라 상공에서 완전히 벗어났고요.
2: 이불이 사라진 거네요.
0: 네, 위아래로 겹쳐있던 이중 고기압 구조도 완전히 깨졌습니다.
2: 그러면 막 40도까지 오르는 숨도 쉬기 힘든 그런 폭염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0: 네, 당분간은 그럴 걸로 보입니다. 이 기상청 중기예보를 보면 다음 주까지 낮 기온은 대부분 32에서 35도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워낙 40도 안팎의 더위를 겪다 보니까 이제 더위가 끝난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 재난 수준의 폭염이 한풀 꺾인 거지 아직도 폭염주의보나 경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8월 중순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이 태양의 고도는 낮아지고 낮의 길이도 이제 점점 짧아져서 이 40도까지 치솟을 수 있는 조건은 점점 불리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9월에 이중고기압이 다시 발달해서 추석까지 더위가 이어지면서 이 가을추 대신 여름하를 쓴 하석이란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올해도 열돔이 다시 발달하게 되면 8월 하순 이후 다시 더위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태풍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남부 지방에 상당히 강한 바람이 좀 불었는데 이게 중국으로 향했던 태풍의 영향이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이 13호 태풍 돌핀은 지금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을 했는데요. 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진 않았지만 그제와 어제 이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어제 오후 2시 상황인데요. 이 태풍 주변에는 이렇게 바람이 반시계로 불고 이 북동쪽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이렇게 두 기압계 차이에 기압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바람이 이 제주와 남해안 부근에 강해지게 됐었는데요. 어제 신안 가거도에는 초속 26.2m, 제주 사제비에는 초속 25.8m의 바람이 관측됐는데요. 이 시속으로 환산하면 93에서 94km 정도로 이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속도에 가까운 바람입니다.
2: 네. 일단 뭐 중국 쪽으로 가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뭐 비가 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0: 네. 이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이동 경로는 이 모델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화면 다시 보실까요? 우리나라 예보 모델 킴은 이 태풍이 중국 내륙에서 점차 약해져서 이 광복절 연휴쯤 서해를 지나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델도 이 시점과 경로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약하더라도 우리나라로 비구름이 들어올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이 구체적인 시점이나 강수량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 이번 주에 일본을 향할 것으로 보여서 안심을 했었죠. 그 15호 태풍 차눔의 영향도 좀 있나요?
0: 맞습니다. 이 15호 태풍 차눔은 일단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인데요. 현재 예상 경로를 보면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일본을 관통한 뒤 동해로 빠져나와서 13일쯤 독도 부근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이 동해안과 동쪽 지역은 태풍이 남긴 비구름과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직 모레 동해안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목요일인 글피까지 합치면 비의 양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태풍이 얼마나 가까이 접근하느냐에 따라 이 비의 양이 늘거나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2: 네, 태풍도 태풍이고 요즘에 여름에 소나기 내린다 치면 갑자기 엄청 많이 내리잖아요.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될까요?
0: 네, 비도 비지만 네.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부는데요. 이 토요일 전국 곳곳에서 초속 20m, 그러니까 시속 70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관측됐었습니다. YTN에도 비와 함께 이 충남 아산과 전북 전주 등에서 갑자기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는 제보도 잇따랐는데요. 여름철에는 이 낮 동안 지면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소나기 구름도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합니다. 이때 이 강한 비와 함께 구름 속 공기도 지상으로 빠르게 쏟아져 내려.

0: 오는데요. 이 공기가 지면에 부딪히면 이 마치 물을 바닥에 세게 쏟았을 때처럼 사방으로 퍼지면서 순간적인 돌풍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소나기가 내릴 때는 강한 비도 문제지만 갑작스러운 돌풍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1: 지난주 내내 김민경 기자랑 재난 폭염 얘기했는데 그래도 더위는 일단 좀 꺾여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종료 시점에 집계한 투표자 수가 최종 집계 과정에서 수백 명씩 늘거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합수본도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는데 수사가 확대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투표가 끝나고 투표자 수가 바뀐 사례가 확인됐다고요?
4: 네, 각 읍면동에서 취합한 투표자 숫자와 선관위가 최종 공개한 내용이 수백 명이나 다른 곳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00여 개 지역 중 29곳에서 100명 이상의 투표자 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성 공도 제4투표소는 현장에서 집계한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숫자는 2,100여 명이었는데 최종 투표자는 1,494명으로 약 29%가 줄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최종 투표자 수가 현장 집계보다 늘어난 곳도 있었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 일동의 경우 7,100여 명이었던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가 785명 증가한 거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검경 합수본은 선거 종료 이후 선관위가 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입력이나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들여본다는 방침입니다.
1: 네, 뭐 투표자 수 기록이 엉망이란 얘기인데요. 합수본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4: 네, 합수본도 투표 종료 뒤 발생한 투표자 수 오차 자료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를 입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을 나설 단계는 아니라는 게 합수본 측 설명입니다. 낮 시간대에 이루어진 실시간 투표율 조작 의혹의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일종의 조작 지침을 전파한 것과 달리 선거 종료 이후 드러난 투표자 수 차이는 그 과정의 위법성이 추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후 3시에 투표자 숫자가 오후 1시에 먼저 입력되는 등 미리 오입력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요. 합수본을 추후 들여다볼 부분인 것 같지만 여건상 당장 수사에 착수하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합수본은 오늘 투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번엔 주식시장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가 상승 출발로 이번 주를 시작했습니다.
3: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현재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까?
5: 네, 코스피가 0.8% 오른 6,306으로 출발했는데 6,200선과 6,3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최근 2거래일 연속 6,200선에서 바닥을 다졌는데 오늘 힘껏 날아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승 영향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충격에 금리 인상 우려가 후퇴하면서 3대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소프트웨어 주식이 급등했고 엔비디아 상승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6%나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고려아연, 미래에셋증권과 한미반도체,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급등 중입니다. 기관과 개인이 동반 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홀로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1% 오른 808로 출발했고 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시 50분쯤엔 올해 18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 매수 중이고 개인이 홀로 순 매도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와 1,41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장중에 1,400원대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화 강세와 달러화 약세를 위한 미일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후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이런 추세라면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정치 고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 아직은 박빙 승부인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2: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3: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지켜냈습니다.
4: 우리 정청래 후보 1인 1표 고생하셨습니다.
5: 김민석 후보
4: 가족의 앙금을 끝나면 씻겠습니다. 대체불가의 대한민국, 대체불가의 대통령, 대체불가의 민주당, 대체불가 당대표 든든한 김민석이 만들어내겠습니다.
6: 우리 정청래 후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고했어요. 나 나올 일이 없다니까 연임할 필요가 없다고. 다 알아서 한다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 없어요. 뼈해장국도 세 번 끓이면 물도 안 나옵니다. 뭘 또 검찰에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송영길이 하겠습니다.

0: 꽃이 지고 나서야
1: 정청래 후보입니다.
0: 이 노사모들이 호남에 달려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정청래 손을 잡아 주십시오.
2: 이번 주말 경선이 치러지는 호남과 서울 경기가 권리당원 비율이 70%에 달하는 최대 승부처로 막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1: 구치기냐 대역전이냐 아직은 모릅니다. 호남 대전이 남아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누적 득표율 그래픽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민석 후보가 승리 잡은 겁니까? 아직은 모릅니까?
3: 일단 흐름의 모멘텀은 김민석 후보 쪽으로 좀 넘어갔다고 네. 봅니다. 제가 뭐 지난주 연속 좀 제 나름의 분석을 해드렸지만
1: 사실 지금까지 표차로는 표차는 크진 않습니다.
3: 그렇지만 예. 그 전부터 흐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난번 당대표 선거 박찬대 네. 정청래 두 분의 네. 선거 그다음에 한준호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경선 네. 이걸 본다면 사실상 정청래 후보가 조직력에서는 뭐 한 40% 정도를 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계속 생각을 해왔고요. 예. 친명이 한 30%, 부동층이 한 30%인데 이전에는 그중에 한 뭐 20에서 25%가 정청래 후보 쪽으로 지지를 했다면 네. 지금 그 20에서 25%가 친명 쪽으로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 쪽으로 오고 있고 한 5% 정도만 정청래 후보 쪽이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추세로 본다면 호남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40%는 넘기는 강한 조직력은 보이겠지만 근소한 차이로 부동층의 흐름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우위를 점하게 네.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극적이고 압도적인 결과는 저는 예상하지는 개인적으로 않지만 그래도 승기의 모멘텀은 김민석 후보 쪽으로 좀 넘어온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1: 지금까지 이제 순회 경선이 진행됐는데 당원 수로 따지면 30%도 진행이 안 된 겁니다. 남은 호남과 수도권이 70%라 그래요?
4: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결과만 가지고 어느 쪽이 좀 우세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결과치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곳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예. 저는 이번 30% 정도 진행된 과정을 볼 때 이상하게 대도시 지역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기고 생각보다는 좀 잘 버티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부산, 뭐 세종, 뭐 대구, 대전 이런 곳은 정청래 후보가 이기면서 예. 처음에 출마 선언할 수 있느냐라는 예상까지 있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다.
1: 진짜 방금, 잘 버티고 있다.
4: 그렇죠. 보셨지만 예. 송영길 후보까지 이제 나오지 말아라고 협공에 협공을 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은 정청래 후보가 어쨌든 저력이 있구나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겠고 예. 자 그럼 호남에서 어떻게 되느냐. 전남 광주와 전북이 좀 다르다고 저는 들었고 예. 전북은 아무래도

0: 정책 노후가 좀 많이 유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전당 광주는 어떨 것이냐? 광주도 대도시인데 혹시 정책 노후가 대도시에서 이긴다는 그런 여세를 몰아서 광주에서도 이긴다 이러면 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지난주 결과였습니다.
1: 예. 호남 민심을 꽉 쥐고 있다는 정치 구단이죠.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호남은 늘
3: 박지원 민주당
2: 전략적
3: 의원입니다.
2: 투표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투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신임하냐 안 하냐 하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투표가 되는 거예요. 호남에 반도체를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호남 사람들도 처음으로 우리도 발전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4: 예.
2: 그런데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어깃장 나면은 되겠느냐? 그러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고
4: 그럼
2: 이재명 대통령한테 투표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4: 그러면 김인석 후보가 쫙 압승이네요. 그 말씀대로 하면.
2: 제가 볼 때는 압도적으로 투표 받을 거예요. 그러나 정청대 또 무시 못 한단 말이에요. 버티고 있잖아요.
4: 맞아요.
1: 김민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은데 정청래 후보는 잘 버티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김민석 후보 쪽으로 좀 기운 그 논평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후보는 어머니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호남의
5: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고요. 호남 유권자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게 무슨
3: 김상일 정치평론가입니다.
5: 선거 결과의 영향까지 판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당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지도력, 국정운영 동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등등도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남권 반도체 벨트 구성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당선됐을 때, 김민석 후보가 김민석 대표가 당선됐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영향을 생각한다, 전략적으로 분석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됐을 때에 아무래도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떨어지고 레임덕이 온다면 서남권 반도체 벨트도 조금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런 전략적 사고를 호남 특히 전남 광주 쪽에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남 광주에서는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호남 대전 앞두고 후보들 간의 기싸움도 어느 때보다 치열한데 송영길 후보는 개혁 재탕론 안 통한다 이렇게 앞서 보신 것처럼 공세를 퍼부었죠. 검찰개혁 이제 다 했다. 정청래 이제 그만 좀 나와라. 뼈 해장국도 세 번 끓이면 국물도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공세를 폈고요.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호남대전 앞두고 이제 어머니 이런 호소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글에 대해서 추미애 지사가 이런 지지를 보냈습니다.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개혁 과제들이 많다. 자신의 아니보다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는 어머니들의 마음도 그럴 것이다. 힘내라 라면서 지지를 보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까지 나왔습니다.
0: 추미애 지사는 정말 정청래 후보가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니라고는 하시는데 뭐 재정 상황, 경기도 재정 상황 얘기하시고 하시는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방향이라든지 정치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시는 못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고
1: 당원 결집에 도움은 좀 됩니까? 저런 지지 선언이?
0: 어느 정도는 추미애 지사가 갖고 있는 민주당 내에 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확실히 흩어지지 않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개혁이라는 한 단어를 두고 정청래 후보 쪽에서 생각하시는 그 범위와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범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검찰개혁이 아직도 안 끝났다는 얘기인지 그럼 안 끝났다면 뭘 더 하겠다는 얘기인지 정말 공소 기각, 공소 취소까지 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거, 나는 개혁적인 사람이야. 내가 당대표가 돼서 더 개혁을 해야 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민주당 내에서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 꼭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개혁이 과하면 다들 이제 질리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속도 조절 또 범위의 조정도 충분히 필요하다. 정책 로봇 쪽에서 그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0: 강원 지역 연설에서 호남만 10번 넘게 외친 정청래 후보를 호남 당심이 품을지 아니면 김민석 대세론이 계속될지 이 부분을 봐야 될것 같은데 최고위원 선거도 어느 때보다 지금 치열합니다. 친명계 대 친청계가 굉장히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1: 총리 들어가기 전 이미 당대표
0: 새누리
1: 출마하러
0: 민주당
1: 나오겠다고
0: 최고위원
1: 말했잖아요.
0: 후보입니다.
1: 그의 로망은 당대표였고 총리는 그를 위한 빌드업 아니었습니까? 당대표는 아마도 대권 정거장이겠죠?
2: 18곳의 기초단체장
0: 한민수
2: 중
0: 민주당 최고위원
2: 11곳을
0: 후보입니다.
2: 이겼습니다. 도지사를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습니까? 신천이라는 오물 가짜뉴스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화합하고 통합하려고 합니다.
3: 엇박자를 넘어서
0: 서민희화
3: 빵길로
0: 민주당
3: 갈까봐
0: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3: 걱정돼서 잠못 자는 당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정청래 대표님은 모릅니까? 모르냐고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4: 당정일치,
0: 박선원 민주당
4: 당이
0: 최고위원
4: 먼저
0: 후보입니다.
4: 앞서고 정부가 끌어가고 대통령이 방향 제시해서 똘똘 뭉쳐서
2: 하남에서
0: 김용
2: 안산에서
0: 민주당 최고위원
2: 100만 넘는
0: 후보입니다.
2: 용인에서 시장을 뺏기고 저들의 오세훈, 한동훈을 귀환시켰습니다.
0: 네, 당대표 후보들보다 더 치열한 최고위원 후보들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이제 5등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친청, 친명 구도가 몇대 몇이 되느냐 이게 관심사인 것 같아요.
5: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당대표가 당을 끌어가는 데
0: 네.
5: 있어서 최고위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도 있고
0: 예.
5: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는 이 예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될때 최고위의 그 구성으로 당대표를 좀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누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랑 비슷한 구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된다면,
0: 예.
5: 친청계 그 후보가 2명 이상 들어가야 지명직 2명을 포함하면은 과반 이상을 확보하고
0: 예.
5: 최고위 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치열한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청래 후보의 조직력, 제가 말한 한40% 정도를 굉장히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0: 예, 누적 득표율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 1위는 물론 이제 김민석 후보, 당대표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1위인데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민희 후보가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5등 컷으로 하면은 친청이 지금 2명이긴 한데 이성윤, 김용 이제 표 차이가 또 별로 안 나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6: 일단 제가 유심히 본건 최민희 후보 득표율이 생각보다 이제 좀 떨어졌다는 거죠.
0: 예.
6: 저 그래픽 숫자가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최민희 후보가 1라운드 끝났을 때는 22%가 넘었고
0: 예.
6: 2위 박선호 후보가 16% 정도 돼가지고 6%포인트 넘게 이기고 있는 1위를
0: 예.
6: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0: 지금
6: 이번에
0: 누적 득표율은 지금 보여주시면은 친청이 제가 두 명이라고 그러는데 저기 저 통계대로 하면 세 명이 되는 건가요?
6: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제가 저
0: 예.
6: 수치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번 두 번째까지 끝나고 나서는 그 1위와 2위와의 그표 차이가 굉장히 줄었어요. 4%가 안 되는 차이로 줄었다.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중간에 최민희 후보가 여러 이슈를 좀 양산을 했잖아요. 누가 봐도 좀 눈살 찌푸릴 만한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러면 최민희 후보 표만 줄은 거냐?
0: 예.
6: 아니면 친청 세력이 조금 줄은 거냐? 그 전까지는 친청 후보 셋을 합치면 48%가 넘었는데
0: 예.
6: 지금 보면 한46 정도 되더라. 이런
0: 네.
6: 이제 분석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호남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지역 두 개가 이제 남은 상태에서 전초전격으로 앞에 한 3분의 1 정도 간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론은 호남 유권자들이 뭐 박지원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그 호남 유권자들이 최민희 후보의 저런 굉장히 강한 메시지 또 어떻게 보면 거친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최민희 후보 등 친청계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얼마나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면 전당대회 이유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어느 분이 당대표는 되겠죠. 근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최민희 후보나 한민수 후보 정도는 최고위원회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0: 최고위원회가 볼만하겠다. 그렇죠. 막 이런 그때 지금 얘기를
6: 나올
0: 나오고
6: 수
0: 있습니다.
6: 있는 상황에 예.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0: 네. 전당대회가 한창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 보여주시죠. 네, 리얼미터 지지율이 오늘 나왔는데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긍정이 43.3%, 부정이 53%입니다. 긍정이 보시는 것처럼 2.6%포인트가 빠졌고요. 부정은 올라갔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특히 지지율이 빠졌을까요? 네, 서울인데요. 서울의 이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42.7%에서 36.8%, 5.9%포인트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한 주 만에.
5: 네.
0: 왜 그런 걸까요? 부동산일까요?
5: 뭐 그런 부분이 그 하락 추세에는 당연히 예.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민주당에는 있는데 왜 대통령에는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강력한 선명성을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에서 전략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을 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저는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0: 예.
5: 저것을 저는 뭐 저렇게까지 지금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낮아졌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0: 예.
5: 추세적으로 낮아진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런 반성 하에서 민심을 다잡는 어떤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정책의 보완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6: 어느 정권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 이거보다 실상은 더 나올 거야라고 예상하는 것은 저는 금기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지지율은 취임 이후에 거의 보지 못했던 지지율 추이이기 때문에 특히나 원인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분명히 전당대회에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투표를 하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유권자들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하는 김민석 후보에게 표를 얼마나 줄 거냐 아마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0: 예.
6: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래픽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7: 예, 말씀하시죠. 깜짝 놀랐는데요.
0: 예.
5: 국민의힘 특히 한동훈 의원 그쪽 분들은 정청래 대표가 됐을 경우에 적대적 공생의 정치 구조가 발생할 거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의외의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0: 네. 네. 의외의 분석입니까?
6: 현상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뭐 정청래 후보가 되든 김민석 후보가 되든 저 입장에서 당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다 똑같이 어려운 건데 그냥 구도상 어떤 쪽이 뭐 유리하냐 이런 해석들은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대통령 지지율과 연계한 민주당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렇게 틀린 얘기 같지는 않아서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0: 김어준 씨도 더 빠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론조사 추이가 네. 이제 뭐 대통령 임기 때마다 항상 이제 주마다 나오는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40% 초반으로 가면 40% 선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저지선이잖아요.
5: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거고요.
0: 예.
5: 20, 30대의 지지율은 특히나 심각할 정도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젊은 층의 지지를 못 받는다는 건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많은 고심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그 지난 1년간 당이 제대로 뒷받침 못한 것도 저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5: 지금 빠르게 유동 자산 시장을 안정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김용범 정책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뭐 좀 약간 급진적인 정책을 내놓고 주도한다 해도 당에서

0: 민심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1: 예.
0: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저는 맞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제대로 추진하고 그것이 국민에게 체감 효과를 줄 수 있다면, 실용적인 결과를 줄수 있다면 저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 지지율을 반등시킬. 특히나 이재명 정부는
1: 예.
0: 소위 말하는 지지율의 역주행을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보여주지 못한 역주행을 보여준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1: 네. 어쨌든 뭐 서울 민심 빠진 것도 이제 부동산 때문이다. 부동산이 지금 민심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주택 공급 방안으로 이제 버스하우스를 제안한 황희 의원 발언이 좀 기름을 부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2: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통령입니다.
3: 장동혁 국민의힘
2: 국민이
3: 당대표입니다.
2: 반대하는 것만 밀어붙이는 여당입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폐버스로 청년주택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프닝으로 봐달라는데 미래를 포기해야 할 청년들에게 이게 해프닝처럼 던져야 할 말입니까?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랍니다.
1: 이럴 거면 민주당 당사도 그냥 버스에서 해라. 이렇게 이제 오늘 쏘아붙였는데 굉장히 파장이 커지고 있는 발언이죠?
4: 그렇죠.
1: 예.
4: 황희 의원이 일반적인 그냥 민주당 정치인이고 평범한 의원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5년 전에 장관을 지낸 분이고 서울에서 3선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3선의 장관까지 역임한 민주당의 유력한 정치인이 저 정도 수준의 아이디어를 국민들께 제시하려고 했다는 그 어떤 상황, 그 정책 제안의 수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실까를 먼저 봐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소통을 하시겠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회의 자주 하고. 그런데 그 회의 내용이 저 정도 수준인 것이냐. 뭔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분명히 들 거고
1: 예.
4: 그 결과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것으로 저는 나타났다고 봐요. 의원들 몇 명이 모여서 80년 정도 된 시스템을 그냥 고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후과에 대해서는 글쎄요, 서영교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더 좋은 법안인지 더 좋은 법이 될지 그거는 뭐 국민들께서 미리 예상을 하고
1: 네.
4: 계신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뭐 무주택도 서러운데 버스에서 살라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청년들이 좀 분노하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롱성 밈도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밈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두 가지만 이렇게 그래픽으로 좀 먼저 보여드리면요. 저 이제 왼쪽이 한남 더휠뭐 이렇게도 이제 불립니다. 아파트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제 버스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스에 살라고 하니까 이제 버스 아파트를 이제 저렇게 그려서 조롱을 한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반포터 자이라고 해서 이제 반포의 자이 아파트를 이제 패러디한 거죠. 센트럴 시티 터미널 반포에 있는 이제 버스 아파트를 이제 저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0: 네. 기본적으로 황희 의원이 이것이 뭐 실수겠지만 너무나 큰 실수입니다. 실수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국정, 그 다음에, 당 정책에 큰 혼선을 줬고요.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책임을 못 지면 당에서 이런 부분은 징계라도 해서
1: 예.
0: 재발을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계속 재발되면은요, 굉장히 당이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황희 의원의 말씀하신 대로 무게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제가 국민들께 아, 이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당이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정한 적이 없고, 뭐 공식 회의에서 뭐 아이디어나 정책으로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1: 해프닝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
0: 그렇죠.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이 여파를 다 감안해서 충분한 고민을 황희 의원님 본인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1: 예.
0: 그렇지 못할 때는 당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1: 끝으로 저희가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제 짚어보다가 최고위원 후보들의 이제 누적 득표율을 잘못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누적 득표율 앞서 보여드린 건 잘못된 수치였고요. 저희가 정정해서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민희 후보가 친청 후보죠. 20.27%, 박선원 16.73, 서미화 14.24, 한민수 14.4, 이성윤 후보 11.89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최고위원 경선 관련해서 저희가 득표율을 잘못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앞으로 좀 순위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최고위원 후보가 5명 중에 이제 친명 대 친청 이게 몇 명 들어오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압축돼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결과는 대충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4: 이성윤, 김용 두 후보가 과연 본인의 본거지에서 얼마나 많이 득표를 할 거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성윤 후보는 전북에서 강세가 예상이 되고 김용 후보는 이제 경기도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 때 후보로 나서셨던 분들 그 후원회장을 뭐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두 분 간에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3대2가 되냐 2대3이 되냐 될 텐데
1: 예.
4: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냐 그것보다는 정말 숫자가 어느 쪽이 과반이 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뭐 현재까지는 친명 대 친청이 3대인데 이 구도가 또 이제 호남 대전을 지나면서 어떻게 또 변형될지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 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0: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역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부동산 영향 관련 여론조사는 에너지 경제신문이 리얼미터 에 의뢰해 지난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5일간 무선 자동응답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0: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자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혼동되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1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10: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 높은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시죠.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1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확실히 극한 더위가 누그러들고 아침 저녁에는 선선함이 느껴지곤 합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서쪽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이 33도, 광주 34도, 대구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5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강릉 쪽으로 가는 길은 전 구간 소통은 원활한데요. 신갈분기점 지인출로 2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인데요. 동호대교로 목간 지점 갓길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성산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도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국민대램프를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종암분기점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밤더위도 한결 나아졌죠. 서울에서 17일째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는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날씨 변덕도 심해집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동굴 밖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온도는 뚝 떨어집니다. 언제나 12도 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전부터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3: 여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추울 정도로 이 긴팔티를 입어야 될 정도로 너무 시원하네요.
2: 동굴만큼은 아니지만 뜨거운 동풍이 약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온도가 내려갔고 폭염특보도 수도권과 충청, 경북 곳곳에서 완화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 밤 최저 기온이 29도를 넘으며 초열대야 수준에 이르렀던 서울에서는 17일 동안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수준의 폭염이 멈칫할 뿐 35도 안팎의 더위는 강하고 남부 지역에서는 밤더위가 여전합니다. 연이어 발생한 태풍은 한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중국에 상륙하고 14호 구지라는 소멸, 15호 차놈도 일본으로 향하고 있지만 기압계를 흔들어 우리나라의 바람과 강수에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요일 경북 울진에 쏟아진 많은 비도 돌핀이 위로 올린 수증기가 원인입니다.
4: 태풍 등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기압계가 전반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4: 변동성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이번 주 중부는 맑지만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해안 등에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내륙이라도 대기 불안정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파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석입니다.
1: 네, 폭염의 기세가 조금 꺾이면서 하루 200명대였던 온열 질환자 수가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루 전과 비교해 볼 때 80명 넘게 줄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5: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지난 8일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 수는 131명입니다. 지난 5일 225명으로 발생 온열 질환자 수가 정점을 찍고 지난 7일에는 21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겁니다. 8일 발생한 사망자 2명은 각각 인천과 강원에서 나왔고 누적 28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특히 이번 달 들어 환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8일 사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400여 명. 지난 5월 15일 집계 시작 이후 누적 3,200여 명 가운데 43.9%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자 역시 12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40%를 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살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 질환자의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했고 질환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61.1%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6: 극한 기온이 지났다고 해서 방심하면
1: 김상배
6: 안 됩니다.
1: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입니다.
6: 자주 먹고 그늘에서 충분히 쉬어가면서 부득이 일할 경우에는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5: 전문가들은 폭염특보 발령 때 야외 작업 중지 같은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구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제주 지역의 일부 여객선이 결항됐습니다.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5개의 항로 가운데 추자도를 경유하는 여객선 등 4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제주에서는 3개 항로 8척만 운항을 합니다. 제주에는 어제부터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나무가 부러지고 간판이 흔들리는 등 피해 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무더위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7: 전국 곳곳에서 순환 사고와 화재 등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사회부 조경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조 기자가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다녀왔는데 뭐 여행객도 있겠지만 요즘에 공항이 좀 피서객으로 붐빈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온종일 인천국제공항에 있었는데요. 공항에 있는 나무평상에서 시민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간식을 꺼내 먹거나 또 책을 가져와 공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장기 대결도 펼쳐지기도 했는데 저도 덩달아 피서지에 온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1: 에어컨이 잘 나오고 시원하죠, 공항에.
8: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네. 온도계를 제가 직접 가져가서 측정해보니 실내 기온이 24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공항 피서객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9: 복지가 아닌데 방학했어요. 더워서.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노인네들이 하나도 혼자서 카페 가서 앉았을 수 있어요?
10: 경로당에 또 가려면 또 회비 내야 되고 그것도 매달 회비가 있어. 5천 원 받는 데도 있고 만 원 받는 데도 있고.
8: 예, 들으신 것처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냉방비가 부담되는데 복지관이나 무더위 쉼터가 항상 열려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 만 65세 이상 시민들은 공항 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공항을 찾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석됩니다. 네.
7: 밤사이에 사고도 있었는데요. 인천에

0: 해에서 실종이 됐던 이 모터보트와 낚시객이 구조가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 네, 먼저 영상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데 이 바닷물에 여명이 비치는 게 보이는 이른 새벽 같죠. 네, 뒤집힌 모터보트 위에 남성이 위태롭게 엎드려 있고 다른 두 남성은 물속에서 간신히 고개만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들은 어제 인천 영종도 인근에서 바다 낚시를 떠났는데 어제 저녁 7시 10분쯤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밤샘 수색에 나섰고 11시간 만인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이들을 발견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2: 11시간 동안 저렇게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모터에 의지한 채 11시간을 버틴 것으로 좀 추정됩니다. 이렇게 한여름 더위를 피해서 물놀이나 수상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 여름에 정전사고도 많은데 서울 수색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또 밤사이에 전기가 끊겼다고요?
1: 그렇습니다. 아직 서울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예. 밤사이 전기가 끊기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서울 수색동에 있는 21층짜리 아파트에서 16층과 17층 사이 배관 누수로 침수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감전사고를 우려해 전기를 차단하면서 승강기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주민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도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해당 동으로 이사 오기로 한 세대도 있었는데 사다리 차만으로 짐을 나르고 있고요. 예. 작은 짐을 들고는 집까지 걸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0: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전북 전주. 밤사이에 큰 불이 또 났다 그래요?
1: 맞습니다. 저희 YTN으로도 화재 당시 영상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함께 영상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전북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농수산시장에서 불이 난 건데 시뻘건 불길이 시장을 순식간에 집어삼킨 모습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난 불은 4시간여 만에 꺼졌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점포들로 순식간에 불이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2: 네. 다행히 이번 주 되면서 주말 사이에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뙤약볕에서 야외에서 계속 일해야 되는 분들은 고충이 크겠죠.
1: 그렇습니다. 예. 저희 사회부 취재 기자들이 오늘 아침부터 소방관 그리고 경찰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승훈 기자가 나가 있는 파주 소방서는 최근에는 벌집 제거 출동이 잦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관들은 통풍이 되지 않는 벌집 제거복이나 25kg에 이르는 방화복 등을 입고 있다 보면 금세 땀범벅이 돼 옷을 세 번씩 갈아입어야 하고 탈진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이수빈 기자는 지금 출근길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따라가 봤는데요. 경찰관들은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린 채 차량을 단속하거나 보행자 안내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교통경찰들은 하루에 많게는 10시간 이상을 밖에서 근무하는데 차량 열기는 물론 도로에서 올라오는 지열 때문에 체력 소모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0: 네. 기세가 조금 꺾였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폭염이 지속되면서 그 여파가 전국 곳곳에서 또 나타나기도 했다고요?
1: 맞습니다. 하천과 호수. 이곳에서 뜨거운 열기에 데워지면서 녹조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에 있는 소양호, 또 충청도에 있는 대청호, 울산에 있는 회야호 등 주요 식수원으로 쓰이는 곳에서 녹조가 관찰된 겁니다. 또 전북 임실군에 있는 옥정호에 오늘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 전북 지역은 가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제평야의 젖줄인 섬진강 댐의 오늘 아침 저수율은 지난해 같은 날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 19.6%로 나타나면서 농업용수 공급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2: 이렇게 가뭄으로 힘든 지역도 있지만 영동 지역에도 폭우가 내렸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제 강원 동해안에는 제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오전 한때 시간당 8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요. 그제 오전 강릉 중앙동 모습입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고 하수구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는가 하면 상가 CCTV에는 빗물이 차오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일대 상가 수십 곳에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강릉 임담동에서도 길 한복판 흙탕물이 역류하고 있고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불행 중에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날 내린 비로 최근 동해안을 달궜던 폭염이 조금은 누그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0: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도에도 피해가 이어졌죠?
1: 그렇습니다. 태풍이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제주에서는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 구좌읍에서는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건물 간판과 가게 차양막이 심하게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순간풍속 최대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제주

0: 질환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건강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 통계가 발표되면 그때 다시 내용을 살펴보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조경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2: 잘 들었습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 속에 책임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2: 네, 국조특위가 오늘 추가로 청문회를 열었는데 지금 올림픽공원 재검표 시점이 쟁점이라고요?
3: 그렇습니다. 국조특위 활동기한 최근에 한 달이 연장됐는데요. 첫 일정으로 오늘 오전 3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봉쇄되어 있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시점을 놓고 시작부터 갑론을박이 한창이었습니다. 특위는 당초 오는 18일로 재검표 일정을 잠정 결정했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출범을 앞둔 특검의 참관이 필요하다며 일정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가동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공개 검증부터 하자 신속하게 마치자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이 말을 바꾸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면서 두 달째 계속되고 있는 올림픽공원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서범수 국민의힘 간사는 일관되게 특검과가 연계한 공개검증을 말해왔고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도 특검과 재검표를 병행하자는 취지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양측이 이렇게 팽팽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선관위 등을 상대로 한 질의는 첫 발도 떼지 못했고 오후에 다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2: 네, 부동산 이슈를 놓고도 공방이 치열한데 여야가 서로 내탁 공방하고 있는 거죠?
3: 그렇습니다.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 지원 사격의 한창입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주거 안정 방안을 보고드리겠다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여당이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인데도 말폭탄만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국민을 향해 날을 세웠는데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민심이 예상보다 더 크게 들끓으면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폐기된 버스를 이용한 이른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다가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 황희 의원은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했고요. 대신 SNS를 통해 아이디어 차원이었지만 의도와 달리 국민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실정 부각 총력전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삶에 피해 주는 정책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말해놓고 그런 정책만 줄줄이 내놓고 있다 맹비난했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도 불타오르는 청년의 분노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 정책 기조를 당장 폐기하고 오합지졸 내각을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네, 각 당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당대회 지난 주말 사이에 김민석 후보가 2연승을 달렸죠?
3: 네, 김민석 당대표 후보 지난 주말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에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제주와 인천, 강원과 TK 권리당원 투표 결과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누적 합산 1.48%포인트 격차 선두로 발돋움했습니다. 일단 김민석 후보가 다소 유리한 고지에서 다음 일정을 맞이하긴 됐는데 여전히 초박빙 승부인 만큼 승패를 가늠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주 권리당원 표심에 32.9%가 밀집된 최대 승부처 호남 경선이 코앞입니다. 각 주자들은 오늘 호남 공략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밤 9시 광주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오는 2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당 쇄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번 주 발표 가능성도 거론됐는데 대여 투쟁 집중과 원내 의견 수렴을 위해 미뤘다는 게 당 관계자 설명입니다. 개혁안에는 장 대표가 강조해온 당원 중심 정당을 기치로 당원권 강화 구상을 담을 전망입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은 오늘 당내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도 재가동했습니다. 개혁안 마련과 함께 당 조직 정비를 통해 사태론을 정면 돌파하고 친정체제를 강화하려는 행보란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소방이나 병원이 아닌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는 의료 공백을 보완하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난폭 운전과 잦은 사고

0: 은 물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YTN이 사설 구급차의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하루아침에 중학생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배경에 어떤 편법 영업이 있었는지를 고발합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 지난 4월 강원도 원주, 평소처럼 학원으로 향하던 중학생이 사설 구급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구급차는 환자도 없이 시속 60km 구간을 시속 91km로 질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인도를 덮쳤습니다.
2: 그냥 걸어 가다가 그냥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1: 숨진 중학생 어머니입니다.
2: 아픈데 하나 없는 건강한 애를 그렇게.
1: 당시 구급차는 사고가 난 원주에서 강릉으로 향해 환자를 태운 뒤 다시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책임을 물어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난폭 운전 혐의는 무죄로 받습니다. 환자를 태우러 이동하는 시점부터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한 겁니다. 사고로 훼손된 나무에는 교복 단추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숨진 아이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애도의 마음을 담아 남겨둔 겁니다. YTN 취재 결과 사고를 낸 구급차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송 지시는 엉뚱한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내려왔고 최근까지 운전자의 4대 보험과 급여도 해당 업체에서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어쨌든 4대 보험을
1: 대한인명구조단 대표입니다.
3: 안에 들어놓고 기사가 뭐100% 채워지진 않을 경우에 이렇게 태우는 모양.
1: 사실상 사설업체의 돈벌이에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가 쓰인 것으로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불법 운행되던 구급차에 10대 학생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를 규명하고 관리할 수사기관과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보신 것처럼 환자 없는 사설 구급차에 어린 중학생이 목숨을 잃었지만 응급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경찰 수사와 보건당국의 조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은 오늘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4: 경찰은 15살 중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인명구조단이 사고를 낸 사설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정황과 관련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 운영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쳐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교통과에서 사고 처리 외에 불법 명의 대여 여부까지 들여다보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의대여 의혹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데다 구체적인 물증 없이는 강제 수사를 벌이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5: 그렇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떨까요?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복지부는 법인 설립 인가만 내주었을 뿐 지도 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맡겼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실제 운행 현황이나 지부 관리는 각 지자체와 보건소가 담당할 일이라고 반박하지만 보건소 생각은 또 다릅니다.
6: 우리가 이 법인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도 미약하다. 계속
1: 서울시
6: 복지부를
1: 관계자입니다.
6: 얘기하거든요. 서울시에서 걔네 없대. 우리는 법못 바꿔.
7: 건강지침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고, 법적으로는 뭐 저희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4: 명의를 주고받으며 난폭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도 여기에 책임을 물을 명확한 기관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러는 사이 부모는 아직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누군가는 이 무참한 죽음의 이유를 꼭 밝혀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8: 매일 자기 전에 여기 와서 만나는
1: 숨진 중학생 아버지입니다.
4: YTN 김혜린입니다.

0: 이란이 미국에 강경해졌습니다. 미군 철수, 전쟁 배상을 포함해서 6개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저강도 대응을 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는데요.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에너지 시설 폭파시키겠다. 이렇게 협박하더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왜 저강도로 간 겁니까?
2: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일주일 동안에 저분이 트럼프 대통령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0: 네.
2: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란하고 이란하고 오만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과 관련된 합의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조용하고, 그리고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개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6대 조건을 내걸었는데도 지금도 조용하거든요.
0: 예.
2: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은 스스로가 로키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딘 케인 합참의장의 그 말에 좀 이렇게 무게를 실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딘 케인 합참의장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공군 전력만으로 전쟁을 끝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 예.
2: 게다가 지금 이제 요격 미사일이 이제 상당 부분 소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이제 군사적으로 끌고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전략을 사용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로키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이란한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1: 군사적 대응은 자제하고, 그러니까 경제 고립으로 이란을 압박하려는 그런 작전을 좀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중간 선거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2: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간선거까지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0: 예.
2: 11월 3일 날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오늘이 벌써 이제 10일이니까 세 달이 채안 남았습니다.
0: 네.
2: 그런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전쟁 전, 그리고 이제 휴전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한 180억 불 정도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돈 정도면은 1년 반 정도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이렇게 압박한다고 해서 이란한테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그것이 또 미국한테 봐서는 중간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요.
0: 네. 이란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급할 것이다라는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산 같은데 지금
2: 그렇죠.
0: 심리전만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리는 모양새거든요.
2: 네,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이유는
0: 네.
2: 사실상 이란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0: 예.
2: 그 인플레이션이 60에서 한80% 정도 되고요. 물가는 전쟁 전에 비해서 두배 내서 세 배에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배가 한 20, 30% 이렇게 올랐거든요. 리알화가 이제 이란의 그 화폐 단위인데, 그것이 이제 1달러에 190만 리알 정도로 되니까 사실상 돈이 돈이 아닌 거죠. 게다가 이제 그 IMF 같은 데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로 원래 1.1%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마이너스 6.1%로 올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외화 유입이 차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제 공무원들, 군인들한테 봉급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연금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연금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지금 좀 노리고
0: 예.
2: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 이란 언론이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의 모습이 담긴 그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2: 네.
1: 뭐 정확한 촬영 날짜라든지 장소나 이런 건좀 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영상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사실상은 이제 지금 8월 초에 그 모즈타바가 이게 사망설, 위독설,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언론하고 이란의 반체제의 그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나왔거든요. 게다가 이제 엊그제는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최고 지도자하고 의사소통이 잘안 된다.
0: 예.
2: 그러면 이두 말을 종합해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0: 예.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의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 보면, 아, 이렇게 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0: 이 영상만 보면 어디 부상 하나 입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기로는 예. 이제 얼굴을 이제 못 내밀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리도 하나가 좀 여전히 많이 불편하고 네. 그리고 수술을 뭐 몇 번씩이나 받았고.
0: 근데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하는
2: 그렇죠.
0: 것 같아요.
2: 지금 저 네. 얼굴 보면 뭐 완전히 뭐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촬영 일자, 촬영 장소도 공개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저 영상을 공개했다 이렇게 보죠.
1: 사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공개석상에 직접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나올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뭐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상 이제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못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이란에 또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지금 유독설이 있다 이러면은 자기가 뭐 얼굴 한번 보여주면 되는데 예. 그조차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0: 그래도 이제 육성 메시지보다는 저런 영상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2: 그렇죠.
0: 어떻게 보면은 이란 내 좀 구심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2: 그런 것도 있죠. 예. 이제 사실상 모주타바가 지난 3월 달에 하메네이로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로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얼굴 공개한 적도 없지만 예. 육성도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게 굉장히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영상을 공개했다는 것은 이제 단결해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다 봐야죠.
1: 이란의 안보기구입니다.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 모흐센 레자이 전 이란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예전에 하메네이 추모 행사에서 전 최고 지도자 그 추모 행사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원자폭탄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발언을 한 인물이기도 해요.
2: 네, 그런 발언을 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과거에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몇 년을 했냐면 무려 16년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1994년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센터죠.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 거기 테러를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강경파 중에 강경파고요. 이 사람이 이제 9.1부로 임명이 됐으니까 어제부로 임명이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최고 지도자의 국가, 최고 지도 국가안보회의의 사무총장인데 거기에 최고 지도자에 의해 의장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페제스키안이 해요. 대통령이. 근데 이 사무총장이 어떤 직책을 지금 수행을 하느냐 하면 당연히 사무총장으로서 임무도 수행을 하지만 모주타바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잘 못 나오니까 모주타바를 대신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의 권력이 지금 뭐 페제스키안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죠.
0: 네, 초강경파 배치하고 이란은 어쨌든 더 세게 나간다 이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심리전도 좀 밀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기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2: 네, 이게 이제 8월 16일 되면요, 60일 휴전안이 끝나는 날이에요.
0: 예.
2: 그러면은 8월 16일이면은 오늘이 10일이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은
0: 그렇죠.
2: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레자이를 여기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0: 네.
2: 그 이제 아주 강경하게 미국을 몰아붙이겠다는
0: 예.
2: 그런 의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와 연관해가지고. 지금 미사일은 이제 공격 미사일하고 방어 미사일,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공격 미사일은 뭐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요격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패트리어트, 사드, SM-3, SM-6 뭐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00기 정도 쓰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1,700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전쟁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제2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크게 손상시키는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이제 대응을 못한다는 거죠.
0: 예.
2: 그러니까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예비량을 아껴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를 하려고 하면은 2년 정도 계속해서 생산해내야 겨우 이제 여기를 맞출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면도 있다 이렇게 보죠.
1: 미국에서 이런 무기가 좀 부족해지면 이게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요?
2: 그렇죠. 최초부터 이제 그렇게 했었죠. 2월

0: 8.19 전쟁이 시작했을 때 미국은 주한미군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한두 개 포대를 빼내갔고요. 그래서 이제 성주에 있는 사드도 이제 뭐 옮겨가지고 이 사드 미사일 발사대도 가는 거 아니냐, 뭐 포만 가느냐,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만 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주일 미군도 패트리어트 포대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일부 포대들도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당장 급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빼내는 건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1: 예.
0: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도 패트리어트 3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 네.
0: 이제 천궁2, 정말 그 요격률 뭐 97~8%를 자랑하는 그 천궁2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해서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3, 또 사드까지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데, 그중 일부분이 갔으니까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우리가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을
2: 네,
0: 합니다.
2: 자, 이런 가운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죠. 그
0: 네.
2: 백악관 연회장 공사도 좀 제동이 걸렸습니다. 불법이다라고 이제 그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법원 상고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상황이죠.
0: 예, 이게 이제 1심하고 2심이거든요. 1심에서 일단 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고를 해서 2심에서 다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법원에 가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워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옛날에 그 워룸에서 보면 그 저기 뭐야, 옛날 대통령 거기 쭈구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워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화면을 통해서
2: 아,
0: 보던 거
2: 작전진도 하고.
0: 있었잖아요. 예. 그 오바마 대통령 같은 분.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좁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지어진 거라 그 워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짓는 근본적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지하에다가
1: 예.
0: 워룸을 제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1: 아.
0: 전쟁 지휘소를 제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1: 예.
0: 두 번째는 사실상 지금도 그쪽에서 이 드론이 날아다니고 무슨 뭐 항공기가 지금 소위 말하는 백악관 상공으로 날아가서 이게 문제가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방공망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좀 설치를 하겠다라고
1: 예.
0: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회인데,
1: 아, 연회가 핵심이 아니었어요? 예.
0: 그것만 하다 보면은 밑에 게 사라지니까,
1: 예.
0: 그러니까 그거 하는 김에 그러면은 연회장도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공화당은 이제 제가 말한 곳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고,
1: 네.
0: 민주당은 지금 우리 김선영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 예.
0: 연회에 초점을 두고
1: 예.
0: 그거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1: 아.
0: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기를 이제 비판하는
1: 네.
0: 거죠.
1: 제가 뭐 민주당 입장은
0: 아,
1: 아닙니다만,
0: 네.
1: 많은 분들이 이제
0: 그건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회 때문에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전 세계인들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즘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머리숱이 풍성해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저희가 화면을 좀 보여드려야 알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비교 화면을 좀 보여주죠. 저건 밈이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평소에 사실 뭐 연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숱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왼쪽이 이제 평상시 모습이고 오른쪽이 혹시 부분가발 쓴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는 영상이거든요. 보시기, 제가 이런 질문 드리긴 죄송하긴 하지만 보시기엔 어때요?
0: 예, 좀 차이가 많이
1: 차이가 많이
0: 나네요.
1: 나죠.
0: 그래서
1: 예.
0: 저 영상을 보신 분들이
1: 예.
0: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1: 백악관에서는 LED 빛에 반사돼서 그렇다, 이런 또 해명을
0: 그런 것
1: 했습니다.
0: 같은데,
1: 예.
0: 저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저건 이제 뭐 탈모 치료제를 쭉 복용을 해왔다고 하지만 탈모 치료제 가지고는 아마 설명이 좀안될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2: 네.
0: 그래서 오히려 가발을, 부분 가발이죠, 부분 가발을 편하지 않게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이제 확 흩날리는 게,
2: 네네.
0: 이게 이제 과거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밈으로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된것 같습니다. 기적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2: 네.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다양한 밈을 만들어서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심리라고 좀 보세요?
0: 글쎄요, 그 이제 워낙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화제의 중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잘 만든 것 같아요.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강경한 요구에도 추가 군사 공격보다는 경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협상이 늘어지면서 미국 내 여론은 악화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6: 법이라고 해서 절대 불변한 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곤 하죠. 문제는 법이 바뀌는 그 사이에 공백입니다. 위헌성이 확인된 옛 법과 뒤늦게 만들어질 새 법 사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오늘 사건은 바로 그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7: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31만 원 정도입니다. 세 자녀분이 나눠 갖게 되는 구조고요.
8: 31만 원이요? 그런데 동생이 몇 년 전에 어머니한테 1억 9천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 돈에 제 몫이 있는 거 아닌가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6: 유류분이란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다른 가족에게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만큼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해도 다른 자녀들이 내 몫을 달라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언니 A씨는 어머니가 생전 동생에게 건넨 약 1억 9천만 원도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 아니, 어머니를 27년 동안 모신 건 저거든요. 언니가 아니라요. 병원비며 휴대전화비며 제가 냈고요. 그 돈은 제가 어머니를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7: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생의 수준을 넘어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2,595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6: 동생이 어머니를 부양한 건 맞지만 법에서 말하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1심 판단. 그러던 중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법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8: 헌재 결정 나온 거 보셨죠? 법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재판 결과도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7: 그런데 헌재에서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기존 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라 이렇게 말을 해서.
8: 위헌이라면서 그 법을 계속 적용한다고요?
6: 헌재의 결정으로 동생의 27년 부양을 다시 따져볼 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새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죠.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상속, 유류분 분쟁에 관한 사건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합니다. 로얄 본무업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6: 먼저 사건부터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언니가 동생을

0: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이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재산 때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소송을 한 건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당사자분들의 어머니께서 2022년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긴 재산이 예금 약 31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돈은 세 자녀가 함께 물려받았는데요. 문제는 돌아가시기 전 2016년에 어머니 계좌로 약 1억 9,8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고, 이 돈이 둘째 딸인 동생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언니가 어머니가 동생에게 준 1억 9,800만 원 중에서 내 유류분 몫을 돌려달라, 이렇게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0: 그런데 언니가 문제 삼은 돈이라는 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남긴 상속 재산이 아니라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상속 재산은 예금 31만 원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1: 네.
0: 이 생전에 돌아가시기 대략 그것도 한 6년 전에 동생한테 이미 줬던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유류분으로 내 몫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1: 예, 포함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고인이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미리 떼어준 재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여재산까지 다 합산해서 상속재산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미리 받아간 돈도 결국 유류분 산정 기준에 포함되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의 몫을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0: 그러면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준 돈은 모두 전부 뭐 시기를 가리지 않고 나중에 유류분 계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시점이나 사람이나 이런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1: 네,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상이 배우자와 자녀처럼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공동 상속인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5년 전이든, 뭐 10년 전이든, 아니면 심지어 20년 전에 줬던 재산이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에 준 재산만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즉, 자녀에게 생전에 준 돈은 시점과 상관없이 유류분 소송 대상이 될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0: 아, 요약하자면 자녀 같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시점 상관없이 다 포함해서 특별수익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1: 네.
0: 그게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1: 예, 그렇습니다.
0: 아무튼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동생은 어머니를 약 27년간 모셔왔고 뭐 요양병비며 뭐 휴대전화 요금까지 내가 다 부담했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1심, 2심 모두 그게 통상의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라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27년 동안 모셨다고 하면 기간도 사실 길고 비용 부담이 상당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1: 네.
0: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1: 예, 물론 이 부양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도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법 규정 자체의 한계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류분 계산에는 자녀의 기여도를 반영해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0: 네. 근데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4년에 헌법재판소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기존 유류분 조항,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1: 네.
0: 뭐가 문제다, 뭐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까?
1: 예,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의 민법 조항에서는 유류분을 계산할 때 자녀가 부모를 아무리 오랫동안 돌봤어도 그 기여를 유류분에서 참작해주는 그런 규정이 없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요.
0: 사실 이제 유류분이라는 법 조항의 취지는 상속을 못 받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움받는 자식들도
1: 네.
0: 최소한의 어떤 이제 부모 재산에 대한 그런 권리를 인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된 건데, 이게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로 재산을 받는 경우에도 전혀 참작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가 있었던 거고, 그
1: 네.
0: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결정이 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27년간의 그 부양을 반영받을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드디어 재판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동생이 오랜 시간 어머니를 돌봐왔던 그 노력이 유류분에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1: 그런데 문제는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죠. 입법자가 새 법을 만들 때까지는 기존 조항을 계속 적용하라라고 어떤 단서를 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진행 중이던 동생의 재판에는 새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0: 네, 사건을 처음에 담당했던 1심과 2심 재판부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서 관련 내용 규정 자체가 사라지면 결국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헌법재판소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존 법 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라고 명시했거든요. 그래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기존 규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심 때까지는 동생이 유류분 금액을 일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죠.
1: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완전 다른 판결을 내놨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만들어질 법을 과거에 일어난 일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0: 네.
1: 그런데 왜 이번 사건에는 이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한 겁니까?
0: 아, 그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취지를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옛 법을 계속 적용하라고 한 것은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지, 위헌적인 옛 법으로 계속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헌재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억울한 부양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근데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1억 9천은 형제와 나눌 필요가 없다 이런 확정 판결이 난 것까진 아니잖아요.
0: 예, 맞습니다. 대법원이 동생의 승소를 최종적으로 확정 지어준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옛 법을 적용해서 판결한 2심 판결에 대해서 개정된 새 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해라. 이렇게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즉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1: 그렇다면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법원에서는 뭘 다시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을 놓고 보면 환송심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 환송심 재판부는 이제 개정된 민법 기준에 따라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될 거고요. 특히 동생이 어머니를 27년이나 모시면서 지출한 요양병원 비용이나 휴대폰 요금 등이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기여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준 1억 9,800만 원이 그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동생이 20년 넘게 어머니를 전담해서 부양한 점이 입증된다면, 어머니가 생전에 주신 돈이 유류분으로 분할되지 않아서 결국 언니의 유류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방금 사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이 기여분이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라요. 유류분까지 침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여분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 특별수익이 보상적 증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상적 증여. 이
0: 네.
1: 기여에 대한 보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급을 한다. 이런 취지여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기여라고 해서 모두 다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최근에 상속 관련돼서 법이 좀 다시 바뀐 부분이 있어서 끝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습니까?
0: 예, 앞서 말씀드린 언니가 동생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면서 문제된 점 외에도 한때 큰 이슈가 되었던 구아라법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정도만 상속을 못 받게 막았는데요. 이제 개정된 법에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나 배우자까지 모든 상속인이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신고를 통해서 상속권과 유류분 권리를 완전히 박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가족을 평생 나몰라라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류분을 달라고 하는 그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 네, 이 상속권 상실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동상속인이나 아니면은 이 상속권 상실 확정에 의해서 상속인이 될수 있는 그런 후순위자 또는

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 집행자 이런 사람들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요건들을 판단을 해서 상속권이 상실된다는 선고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상속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웨더걸스의 It's Raining Men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려놨어.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아, 드디어 그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4: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3: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4: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40도에 육박했던 극한 더위가 꺾였습니다. 열대야와 폭염특보도 완화된 곳이 많은데요. 그렇다 해도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덥겠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전주 34도, 대구와 부산 32도가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부터 동해안 지역엔 비가 자주 내리 전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안성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사고 지점 앞두고 3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고 이후로는 서울요금소 부근 2차로에서 장애물 치우는 작업이 있고 다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차간거리 좁힙니다. 반대편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만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내부순환로가 성산대교 쪽으로 작업 때문에 밀리고 있는데요. 국민대 램프를 지난 지점부터 홍주문 터널 부근까지 현재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홍제 램프에서 홍주문 터널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8: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All about news. YTN News FM.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미팅을 하게 되면 다시 이게 언론이나 외부로
0: 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 총괄 이사입니다.
1: 네, 지금 이 세 명의 후보자들의 결정은 제 판단에서 한 겁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감독 결정은 투명하게 절차대로 제 스스로가 결정을 했습니다.
2: 네, 2년 전 내용입니다. 2년 전에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고 내가 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홍명보 감독을 뽑은 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정몽규 전 회장의 지시였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을 바꾼 상황인데 왜 갑자기 말을 좀 바꿨을까요?
3: 본인이 취했던 입장이요 달라졌습니다. 예. 톤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앞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했다라고 밝히는 자리도 모든 언론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4: 네.
3: 그러니까 이미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계산된 상황에서 정지된 언어로 한 말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그런 내용들을 보자면 이전과는 다른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정몽규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에 따라서 감독 선임 과정에 어찌 보자면 본인은 그 지시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그 절차에 참여한 것뿐이다 라는 취지로 지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도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정몽규 전 회장이 면담을 하라는 면담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홍명보 전 감독을 이른바 이 빵집 면접, 이 빵집에서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적었던 것이고, 이 자리에서 이 면담 결과를 또전 회장에게 보고를 하자, 그렇다면 김정배 부회장과 구체적으로 상의하라라고 하면서 홍명보 감독으로 하라라는 결정을 내려줬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내부적인 상의를 거쳐서 홍보팀에는 이제 이와 관련된 내정된 사실을 안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 담당자가 진행하게 하라라는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한 건데요. 결국 본인이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내린 결론이었다라는 점에서 완전히 그 입장과는 달리 어찌 보자면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라 본인은 일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이 될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소송에서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지 좀더 지켜볼 필요성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잠시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2: 자,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메가 프로젝트 이행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관계 부처 또 지방 정부 관련 기업들이 한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첫 회의 때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면, 오늘은 산업과 지역을 넓혀서 메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자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그리고 나아가서 피지컬 AI의 발전이 제조, 인공지능 전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장을 지어버린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과 SK의 사장님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미 상생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긴 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단 전략 산업이 성장하면 내 삶도 바뀐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투자와 혁신도 가능할 것입니다.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비상하게 판단하고 또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서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부처 칸막이나 규제, 또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데, 우리 총리께서 각별히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시설이 중요합니다. 호남, 또 영남, 충청, 3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

0: 되는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전력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됩니다. 또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법입니다.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말처럼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어진
2: 네,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2차 점검 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다시 축구협회와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임생 전 이사의 바뀐 입장 들어봤는데 여기에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번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이후에 정몽규 전 축협회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그 시점이었다면서요?
3: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경찰 조사가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이제 하는 게 강제 수사에 있어서는 휴대폰 압수하고 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휴대폰에
4: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3: 어떻게 보면 관련자들과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축적됐던 이제 뭔가 증거로 볼 수 있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정말 이것도 공교롭게도 시기가 이 32강에서 탈락되는 게 확정되고 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진행됐던 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임의로 특정 감사를 실시를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했었던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본인의 그런 신분과 관련이 있었던 부분이라면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건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방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목 끝까지 이제 차올랐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 자체를 이렇게 이제 새로 구입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뭔가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또 시각이 제기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휴대폰을 폐기를 해버리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보는 증거인멸 행위로 보거든요. 네. 그 상대방이 내 증거를 인멸시키는 게 증거인멸죄로 처벌은 안 되지만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범죄에 있어서 그런 중대한 증거들을 인멸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속을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엄중함을 아마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시각으로 이제 아마 그런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부분은 조금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5: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수 있는 이 휴대폰 교체의 시점이 공교로웠던 건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던 건지 수사 결과를 좀 확인해 봐야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6월이었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 후에 지금 두 달이 지났지만 범인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CCTV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유일한 단서가 이 CCTV밖에 없는 것 같아요.
6: 그렇죠. 이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DNA 지문 같은 부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과학수사가 발달한 시점에 이 CCTV 영상이 남아있는데도 아직까지 이 용의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점도 의아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보면은요, 범인의 외관이 사실 복면을 쓰고 있고 장갑을 끼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은 어렵지만 특이점들은 보입니다. 이제 20대, 40대 초반, 사실 나이대를 특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예. 네. 하지만 그래도 좀 비교적 젊은 층일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고요. 170cm 중반 정도의 키로 보여집니다. 특이한 문양의 신발, 이 신발 브랜드가 사실 특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있고 오른쪽 발 뒤꿈치가 좀 밖으로 빠지는 그 모양을 봤을 때 오른쪽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평발일 것이다. 오른쪽 다리의 걸음걸이가 조금 특이하다. 이런 법 보행 분석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남아있지만 다른 특이점이 없는 겁니다. 이 CCTV 영상을 보면은요. CCTV와

0: 단말기라고
1: 네.
0: 그 이제 뭐이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그 생활안전 단말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고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대화도 이제 되는 상태인데 근데 그 단말기를 이제 마을에 이제 배포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그 사실 왜 생활안전 단말기를 또 떼어갔을까? 뭐 이런 부분도 좀 사실 의문점이 들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지금 용의자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흉기를 들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
1: 네.
0: 걸로 봤을 때는 본인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각될 걸 두려워서 가장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가져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경찰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강도나 절도에 전과가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집중을 해서 지금 용의자가 누구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추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지금 뭐 전과 얘기도 해주셨지만 방금 설명해 주셨던 그 생활안전 단말기 요 부분은 사실 이 마을에 대해서 이 범인이 상당히 좀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범인이 침투한 이 집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좀 추정해 볼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3: 그렇죠. 그래서 이 경찰도요, 초기에 마을 사람들을 좀 탐문을 하면서 면식범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생활안전 단말기 같은 것들이 집에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들고 가지 않으면 곧바로 신고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이 집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어 보이는데요.
1: 네.
3: 뭐 원한이나 금전 관계에 의한 그런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는데,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이런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1억 원까지도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지만
1: 네.
3: 뭐 여러 제보는 뒤따른다고 해도 어떤 결정적인 단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1: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물론 이제 수사가 더 길어지면서 그 사이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3: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증거가 비교적 뚜렷한 사안이라고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3: 일단 CCTV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만약 이 용의자, 이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영상만으로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특정을 할수 없겠지만
1: 네.
3: 특이한 발걸음이라든가 이 인상착이라든가 이 외형을 보면 제보가 충분히 뒤따를 수 있어 보입니다. 이미 뭐 외국으로 갔을 수도 있다, 이미 도망쳤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나오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적해 나간다면 장기 미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좀더 적극적인 수사가 있다면 반드시 검거 가능하리라. 봅니다.
2: 네, 결정적인 제보를 통한 검거가 좀 하루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요, 간큰 퇴사자 이야기입니다. 한 퇴사자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를 들락거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네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들락거리다가 무려 1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죠?
0: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이제 용의자가 들어갈 당시에 왼손에 들고 있었던 게 회사의 마스터키였습니다. 마스터키고 지금 보시면은 그손 왼쪽 손을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시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1: 네네.
0: 시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본인 들어갈 때는 시계가 없었고요. 나왔을 때 이제 시계를 차고 본인 머리를 만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계속 이제 한 손, 양손 가득 지금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확인을 하고 보니까 과거에 이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었고요.
1: 네.
0: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뭐 법인 차량이라든지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뭐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퇴사를 했던 그 범인인 것으로 특정이 됐습니다.
1: 예. 지금 들고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물품 종류도 상당히 다양한데, 그러면 그 이전에 무단으로 쓰다가 해고된 그 부분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던 직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그렇죠. 해당 직원은요, 이미 뭐 이제 카드 같은 부분, 회사 차량 법인 카드를 함부로 유용해서 해고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1: 네.
3: 그렇다면 뭐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대표의 집과 관련된 부분, 어떤 고가의 제품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절도를 하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이 CCTV 영상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빈 쇼핑백 같은 걸 들고 들어갔다가 이 쇼핑백이 가득 채워져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까지 굉장히 대범합니다. 네. 이런 죄 같은 경우에는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고요. 절도가

0: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형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구로 도주를 하려다가 터미널에서 긴급 체포된 그런 부분까지 확인이 되거든요. 충분히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 네.
0: 지나치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절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 네. 자, 다시 한번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 결국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1: 네, 이게 이제 존속 살해, 그다음에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지난 7일 오후 8시 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들이 18세인데 당시에 부모님, 어머니랑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지금 한 것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
3: 네.
1: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반려견도 지금 목을 졸라서 이렇게 죽였다. 뭐 이런
2: 예.
1: 부분들에 대해서 혐의가 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영장이 청구돼서 이제 발부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때 당시 진행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것
3: 예.
1: 같습니다.
3: 지금 사진에 이제 그 붙잡혀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출석할 때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주변을 좀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4: 이경민
1: 심정으로 이런
4: 변호사입니다.
1: 범행을 저질렀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에도
3: 네.
1: 전혀 이제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오히려 주변을 또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또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3: 네.
1: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드러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뭐 과거에 이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은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당시에 그때 전그 정도로 심각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사안 조사를 계속해서 이제 통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3: 네.
1: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사실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를 하지 않습니다. 소년법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사안 자체가 너무나 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봐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네, 지금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과거에 병원 진료를 받았었다라는 게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과거에 본인이 앓던 정신적인 질병과 이 범죄의 관련성이 확인이 된다면 형량에도 이후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0: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양형에 참작이 될수 있겠지만요. 어떤 정신과적인 진료를 받은 바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예.
0: 너무나도 참혹한
4: 임주혜
0: 범죄였습니다.
4: 변호사입니다.
0: 본인의 친어머니를 잔혹하게 살인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범행 이후에 반려견까지도 해치는 그런 잔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 네.
0: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그 이전에 어떠한 갈등이 있어 왔는지까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존속살인죄는 일반 살인죄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까지 내려질 수 있는 굉장히 중한 죄이기 때문에 10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영장까지 청구가 되었 라는 설명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참혹한 일이지만 그에 따른 처벌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걸그룹이죠. 블랙핑크가 데뷔 10주년을 맞았는데 팬 홀대 논란 등 잡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블랙핑크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5: 생일 축하합니다.
6: 블랙핑크 데뷔 10주년 기념 라이브 방송 장면입니다.
7: 저희가 좀 커뮤니케이션에서 조금 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6: 블랙핑크 멤버
7: 저희 너무 좋다고
6: 지수입니다.
7: 생각하고 약간 섭섭한 마음이 있는 블링크한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요. 네, 저희 그래도 저희 마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맞습니다.
3: 네. 블랙핑크의 완전체 모습을 보셨는데, 사실 이 1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멤버들이 뭐 누가 참석하네, 뭐 참석 못하네, 이런 얘기들부터 해가지고 좀 잡음이 있었는데, 이 행사 자체도 또 문제가 좀 있었다고요?
0: 그렇죠. 팬 입장에서는요, 조금 서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돌 1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지금 개개인의 멤버들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개별 활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팬들도 인지하고
3: 네.
0: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10주년이었기 때문에 블랙핑크가 완전체로서 앨범 발매를 하든 콘서트를 하든 국내 팬들을 위한 조그만 성의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었죠.
3: 네네.
0: 그런데 문제는요.

0: 이 블랙핑크 10주년 불과 이틀 전에 급하게 공지가 나왔는데 그마저도 유료 팬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딱 40명만 추첨해서 이제 초대를 해서 행사를 하겠다라는 공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팬들도 다 각자 일이 있고 바쁜데
1: 네.
0: 이틀 전에 공지한 것도 문제고 유료 멤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팬들을 딱 40명만 초대하겠다라는 것도 문제고 또이 초기에는요 블랙핑크 멤버 전원이 참석한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1: 그러게요.
0: 스케줄이 되는 멤버만 참석한다고 하니 팬들 입장에선 서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 네.
0: 결국 행사가 치러지고 블랙핑크 완전체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시간을 조율해서 참석은 했지만 워낙 행사 규모가 작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 측에서 준비한 선물도 팬들의 기대와 이 블랙핑크의 영향력에 비해서는 너무 약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 그리고 이 행사 장소에 대한 문제, 워낙 협소하기도 했고 다른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들에게도 좀 불편을 끼쳤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행사 이후에도 뒷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2: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관람객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이 문체부에 실제로 좀 민원 제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3: 그렇습니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렇게 이제 민원 제기를 했던 부분이 이 당시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었거든요.
2: 예.
3: 그래서 일부 구역이 통제가 됐고, 그리고 원래 예정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교육 일정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그 일정 자체가 변경이 됐다 보니까, 그래서 이 대감 자체가 외부에서 대관을 한 거냐, 아니면은 안에서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공동으로 진행했던 행사냐,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 담당관이 지금 지정이 된 상태고요. 실제로 감사를 진행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들여다보고 정말로 규정을 지킨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19일까지 결정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사실 이렇게 그룹으로, 동일 그룹으로 10년 동안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제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또 블랙핑크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여전히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앞서도 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역조공 선물이라고 해서 팬들에게 그 아티스트들이 이제 준비하는, 그 회사에서 준비하는 그런 선물들이 있는데, 이게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팬들을 위한 좀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팬들이 그걸 받으면 막또 자랑하고 이러거든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팬들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40명만 초대했다면은 또 뭔가 굉장히 친밀한 무언가가 있을 걸또 기대했을 텐데 일단 행사 시간도 짧았고요.
1: 네.
0: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멤버 4명의 시간 조율 자체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물로 팬들에게 제공된 이 떡도 사람들이 검색해 보면 이 떡의 가격까지 알수 있을 정도로
1: 예.
0: 그렇다면 너무 쉽게 주문한 것 아니냐, 기성품을 그대로 갖고 온것 아니냐, 이 가격도 좀 문제지만 가격보다 중요했던,
1: 성의가,
0: 그렇죠, 정성이 모자랐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요.
1: 예.
0: 이 라이브 진행 과정이나 어제 행사 진행 과정을 보더라도 좀 급조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활하지 못했던 그런 사정들 때문에 팬들이 이 블랙핑크 완전체를 본이 경험은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그 진행 과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비판 좀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 있어 보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 임주일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TV로 방송되는 뉴스페어를 YTN 라디오로 함께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보도 전문 편성 라디오 채널 YTN 뉴스 FM은 매시각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집니다.
1: 올해 발생한 가장 강력한 태풍 돌핀이 중국 동부 연안에 상륙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긴급 대피한 가운데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강한 바람과 함께 쏟아지는 폭우에 한 채 앞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리에는 벤치가 나뒹굴고 가로수는 당장 꺾여 나갈 듯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일요일 오후 중국 동부 저장성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2m. 사람이 똑바로 서 있거나 걷지 못할 정도의 위력입니다.
6: 지금 우린 태풍의 중심 부근에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가 있는 저장성 유후한 지역에는 폭우와 함께 풍속 16단계에 이르는 강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산 정상에도 비바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CCTV 기자입니다.
5: 저장성뿐 아니라 상하이도 태풍 영향으로 이미 도로와 주택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지역은 항공기 운항이 무더기로 취소됐고 고속철 일부 구간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공사 현장 작업은 멈췄지만 태풍에 노출된 시설물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태풍의 위세에 동부 연안 주민 100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까지 최대 500m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은 내륙으로 이동하며 세력이 약해지겠지만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태풍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댐 방류와 시설물 안전점검을 벌이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1: 40도를 웃돌던 극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열대야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당분간은 33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예상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7: 네, 반포 한강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극한 폭염이 꺾인 것 같은데요. 오늘 바깥 날씨는 어떻습니까?
7: 네, 오늘도 덥지만 극심한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주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현재 서울 기온 33.4도인데요. 지난주 같은 이 시각과는 4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숨막히던 바람과는 완전히 달라서 이렇게 그늘 아래 있으면 조금이나마 더위를 한층 피할 수 있는 느낌이 듭니다. 폭염특보는 크게 완화됐습니다. 전남과 전북 일부에만 폭염 경보가 남아있고 그 밖의 지역은 주의보 수준으로 약화하거나 해제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더위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현재 남부를 중심으로 열대야 주의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도 내륙 곳곳에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4도가 예상돼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8도, 포항 29도로 비교적 낮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33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하겠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놓여있지는 않지만 태풍에서 약화한 비구름이 주 후반과 다음 주 중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맹희정입니다.
1: 네, 전해드린 것처럼 극심한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하루 온열 질환자 역시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온열 질환자가 130명에 달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중대본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8: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더위가 주춤한 만큼이나 인명피해도 다소 줄긴 했는데 공식 확인된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어떻습니까?
8: 네, 중대본이 공식 확인한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는 131명입니다. 여기에는 더위로 숨진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폭염 다소 누그러지면서 전날보다는 82명이 줄었습니다. 다만 무더위는 끝난 게 아니라서 중대본의 긴장은 여전합니다. 게다가 벌써 8일째 100명대의 온열 질환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누적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28명을 포함해서 이제 3,237명으로 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산 피해도 여전합니다. 가축이 폐사했다는 신고는 없었지만요. 무려 27만여 마리의 양식어류 피해가 하루 새 접수가 됐습니다. 이제 누적 양식어류 피해는 144만 마리를 넘었고 폐사한 가축 역시 90만 마리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대본은 고소원 양식어류 폐사 최소화를 위한 대응장비 보급과 긴급 방류 물량의 적극적인 활용을 해수부 등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중대본 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의 한 이동 노동자 쉼터를 찾아가서 냉방기 가동 상태 또 주말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요. 현장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정부는 여전히 지금의 더위를 국가 재난사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무더운 시간에는 쉼터,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취하고 주변에 안부를 확인하는 등 폭염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 가동하고 있는 정부.

0: 6개시도 3,800여 명이 무더위에 대응한 비상근무 중입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1: 극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무더위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 네, 전국 곳곳에서 순환 사고와 화재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사회부 조경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직접 취재하고 왔다고 하는데 사실 폭염 때문에 많은 피서객들이 인천공항으로 몰렸다고 하는데 여기가 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요?
3: 네, 일단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인천공항에 있었는데요. 공항에 있는 나무 평상에서 시민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간식을 꺼내 먹거나 또 책을 가져와서 공부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장기 대결도 펼쳐지기도 했는데 저도 덩달아서 피서지에 온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또 온도계를 가져가서 직접 측정해보니 실내 기온이 24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공항 피서객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4: 복지관도 방학했어요.
5: 더. 공항 이용 시민입니다.
4: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노인네들이 하나둘 혼자서 카페 가서 앉았을 수 있어요?
6: 경로당에 또 가려면 또 회비 내야 되고 그것도 매달 회비가 있어. 5천 원 받는 데도 있고 만 원 받는 데도 있고.
3: 들으신 것처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냉방비가 부담되는데 복지관이나 무더위 쉼터가 항상 열려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 만 65세 이상 시민들은 공항 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공항을 찾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석됩니다.
7: 네. 자, 그리고 이제 밤사이 인천에서 실종이 됐던 모터보트와 낚시객이 구조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3: 네, 우선 영상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데요. 바닷물에 여명이 비치는 게 보이는 이른 새벽 같죠. 뒤집힌 모터보트 위에 남성이 위태롭게 엎드려 있고 다른 두 남성은 물속에서 간신히 고개만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어제 인천 영종도 인근에서 바다 낚시를 떠났는데 어제 저녁 7시 10분쯤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밤샘 수색에 나섰고 11시간 만인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이들을 발견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한여름 더위를 피해 물놀이나 수상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서울 수색동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는 물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떤 일인가요?
3: 네, 지금 또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을 텐데요. 16층 가정집 천장 모습입니다. 천장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모습입니다. 네, 지금은 수리하려고 크게 벌려놓은 상태이긴 한데 집주인은 어제 오후 갑자기 천장 배관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발목 높이까지 차오른 물이 아파트 계단을 타고 지하까지 내려가면서 동 전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주인은 물론 이웃도 함께 물을 퍼나르는 모습 지금처럼 보고 계신데요. 지금은 물난리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입니다.
7: 네, 이것 때문에 전기 공급도 끊겼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3: 네, 아무래도 물 때문에 감전사고가 우려돼서 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여전히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밤사이 단전으로 주민들은 무더위 속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승강기도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도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예.
3: 또 오늘 해당 동으로 이사 오기로 한 세대도 있었습니다. 사다리 차만으로 짐을 나르고 있고요. 작은 짐을 들고는 집까지 걸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네요. 자, 그런가 하면 폭염경보가 내려진 전북 전주에서는 밤사이에 큰 불이 났죠?
3: 네, 그렇습니다. 저희 YTN으로도 화재 영상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전북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농수산 시장에서 불이 난 건데 시뻘건 불길이 시장을 순식간에 집어삼킨 모습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난 불은 4시간여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점포들로 순식간에 불이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7: 네. 자, 이제는 날씨가 더위가 좀 한풀 꺾인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이 뙤약볕 아래서 활동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부 취재기자들이 오늘 아침부터 소방관 그리고 경찰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 예.
3: 먼저 최승훈 기자가 나가 있는 파주소방서는 최근에는 벌집 제거 출동이 잦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관들은 통풍이 되지 않는 벌집 제거복이나 25kg에 이르는 방화복 등을 입고 있다 보면 금세 땀범벅이 돼 옷을 세 번씩 갈아입어야 하고 탈진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이수빈 기자는 출근길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따라가 봤습니다. 경찰관들은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린 채 차량을 단속하거나 보행자 안내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교통경찰들은 하루에 많게는 10시간 이상을 밖에서 근무하는데 차량 열기는 물론 도로에서 올라오는 지열 때문에 체력 소모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1: 예. 자, 이런 극한 폭염의 여파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현상들인 건가요?
3: 네, 하천과 호수가 뜨거운 열기에 데워지면서 녹조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소양호, 또 충청도에 있는 대청호, 울산에 있는 회야호 등 주요 식수원으로 쓰이는 곳에서 녹조가 관찰된 겁니다. 특히 소양호는 상류에서 4년째 여름마다 녹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야호에서는 취수탑 근처까지 녹조가 침범하면서 17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7: 자, 이렇게 폭염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난 상황 속에서 지난 주말에 영동지방에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그제 강원 동해안에서는 제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오전 한때 시간당 8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그제 오전 강릉 중앙동 모습 보고 계신데요. 도로가 물에 잠기고 하수구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또 상가 CCTV에는 빗물이 차오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일대 상가 수십 곳에 이렇게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릉 임담동에서도 길 한복판 흙탕물이 역류하고 있고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불행 중에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날 내린 비로 최근 동해안을 달궜던 폭염이 조금은 누그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자, 그런데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에서도 피해가 있었죠?
3: 네, 이 태풍이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제주에서는 강풍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제주 구좌읍에서는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건물 간판과 가게 차양막이 심하게 흔들린다는 신고도 접수돼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순간풍속 최대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제주 산지와 서귀포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 운항도 일부 멈췄습니다.
7: 네, 자 마지막으로 온열질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매일 온열질환자가 거의 200명씩 발생을 하다가 100명대로 떨어졌네요.
3: 네, 맞습니다. 그제 하루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모두 131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일부터 매일 200명 안팎으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도 주말 사이 폭염 기세가 꺾이면서 100명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건강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잠시 뒤 오후 4시에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 통계가 발표되면 그때 다시 제가 내용을 살펴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사회부 조경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7: 이틀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 6,300선 탈환을 시도 중입니다. 코스닥은 6% 급등 중이고 장 초반 올해 18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먼저 코스피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8: 네, 코스피가 0.8% 오른 6,306으로 출발했는데 6,200선 후반과 6,300선 초반을 오르내리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2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는 6,200선에서 바닥을 다진 뒤 오늘은 본격적인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승 영향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고용지표 충격에 금리 인상 우려가 후퇴하면서 3대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주식이 급등했고 엔비디아 상승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6%나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강세였는데 현재는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 SDI, 한화 오션과 고려아연, 미래에셋증권과 한미반도체,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급등 중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홀로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1% 오른 808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워 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시 50분쯤엔 올해 18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 매수 중이고 개인이 홀로 순 매도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와 1,41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0: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장중에 1,40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근 엔화 강세와 달러화 약세를 위한 미일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후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이런 추세라면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1,300원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웅입니다.
1: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 속 책임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올림픽공원 재검표 시점이 쟁점이 됐다고요?
2: 그렇습니다. 최근 국조특위 활동기한이 한 달 연장됐는데요. 그 첫 일정으로 오늘 오전 3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봉쇄되어 있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시점을 놓고 시작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위는 당초 오는 18일로 재검표 일정을 잠정 결정했었는데 국민의힘은 출범을 앞둔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일정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가동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공개 검증부터 신속하게 마치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이 말을 바꾸며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두 달째 계속되고 있는 올림픽 공원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서범수 국민의힘 간사는 일관되게 특검과 연계한 공개 검증을 말해왔고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도 특검과 재검표를 병행하자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팽팽한 공방 속 공전이 이어지면서 선관위 등을 상대로 한 질의는 한 걸음도 떼지 못했고요. 조금 전 오후 회의가 재개됐는데 민주당은 8월 내 검증을 국민의힘은 특검 참관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리고 부동산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도 격화하고 있죠.
2: 그렇습니다.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주거 안정 방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의 공급 절벽 책임은 야권에 있는데도 말폭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3: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3: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모렴치한 주장입니다.
2: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민심이 예상보다 더 크게 들끓자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폐버스를 이용한 이른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다가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했습니다. 대신 SNS 통해 아이디어 차원이었지만 의도와 달리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렸다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실정 부각 총력전입니다. 정정심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타오르는 청년의 분노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정책 기조부터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폐기하십시오. 청년의 분노를 립서비스로 대충 넘어갈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2: 장동혁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삶에 피해주는 정책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말해놓곤 그런 정책만 줄줄이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1: 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버스하우스 밈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청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제시됐던 이른바 폐버스 주택이 2030세대의 거센 반발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6: 잘 잤다.
1: 자, 이 청년이 아침을 맞이한 곳 바로 4천 세대로 구성된 폐버스 주택 단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폐버스를 차곡차곡 쌓아올린 폐버스 아파트 이미지와 그리고 더 퍼스트 무빙 캐슬, 한남 더 휠, 밤포터자이 등 기존 아파트 이름을 활용해 비꼰 이미지들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고속터미널에 주차된 버스하우스의 주거를 하면서 내가 반포에 산다라고 자랑하는 밈까지 이 폐버스 청년주택과 관련한 각종 AI 밈들이 온라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롱성 밈이 등장한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제안했던 폐버스 주택안 때문인데요. 황 의원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문화의 보트하우스를 유사 사례로 제시하며 폐기버스를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청년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해볼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의원님부터 들어가서 살아봐라, 의원님 자식도 살게 할 수 있냐라는 등 누리꾼들의 비판 댓글이 쇄도하자 황 의원은 3시간도 채 안 돼서 게시글을 삭제했고요.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주거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다소 가벼운 접근에 청년층의 절망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0: 소방이나 병원이 아닌 사설기관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의료 공백을 보완하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1: 하지만 난폭 운전과 잦은 사고는 물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YTN이 사설 구급차의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하루아침에 중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배경에 어떤 편법 영업이 있었는지를 고발합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지난 4월 강원도 원주. 평소처럼 학원으로 향하던 중학생이 사설 구급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구급차는 환자도 없이 시속 60km 구간을 시속 91km로 질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인도를 덮쳤습니다.
3: 숨진 중학생의 어머니입니다.
4: 속도를 줄이고 좌우로 살폈어야죠. 아픈데 하나 없는 건강을 그렇게.
2: 당시 구급차는 사고가 난 원주에서 강릉으로 향해 환자를 태운 뒤 다시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책임을 물어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난폭 운전 혐의는 무죄로 받습니다. 환자를 태우러 이동하는 시점부터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한 겁니다. 사고로 훼손된 나무에는 교복 단추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숨진 아이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애도의 마음을 담아 남겨둔 겁니다. YTN 취재 결과 사고를 낸 구급차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송 지시는 엉뚱한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내려왔고 최근까지 운전자의 4대 보험과 급여도 해당 업체에서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어쨌든
3: 대한인명구조단 대표입니다.
5: 그 안에 들어놓고 기사가 뭐 100%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태우는 모양입니다.
2: 사실상 사설업체의 돈벌이에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가 쓰인 것으로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불법 운행되던 구급차에 10대 학생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를 규명하고 관리할 수사기관과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6: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7: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1: 경동산업 주식회사.
13: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1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3: 건강해.
14: 하루 한 번 전해요.
13: 30다 데이팩. 사랑해.
1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5: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상에는 높은 파고가 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중부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고 남부는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서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 한때 흐리겠고 전라도와 경북 남부, 경남은 오전까지 흐렸던 날씨가 차차 개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광주 25도, 전주와 부산 24도, 대전, 대구 22도 등으로 출발해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33도, 대전 32도, 대구, 부산 31도, 전주와 광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은 0.5에서 4m, 동해상은 1에서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3.3도, 습도는 43%입니다. YTN 뉴스 FM
16: 교통안전 1분 터.
17: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1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9: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요즘 장 보실 때 채소에 붙은 가격표를 보고 아니 왜 이렇게 비싸? 아, 엄청 올랐네 이거? 라고 놀라신 적 없으신가요? 무더위 때문에 물가가 올랐습니다. 특히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히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봅니다. 히트플레이션이란 열을 뜻하는 단어 히트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단어입니다. 더위로 인한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데요. 채소에서 이 히트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뭄으로 채소 출하에 제동이 걸리면서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또 생선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펄펄 끓는 기온에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많은 양식 어류가 폐사한 결과죠. 이번 폭염, 우리 밥상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이 다음 달인데 이번 폭염 여파가 추석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 또한 히트플레이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요, 최근 이례적인 고온과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에 비롯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식품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히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물가 문제가 아니라 식량 안보 문제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후변화가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뜨거운 찜통더위는 누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낮 동안에는 평년기온을 웃도는 여름 무더위는 이어지겠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는 계속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 반면에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 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전체적으로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조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게다가 곳곳에 작업으로 정체가 더 이어집니다.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은 국민대 램프 부근부터 홍제 램프 부근 쪽으로 3차로를 막고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성산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고요. 뒤로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부근부터 성산대교 작업 지점까지도 쭉 밀립니다.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 두 곳에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동호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고 이후로도 영동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안전점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오늘 폼 미쳤다
3: 미쳤다
4: 미쳤다
5: 아 레벨이 다르다
6: 미쳤다 우와 우와 야.
7: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최근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의 위독설이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이란 매체가 모스타바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 이란 정부는 또 하메네이의 최측근이자 혁명수비대 원로격인 레자이를 새로운 안보수장에 전격 임명했습니다. 모스타바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3: 이란 국영 언론이 모즈타바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최고 지도자에 오른 뒤 영상이 공개된 건 사실상 처음. 10초 분량의 영상은 모즈타바가 사람들에게 종교 수업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밝히진 않았지만 전쟁 전에 촬영된 과거 영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란 당국은 앞으로 모즈타바가 대중 앞에 나서거나 군 지휘관들을 만나는 새로운 사진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모스타바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만나 군사와 경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와의 소통이 매우 어렵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0: 지금은 최고 지도자와 소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큰 버팀목입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입니다.
3: 이란 정부는 또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모즈타바의 군사 고문을 맡아온 모흐센 레자이를 새 안보수장에 임명했습니다. 레자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통제와 미국과의 전면전까지 주장해온 이란 내 초강경파로 꼽힙니다.
0: 가만히 앉아서 미국의 해상 봉쇄를 지켜만 볼 건가요? 미국은 이란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있을 건가요? 절대 안 됩니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 지도자
3: 모스타바의
0: 고문입니다.
3: 영상 공개에서 새 안보수장 임명까지 최근 또다시 불거진 모스타바 위독설을 진화하고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이란 당국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특히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레자이 체제로 구축되면서 군부 강경파 중심의 외교안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란의 강경한 입장과 요구가 단기간 내에 완화될 가능성은 더욱 희망...

0: 심각해지면서 가뜩이나 꼬인 휴전 협상도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 중인 골프장 상공에 민항기 두 대가 비행 제한 구역을 침범하면서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F-16 전투기 두 대를 출격시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골프장 상공에서 민항기 두 대를 임시 비행 제한 구역 바깥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골프장은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베드민스터로 리브 골프 뉴욕 대회가 열리는 중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2: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의 위독설이 불거진 가운데 이란 매체가 모스타바의 모습이 담긴 10초 분량의 영상을 뒤늦게 공개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로우키 대응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경제적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자, 앞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모즈타바의 영상이 10초 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서 언제 찍은 건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네네. 왜 이 시점에서 이 영상을 공개했을까요?
3: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영상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이 최고 지도자의 그 정치적 영향력이 건재하다. 그래서 이제 협상 국면이 이제 들어갈 것인데, 네. 우리가 내가 잘 통제하고 있다. 최고 지도자가 승인권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승인권을 이제 해야 되는 인물이긴 한데, 내가 다 건재하고 있다라고 하고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지를 위한 하나의 그 방송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4: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3: 그리고 모든 외신들이나 분석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2월 28일 이전에 전쟁 이전에 촬영된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서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란 측에서도 밝히긴 했습니다. 뭐라고 밝혔냐면 우리가 모즈타바 그 최고 지도자가 우리 군 IRGC 혁명 수비대나 아니면 다른 그런 고위 간부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송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니 아마 이제 향후 어떻게 이란 언론들이 그 모즈타바의 그 영상들을 공개하느냐에 따라서 이 논란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현 상황에서는 어떤 그 건재한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그런 팩트 체크라기보다는 지금 영향력 모즈타바의 영향력은 우리가 건재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란 매체가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모스타바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냐 혹은 실제로 지금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뭐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3: 건강 상태는 지금 추정의 영역이죠.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팩트로 얘기를 하자 해서 본다면 올해 4월에 한번 이런 보도는 있었죠. 그러니까 2월 28일 공격 때 큰 피해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얼굴과 다리에 크게 이렇게 상처를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로이터에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로이터도 그 혁명 수비대와 거기 있는 그 고위 관계자와 연결돼 있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서 거기에서 통해서 이렇게 들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정신적으로는 건재하다. 그래서 구두로 다 이야기를 보고를 듣고 있고 그 어떤 지시를 내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6월달에 저희가 그러니까 MOU를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번 협상 MOU가 이제 모스타바가 부재한 상태에서 한 거니까 불안정한 협상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모스타바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부분입니다. 그리고 7월 말이죠. 그 페데스키안 대통령이 두 번째로 이제 모스타바랑 직접 만나서 긴 시간 동안 안보, 경제, 그다음에 외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제가 볼 때는 진짜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정말 어디가 다쳤는지는 지금 추정의 영역인데 실제로 어떤 그런 지시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 요게 한 가지 의문점은 이거죠. 과연 모스타바의 그 영향력이 그런 보수파들, 특히 혁명수비대나 강경파에 어느 정도까지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복기를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스타바가 그 전에도 그 최고 지도자실 밑에서 거의 그림자 권력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3의 리더십이 오고 있다. 그 전에 60명을 내가 다 참수를 시켰지만 더 많이 죽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체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만큼 모스타바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그 네트워크가 실제 작동하는 그게 이제 궁금 상황인데 모스타바가 건재한 것, 살아있고 이런 것은 지금 주어진

0: 저희 그 사실 근거로 봐서는 살아있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제한적인 통제력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적합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1: 예. 모주타바의 존재 여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관심을 받는 이유가 결국은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이제 다시 돼야 되는 부분이
0: 맞습니다.
1: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로우키, 그러니까 저강도로 대응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 네.
1: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0: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We are looking at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저강도화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현실을 직면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하르그 섬을 공격하겠다, 지상군 파견할 수 있다, 우리가 그 핵, 농축 우라늄 돼 있는 것을 빼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정말 그 미군의 희생이나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작전이거든요.
1: 네.
0: 더 이상 할수 없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네들, 미국이 할수 있는 작전을 통해서 협상을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 이게 우리가 로우킹,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수단을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될것
1: 네.
0: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공군력이나 해군력을 이용한 폭격이나 이런 그 자산들은 유지한 상태에서 그 이란의 경제 제재를 계속 높여감으로써 지금 그 이란이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그러니까 이란군이 지금 월급도 못 주고 있다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전쟁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픈 것을 누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과거에 2월 28일 전쟁 이전처럼 경제 제재를 하면서 가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경제 제재를 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하지만 좀 빠른 시일 내에 협상장에 나오기 위한 그런 그 강압이지, 이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할 정도로 끌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지금 미국의 약점을 알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협상을 지연하려고 했을 때는 석유값을 올리면서 이제 압박을 할수 있는 카드가 있고 호르무즈 카드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지금 로우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 그 저강도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압박은 하지만 그 수단을 좀 바꿔서 이제 그 물리적인 공격이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공격은 이선에 배치하되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협상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 네. 어쩌면 그 수단을 바꾸는 게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0: 맞습니다.
2: 게, 왜냐하면 미국 무기 부족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0: 맞습니다.
2: 그다음에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수단을 바꾸는 데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0: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도 나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사드 미사일이나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은 고가의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그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사드 미사일은 1년에 90발에서 100발, 그다음에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은 500발에서 600발이 최고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사드 미사일과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을 더 많이 생산하라라고 해서 CEO를 불러서 닥달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산력이 늘어나는 그런 물품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르쉐나 그 고가의 그 부가가치가 높은 장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대량 생산해 놓고 세일즈맨들이 가서 파는 게 아니라 주문 생산이지 않습니까? 주문해서 내가 포르쉐를 살 테니 이 정도 돈을 우선 기탁금으로 엮어놔야 이제 들어가는 건데, 사드 미사일과 페이트리어트 미사일도 그런 미사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이 물량을 주문 생산을 해서 주문을 받고 해야지 대금을 받을 수 있지, 그냥 마냥 생산해 놨다가 하면 그 효율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지금 복수의 그 싱크탱크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그 보수적으로 잡아도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 65%가 소진됐다고, 재고량에 소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드 미사일도 250기 미만으로 지금 남아 있을 거다라고 지금 그 영미권 싱크탱크에서도 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 사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90발, 1년에 90발밖에 생산 못 하는데 250기보다도 더 적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이란이 다시 공격을 재개 했을 때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어 체계에 심각한 그런 훼손이 올 수밖에 없고, 지금 그게 영향이 돼서 우크라이나 쪽에도 우리가 요격 미사일 이런 거 지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자체가 대만 해협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로우키로 이렇게 대하지 않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봉착하고 있다는 것은 일견 사실이고, 전 재밌는 부분이 이게 미국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측 그것도 핵심 인사에서부터. 펜타곤의 그 장성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보고를 해봤자 이것들이 안 되니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을 이용해서 아, 더 이상 전쟁

0: 사령관으로 있었고 가장 그 혁명수비대가 역량을 키워갔던 이란이라크전, 1980년대 이란이라크전에서 최고 사령관으로서 전쟁에 참여를 했던 전형적인 혁명수비대 1세대 그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그 제대로 된 군사교육을 받았던 지휘관은 아니고요. 테란 대학교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오고 그렇지만 그 공학과 활동을 하면서 만수룬이라고 하는 무장 단체에 있으면서 이제 그 호메이니를 지지했던 그런 혁명, 이란 혁명을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완벽한 강경파가 들어온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1981년에 그 혁명수비대 사령관으로서 임명이 된 다음에 1997년까지 있다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97년에 나오자마자 테헤란 대학교 경제학과에 그 가서 공부를 계속해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경제 관료, 경제 안보 관료로 이렇게 활동을 오래 원로로서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그 시작은 되게 이념적이고 혁명적이고 그다음에 좀 보수파일 것 같지만 상당히 그 행보에 있어서는 그 졸가르드 이전에 그 최고 안보 회의의 그 사무총장보다 조금 더 실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 전쟁 국면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핵폭탄을 수십 개 갖는 것보다 그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모세 네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실용파고 물론 강경분자이긴 하기 강경 노선을 걷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냥 무조건 공격을 하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인물이 아닌 이란의 국익 그러니까 현 지도부의 국익을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노정을 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제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리바프가 요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 보수파에서 그 주력 세력이 될 수 있으니 갈리바프를 견제하기 네. 위해서 모세 네사이를 조금 더 올려준 거다. 그게 모스타바의 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서 물론 이제 이것은 좀 더 지켜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모세 네사이가 최고 안보회의의 사무총장이 됐다라고 해서 꼭 이게 미국과 강대강으로 갈 거라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협상을 진행하지만 조금 더 이란 쪽에 더 유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미국을 몰아 붙일 수 있는 인물이다. 그 정도로만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면서 좀 사안을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 아마도 미국에 쉽게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임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협상에서는 좀 어떤 효과를 발휘할까요?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짧게 말씀드리면 MOU 관련해서 이걸 이행한 문제가 이제 세게 될 것인데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관리권, 호르무즈 관리권. 지금 통행료 관련해서는 5%, 7%다, 5만원 3%를 얘기하고 있다, 미국은 0%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행료 관련해서는 제가 돈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관리권의 입장에서는 모세 네사이는 계속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권을 가져야 간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협상으로 넘어가면 농축우라늄의 농도나 이런 것들은 희석시킬 수 있어도 농축우라늄에 하는 그 권한 그러니까 국제법에서 이용하는 권한을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마지노선으로 계속해서 협상에 임할 것 같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2: 예. 모세 네사이의 앞으로의 활약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지방 투자 사업인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며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1: 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광주 군공항의 산업단지가 조기에 들어서도록 군기지 기능 이전 시안도 2028년 중순으로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4: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는 물론 삼성전자와 SK 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지난달 6일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점검에 나선 건데요. 이 대통령은 우선 대한민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되는 초입이라며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부처 칸막이나 규제,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기업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투자 절차가 지연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지난 1차 회의 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광주 군 공항도 거론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는 2028년 중순까지 해당 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이나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후속 조치는 물론 충청권과 영남권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산업 추진 전략도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PET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PET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2: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1: 8월 10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2: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 중에서 왈츠 2번,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8월 10일 월요일 듀엣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더 유슬기.
1: 전 듀엣더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 중에서 왈츠 2번,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1975년 8월 9일은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바로 그의 사망 5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 쇼스타코비치는 구소련의 작곡가입니다. 20세기에 태어난 음악가이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서유럽의 현대음악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지닌 작품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의 여러 교향곡은 20세기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교향곡이라는 장르는 그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0: 근데 그의 활동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대적인 성격의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공산당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오페라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을 발표했을 때는 공식적인 비판이 나와 쇼스타코비치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고 하죠.
1: 이 두 달 전쯤에 주말에 제가 이 오페라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메리즈모 오페라에서 영향을 받아서 불륜과 살인이 난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오페라는 성공을 거뒀지만 공산당에선 공식적인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은 곧바로 중지되고 쇼스타코비치는 불안에 떨게

0: 되었습니다.
1: 쇼스타코비치는 음악원 교수직도 내놓고 전쟁을 소재로 한 선전 영화의 음악을 작곡하거나 숲의 노래 같은 정권에 영합하는 작품의 작곡에 주력하면서 후폭풍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발표를 미루면서 몰래 실내악이나 교향곡 등도 작곡했고 1953년에 스탈린이 죽은 이후에 다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작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0: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 쇼스타코비치는 상당히 많은 영화음악을 작업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듣기에 무척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등해라는 제목의 영화를 위해 작곡한 음악인데 등해, 소나 말 같은 가축 같은 데 붙어갖고 괴롭히는 곤충, 그 피 빨아먹는. 그는 이 영화의 음악을 모아 모음곡으로 다시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곡입니다. 8번 로망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의 연주입니다.

0: 쇼스타코비치의 등에 모음곡 중 8번 로망스, 네빌 마리너가 주연한 성 마틴 인더필즈 연주였습니다.
1: 이 쇼스타코비치는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작곡가입니다. 스탈린 사망 이후 다시 본격적인 작곡 활동을 펼쳤는데 그의 작품은 소련뿐만 아니라 서유럽과 미국에서도 많이 연주됐습니다.
0: 쉔베르크 이후 서방의 현대음악은 일반 청중들에게 무척 낯선 것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 쇼스타코비치 작품이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활동 당시에는 서방의 현대음악 작곡가들이 그의 보수적인 성격을 비판하는 일도 많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오히려 그의 작품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쇼스타코비치를 대표하는 작품은 역시 그의 교향곡입니다. 교향곡 7번 같은 경우는 미국 초연이 라디오로 중계돼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라디오로 들었다고 합니다.
0: 바로 이 곡 준비했습니다. 교향곡 7번 중 1악장 안드리스 넬슨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쥐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이고요. 남편은 대학 교수입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직장 동료나 제자들에게 젠틀하고 반듯한 사람으로 통합니다. 저에게도 연애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다정하고요. 하지만 딱 하나, 유독 하나뿐인 딸아이에게만 만큼은 엄격합니다. 아이가 기대에 못 미치면 매섭게 훈육을 했고 때로는 체벌까지 했죠. 어릴 때는 아빠가 혼내면 그저 엉엉 울기만 하던 딸이 사춘기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아빠한테 맞서더라고요. 매일같이 부딪히는 두 사람을 중간에서 말리느라 저는 진이 쏙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귀엽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딸아이가 조금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매를 들었고 맞기 싫었던 딸이 남편의 손을 잡고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순간 이성을 잃고 흥분하더니 손과 발로 아이를 사정없이 구타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비명을 지르며 뜯어말려 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한참을 맞던 딸은 남편을 뿌리치고는 집을 뛰쳐나갔고 곧바로 경찰서에 달려가서 아빠를 신고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학교 징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은 아빠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아빠와 이혼하지 않으면 엄마와도 인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상처를 받는 동안 막아주지 못한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고 이 모든 게 다 제 불찰인 것만 같아서 괴롭습니다. 딸을 저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극구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걱정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딸은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어서 앞으로 학비와 생활비도 많이 필요하죠. 딸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저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밖에서는 점잖은 남편이 집에서 딸한테 폭력을 행사했다. 이거 좀 충격적입니다. 사연자분은 그동안에 이제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계신 것 같은데요. 류현주 변호사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남편분께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신 분인데 유독 자녀에게만 똑똑한 태도를 보이시네요.
0: 네.
1: 가장 보호해줘야 할 존재를 오히려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사연자분의 남편 오랫동안 딸한테 폭력을 행사한 것 같거든요. 이거 배우자의 자녀 학대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1: 네, 일단은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우리 법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 네.
1: 이제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0: 네.
1: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이 민법 제840조 6호상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의 딸에 대한 체벌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정도로 좀 심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0: 네.
1: 이러한 체벌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면 그 과정에서 사연자분과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렇다면 이제 사연자분께서 직접적인 폭행 피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민법상의 이혼 사유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그 사연자분은 전업주부입니다. 그리고 딸은 이제 곧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성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양육비는 더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남편한테 딸아이의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 부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예, 말씀하신 것처럼 법

0: 법적으로 자녀에 대한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양육비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명분이 없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또는 뭐 결혼할 때 가장 큰 돈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혼소송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일부 고려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뿐만 아니라 향후의 부양적 사정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을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 조정조서에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중 2분의 1을 부담한다, 자녀의 결혼식 비용을 부담한다, 라는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1: 근데 지금 사연자분의 태도를 보면은 이혼 소송을 일단 제기하기는 하는데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한번더 기회를 줄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가장 걱정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인데요. 이럴 때 이제 이혼 과정에서 법원의 상담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0: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과는 다르게 가족 간의 문제가 기반이 되고 또 신분 관계에 큰 변동을 줄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서면과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법원의 후견적인 개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는 부부 상담, 가족 상담, 이런 전문 심리 상담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비용은 국가에서 됩니다.
1: 그렇군요.
0: 사연자분의 남편이 이혼 소장을 받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라고 하면은 위에 말씀드린 그 상담 조치를 요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폭행 피해자인 딸에 대해서도 심리 검사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연자님이 남편을 믿고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했을 때, 근데 또 얼마 안 돼서 폭력이 반복이 된다면, 그때 가서 이제 예전과 똑같은 사유로 다시 이혼 청구, 이거는 가능할까요?
0: 네, 민사소송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종국 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제소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1심 판결 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소를 취하하거나 하는 경우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연자분께서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소를 취하시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원칙은 1심 판결 받기 전에 소를 취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제소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문제가 반복하여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엔 새로운 유책으로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이제 당했다면 행사했다면 직접적인 배우자 폭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판상의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한 이후에 자녀의 양육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데요.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는 성년 이후에 이제 사정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걸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남편이 반성을 하고 관계 회복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 절차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지 저희가 조언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식당이나 병원, 숙박업소를 고를 때 온라인 후기를 참고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은 업체에 가짜 후기를 무려 2만 8천여 건이나 작성해서 검색 순위를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도용한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손님이 버리고 간 영수증까지 이용해서 진짜 방문 후기인 것처럼 꾸몄는데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허위 후기를 작성해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인 것처럼 속여서 가짜 정보를 올리는 건 포탈의 정상적인 검색과 후기 서비스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남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보안 시스템을 우회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 광고 업체의 후기 조작을 의뢰한 업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돈을 받고 배달앱에 허위 후기를 반복해서 올린 홍보업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가 됐고요. 다른 업체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온라인 후기는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정보인 만큼 돈을 주고 평판을 조작하는 행위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선희의 제이에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바람이 뜨겁게 느껴졌던 지난주와 달리 오늘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영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일부 호남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에는 덥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3도, 전주 34도, 대구 32도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한낮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오늘 오후 내내 작업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홍제램프를 못 간 지점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종암분기점 이전부터 작업 지점을 지날 때까지 시속 2, 30km 미만으로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는데 영동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도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이 밖에도 강남순환로는 수서 쪽으로 관악터널 3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 차로 변경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온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한반도를 덮었던 열돔이 깨지면서 재난 수준의 더위는 일단 물러났습니다.
2: 하지만 평년보다 강한 더위는 여전한데요. 중국과 일본 주변의 태풍 두 개가 앞으로 날씨의 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극한 더위에 익숙해져서인지 어제부터는 꽤 견딜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온은 평년보다 덥다고요?
3: 네, 상대적으로 더위를 덜 체감하는 것뿐이지 오늘도 무척 덥습니다. 오후 3시 현재 서울 기온 34.3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강원과 경북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우리나라 최고 기온을 이 색깔로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붉은 기운이 확실히 사라졌습니다. 경기 양주시 가남리가 36도로 전국에서 가장 덥고 전북 전주 공식 기온이 34.5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이고요.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 강원 동해안과 내륙 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극한 더위에서 벗어난 건 한반도를 덮었던 이 이중열돔이 잠깐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7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대기 상층 티베트 고기압과 하층 북태평양 고기압 이렇게 이중 열돔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티베트 고기압은 서쪽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은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뜨겁고 습한 공기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1: 네, 앞서 중국 태풍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주변에도 태풍이 여러 개 발달했던데 앞으로 비가 올까요?
3: 네, 현재 진행 중인 태풍은 13호 돌핀과 15호 참옴, 16호 페이러우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 중 지켜봐야 할 태풍은 13호와 15호입니다. 지난달 27일 발생한 13호 태풍 돌핀 아주 천천히 서쪽으로 움직여 어젯밤에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강도 2를 유지하고 있는데 세력이 약화한 뒤 남은 비구름이 다음 주 중반에 우리나라로 방향을 틀어 서해에 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15호 태풍 찬홈은 돌핀보다는 세력이 약하지만 돌핀보다 빠른 시일에 우리나라 동해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을 관통하면서 열대 저압부로 변질한 뒤 우리나라로 돌진할 걸로 보입니다. 내일쯤 일본에 상륙하고 글피인 13일부터는 독도가 열대 저압부의 세력권에 듭니다. 두 태풍의 현재 경로 또 세력이 약화한 뒤의 상황 모두 우리나라 대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태풍 경로를 예의주시하면서 비 피해와 더위 피해 모두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1: 어제 저녁 인천 앞바다에서 실종됐던 낚시객 3명이 연락이 두절된 지 11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2: 이들은 전복된 모터보트에 매달린 상태로 버티다가 극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4: 뒤집힌 보트 위로 낚시객 한 명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물에 빠진 일행 두 명도 간신히 보트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침 6시 10분쯤 인천 옹진군 초지도 인근에서 해양경찰이 실종된 모터보트를 발견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지 11시간여 만입니다. 이들은 전날 낚시를 위해 인천 영종도 인근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의 아내가 마지막 통화 이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자 밤 10시 반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역 구조본부를 꾸린 해경은 경비함정과 관계기관 선박은 물론 항공기까지 동원해 집중수색에 나섰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물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인명구조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발견 당시 이들은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전복된 보트에 매달려 있었는데 이 상태로 밤새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해경은 낚시객 3명을 안전한 장소로 이송했고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타고 있던 모터보트가 뒤집힌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지방 투자 사업인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며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2: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광주 군공항의 산업단지가 조기에 들어서도록 기지기능 이전 시안도 2028년 중순으로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어디서 나왔습니까?
5: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는 물론 삼성전자와 SK 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지난달 6일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점검에 나선 건데요. 이 대통령은 우선 첨단 산업 대규모 투자가 시작된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역시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부처 칸막이나 규제,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기업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투자 절차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지난 회의 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광주군공항도 거론했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부지가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오는 2028년 중순까지 군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이나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후속 조치는 물론 충청권과 영남권의 AI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산업 추진 전략도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 성난 부동산 민심 속 여야의 내탓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보장원 기자.
6: 네, 국회입니다.
1: 네, 국조특위 청문회가 올림픽공원 재검표 일정을 놓고 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요?
6: 네, 오전에 시작된 청문회는 오후 2시 재개됐는데요. 시작부터 쭉 올림픽공원 투표안 검증 일정을 놓고 갑론 1박입니다. 당초 국조특위는 재검표 날짜를 오는 18일로 잡아두고 세부 일정은 향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출범을 앞둔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일정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가동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이번 달 특위 활동 기한 안에 검증을 마쳐야 한다 맞서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이렇게 부딪혔던 여야는 오후 청문회에서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조특위가 정쟁 때문에 또 연장돼선 안 된다면서 이번 달 안에 일정을 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는 오는 18일까지는 특검이 임명될 것이고 특검과 함께 검증해야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국민께도 도리라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오후 청문회 내내 이렇게 공전을 이어갔고 윤상현 위원장은 더는 진행이 어렵다 하면서 1시간가량 만에 청문회를 정회했습니다.
2: 부동산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도 격화하고 있죠?
6: 그렇습니다.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주거 안정 방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의 공급 절벽 책임은 보수 야권에 있는데도 말폭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7: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8: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7: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모렴치한 주장입니다.
6: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민심이 예상보다 더 크게 들끓자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폐버스를 이용한 이른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다가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했고요. 대신 SNS를 통해서 아이디어 차원이었지만 의도와 달리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실정 부각 총력전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타오르는 청년의 분노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정책 기조부터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9: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부터 폐기.
8: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청년의 분노를 립 서비스로 대충 넘어갈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6: 장동혁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말해놓고는 그런 정책만 줄줄이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픽이 나와야 되는데요. 나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직업별로는 은퇴자와 학생, 가정주부에서 지지 하락 흐름이 두드러졌네요. 네, 리얼미터 측 설명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 등의 경제 불안까지 중첩된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민심에 기름 붓는 일이 또 있었죠. 해버스를 개조해 청년주택을 만들자는 민주당 황희 의원의 황당한 제안 이후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올린 폐버스 아파트, 또 고속터미널에 주차된 버스에 주거하면서 반포에 산다고 자랑하는 이미지. 한남 더 힐이 아닌 한남 더 휠, 반포자이 아닌 반포 터자이, 또 레미안 퍼스티지 대신 레미안 버스티지라며 조롱하는 밈과 AI 영상도 줄을 이었는데요. 당사자 황희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한 뒤에 장문의 대국민 사과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0: 세상이네.
1: 버려진 버스로 만든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2: 여름엔 버스 안이 찜질방되고 겨울엔 냉동고되고 옆집 화장실 냄새 심한 거 빼고요.
3: 폐버스 청년주택 AI 영상입니다.
1: 한 세대당 딱 5천만 원 인테리어랑 수리비용 쓴 느낌 맞네요.
4: 해프닝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3: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입니다.
5: 미래를 포기해야 할 청년들에게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던져야 할 말입니까?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랍니다.
6: 탁 치고 사과해야 돼요.

0: 네, 오늘의 정치운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네,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한 황희 의원, 논란이 된지 사흘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주택 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 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였지만 결국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황희

0: 하고 사과문을 게시하는 방법을 쓴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청년들이 우리가 집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이런 분노성 글도 올라오고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한남 더 힐이 아니라 한남 더 휠이다. 각종 조롱성 밈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사과문을 올렸는데 뭐 사태가 진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2: 아닙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3: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여당은 어떤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황희 의원 수도권 의원이라서 그런 내용 누구보다도 잘 알만한 사람이 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보다도 근본적으로 주거에 폐차해서 살라라는 식으로 말을 해버려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 여당의 중진 의원이고요. 특히 상임위원장급이고 그리고 또 장관도 지낸 분입니다. 그래서 무게감 있게 보여지는데 그런 거를 또 말실수로 내뱉은 게 아니라 본인이 또 도시공학 전공했다라고 하면서 연구해서
4: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주택을 만들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제안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황희 의원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관련 내용을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의 대담으로 함께 짚어봤습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0: 건강해
1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2: 건강기능식품
4: 앞서 앵커리포트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부동산 영향 관련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8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 동안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원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0: 110만 용인 특례 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요즘 날씨는 한여름인데 청년들의 취업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9세 이하 청년의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가 무려 47개월째 감소하고 있는데요. 경기 불황에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AI 로봇 도입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의 첫 직장 들어가는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취업부터 하고 돈 관리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소득이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쓰고 얼마나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또 어떤 위험에 대비할지 미리미리 계획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재무 가치관이 평생 내 돈을 지키는 든든한 밑받침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굿모닝 굿라이프에서 내 자산 지키는 재무 설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실게요.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좋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할 방송 내용부터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이 상황 짚어보고요. 재무설계 뭘 고려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에서는 굿라이프 상담소에서 철없이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의 드라마틱한 재무상담과 자산관리 결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어리 상담소에서는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받았던 납입연금저축하고 IRP를 해지를 해서 발생되는 환수와 세금에 대한 상담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0: 왠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굿라이프 상담소 철없이 결혼한 신혼부부의 드라마틱한 네. 재무상담 과정 기대해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쭉 들으시면서 우리 집도 재무 고민이 깊다, 보험 점검, 보장 체크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할게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 급등하며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코스닥 150 선물 가격과 코스닥 150 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매수 사이드카 발동은 이달에만 6거래일 중 3차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제주 휴업보험에 이어 전통시장에는 날씨보험이 인기입니다. 폭염과 폭우, 한파가 반복되면서 날씨가 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험사고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에서 추진하는 모델은 폭염경보로 작업이 중지될 경우 건설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약정 보험금으로 보전하는 지수형 방식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시장에서는 이달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머니 인사이트. 전문가 픽 뉴스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리는 사실 대출 받을 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이미경 팀장님 이번 금리 인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우선 이제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GDP가 예상보다 크게 성장을 했고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쉽게 생각했을 때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지만 반대로 예적금의 안정자산의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대출을 받는 분들한테는 금리 인상이 이자 부담으로 딱 올 테지만 반대로 목돈을 좀 굴리고 만들어야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진호 팀장님,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우리는 자산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2: 일단은 요즘 주식시장이 이제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는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단기 정기예금, 둘째는 파킹통장, 셋째는 단기 채권 ETF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2, 3년 장기 예금보다는 1년 이하 단기 예금으로 운영하면서 만기마다 더 높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이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금리 인상기, 인상기에는 오히려 돈을 짧게 굴리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단기 정기예금, 파킹 통장, 단기 채권 ETF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당장 몇 달 뒤에 써야 해서 예금에 묶이는 어려운 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그럴 때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좀 붙고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파킹 통장이 아주 딱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내가 재가입을 안 해도 오른 금리가 내 통장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6% 이상의 최고 금리도 좀 있고요. 입출금이 자유롭고 금리 변동도 비교적 빠르게 반영이 됩니다. 다만 최고 금리는 대부분 예치 한도나 우대 조건이 있으니까 가입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0: 그럼 이 파킹 통장은 CMA 통장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2: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0: 파킹 통장 금리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6% 이상의 최고 금리도 있다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2: 네.
0: 자, 그럼요. 김준우 팀장님 얘기해 주신 이 세 번째 상품, 단기 채권 ETF. 이거는 벌써 이름부터 좀 딱딱하고 어려워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게 느껴지는데 이건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ETF 다 들어보셨잖아요. 주식 대신 채권을 넣어둔 ETF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오르면 수익률도 빠르게 반영되고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매도해서 현금화할 수 있어 이런 이제 대기 투자 대기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0: 그렇죠. 중요한 건 일단 적어둬야 돼요. 메모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네. 금리 인상기에는 단기 예금, 파킹 통장, 단기 채권 ETF를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게 이게 핵심이군요.
1: 네, 맞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3%나 예금 금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면상의 최고 금리만 보고 가입하기보다는 우대 조건, 그러니까 만약에 급여이체라든가 카드 실적 등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을 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금리 인상기, 내가 아는 만큼 내 돈도 불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투자 성향과 자금 스케줄에 맞는 최적의 예적금 포트폴리오 짜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굿머니 굿라이프로 전문가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 쏙쏙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좀 특별한 사연이에요. 오프닝 때부터 제가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네. 기대했던 바로 그 사연. 상담 받으신 청취자님이 제 이야기를 꼭 방송에서 소개해달라면서 직접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신혼부부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을지 김진호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5년 전 굿모닝 굿라이프를 통해서 상담했던 청취자님이 최근에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호, 이미경 팀장님과 함께한 지 벌써 5년이 됐네요. 예전에는 우리 같은 월급쟁이가 무슨 재무상담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혼 초 대출과 할부 등 빚을 갖고 돈 모을 생각보다 우리는 다 써버렸던 신혼부부였거든요. 그동안 큰아빠, 큰엄마처럼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굿모닝 굿라이프 상담을 통해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저희 이야기를 방송에서 꼭 소개해주세요. 저처럼 망설이는 분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진짜 특별하네요. 몰뚝은 네. 문제가 있어서 정말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하시는데 반대로 오늘 청취자님은요. 굿머니를 만난 제 성공담을 공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싶어서 네.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이분들하고는 상당히 오래된 인연이거든요. 이게 저희 굿머니 굿라이프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2016년도에 천안에 사시던 분이 저희 방송 듣고 상담을 신청을 해주셨고 제가 그분을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 신혼부부의 시아버님이셨어요. 네. 그 인연으로 이제 결혼한 아들 부부까지 만나게 되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두 분은 재무 상담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직접 방송에서 소개해달라고 하실 만큼 아주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아버지의 아들네까지 가족 전체의 재무 상담을 이제 도와주신 거잖아요. 참 팀장님들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20년 넘게 현장 계시면서 진짜 많은 가족들의 이 가정 경제를 들여다보시는 건데 자 좋은 인연까지 함께해서 세대를 이어가는 상담 사연 기대가 됩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이제 굿모닝 굿라이프를 저도 1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20년 넘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만났다가 자녀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는 손주 이야기까지 듣는 고객들도 좀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런 인연이 가장 큰 보람이죠.
0: 아니 손주까지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아니, 생각만 해도 되게 행복하고 흐뭇하네요.
1: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더 안타까운 거는 저희 이제 방송 듣고 상담을 신청하셨는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한 통의 상담으로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이 그런 분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그러게요. 일단은 상담 신청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전문가 조언을 들은 후 그대로 실천하는 또 용기가 필요한데
1: 네, 맞아요.
0: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치고 거쳐서 아버님도 잘 되시고 그 자녀 부부도 다 잘 된 이야기니까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이분들 처음 시작부터 5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바뀌어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이제 이 두 분은요. 결혼하면서 남편분이 이제 총각 때부터 살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월 소득은 한 달에 450만 원. 하지만 신혼 살림 할부 전세 대출도 있었고 돈은 각자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매달 적자가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산보다 빚하고 소비가 훨씬 더 빨리 늘던 전형적인 신혼부부였습니다.
1: 네. 예, 구체적으로 보면은 남편 명의 전셋집이 보증금 1억에 전세자금 대출이 6천만 원이 있어서 이 대출 이자만 월 한 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었고요. 여기에 고정 지출 부분인 관리비, 통신비, 뭐 보장성 보험료 한 90여만 원 정도 나가고 있었고 또 각자의 월급은 각자가 관리하는 거로 살면서 이 순자산이 따져보니까 6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0: 거예요. 신혼의 달콤함보다는 적자에 허덕여서 매일 싸우는 부부를 보고서 결국에는 시아버님이 재무관리를 신청해 주셨어요.
1: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신혼 부부들이 사실 겪는 문제일 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두 분이 설득을 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0: 네. 무지무지 어려웠죠.
1: 그죠. 쉽지 않아요. 사실은. 네.
0: 그때 자산 현황도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확인을 했었거든요. 부부가 뭐 그리 꽁꽁 숨기는지 참 숨바꼭질을 열심히 했습니다. 대신 이제 상담 시작하면서 이제 확인할 부분들 몇 가지를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서로의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기. 그 다음에 먼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상황으로 계속한다면 과연 이런 가정이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 그래서 이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가정을 계속 꾸려나가겠다면 어떠한 재무적 이벤트가 앞으로 펼쳐질지 또 그걸 위해서 함께 노력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쭤봤는데 일단은 두 분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을 좀 이제 요청을 했는데 첫 번째는 월급은 한 사람이 꼭 관리하기. 두 번째는 남편과 부인 모두 본인 용돈은 본인 급여의 10%만 가지고 또 체크카드만 가지고 살아가기. 또 한 사람의 급여는 무조건 저축으로 진행한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월 급여일에 한 달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확인을 하고 돈에 대한 대화를 한다. 이렇게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부부가 이제 같은 곳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1: 아, 이게 사실 아주 적나라하게 모든 경제 상황을 네. 다 오픈하고 공유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걸 주문하신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과연 이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실천해서 옮기셨을까요?
2: 우리 아나운서님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1: 저 솔직히 방금 김준호 팀장님 이거 설명해 주시는데 숨이 좀 막혔어요.
0: 그죠.
1: 일단은 굉장히 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타이트하게 나를 좀 조이는 긴축 재정이 좀 필요한 건데 이분들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저라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 사실 처음 3개월은 엄청 힘들었습니다.
1: 그렇죠. 힘들었을
2: 네,
1: 것 같아요.
2: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려고 결혼을 했나? 사실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4개월 차 되면서부터 서서히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돈에 대한 대화가 전혀 없었던 부부가 이제는 서로 자랑을 좀 합니다. 나 이번 달 용돈 남았다. 우리 통장에 돈이 생각보다 많이 모였네. 돈 때문에 싸우던 부부가 돈 얘기를 하면서 함께 웃는 부부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1: 아, 그렇군요. 그냥 펑펑 쓸 때는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써도 될까? 마이너스 가계부를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건 이제 반대예요. 못 써서 불편하긴 하지만 돈이 모이는 걸 보고 이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0: 용기를 가지는 거죠.
1: 그렇죠. 네. 뭔가 이제 좀 잘 선순환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라면 이걸 실천할 수 있었을까라는 반성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나 참 신기하네요.
0: 네. 그래 두 분은 서로 사랑했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그죠?
1: 그랬겠죠?
0: 그랬겠죠.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까 아무튼 이제 5개월 차에 다시 이제 2차 재무 상담을 신청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앞서 둘이 이야기했던 재무 목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저랑도 함께 했는데 그런 재무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4개월 동안 돈을 책임지고 관리할 사람은 누구가 했으면 좋겠냐. 결국은 이제 부인이 하기로 하고 남편은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일단은 정리를 했어요.
1: 아, 그렇군요. 돈을 좀 아껴 쓸 수 있는 것들의 습관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재무 목표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경제 키는 아내분이 쥐기로 했고요. 저축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다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0: 네. 너무 복잡하게 하시면 이분들 또 중간에 포기할까 봐. 네. 첫 번째는 그동안 3개월 동안 모아졌던 자금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할부가 남아있던 거 모두 일시상환하고요. 전세자금은 다행히도 1%대 이자율이라서 당분간 유지를 하기로 했고 대신 이제 아기가 생기기 전에 가능한 더 넓은 전세집을 구하기로 하고 3개월 동안 쌓여있던 급여는 비상금과 비정기 예산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축 플랜은 일단 청약저축에 매월 10만 원씩 그다음에 이분들이 목돈이 없다 보니까 정기적금에 매월 82만 원씩 1년짜리 2개 그래서 164만 원씩 1년에 2천만 원 모으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리식펀드에 매월 50만 원씩 대신 3년 이상 목표로 하고 국내 인덱스와 배당주 위주로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0: 결국 부인의 급여인 매월 230만 원은 모두 저축으로 돌리고 남편 급여로 둘의 용돈, 이자, 생활비로 살게 되었죠.
1: 사실 이렇게 들었을 땐 되게 간단한 솔루션 같지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계획해서 실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거의 뭐 김진우 팀장님이 최단 경로로 갈 수 있는 최적의 내비게이션처럼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2: 맞아요. 저희가 해드리는 역할이 정말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좀 해주는 게 맞겠죠? 네. 나는 부산을 가려고 차를 탔는데 가는 길이 확인해보니까 삼천포로 가는 길이다. 이러면 어떡해요?
1: 너무 황당하죠.
2: 당연히 다시 확인하고 그렇죠. 부산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목표점을 두고 같이 함께 가는데 길인데 서로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우기면 결국 갈 수 있는 길은 뻔하지 않겠어요?
0: 네. 이 분들의 선택이 또 그렇게 어려웠던 상담이 딱 5년이 지난 뒤에는 엄청난 효과를 나타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분들 중간 과정에 6개월마다 제가 유명 팀장님이랑 같이 중간 점검을 해드렸고 1년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쌓여있는 자산 얼마나 되는지 리뷰를 하면서 또 이제 어려운 건 없었는지 또 새로운 목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왔고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두 분의 급여가 좀 많이 올라서 실수령의 기준으로서 남편이 350만 원, 부인이 300만 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 200만 원이 더 급여가 늘었죠.
1: 아니 그러면은 5년 만에 두 분 합산 급여가 200만 원이 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럼 뭔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 직장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승진도 하고
0: 맞아요.
1: 뭔가 이렇게 네. 성과급도 더 있고 뭐 그런 게 아닐까
0: 네,
1: 싶습니다.
0: 맞습니다.
1: 진짜
0: 네.
1: 최선을 다해 열심히 부부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게 이 급여에서도 느껴지네요.
0: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급여가 높아졌다고 해서 씀씀이가 커진 것도 아니고 처음처럼 한 사람의 급여는 모두 저축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또한 그동안 또 시장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펀드에서도 수익이 많아져서 투자 원금이 3천만 원인데 수입이 130% 났어요. 그래서 7천만 원이라는 돈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매년 2천만 원씩 정기적금 만들었잖아요. 그게 벌써 1억이 넘었고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6천만 원 있었는데 그건 모두 다 상환을 했습니다.
1: 와 이제 대출도 없어요.
0: 네 맞아요.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분들의 순자산은 전세자금 1억 원, 그다음에 금융자산 2억 원, 총 3억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1: 이게 5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아버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아들 부모가 너무 예쁘죠?
1: 예쁘죠.
2: 네, 그래서 이번에 5천만 원을 증여를 해주셨습니다.
1: 어머나.
2: 아마도 정신 차리면 주시려고 따로 모아두신 것 같아요.
1: 정신만 차리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2: 이분들은 이제 곧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집을 넓혀야 할 자산도 준비되어 있고 씀씀이도 이제는 습관이 돼서 외벌이로 당분간 살아가도 크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정말 대단하고 우리가 아까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했지만 내 목적지 잘못 입력해서 여기저기 헤매다 보면은 시간 낭비하죠. 그리고 기름값 낭비하죠. 여러
0: 맞아요.
1: 가지 기회비용이 막 낭비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전문가가 도와준 대로 꾸준히 실천해 나가다 보니까 이들 신혼부부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오늘 소개한 부부가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시작을 하고 결심을 하고 지켜나갔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듣고 계신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 여러분들도 5년 후 내 미래의 모습을 이분들처럼 바꿔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고요.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재무 고민과 우리 집의 가정경제 문제 해결 원하신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굿모닝 굿나잇 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소개해드리고요.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노후와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도너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 문자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이제 그 고민 사연 해결해 주실 텐데요. 4902번님 문자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연말 정산 때 세금 좀 돌려받으려고 연금저축이랑 IRP 한도를 900만 원꽉 채워서 3년 동안 열심히 납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급하게 결혼 자금이랑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게 됐어요. 주변에서 돈 부족하면 연금 계좌 그냥 깨서 쓰라고 하던데 그동안 연말 정산으로 혜택을 잘 받았으니 지금 해지해도 손해는 아니겠죠? 라고 물어보시네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데 전문가가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청취자님이 정말 큰일 날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0: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1: 이거 절대 그냥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대로 깨시면 벌고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무서운 연금 해지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0: 말도 무서워요. 연금
1: 연금
0: 해지의
1: 해지.
0: 함정.
2: 맞습니다. 푹 빠집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뭐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세제 혜택을 받은 다음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것. 쓸 조건으로 준 혜택입니다.
0: 맞아요.
2: 이걸 중간에 깨버리면 세액공제 받았던 환급금과 그동안 납입했던 원금 물론 그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가 한꺼번에 부과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청취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중요한 돈이 되는 퀴즈 하나 내고 갈게요. 연말정산 때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던 직장인이 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이 돌려받았던 세금 13.2%만큼만 다시 뱉어내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건 좀 헷갈리는데 그래도 내가 13.2%를 돌려받았으니까 뱉어낼 때도 받은 만큼 뱉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2% 내서 본전을 만들면 될것 같아요. 정답은 오 같은데요. 오. 아니에요.
1: 아닙니다.
0: 더
1: 정답은
0: 뱉어내야 되나요?
1: 엡스입니다. 많은 분이 저기 뭐야, 양수진 아나운서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해지하는데요. 돌려받을 때는 13.2%를 받았어도 중도 해지할 때는 뱉어야 하는 세금은 환급받았던 부분 적립금을 기준으로 무려 16.5%입니다.
0: 더 뱉어내야 되네요.
1: 그렇죠. 무려 3.3포인트나 더 얹어서 토해내야 하는 구조고요. 더 많은 돈을 추징당하게 되죠.
0: 뭔가 벌금 같은 개념인가요?
2: 맞아요. 페널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총급여 6천만 원인 직장인이 매년 900만 원씩 3년을 넣어서 총 2,700만 원을 갖다 넣었다고 해볼게요. 연말 정산으로 총 356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여기에 수익이 100만 원이 붙어서 총 2,800만 원의 적립금이 된 상태에서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2,800만 원 전체에 대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붙어서 세금만 403만 원을 갖다가 내야 합니다. 실수령액은 2,397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받은 돈보다 무려 105만 원이나 더 많은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셈이죠. 결과적으로 303만 원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수익이 1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0: 그래서 정말 연금은 내가 꾸준히 오랫동안 납입할 수 있는 적정 수준만큼만 해야 된다라는 게 이래서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해지할 경우가 아니라 돈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혼 자금 때문에 목돈이 당장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계좌를 이제 통째로 그냥 해지하는 것보다는 이제 두 가지 탈출구를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사연자님은 전세 보증금 마련이나 주택 구입 목적이 좀 있잖아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 보증금 마련 혹은 3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 회상 등의 이제 사유가 있다면 16.5%가 아니라 3.3에서 5.5%의 아주 낮은 연금 소득세율만 적용받고 돈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둘째는 이 계좌를 유지하면서 돈을 융통하는 연금계좌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도 높은 편이라서 계좌를 깨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담보대출을 받아서 위기를 넘기고 연금은 계속 굴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아예 일부 인출 자체가 안 돼서 무조건 통째로 깨야 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사유가 없어도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5세 이전에 돈을 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인출이 유연한 연금저축부터 한도를 채워나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0: 아, 그 연금 저축하고 IRP, 개인 퇴직금 관련된 계좌인 거잖아요. 둘 중에 IRP가 훨씬 더 강도 높게 목돈을 만들게끔 구조적으로 짜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2: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0: 그렇군요.
2: 네.
0: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가 아니라 돈을 인출하거나 이 연금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끔 탈출구를 좀 마련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계좌 굴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절세 디테일 뭐 이런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최근에 이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 그래서 ISA 계좌가 굉장히 좀 인기가 많거든요. 만기 되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이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한도를 추가로 더 받습니다. 기존 연 이제 900만 원 한도를 다 채운 분도 300만 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2: 네. 요약하자면 연금은 무리하게 한도를 채우기보다는 본인의 재무 목표를 확인을 하고 그 목표별 자금을 분산해 놓고 여유 자금만으로 납입을 하셔야 장기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땐 해지 대신 부득이한 사유 또는 담보 대출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뭔가 목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무턱대고 다 깨기보단 이렇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는지 더 좋은 대안들을 찾아 나가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 겁니다.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조언을 얻고 싶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계속 열려 있습니다. 내 노후 자금 그리고 보험 점검 재테크 상담 등 다양한 고민 있으시면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은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진호 팀장님 이미경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우리 집 가계부 계좌 상태 점검받고 가장 유리한 재무설계 코칭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머리 굿나이프 끝곡은 DJ DOC의 나의 성공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확실히 피부에 와닿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게까지 느껴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여전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호남, 경남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 호남과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과 오늘도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25도 시작하게 했고요. 한낮에 서울이 33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 시간에 비해서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고요.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여의교,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구간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양재나들목을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승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뒤쪽으로 양재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 이후로도 한남 부근까지 정체입니다. 반대편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양재까지 시구간에서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강남 순환로는 수서 쪽으로 터널 안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 신들림 평론으로 여의도 판을 들여다본다. 평론계 무당들이 펼치는 토론의 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의도 굿판.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배종찬. 아, 오픈이 어디 갔지? 네. 어쨌든, 네. 네, 여러분. 아, 제가 오늘 초짜 대행이어서 이렇게 좀 엉터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 저만 소개하고 가시죠.
4: 그렇군요. 두 분 대담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대담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2: 네,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동형의 정면 승부 대타를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자, 오늘 신들린 평론으로 여의도 판에서 또 오늘 어떤 춤을 추실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그리고 강찬우 중앙일보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네, 세 분 잘 지내셨습니까?
3: 네, 뭐 네. 그냥 그래도 더위가 불 꺾여서 그나마 좀 숨 좀 쉬고 있는데.
1: 오늘 또 노영희의 뉴스 정면 승부 나오니까 그 산뜻한 우리 산뜻해진 기온이 한층 더 산뜻해진 기분입니다.
3: 대단하세요. 네. 네. 그냥 지내 저 바뀔 때마다 그 찰진 멘트를 하려.
1: 네. 아니,
0: 진짜 진정성 없다.
1: 아니죠.
2: 영혼은 보이지 않네요. 네.
0: 그렇죠. 네. 네. 영혼 없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 괜찮습니다. 저분에게 기대를 안 합니다.
3: 앞서 나만 소개한 줄 알고 좋아라 했더니 마지막에 네. 다 하시네.
0: 네. 자, 많은 분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응원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결과 종합해보면 강원 경북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 했고요. 대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매우 놀랍게도 대구 투표율이 엄청나더라고요. 어쨌든 순회 경선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후보 46.01%, 정청래 후보 44.53%. 별 차이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납니다만 김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최대 승부처 7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호남과 수도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일단 총평을 세 분한테 좀 차례로 들어볼까요? 우리 서영주 소장님. 네.
3: 일단 뭐 사실 그 기세 싸움을 좀 정하는 기세 결정전은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뭐 충청 부울경, 제주 강원, 뭐 대구 경북까지 이건 사실상 순위를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누가 이제 이 400m 계주라면 인코스를 확보하느냐. 근데 인코스를 확보한 후보가 누구냐.

0: 봤을 때는 지금 그 순위대로 인코스별로 하면 1위가 김민석, 2위가 정청래, 3위가 송영길.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 선산에 놓인 것 같아요. 이제 호남과 수도권에서 순위 결정전이 벌어지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대표 선거는 사실 인코스를 확보한 후보가 그렇게 잘 본인의 코스를 밀리지 않고 뛸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도권도 올라오기 전에 호남에서 이미 당대표 선거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려는 호남 당원들의 열망 자체가 응징 투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당대표 선거는 좀 보일 것 같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최고위원 선거가 저는 좀 가장 궁금해요. 이제 순위 결정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뭐 1, 2, 3, 4, 5위 자체가 거의 이제 엇비슷한 상황에서 뭐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저는 호남에서 확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좀뭐 기대 좀 재밌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지금 서영주 소장 얘기 들어보시니까 강찬호 우리 임시 팀 정청래 팀원이신가요?
2: 아유, 왜 그러세요?
1: 아니신가요?
2: 그래서 그 노영희 변호사께서 굉장히 촉도 좋고 똑똑하시고 한데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한 내용들을 조금 들어보셨다면 제가 정말 그 정청래 대표 맹공에 온건 여기 서영주 소장이 잘 아마 아실 겁니다.
1: 네.
2: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약간 다른 얘기. 어차피 서영주 소장이 이제 큰 맥을 잘 짚었으니까 조금 다른 앵글을 본다면 2위는 보이는데 1위가 안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김민석 후보 분명 1위예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김민석이라는 이름 갖고서 지금 이게 뭐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누가 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광.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이재명 대통령 하고 마는 날 중에서 왜 하필 오늘 해가지고 또 지금 호남 반도체 관련 전공회의 하나 하고 마는 날 있었는데 왜 오늘 하나 지금
1: 내가
2: 호남
1: 부를 때
2: 대회전
1: 점검?
2: 앞두고. 네. 그것도 왜 유독 오늘 하는지 그것도 참 희한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오히려 3위 송영길의 정청래 방지턱. 항상 10%씩 지금 저 득표를 해가지고 정청래 후보가 혹여 40%대를 넘어 혹여라도 50%대 갈 가능성을 원천 방지해주고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3위가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가 김민석만의 어떤 정말 총리까지 지냈고 또 대통령 후광을 입었다면 이분은 어떤 네거티브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 당내 싸움보다는 정책, 비전, 뭔가 와, 저 사람 대표되면은 정말 대통령하고 이인삼각 돼가지고 이런 정책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좀잘 살게 되나? 별로 이런 게 없어요.
1: 네.
2: 그래서 저는 2위만 보이고 1위는 오히려 3위의 그 방지턱 효과와 또 대통령님의 열일하는 대통령 이것만
1: 네.
2: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니, 본인은 팀 정청이 아니라더니 제가 보기엔 명확한데요?
2: 아, 근데요. 근데 지금까지 제 기조를 보시면 또 다를 거예요.
1: 알겠습니다.
3: 아니, 근데 저는 김민석 후보가 대통령의 남자, 대통령의 후보라는 걸 몰랐나요? 당연한 거잖아요. 직전 총리였고 대통령이 콕 찍어서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우세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의 호강 또 호남 여론을 위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선호투표제도 그리고 특급 도우미 바로
1: 네.
3: 송영길 후보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노영희 앵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저는 화날 사람은 송영길 후보야. 인천 제주까지 포함됐는데 10.17 이거 화날 것 같아. 도대체 최고의 인천시장 뭘로 보는 거야? 우리 노 변호사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알줄 알아요? 이게 모든 게다 정청래 대표 때문이라고 나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 와.
3: 인천이 이런 조 인천이 이런 인천인가? 인천 상륙작전 송영길 상륙작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당위적으로 할수 있는 이야기는 김민석이 안 보인다. 김민석이 이거밖에 못하냐가 아니라 저는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자, 지금 보십시오. 압도적으로 이길 필요가 있는 게 압도적으로 못 이기면 지금 또 최고위원은 다시 이 최민희 후보가 1위로 다시 반전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골이 깊어져. 그러면은 뭐 당장 뭐 분당이 된다 어쩐다는 아니겠지만
1: 네.
3: 이러면 민주당이 하나로 가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아무리 대통령이 그걸 수습하고 안 하고 그렇다면서. 그래서 저는 김민석 후보가 이길 거면 누가 이길지는 모릅니다. 이걸 뭐 단언 내릴 수는 없으니까 누구라도 이기는 후보가 차이를 좀 내야 돼요. 간당간당 이기면 안
1: 맞아요.
3: 돼.
1: 맞아요.
3: 저는 그게 중요하다. 그게 오히려 더 지금 민주당의 과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1: 근데 그 얘기가 사실 서영주 소장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말하고
0: 네네.
1: 맥이 닿아요.
0: 네.
1: 뭐냐면 아까 이제 뭐 김민석 후보로 좀 기세가 조금 바뀐 거 아니냐 이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 나오는 정청래 팀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 조직도 그렇게 밀어주고 대통령까지 밀어주는데 겨우 차이가 그거밖에 안 벌어지냐? 이거는 우리가 이긴다는 뜻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그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정청래 팀에서. 사실 조직 밀어주는 거는 정청래 후보죠. 뭐 딴지 게시판 있잖아요. 네. 민심의 척도를 본인이 다 가지고 있고 본인 전 대표할 때 조직 투표로 800명 임명했어요. 본인이 공천한 사람 수두룩 합니다. 조직이 깔려 있죠. 김인석 후보가 무슨 조직이 있어요. 18년 동안 당을 떠나 있었다며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분석은 좀 잘못된 분석이라고 제가 좀 팩트체크 좀 해드리고 싶고 사실 저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충청불경에서 완전 기세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정청래 후보 쪽에서 그때부터 당하기 시작하면서 신천지를 꺼내요.
1: 아 신천지.
0: 그렇잖아요. 그전까지는 세상 좋은 사람이었어요.
1: 네.
0: 내가 전직 당대표고 우리 두 후보들 자꾸 이렇게 패거리로 나를 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막 2차 토론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다가 충청불경 딱 결과가 나오고 나서 네. 0.99%를 정청래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당한 거죠. 그리고 네거티브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본인의 조직이 가동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이요. 바보가 아니에요. 본인이 현혹시키고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위한다고 그러고 이런다고 해서 당원들이 오 그렇구나. 진짜로 대통령을 위할 사람은 정청래 후보구나 안 속아요. 이제 그게 저는 충청과 불경에서 나온 것이고 지난 전당대회 때 박찬대 후보에 대해서 충청도에서 6대 4로 이겼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65대 35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데서 지금 거의 충청도에서 김민석 후보한테 졌기 때문에 불경도 크게 이길 줄 알았더니 아니 노사모의 본진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얼마 차이가 안 났어요. 거기에다가 강원지주,
1: 네.
0: 인천, TK 다 합혔을 때 김민석 후보 이겼잖아요.
1: 그러면은 조직을 동원했는데 조직이 안 움직인 겁니까? 아니면 아예 조직이 동원 안 된 겁니까?
0: 조직을 동원했는데 저는 안 돌아갔다고 봐요.
1: 아...
0: 저는 사실상 최대한 본인이 시작할 때부터 전북에 공들이고 심지어 이 저기 당대표 시절에 곳곳을 다니면서 사전선거는 하거나 다름없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여의동하면 바로 그냥 이 조직이 붙어줘야 되는데 안 움직였고 두 번째는 김어준 씨의 최근의 태도가 발을 빼는 느낌이에요.
1: 네.
0: 김어준 씨가 불을 떼줘야 당원들이 으쌰으쌰 할 텐데 불을 안 떼주니까 추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공약이라든지 전략이 나오지 않고 어머니와 아버지 탈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게 거의 아 이게 내가 이 인코스 라인으로 들어가기는 좀 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강원도 전당대회 합동연설 가서 호남 얘기를 해버리잖아. 아니 그런 거예요 지금 급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강원에 있는 당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호남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서 강원도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호남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팀 정청래 쪽에서는 정청래 대표는 깨어있는 영남인들이요 몽매한 호남인들을 가서 깨워라 그런 지시를 내리질 않나. 뭐 주석 야청 이상한 그런 참 불미스러운 얘기를 저기 이성윤 후보는 하지 않. 이 자체가 이미 당황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네, 강찬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고개를 네. 끄덕끄덕 하시는데.
2: 뭐 저도 그게 제일 좀 최근에 약간 정말 좀 눈에 띄는 게 유해 침묵.
1: 예. 아.
2: 또 김어준 씨는 뭐 어차피 왔다 갔다 한 좀 파리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뭐 이미 진작부터 좀 그런 게 들통났는데 그 유시민 씨가 얼마 전에 굉장히 화력 좋게 이제 정청래 대표를 지원하는 발언을 많이 했고 그게 많이 먹혔다.
1: 네.
2: 이렇게 평가받았는데 중반전 접어들고 또 호남 대회전을 앞둔 상황에서 오늘쯤은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내일 호남 표심이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 내지 내일 아침에 뭐가 혹시라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귀를 쫑긋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 강찬호 네. 의원 말 듣고 또 방송 나오는 거 아닙니까?
2: 아, 또 지금 일관되게 제가 마치 지금 무슨 정청래 대표 편을 든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시는데 아까 맨 처음에 무당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2: 맞아요. 저 무당파예요.
1: 아.
2: 무당파죠. 어느 당 정말 당 어느 당파 또 개파 편 드는 사람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네.
1: 좀 전에 이제 우리 송영길 방지통 얘기도 사실은 우리 강찬호 의원이 하셨는데 배종찬 수장 보시기에 그 정청래 의원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있습니다. 송영길에게 줄 표를 김민석에게 주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그래서 송영길하고 김민석하고 지금 연합전선을 펼치는 것뿐이지 원칙적으로 호남 가면 내가 뒤집을 수 있다. 지금 이게 얘기거든요.
3: 그런데 뭐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소개를 안 드립니다만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론조사 꽃이 됐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1: 네네.
3: 보시다시피. 또 이제 지금 이제 2021, 2년을 기점으로 해서 당원 수가 수도권이 더 많아졌어요.

0: 거를 제치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도 뭐 이제 이 강찬호 위원께서는 왜 그러냐고 하지만은 그건 또 한편으로는 국정 수행의 의미도 담겨 있고 글쎄 모르겠어요. 속뜻은 또 김민석 후보를 또 이제 측면 지원, 외곽 지원하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 어떻든 저떻든 간에 이 김민석 후보 쪽으로 힘이 실릴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의 또 사람이고 당권이 함께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송영길 후보가 실질적으로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전당대 이후에 자기 역할론이 있어요. 이른바 외교 장관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왜냐하면 외교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뭐 조현 장관이 일단 임기 1년, 아, 조현 장관이 1년을 넘겼으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시점에서 교체할 수도
1: 개각될
0: 있거든요.
1: 수 있는
0: 그럼
1: 거죠.
0: 어떻겠습니까? 내가 미국을 가보니까 커트 캠벨이 말이야. 한국의 이 외교에 대해서 나하고 정말 자유롭게 영어로 잉글리시로 소통을 하면서. 근데 그러면은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통령도 우리도 그러면 정치 이 그립이 강한 그런 주도권이 강한 사람을 외교장관으로 임명해서 한번 가보자라고 또 판단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구조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거죠. 이런 호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왜더 차이를 못 낼까? 그래서 저는 호남 15일 경선이 중요한 게 차이가 좀 나야 돼요. 그래야 경선 이후 아 저기 이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이 어떤 길을 가느냐가 바로 이 호남 결과 수도권 결과하고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대통령과 결합을 해서 얼마나 더 차이를 내는가. 적어도 저는 보기에는 첫 번째 1순위 투표에서 과반이면 제일 좋아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더라도 이 이른바 이 선호 투표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1순위 투표를 이기는 정도의 차이.
1: 그렇죠.
0: 적어도 10% 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낼 정도가 돼야 좀더 당당하게 이 당대표로서의 권위를 좀 찾을 수가 있겠죠.
1: 근데 어쨌든 지금 배소정 말은 대통령의 후광 효과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는 했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국정 긍정 평가가 좀 계속 떨어지고 오늘도 뭐 최저치를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사실 이제 대통령 최근에 이제 지지율, 국정 지지도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좋은 징후는 없어요. 부동산, 주식. 뭐 이런 부분들 보안수사 폐지권까지 해서 그러니까 2030 표가 많이 떠난 것으로 좀 많이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전당대회가 되면 컨벤션이 있어서 그래도 국정 지지도 그렇게 많이 떨어져서도 안 되고 오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1: 그렇죠.
2: 근데 지금 이번 민주당의 제2기 집권여당 지도부를 뽑는 게 국민들 보기에도 그러고 당원들 보기에도 참 눈살이 찌푸리게 해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이 집권여당의 전당대회가 대통령을 흔드는 전당대회가 되나. 심지어는 대통령 사진, 그러니까 신천지, 본인의 신천지 의혹을 털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끄집어서 막 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 불리하면 대통령을 앞에 방패막이로나 총알받이로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쪽 진영에서 활동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영 내 당원들도 적잖게 당황하죠. 예를 들면은 뭐 딴지 게시판이나 김어준 씨 쪽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강력한 극렬 지지자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분들도 이게 관성적으로 내가 지지했던 정청래 후보가 아니네. 내가 지지했던 유시민 씨가 아니네. 이러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율도 떨어지는 거고 막상 또안 찍자니 자기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 찍긴 찍으나 이게 좀 찝찝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조속히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빨리 마무리가 돼서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의 변수, 지금 저기 국정 지지에 대한 좋지 않은 변수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 그거를 보완하려면 집권여당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께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휘할 거는 같은데 일단은 전당대회 일주일 이 혼란을 빨리 호남과 수도권 정리를 해주면 다시 뭐 국정 지지도라든지 이런 거다 회복될 것 같다라는 걸좀 말씀해 주시죠.
1: 그렇군요. 강찬호 의원님,
3: 네.
1: 오늘 여론조사 꽃 조사를 보면
3: 예.
1: 광주 전라의 경우에는 전화 면접 조사하고 ARS가 굉장히 다르게 나왔다고 합니다.
3: 그렇죠.
1: 네. ARS는 호남의 김민석 후보가 크게 앞섰는데 전화 면접에서는 지난주랑 비교해서 격차가 줄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3: 그렇죠.
1: 네. 이거 무슨 뜻입니까?
3: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꽃이라는 이 매체와 그 여론조사 업체의 성격에 자꾸 선입관이 드는 거죠. 자꾸만 보면은 뭔지 모르지만 이게 호남에서 그래, 저 일단 김민석 우세이긴 한데 자세히 보면은 상대

0: 상대적으로 더 정확도가 있다는 전화 면접 보면은 의외로 정치권으로가 더 나온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인상을 주잖아요.
1: 네.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는 이게 이 꽃이라는 데가 저 애초에 여론조사 여기 우리 배종찬 우리 배추도사 같이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진정한 그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고 그 김어준 씨는 그냥 유튜버 또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좌파에서 뭐 좋게 말하면 평론가고 나쁘게 말하면 선동가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이제 갑자기 여론조사 업체를 만들어서 과거에도 보면 이제 뭐 국민의힘하고 겨루는 이런 그 여론조사를 봐도 실제 선거 결과가 동떨어진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저 질문의 평이한성, 표집의 편향성 항상 의심되어 왔는데 저는 이번에도 좀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분이 어쨌든 이른바 문조 털레 유에 딱 그 이름 자체도 그 별칭으로 중간에 딱 들어서 가지고 완전히 그 다 틀어쥐고 반명 노선을 반명 진영을 이끌다시피 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이것이 그런 점에서 진짜 여론조사인지 좀 나름의 지금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게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근데 큰 틀에서는 저는 약간 이런 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남에서 말이죠.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우등일본과의 현지 언론이 지금 그 반도체 팹 공장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완공될 거다.
1: 에잉?
0: 이렇게 지금 보는 여론이 뭐 60인가 70인가 상당히 세게 나왔대요. 그건 아까 나중에 한번 읽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1: 네네.
0: 저는 그것이 지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또 점검회의를 하는 것과도 연동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내일 어쨌든 전당대회 굉장한 표심의 영향을 특히 호남, 전남 광주에는 미칠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전북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소외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원택 도지사나 정천의 후보가 계속 상실감, 소외감이 만만치 않다. 제가 그거는 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뭔가 어루만져 드리겠다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전쟁 되나 그러는데 제가 송영길 후보 얘기 마침 어저께 들어보니까 본인이 전북 간대요. 전북 가가지고 진짜 전북 위할 사람 누구냐. 그 적어도 정천은 아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고 네. 하겠어요. 우리 저 배종찬 소장님 또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해드린 걸로 돼 있는데 아까 좀 이제 소개드렸는데 그래서 결국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거는 제가 볼 때 약간 신뢰성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
1: 여론조사 보지.
0: 예, 여론조사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다만 한 가지는 수도권은 조금 호남하고는 다를 것 같다. 호남은 저는 김인석 후보 이길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수도권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에 부동산과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반감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친명 후보가 약간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약간은 있습니다. 네.
2: 근데 저는 이게 이 데이터를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여론조사 꽃이 뭐 김어준 씨가 어떻다 저렇다가 아니라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 이게 만약에 정당 상관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보십시오. 이 조사에서 이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자동답 조사에서 약 한 20% 가까이 높게 나오거든요.
1: 네.
2: 그 이유는 뭐냐면 호남은 다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 좀 더 적극적 성향이 강한 적극적 의향이 강한 자동답 조사에서는 월등하게 높게 나오죠. 그 이야기는 뭐냐. 아 호남은 당원까지도 그리고 일반 민주당 지지층들의 여론까지도 상당히 이제 김민석 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뭐냐면 서울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 비해서 훨씬 앞서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더해진 거라면 사실은 정청래 후보가 서울에서 앞선다고 해도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왜? 민주당 플러스 무당층만 국민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 당원 투표와 함께 30%가 포함이 되거든요.
1: 네.
2: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답 조사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후보는 오히려 이 조사의 결과를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국민 여론조사 이 전당대회 포함도 안 되는데 이들이 포함을 해서 나를 더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오히려 이건 좋게 받아들일 일은 아닌 거죠.
1: 역선택 방지가 또 어떻게 상황이
0: 이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그거 안 들어가 있나요? 그걸 감안해서 조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2: 아니 지금 일단 개요를 보면은 여론조사 꽃이 자체 조사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002명을 대상으로 돼 있다고 돼 있지 이게 네네. 민주당만 무당층만 추렸다든지 민주당 지지층만 추렸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정청래 후보가 이 결과를 보고서 와 서울에서는 내가 이기네 또 아 인천 경기 인천은 이미 결과가 나왔지만 경기도 인천은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는 민주당 플러스 이제 무당층 여론조사에는 포함이 되겠지만 와 내가 이기네 이게 환호 자격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까지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힘이 정청래 후보를 자신들의 전략적 자산으로 판단해서 지금 밀어주고 있다. 이건 좋은 일이 아닌 거죠. 네.
3: 그러니까 저는 그 PD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꽃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다 틀려요. 왜냐하면 네. 좀 신뢰감이 있는 여론조사 써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번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 꽃은 다 틀렸던 게 충청 부울경 강원 제주 인천 TK 다 틀렸어요. 다 김민석 후보가 정책을 보면 져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여론조사 꽃의 여론 그 결과치에 비해서 10에서 15% 다 높게 나왔어요.
1: 네.
3: 뭡니까? 그러면 이게 저는 뭐 이제 이게 오염됐다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2: 당원이니까.
3: 그러니까 당원, 그러니까 당원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당원을 대상으로 한 수치가 우리가 참고하기가 좋지. 말한 대로 로데이터를 전체에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마치 이게 뭐 정청래 후보가 일부 엄청 앞서는 것으로 나올 수 있는 오인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사실 조금 그 최근에 보니까 좋은 CNI
1: 네.
3: 그쪽은 이제 민주당 당원층을 무당층을 따로 분리해서 쓰는 게 있어서 당원. 거기가 훨씬 더 조금 참고가 좋지 않을까 생각.
1: 그런데 어쨌든 좀 전 여론조사꽃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거였다라고 합니다.
0: 그래요. 네. 그렇다면 또 다른 거죠.
1: 그러면 달라지죠.
3: 그러니까 네. 그럼 봐봐요. 그 김민석 후보랑 정청래 후보 그 앞전에 충청 부울경 여기도 다 민주당 무당층. 으로 해서 나온 수치였는데
1: 네.
3: 그 여론조사 수치가 현장하고 완전히 달랐다라는 점에서는 신뢰성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적이라고 싶어요.
1: 좋습니다. 어쨌든 여론조사꽃은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CATI, CAT의 전화면접조사 이거였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좀 전에 강찬호 의원이 언급했던 그 여론조사
0: 네. 무등일보
1: 네. 네. 전남 광주본부 무등일보 에서 이제 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난 7월 30일부터 7월 31일 이틀간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만들어진 여론조사라고 합니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긍정 67%, 부정 27.9%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긍정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 대한 긍정을 말하는 건가요?
3: 대통령에 대한 공정.
1: 대통령에 대한 아니 대통령에 대한 얘기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0: 제 같은 얘기는 저 네. 폐공장 반도체
1: 폐공장에 대한
0: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완공될 것이다.
1: 아 완공될 것이다.
0: 네 완공될 것이다. 여기에 그 그렇게 여기는 여론이 아까 제가 누구 60인가 70인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1: 67% 정도.
0: 아 그게만 그 얘기죠.
1: 그렇죠.
0: 네, 그 얘기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이제 그 말이 이제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 비싼 돈 들여서 여론조사 할 필요 없네. 그렇지 않나요?
0: 그렇기도 하고 또 네. 제일 요즘 그 남은 얘기는 제주. 제주도가 호남 여론조사를 미리 좀 굉장히 비싸게
1: 그렇죠.
0: 차원도 많이 해서 한 거다. 뭐 이런 얘기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1: 네. 네. 아무래도 제주는 이제 전통적으로 호남하고 흐름이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0: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주도가 독립하기 전에 전라남도의 일부였어요. 그렇게 시작했었죠.
1: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0: 그 수립되고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3: 게 있습니다. 네. 호남하고 제주하고는 좀 달라요. 네, 제주하고 비슷한 유형이 강원이에요. 그러니까 강원 제주 쪽은 사실상 현 정권에 대해서 유지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뭔가 크게 변하기보다는 지금 집권하고 있는 그리고 그쪽 집권하고 있는 세력 쪽에 표를 더 주려는 안정성에 투표하는 성향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제주 강원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부분을 좀 주목했고요.
1: 좋습니다.
3: 호남은 저는 사실 응징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봐요.
1: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에 대한?
3: 네,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집중 투표가 이루어질 거예요. 아하. 대통령을 지키자는 투표.
0: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좀 이거는 좀 사실일까 하는 좀 저는 그 의문을 갖고 들은 얘기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생각해도 굉장히 본인한테 불리한 조치들을 막혀버렸거든요.
1: 그렇죠.
0: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는 또 그래도 당에 워낙 강경파가 요구를 하니까 좀 어느 정도 밀려서 그렇다 쳐도 이 부동산 이거는요. 대통령이 후보 시절하고 완전 정반대로 해버린 거예요. 완전 그럼 욕먹으면 100% 욕먹게 돼 있고 둘째 이건 당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이게 전당대회에 어떤 핵심 이슈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을 들어보니까 우리 당에서 이렇게까지 세게 요구한 사람들이 없는데 당 정부하고 청와대가 그냥 세게 했더라. 그래서 이거 왜 이런가? 요거를 그래서 가만히 요걸 저 어떤 정무적으로 본다면
1: 네.
0: 이거 대통령이 나 이렇게 이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어쨌든 당에 원래 이념에 충실한 지금 정책 좀 해봤는데 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특히 호남을 비롯한 강성 지지층이 야 지금 개파 구별이고 뭐고 일단 이제 정권부터 지켜줘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강력하게 결집을 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인지 네. 아니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혹여라도 그런 또 나름의 전략을 갖고 한 것인지는 나중에 가서 알겠습니다.

0: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낮아진 지지율이 오히려 김민석 대표한테는 지금 약이 되고 있다.
1: 오, 네. 되게 독특한 해석인 것 같아요. 네.
2: 그런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 자체가 김민석 후보에게 그렇게 도움이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1: 그쵸?
2: 왜냐하면 지지율이 그럴까요?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지율이 내려간 것에 대해서 기존에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비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반적인 국민 여론조사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아무리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이라도 적어도 무당층의 경우에서는 호의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돼요. 이거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0: 뭐 기본적으로 그렇긴 하죠.
2: 왜냐하면 대통령 국정운영이 낮아지게 되면 당대표도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전당대회 하는 과정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특정 지지율을 이야기 안 합니다만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렇죠.
2: 지지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보다도 지지율 많이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지지지지 이런 노래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끌어올려
1: 하지 마.
0: 진짜
2: 아니 맞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0: 소영길 모사는 좋았는데.
2: 아니 소영길은 너무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어가지고 제가 풀어주려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아까 그 여론조사 꽃도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게 과연. 그 1,200명이 지금 제가 보는 개요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조사 통계표를 아직까지 날짜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1: 알겠습니다. 네.
2: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할
1: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권 얘기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사실은 정청래 후보를 좀 지지하는 것으로 사실 저는 해석이 되는데
3: 그렇죠.
1: 정청래 후보 SNS에다가 응원의 댓글도 남기고 사실은 뭐 경기도 이제 재정 얘기도 꺼내고 또 어머니 이렇게 외치니까 내가 어머니 뭐 이런 말도 좀 하는 것 같고
3: 네.
1: 이거 좀 분위기가 사실은 조금 게다가 오늘 또 추미애 지사가 두 번째 행정지도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대다가 반도체 기업황에서 이제 방류량 최소화해라 막 이런 얘기 좀 했단 말이요. 이거는 네. 사실은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하고 또 좀 반대로 가는 모습인 거거든요.
2: 제가 짧게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짧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 충돌이 되는 거예요.
1: 누구랑 누구의 이해 충돌?
2: 아니 이른바 추미애 이 경기지사와 대통령 사이에. 그렇지. 일단은 첫 번째는 반도체 충돌이 있는 겁니다.
1: 네.
2: 그러니까 지금 용인을 키워야 되는데 호남을 이야기하니까 이건 완전히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니 충돌이 있습니다.
1: 머니 충돌.
2: 이제 이 경기도의 재정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앞에 이 직전 경기지사 두 번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지사, 또 김동연 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이전에 무슨 지금 남경필을 따져먹거나 김문수까지 거슬러 올라갈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재정이 자꾸만 좀 그렇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다음 묘한 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 대선 경선 때 2021년과 2020년에 이어졌을 때 가장 이재명 후보와 가까웠던 인물 누굽니까? 추미애
0: 그렇죠.
2: 현 경기지사요.
1: 그렇죠.
2: 너무나 밀착관계예요. 이 심지어는 뭐 추 장군 추 특급 도우미 이야기를 할 정도죠. 또 하나 2018년부터 그 경과를 보면은 가장 이 당시 김민석 민주연구원장과 친했던 사람 누굽니까? 추미애 당대표였어요.
0: 아니 추미애 당대표가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임명해줬잖아요.
2: 자 그런 관계 이른바 삼각축이 추미애 이재명 김민석이라 해도 가은이 아니었어요.
0: 그렇죠.
2: 삼합입니다.
1: 그럼 변절한 거예요?
2: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추미애 정청래 유시민으로 연결이 돼요. 오히려 이쪽은 이제 이 김민석, 이재명 대통령, 송영길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축을 보면 완전히 엇갈려요.
0: 네.
2: 지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추미애 지사의 행보나 발언 등이 최근에 들어서는 좀 이해 충돌. 그전에는 이념적 결합이 됐는데 이제는 확실히 이해 충돌이 이게 지금 전당대회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당권이라고 하는 이익. 그다음에 이번에는 지역이라고 하는 경기도라고 하는 이익. 여기서 충돌을 빚고.
1: 근데 추미애 지사는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익이 되고
0: 그렇게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1: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0: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취재가 전에 이곳과 관련돼서 된 게 있는데 굉장히 지금 민주당 출신의 아주 그 경기도 고위직 인사. 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 추미애 당시 경기도 지사 후보하고 같이 움직였던 아주 최고위 인사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추미애 그 당시 후보하고 이제 계속 같이 다니면서 얘기 나눠봤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더라.
1: 섭섭함과 분노?
0: 네.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도와주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화나고 분노가 아주 치민다고 그랬다고. 이거 직접 제가 들었어요.
1: 뭐가 분노스러워?
0: 아니 왜냐면 이번 그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친명이 한준호 후보를 세게 밀었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사실 그 이제 그 민주당 좀 제가 또 어떤 다른 좀 민주당 내부 인사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친명 친청이 우리가 친명에 비해 확실하게 조직력에서 앞선다. 이렇게 확신을 한 계기가 두 번이 있었는데

0: 그거 한 번이 작년 딱 1년 전에 이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1: 이길 때.
0: 누르고 압승했을 때.
1: 네.
0: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 6.3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 경선. 왜냐면 이번에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여기서 과거에 정말 이재명 추미애 정말 찰떡궁합 사이였는데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친명은 확실하고 아주 분명하게 한준호 후보를 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차전에서 결선도 못 올라가고 탈락해버리고 추미애 후보가 압승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추미애 후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섭섭하고 분노했다는 겁니다. 이건 직접 들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추미애 지사는 본인 지금 뭐 육선했겠다 또 대권 가까는 경기도지사 쟁취했겠다. 이제 남은 건 대통령이에요. 4년대 대통령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행보가 차기 대선 행보에 지금 맞춰져 있고 전당대회 직전에 지금 포효를 한번 한 겁니다. 그 결과 뭐가 지금 이제 본인한테 오느냐. 정청래 후보를 밀고 있는 이 강성 당원들.
1: 네.
0: 이 당원들이 이제 4년 뒤 대선 후보 대선 전국에서 내 원군이 된다. 그들을 지금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청래 어머니 호소에 오냐가
1: 네.
0: 되고 있다.
1: 발군의 취재 실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강선호 의원의 얘기 듣고 일단 1부 맞습니다. 그리고 잠시 2부에서는 우리 또 서영주 소장의 맥을
2: 잡아보겠습니다.
1: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4: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3: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4: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5: 멋진 YTN 라디오 이동형의 전면 승부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동형 앵커의 대타로 뛰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또 무당들의 얘기를 한번 지금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여의도 무당들. 무당파.
6: 난 유당파인데.
5: 좋습니다. 네, 우리 맥을 잘 짚는 네. 서영주 소장님. 네네네. 지금 강찬호 의원하고 배 소장 네. 얘기가 좀 치열했습니다. 아, 추미애 지사의 참전. 이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거지 않습니까?
6: 근데 표면상으로는 강찬호 의원님이나 배준선 소장님 말씀이 일견 일리가 있고 뭐 아예 그런 의미를 부정할 수 없는데 사실상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당대 선거에 개입되는 모습 보이는 거 부적절하다. 손 떼셔야 된다. 아무리 이제 이게 정치인으로 오래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선거만 보면은 막 가슴이 뛸 수 있어요. 근데 뛰면 안 돼요. 경기도민을 뛰어야지. 그래서 그걸 자제하셔야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개혁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워딩을 한 것은 이거는 사실상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맞서고 있다는 정청래 후보 측 그러니까 팀 정청래의 지원 사격을 해주는 꼴이라서 이거 나중에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본인의 나중에 2030년 대권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판단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김민석 후보보다 정치인 후보 쪽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는 사실 본인이 30년대 대권 꿈꾸고 있거든요.
5: 2030년도?
6: 2030년 대권. 지금 벌써부터 이제 딱 도지사 되자마자 지금 도정보다는 내 대권을 준비해야지. 이 생각 때문에 김민석 저는 후보를 견제를 한다고 생각해요.
5: 벌써부터요?
6: 저는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본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기에서 김민석 후보가 되지 않아야만 좀 말랑말랑한 정치인 후보가 되는 게 본인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무리수를 둬서 참전하는 것 같고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 산업 주도를 바꾸기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관련돼서 정말 공을 들이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고춧가루를 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어떤 그 반대에 서 있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 좀 경기도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경기도도 대한민국의 중심 중에 하나일 뿐이라 네. 라는 측면에서는 대통령과 좀 이렇게 청와대와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가면서 발표하시는 것들이 좀 지혜롭다.
5: 네, 좋습니다. 일단 추미애 지사의 참전은 사실 조금 뜻밖이기도 하고 이게 맞는지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밤에 당대표 주자들 세 번째 TV 토론이 있습니다. KBC 광주 방송에서 이제 한다는 건가요? 메가 프로젝트하고 신천지 개입 얘기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신천지 개입 논의하자 그러면 또 이제 이번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사진 뭐 소위 말하는 사진 조작 논란, 이게 좀 공방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이 사진. 마치 이재명 대통령하고 근우회 회장이라는 이희자 씨가 같이 찍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 그 옆에는 정청래 후보도 함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요건 같은 것까지 연결해가지고 이번에 토론회에서 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데이터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는 이거 보십시오. 어떤 정책 경쟁, 그러니까 당에서 당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거라든지 또는 이번에 당권주자들이지만 얼마든지 또 공약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당헌 당규와 관련된 부분이든 아니면 실제로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이 됐든지 전혀 없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또 우리 맥을 짚는 우리 서용준 맥 연구소장님은 이제 추미애 지사가 좀 무리수를 둔다는 얘기지만 이게 이번 전당대회 성격이에요. 완전히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두 가지의 메커니즘입니다. 하나는 이게 당장은 당권이지만 그 당권은 결국 대권과 연결되는 당권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모든 것을 이른바 진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진영 안에 또 진용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추미애, 정청래, 유시민 축가 그다음에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의 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진짜 뭐 2판, 4판, 합의 뭐 10판 이렇게 해서 다 던져버리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광주 대전과 수도권 서울 경기 대전의 전초전이잖아요. 네. 저는 신천지뿐만이 아닐 거예요. 오늘 말 그대로 또 하나 등장할 것은 뭐냐면 이른바 천지, 신천지의 천지가 등장하는 거죠. 또 하나가 배신, 2002년에 그 부분도 또 자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심지어는 현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그때 신천지와 연관관계 지금 대통령까지 사실은 끌어들였잖아요.
5: 네.
0: 오늘 저녁에는 대통령 또 등장할 겁니다. 그다음에 역대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다 등장할 겁니다. 그다음에 신천지 그다음에 배신 박쥐 그동안 막 이 대립각을 세웠던 내용들이 오늘 다 쏟아져 나올 것이고 오늘이 이제 10일이고 내일이 11일이잖아요. 사실상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호남의 이 전북과 광주 전

0: 남이 이제 통합이 됐죠. 여기에 완전 쏟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지금 추미애 지사까지도 등장했잖아요. 이제 우리 함께 할수 있을까? 원팀이 아니라 투팀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1: 네. 저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뭐 생천지 논란 그 어떤 지금 후보들 간의 이런 논쟁을 떠나서 어쨌든 지금 총리까지 지내고 지금 민주당 1위 저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민주당 안에 지금 신천지가 유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2: 네.
1: 이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월 21일 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지금 신천지가 정치 그때 국민의힘에 유입됐다 논란됐을 때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나라 망치는 국민한테 총구를 겨누는 반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2: 네.
1: 그러면서 검경 합수본 이거 총력을 다해 수사해라. 뭐 그때는 국민의힘만 겨냥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생각이 국민이 안 들 수가 없었는데 보니까 정작 지금 대통령 본인도 지금 신천지 관련 인사랑 같이 사진을 찍은 걸로 나오고 물론 김 대통령이 관련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대통령 말 그대로 한다면은 지금 민주당에 이런 유입된 의혹을 딴 사람도 아니고 총리 출신 1위 후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대통령님 말씀을 우리 검경이 따라야죠. 빨리 이거 안 맞췄습니까? 나라 망치는 국민한테 총구를 겨누는 끔찍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때 무지 강한 강도로 얘기했어요. 자, 이거 반드시 우리 이제 뭐 수사권 검찰 없다니까 경찰 확실하게 이잡듯 민주당에 유입된 거, 민주당과 신천지가 어떻게 이게 결탁이 되고 누가 유입됐는지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뜻입니다. 네.
2: 네, 강찬호 의원님 엄청 신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1: 신난다고 표현해서 좀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집권당에 집권당 스스로가 지금 폭로를 하고 있으니까.
2: 알겠습니다.
1: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3: 근데 폭로한 게 왜 잘못이에요?
1: 맞습니다.
3: 아니 유사 종교나 사이비 종교가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아니 사실 각 정당에 네. 강제로 가입시켜서 여론을 조성하고 정치 이득을 취하려고 했으면 이거는 일벌백계 해야죠. 네. 어디 당이건 간에. 근데 민주당에도 그런 징후가 보였다. 그걸 발견했다.
2: 네.
3: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그거를 네. 한꺼번에 발본색을 하자 이 얘기였는데 네. 아니 사실 저는 정청래 후보라고 지명한 적도 없어요. 왜 도둑이 재발전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냐고요. 사실 이거는 딱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 이게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합수본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 당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철저하게 이게 네. 당원명부를 뒤져서라도 다 찾아내겠다. 그리고 여기에 정책 이득을 본 사람은 정치권에서 퇴출시키겠다. 나는 이런 선언을 할 것 같아요.
2: 저는 지금 김민석 후보가 얘기한 줄 알았어요.
3: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정청래 후보 측이 괜히 발끈하지 말고 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거고 이 문제는 전당대회에서 할 게 아니라 경찰에 할 일입니다. 김민석 후보께서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근데 네. 지난번 1차 토론회 때 그만했어요. 그런데 1차 토론회 끝나고 충청 부울경 끝나고 이 문제를 꺼낸 거는 정청래 후보 측입니다. 이게 뭐냐면 화제 전환이에요. 명청대전에서 이게 도저히 내가 이 프레임으로 못 이겼겠다 생각이 되니까 신천지로 프레임을 가져와서 공격을 하는데 이 또한도 지금 계속 억지로 구겨넣다 보니까 안 네. 먹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오늘 KBC에서 광주방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호남입니다. 이 토론회가 굉장히 호남 사람들은 많이 봐요. 이게 중요할 거고 정청래 후보는 어머니 아버지 신천지 이렇게 꺼낼 거예요.
2: 네.
3: 그다음에 김인석 후보 자체는 현재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이랑 저는 이 신천지를 정청래 후보가 안 꺼낼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박시영 씨랑 이재현 씨가 큰 실수를 해놨어.
2: 아.
3: 이거 변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도 이 얘기했어요. 이거 지금 대통령하고 이 신천지 의혹이 나올 수 있는 사진을 꺼내들어서 이거 본인들 방어하는데 썼다면 이거 후보자가 관련됐다면 박탈해야 된다.
2: 네.
3: 이 정도로 화가 나셨더라고.
1: 예.
3: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KBC 방송에서는 신천지를 안 꺼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꺼내봤자 이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2: 그러니까 이쪽은 안 꺼내고 싶어도 저쪽은 꺼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3: 저는 김민석 후보 쪽도 안 꺼낼 거예요. 본인도 이 이슈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아마 적었던 거 같은데
1: 칼 꺼냈는데 안 해둘래?
3: 아니, 넣었어요.
2: 다시 넣었어요.
3: 다시 넣어놨는데 네. 저 정청래 후보 쪽에서 끄집어서 지금 빼라고 하는 거니까.
1: 아, 근데 지금 근데 확실히 저 불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 막 지금 저 기자들 앞에 등장해서
2: 네.
1: 오늘 또 특히 오늘 잘 퇴출돼서 그러니 저 민관 합동 저 반도체 점검 회의 지금 내용 발표하고 있네요. 네, 속도가 있는 추진 다짐하고
2: 네,
1: 있습니다.
2: 네. 네.
1: 호남에 어떤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2: 네.
1: 정말 주목됩니다.
2: 충청 영남 호남권 네. 메가 프로젝트 추진 현황 점검 지시하고 네.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1: 네, 네.
2: 자, 그 얘기는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 박시영 네. TV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대통령을 신천지하고 좀 끌어들인 듯이 보이는 그 내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권혁부 자문위원장이라고 이게 이제 한국근우회의 자문위원장이라고 하던데 이분이 옛날에 기자 출신 아닙니까? 기자 출신의 국민의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자기 SNS에 올렸던 글하고 사진을 박시영 TV 측은 그대로 송출했을 뿐이다. 이 사진은 의도적으로 편집하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에게 뭔가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 있으면 법적 대응하겠다. 이제 이게 박시영 이지은 측 얘기예요. 네. 그랬더니 한민수 후보 여기다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사진이 잘렸다가 아니라 신천지 민주당 전당대회 기운 여부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아니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사진에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이 한국 건우회 관계자 신천지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2: 네네.
0: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청래 후보의 유튜브 채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박시영 진행자가 있고 그리고 이지은 이른바 볼콕 네. 이 볼콕 화제를 모았던 볼콕 논란을 일으켰던 그 다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매체에서 이 사진이 확인했어야죠.
1: 그렇죠.
0: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대통령을 이 사안판에 끌어들이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자. 그리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뭐 노영희 진행자가 보더라도 여기 다른 우리 강찬호 위원 서용준 맥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객관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 누구를 어모사격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가져왔구나.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러면 대통령이 공격받아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정청래 후보일 것이고 타격을 받는 사람은 김민석 후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아직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이지연 위원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설사 이것이 그런 의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혁부라는 인물이 이 송출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했을 뿐이다 하더라도 몇 번이고 확인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내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어야 되죠. 그런데 이걸 뭐 유튜브 채널의 흥행을 위해서든 아니면 정청래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거든요. 당원들에게도 일반 국민들에게도
2: 네.
0: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3: 말씀하세요.
1: 권혁부란 이분도 그러니까 근우회 사람이고 결국 신천지랑 연결된 사람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 그렇죠. 봐요. 그렇게
1: 자,
2: 보이죠.
1: 그렇다면 네. 이분이 이렇게 보낸 걸 그대로 내보냈다고 한다는 것은 이게 오히려 더 좀 약간 꽈서 해석을 하면 지금 신천지 쪽이 결국은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한 지금 사진을 편집해서 보낸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김문석 후보가 제기한 대로 정말 신천지 세력이 뭔가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쪽에 지금 어떤 세력을 당에 집어넣은 것 아니냐라는 주장에 이것이 어떤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오히려 사진은 있는 그대로 내보내야 돼요. 사진은 반드시 특히 이렇게 특정 세력에 연결돼 있다는 사람이 보낸 사진은요. 이게 편집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는 것이 그것이 어쨌든 이동현 이 박시영 TV도 뭐 유튜브 물론 매체라면 그 매체의 의무죠.
2: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최고위원 투표가 사실은 되게 과열되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 1위 누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5, 6위 싸움이거든요. 지금 현재 김용, 이성윤 이 두 분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숫자가 중요하니 6위와 아니 7위와 뭐 8위를 하시는 두 분이 조금 양보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들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3: 양보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사실 호남에서 순위 결정을 다 해주실 것 같아요. 아마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아~
3: 특히나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어떤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서미아 후보하고 김용 후보예요. 두 사람은 사실 당원들에게 특히 호남 당원들한테 오 이 사람들 이런 능력이 있었어? 할 정도로 굉장히 연설에서 굉장히 본인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애정, 진심으로 애정들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30% 쪽에서는 5위 안에 들어가 있죠, 이분들.
2: 네.
3: 그런데 호남에서는 아마 이분들을 끌어올릴 거고 특히 김용 후보 같은 경우 경기도 들어오면 본인은 본진이라서 저는 3위 안에 들어있었다고 보고 저는 이성윤 후보는 뭐 일단은 5위 밖에서 있을 가능성이 큰데 최민희 후보가 지금 1위인데 저는 아마 5위 정치권 밖이나 바로 문 닫을 정도 수준까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이 다 돼버려서 미안합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고맙습니다.
6: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

0: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네, YTN 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 2부 마치고 잠시 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0: YTN is FM.
1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극한의 폭염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서쪽과 경남 지역은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고요.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하늘이 맑아서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5도로 오늘 아침과 비슷하게 시작해서 한낮 기온 서울과 광주는 34도, 대전은 32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도심에서는 동소문로 한성대 입구에서 성북구청 입구 쪽으로 차량들 많이 모이면서 속도가 좀 떨어져 있고요. 성신여대에서 미아사거리 구간으로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구리 쪽으로 하월곡과 월릉분기점 사이 2차로에 방금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사고 처리 전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여파를 좀 받고 있고요. 내부순환 후 성산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과 홍은램프 사이 3차로 쪽에 고장차도 있습니다. 월계로는 방천시장 입구 교차로에서 미아사거리 구간으로 더딘 흐름을 보이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 따라서 하남 쪽 가는 길 방화대교와 가양대교 이 구간을 넘어서면 이후로는 속도가 좀 나는데요.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는 답답하고요. 그럼 노들로 성산대교 쪽으로 성산대교와 인공폭포 사이 2차로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YTN 라디오 노영이와 함께하는 돌아온 뉴스 장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한문도 명지대교수와 함께 가장 핫한 뉴스 부동산 이야기 한번 나눠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6: Walk it, walk it 안전화.
8: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훈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등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이 되는 가운데 버려진 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여당 의원의 제안이 연일 문매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요,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와 함께 이번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공급 대책 전망과 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잘 지내셨죠?
3: 네.
2: 네, 사실 저는 못 지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사실은 좀 생각보다 뜨겁고요. 많은 분들 지금 좀 화나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3: 그렇죠.
2: 네. 우선 폐버스 주택 논란으로 본 청년 주거 관련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황희 의원이 민주당 3선 의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폐버스를 개조해서 청년 주택을 짓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포트하우스가 모델이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0: 한 대당 5천만 원, 1만 세대면 5천억 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1: 실언이죠.
0: 아, 실언입니까?
1: 망언에 가까운 실언이죠. 사실 이거는 뭐 청년들한테 가슴에 못 박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시대가 바뀌었고 6.25 시대도 아니고 너무 연세가 계셔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정도 되시면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 심사숙고해야죠. 요즘 국회의원분들이 발언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좀 마음이 깝깝할까 많은데 그중에 한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하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냥 큰 절을 몇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번 정도 해야 청년들 가슴이 누그러지지 이건 좀 많이 안타까운 제가 볼 때 발언입니다. 예.
0: 그 황 의원이 뭐 본 뜻은 그게 아니었을지 몰라도 듣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뭐냐 니네는 도대체 우리랑 니네랑.
1: 아니, 그럼요. 아니 생각을 하고 말해야죠. 저는 네. 솔직히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처음에 믿지도 않았어요. 아. 믿지도 않았는데 우리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국회의원 오래 하시니까 따뜻하니까 청년 생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시장도 나가시고 고시원도 좀 가시고 그러나면 그 소리 없어질 것 같은데요.
0: 참.
1: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다시 한번 사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0: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이건 그냥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는 그런 차원의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좀 축소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듣는 청년들은 좀 어이가 없다. 이걸 무슨 해프닝으로 치부하냐.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네.
1: 진정한 네. 사과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네. 이건 해프닝으로 넘어갈 건 아니죠. 사실.
0: 그러면,
1: 민주당 네. 분들 다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발언 뭐 스피치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라는 게 특별한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고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수용성이 있을 때 그게 아이디어잖아요. 국민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 걸 얘기하면 그게 아이디어인가요? 그게 이제 망언인 거죠.
0: 맞습니다.
1: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0: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된 게 결국 주거 문제가 지금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이 정책 실패의 문제 이것하고 연결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그런 분위기로 오고 있죠. 아쉬운 거는 대통령께서는 신념과 의지와 철학을 좀 가지시고 가려고 하는데
0: 네네.
1: 늘공이라 그럴까요? 늘공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0: 아, 협조를 안 합니까?
1: 제가 뭐 평소에도 그쪽 회의 들어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일주일만 합숙을 하자. 청년과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 국회의원도 계시고 다 계신데 웃습니다.
0: 왜요?
1: 그 왜요가 제가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왜 웃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네. 정신세계가 약간 관료놀이?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0: 그러니까 탁상공론만 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안 내놓는다.
1: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섭섭했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애쓰시는데 나라의 녹을 먹고 세금으로 지낸다는 어떤 기본적인 양식이 있다라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어디서 할까요? 이게 주거가 그러면서 네.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위기는 좀 존재하지 않고 한두 분 정도 뭐 누구라죠? 딱히 직장이 그렇고 두세 분 정도는 그분도 놀라시더라고. 다른 분들 반응을 보고.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이.
0: 그러면 교수님이 만약에 의사 결정권자라고 한다면
1: 네네.
0: 결정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청년 지구 사실 해법이 그렇게 싹 썩 깨끗하게 시작 들어오진 않는데. 아 있어요?
1: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0: 네.
1: 일단 전세대출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인 건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제가 6년 전에 얘기할 때는 다들 저를 외계인 취급했는데 6년 하니까 이제 젊으니까도 알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에요. 대통령도 아시고
0: 네.
1: 금융위원장도 아시고 그러면 그거를 급하게 하면 안 되니까 차근차근히 줄여나가고 시장에 네. 충격 없게 그리고 이제 공급 부분인데요. 뭐 공급엔 장사 없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효회전량이라는 걸 계산해 보면은 서울에 일단 절대 물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공급해야 된다는 원칙을 섰는데 이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 기득권 뭐 이런 쪽으로만 자꾸 흐르다 보니까 정작 청년 세대들에 대한 어떤 주거 대책이 좀 부족하죠. 근데 간단합니다. 이 모듈라 주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모듈라 주택. 요즘 네. 좀 유행하더라고요.
1: 모듈라 주택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70년, 80년대 때 20층짜리도 지었고요. 2016년에 영국도 한 38층짜리 짓고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대한민국 어떤 상태냐면은 2016년도 때도 김현미 장관이 모듈라 주택을 얘기했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5층밖에 못했어요. 그 최근에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GH에서 저 행복주택을 지었는데 12층 15층짜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고층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유유부지 아무데나 법만 개정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알기로 이런 정책을 필요한 한 18개 법안이 작년에 이미 올랐었어요. 그런데 뭐 이런 얘기 적절한지 모르지만 당에 계신 국회의원분들이 뭐 이렇게 바쁜지 그걸 빨리빨리 통과를 안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도 강력히 요구 했는데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고 네. 모듈라 주택을 하면요. 벌써 그걸로 숫자가 10만 채는 서울에 그냥 바로 되는 걸 제가 데이터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도 드렸고 최근에 정부가 좀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곡동 그 예비군 훈련장 부지만 해도 몇만 채 들어가요. 서리풀 지구도 2만 채 들어가거든요. 벌써 4만 5만이에요. 거기다가 역세권 도심 그 활성화 계획으로 그게 한 6, 7만 돼요. 투두둑 하면 서울 시내만 20만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 20만 개를 어느 시점에 언제 얼마의 분야에 있다는 로드맵을 정확하게 잡고 알려주면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3년, 5년 기다린다. MB 때 그 보금자리 주택 했을 때요.
0: 네.
1: 다 집 안 샀습니다. 왜? 이걸 해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뢰만 준다라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와 철학과 로드맵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걸 좀 정부 당국자분들이 조금 더 좀 힘을 내서 해 주시길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0: 그러니까 짓는 네.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되고 공사비도 아주 싸니까.
1: 네. 15개월이면 짓습니다.
0: 이런 거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은 이제 다른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결혼 네. 페널티 제도를 개선해서 해결하겠다.
1: 아, 다른 생각이라보다는 이제 젊은 층들이 너무 이제 불만이 많고 주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뭐 회의에서 많이 말씀 나눴겠죠. 저도 어제 봤거든요. 네. 엑스트위터에 올리셨더라고. 그래서 아, 그럼 대통령이 뭐 결혼 페널티 22개 항목을 나열했는데요. 그중에 제가 보니까 한 18개는 해줘도 되는 거고요. 두세 개는 거기에 살짝 빈틈 껴가지고 주택가격 펌핑할 수 있는 요인들이 서너 개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그러니까 일시적 이주택자가 취득세 감면 이런 거. 집이 있는데 뭐 집을 또 사는데 세금을 누가 가져요? 이런 것만 이제 스텝들이 네. 잘 체크해서 빼시면 제가 볼 땐 청년들한테는 뭐 조금 희망적인 어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좀 의견 있으면 써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시장 상황까지 다 파악을 못 하시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좀 관료분들이 전문가들이 좀 계셔야 돼요. 그분들이 좀 아니면 전문가들을 좀 데려다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0: 네. 자, 어쨌든 그랜드 저는 뭐 대통령 뜻은 좋은데 원래 결혼 페널티 제도라는 게 혼인신고를 했을 때 이득 그다음에 더 나쁜 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집스
1: 네, 불편한 부분이 좀
0: 불편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듭니다. 솔직히
1: 그런 경우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런 부분도 있죠. 4050 세대들은 사실 소외받잖아요. 아, 이거 한번 더듬어 보면 좋겠는데 2022년 대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바쁘시니까 까먹으신 것 같은데 물론 본인이 짠 건 아니겠지만 지금 나오는 내곡동 훈련 부지하고. 이 구룡마을 있잖아요.
0: 네,
1: 서초구에 두 개를 합치면 한 5만 호가 나옵니다. 집이 어마어마하죠.
0: 네.
1: 그 5만 호에 대해서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양가도 싸게 하고 그리고 그때 모듈라 얘기도 또 나왔어요. 조금 나오고 그때는 5층짜리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15층도 되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4050 세대가 좀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추첨제를 통해서 기회를 넓히겠다. 이렇게 아주 전향적인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처럼 이번에도 청약제도를 조금 손보시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100만 쌍이거든요. 5년, 5년까지잖아요. 신혼부부가. 5년에 20만씩이니까 100만이에요. 100만인데 전체 인구는 한 1,300만 되거든요. 한 10%가 안 돼요. 근데 공급량은 23%예요. 좀 많잖아요. 그러면 4050이 의외로 소외받잖아요. 이런 분을 잘 이번에 뭐 MB 이전부터 그 신혼부부 펴 얻으려고 간 건 아는데
0: 네.
1: 뜻도 좋아요.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조정을 잘해서 같이 하면 제가 볼 때 뭐 4050 할 거 없이 청년들도 그거 인정할 거래요. 요즘 청년들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걸 좋아하니까
0: 네.
1: 너무 특혜 주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걸 잘 정부 관계자분들이 잘 연구하셔가지고 이번에 공급 대책 때 같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0: 결국 이제 공급을 늘리면서 뭔가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1: 네, 그 청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서리풀지구 청년들한테는 좀 버겁지만. 네.

0: 그걸 임대로 놓느니 조금만 얹어서 분양하고 장기절이 융자 그 대신 옵션 자꾸 팔아먹으니까
1: 네.
0: 10년, 15년 못 팔게. 아니면 굳이 일이 생겨가지고 파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뭐 올라간 거에 수익 공유라든지 이런 걸좀 전체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그때그때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좀 누더기성 청약주식이 됐죠. 고칠 때가 된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모듈려주택하고 관계가 있으신 것 같은데.
0: 네.
1: 네, 농담이고요. 자, 한문주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관련해가지고 좀 성공하려면 서울시는 사실은 시장하고 이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어느 면적 30만
1: 예.
0: 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서울시장한테 권한이 있어요. 요번에 나온 용산 어린이 정원도 용산공원 특별법에 이제 조항이 몇개 있는데요. 서울시장은 협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 협조하게 되어
0: 네,
1: 있어요.
0: 무조건 딱 박혀 있는데요. 그 위에 조항이 뭐냐면 공원의 원래 목적 있잖아요. 우리 계획도를 잡았잖아요.
1: 네.
0: 그 계획을 원칙을 지켜야 한다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조항 용산공원의 사이즈가요. 제가 뉴욕의 센트럴파크랑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1: 네.
0: 이게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2016년도에 제가 그걸 처음에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논의돼 왔던 거고 2016년, 17년, 20년도에도 용산공원법 만들 때 그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한 3만에서 5만까지 늘 수가 있는데 면적을 비교하면 센트럴파크가 서울시의 크기에 용산공원과 뉴욕의 센트럴파크 비중을 따지면 한13% 정도 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그런 거였죠. 아, 그럼 이 땅에 청년들이 워낙 집이 없으니 어느 섹터를 모듈러 주택으로 지어주고 그 인구 감소기가 나오니까 그럼 그때는 철거하고 그러면 이건 윈윈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게 지금 가시화되는 과정이죠. 과정인데 법조항에 하나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 조항을 지금 그러면 공원이 중요할까요? 청년들한테 지금 집이
1: 집이
0: 중요할까요?
1: 중요할까요?
0: 그럼 우선순위 나왔잖아요. 서울시장님께서는 웬만하면 협조해 주시는 게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에 가는 길에 좀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1: 오세훈 시장 지금 재판이 걸려 있어서 어떻게
0: 아,
1: 될지는
0: 그래요? 아,
1: 모르겠습니다만.
0: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한테 제가 아쉬운 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0, 88 대체. 윤석열 때 그때 그 서리풀 지구 그린벨트 풀때 그때 기자회견을 이렇게 했어요.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하여 신혼부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그랬어요.
1: 네, 기억납니다.
0: 그러면 그 똑바로 같이 가야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이번에 좀 협조하시는 게좀 맞지 않나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1: 좋습니다. 자, 이제 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0: 네.
1: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하고 난 다음에 사실 현장 분위기는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분위기 많이 안
1: 분위기
0: 좋죠.
1: 너무 안 좋고요.
0: 네.
1: 솔직히 말하면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이거든요.
0: 네.
1: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흠내기 위한 개편안 같아요.
1: 이재명 대통령이
0: 흠을 내기
1: 자기를
0: 위한.
1: 흠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 텐데.
0: 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잘
1: 예.
0: 짜라고 던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뭔지 모르지만 막 일방적으로 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1: 네네.
0: 근데 제목은 세제 합리화예요. 그러면 세제 합리화인데 주거 안정은 기본이잖아요.
1: 네네.
0: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볼수 있는 게 물론 공정과세와 실거주 위주라는 부분에는 저도 동감해요. 근데 그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네.
0: 엄마가 아들을 잘못해서 때리는데 한대 때리는 건다 이해하잖아요. 200대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애 죽죠.
1: 그렇죠.
0: 그런 것처럼 이번 개편을 제가 쭉 보니까 어떻냐면 자, 순간적으로 거주를 유도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울이라는 딱 한정된 데면은 집을 투자하신 분이 다시 들어오고 이분은 그 빈집으로 가니까 제로섬이 되니까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1: 네.
0: 진짜 탁상 계산이죠. 왜냐하면
1: 네.
0: 서울만 지금 집값이 오르고 집이 많이 모자르잖아요. 수도권 좀 모자르고. 그러면 수도권에서 집을 산 사람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럼 이분들은 무조건 서울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양을, 그 숫자를 계산해 봐야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무조건 여기 머물 수가 없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쫓겨나게 되죠.
1: 네.
0: 그리고 또 지방에서 서울에 집을 산 분들이 꽤 계세요. 한20% 정도 조금 위에가 저 외지분들이 다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 그래도 5% 10%또 넘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5% 10%지 몇십만 채 5% 10%면 몇만 채 왔다 갔다 합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뜻은 좋으나 정책이라는 게 뜻은 좋으나

0: 결과가 안 좋을 때가 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검토가 없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한게 상생임대나 매입임대나 다세주택 장기임대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공급을 하는 주체로 전 세계에서 부동산에서 나와 있어요.
1: 네.
0: 공공도 하지만 민간의 유동성을 같이 살려주면서 혜택은 조금 주고 공익성을 확보하고 이걸 잘 조율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번에 세제 개편을 보면 그 사람들도 다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우리 물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 콜라를 하나 붓는 거안 세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생수통을 보면 어떻게 돼요? 넘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꼴이에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전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장이
1: 네.
0: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지금 비판으로 나오는 거고 그럼 전월세에 대한 대책이 함께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공급 대책이라도 함께 나왔어야지 되는데 주택 경제학에서 기본이 있습니다. 조세
1: 뭡니까?
0: 정책은 뭐 맨하탄부터 해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주택 경제학 그 거성들이 있어요. 조세 정책만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다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조세 플러스
0: 공급 대책이
1: 같이 나와줘야
0: 있을
1: 된다.
0: 경우에 조세 정책은 효과가 있는 게 6개월에서 1년, 길면 1년 반. 그다음에는 이게 다 조세 우리 뭐 전가 귀착 현상 들어왔잖아요.
1: 네.
0: 그냥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조세 귀착으로 귀결되게 돼 있다. 왜? 집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집이 있으면 분산이 되죠.
1: 그
0: 효과가
1: 공급이
0: 같이.
1: 같이 이루어져야.
0: 네, 그래서 뒤늦었지만 지금 막
1: 네.
0: 대통령이 오셔서 하시는 게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편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분명히 그 안에 기득권 카르텔의 잔재들이 남아서 회방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1: 근데 사실 저는 조금 뜨악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컨대 뭐 실거주를 위주로 해서 하라 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0: 그렇죠.
1: 부부 공동 명의 주택도 다주택으로 뭐
0: 아, 그러니까
1: 계산하겠다라든가
0: 지금 제가 한 말이 맞잖아요. 이상하잖아요.
1: 이상해요.
0: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1: 예. 네.
0: 그러면 이거 누군가가 그 작업을 했겠죠?
1: 아니,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게 아닐 것 같은데.
0: 아,
1: 아니,
0: 이해할 대상이 아닌데 그거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1: 예. 네.
0: 쉽게 말하면 세제 정책이라는 건뭐 우리 변호사님도 아시지만 예측 가능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1: 아니, 그리고 좀
0: 되잖아요.
1: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0: 지금
1: 될지가.
0: 신뢰성이 좀
1: 예, 네,
0: 없잖아요.
1: 왔다리 갔다리 하고 지금 저번에는 이렇게 하라
0: 아,
1: 그랬다가.
0: 그나마 다행인 거는
1: 네.
0: 개편안을 던졌고 그나마 최근에 한정희 정책위원장인가요?
1: 네.
0: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건 줄이겠다고 대통령도 또한 말씀 하셨잖아요. 국민이 피해가고 불편하다라면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땐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니까 법을 또 통과해야 되잖아요. 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지금 뭐 지역구 의원들을 보면 다들 멘붕 빠진 것 같아요. 바로 간담회 열었잖아요.
1: 네.
0: 그럼 그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를 좀 조정하고 원래 의도인 그 실거주 그 투기 방지 공정과세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무조건 막 미는 이런 형태는 조금 좀 유연하게 다시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아 조금 냉랭한 기운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0: 네.
1: 대통령이 이제 집을 팔면서 본인이 했던 행동하고 또 지금 현재
0: 아.
1: 나오는 게안 맞는다는 게좀 있어요.
0: 아, 타이밍이 참
1: 네, 타이밍이
0: 절묘하죠.
1: 조금
0: 근데
1: 이상하긴
0: 그것도
1: 했어요.
0: 저는 이런 얘기가 좀 방송에 어울리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50분까지인가요? 40분까지인가요?
1: 아, 한 27분까지 정도?
0: 27분? 아,
1: 예.
0: 그러면 짧게
1: 네,
0: 해야겠네요.
1: 짧게. 네.
0: 그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국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분들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이런
1: 네.
0: 비서관들이 계신 걸 알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냥 안 팔고 그냥 갔어도 돼요. 무리하게 안 하고. 근데 단순하게 아 불법이 아니라는 것에만 착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만 본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하고 나야 이 세제 개편이랑 연결성이 있다라고 너무 거기에 매몰된 거예요. 대통령이 안 팔았던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장동영 의원인가요? 그분 한마디에 부안해동할 필요 없잖아요.
1: 네네.
0: 집 하나 있는데 비거주면 나 세금 내겠다. 심플하잖아요. 이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대통령의 신념과 의지와 철학을 자꾸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만약에 그 보좌관이었으면 아, 이건 대통령 팔지 마십시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조합원 뭐 권리 이거 얘기하는데요. 그냥 강연 그 영부인이 그냥 대통령한테 지분 양도하면 끝나요.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리해서 해서 하려던 의도는 무엇일까?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했겠죠. 거주 비거주 세제 혜택을 하는데 대통령이 비거주면 뭐 이런 거? 이걸 이상하게 꽈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좀 억울하시지만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는 분명히 위화감을 준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을 명료하게 했으면 사과 네. 정도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안에서 문제인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이제 13일 날 공급 대책을 발표하잖아요.
0: 네, 발표한다고 네,
1: 이제 효과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점들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지 좀.
0: 이번에 들려오는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력이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기존에도 해왔지만 속도감이 네. 없다가 대통령이 이틀 연속 장기 회의를 하시고 그리고 좀 결론을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로드맵을 처음에 못 만든 게 잘못이고요. 지금이나마 그래도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급 대책에서 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땅들 있잖아요.
1: 네.
0: 뭐 어떤 분은 얘기하다가 뭐 서울에 땅이 어디냐는데 땅 많습니다. 제가 압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싹 모으신 것 같아요. 그중에 좀 확실한 것들만 발표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여러 라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분양가격. 많으면 뭐 비싸면 못 사잖아요.
1: 그렇죠.
0: 청년들하고 신혼부부를 젊은이들이 오 이런 거. 그 분양가에 대한 어떤 정보 한 번도 지금 1년 동안 분양가 얘기를 안 했어요. 분양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신호를 줄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LH가 직접 시행해서 싸게 하라. 이것만 좀 발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땅은 좋은 게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입지에. 아하. 그건 좀 있는데 분양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것까지 발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짧게 하나 여쭤보면 네. 조선비지에서 서울에서 네. 23억 원짜리 아파트 세 채 보유했을 때 그 보유 비용 보유세가 4,854만 원이다. 근데 같은 조건의 뉴욕은 한 3,959만 원이다. 네. 그래서 네. 서울이 더 비싸다 이런 주장했는데 이거 네. 맞나요?
0: 그 뉴욕하고만 비교하면 안 되고 또 다른 주는 또 조금 더 비싸잖아요.
1: 네. 네.
0: 일단 이번에 올라가고 확실하잖아요. 예전보다 부담이 늘어나고 확실하고 그래서 네. 고가주택 가신 분들이 지금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다가 어려우시니까 지금 세무사에 불자리입니다. 세무사에 네. 줄 서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고가 가진 분들은 자산관리 전략 다시 한번 잡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정부의 방향이 그러니까 맞추셔야죠. 네.
1: 근데 어쨌든 뭐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은 좀 잡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잘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는
0: 네,
1: 상황에서
0: 네, 예.
1: 좀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0: 네.
1: 네, 오늘은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 분석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네. 네, 노영희와 함께한 뉴스 정면 승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와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0: 교통안전 1분 터.
1: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0: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700조 원 규모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 앞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해선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줄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가 상승해 6,300선 턱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 오른 채 출발해 6,200과 6,300선을 오르내리다가 0.7% 오른 6,299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0.43%, SK하이닉스는 0.14% 하락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중공업, 한화우션과 고려아연, 미래에셋증권과 한미반도체,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등은 급등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1.1% 오른 채 출발해 7% 가까이 오른 854로 마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를 실시합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번 UFS 연습이 매년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며 올해 연습 시나리오에는 최근 전운 분석 결과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연습이 연합 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폭염이 한풀 꺾인 가운데 전국을 뒤덮었던 폭염특보와 열대야특보도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폭염경보는 전국에서 모두 해제됐고 폭염주의보도 서울 등 수도권 일부와 충남, 호남, 경남 일부 지역과 제주에만 남아있습니다. 열대야특보 역시 호남과 제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특히 대구는 21일, 부산은 24일 만에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폭염 속 강수량이 평년을 밑돌면서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크게 떨어져 가뭄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53% 수준으로 평년의 4분의 3 수준에 그치면서 52개 지역에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농업 가뭄을 겪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경남 밀양의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며 최악의 수준인 심각 단계로 내려갔고 12곳이 경계, 18곳이 주의, 21곳이 관심 단계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전국 누적 강수량도 평년의 82%에 그치면서 전국 48개 시군엔 기상학적인 가뭄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대한축구협회의 과거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설지 판단하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소추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아직 공소시효를 검토하기 전이고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6일 축구협회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로 전력강화위원회 추천과 이사회 결정 등 선임 절차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으로 총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주빈

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지난 2019년 미성년자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추가 확정돼 모두 47년 4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극심했던 폭염이 한풀 누그러지면서 오후 4시를 기해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호남과 경남 일부에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4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밑돌아 밤더위가 주춤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34도, 대전 32도, 대구 31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2.4도, 습도는 48%입니다.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7: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8: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8: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조원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보는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법이라고 해서 절대 불변한 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곤 하죠. 문제는 법이 바뀌는 그 사이에 공백입니다. 위헌성이 확인된 옛 법과 뒤늦게 만들어질 새 법 사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오늘 사건은 바로 그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11: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31만 원 정도입니다. 세 자녀분이 나눠 갖게 되는 구조고요.
12: 31만 원이요? 그런데 동생이 몇 년 전에 어머니한테 1억 9천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 돈에 제 몫이 있는 거 아닌가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10: 유류분이란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다른 가족에게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만큼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해도 다른 자녀들이 내 몫을 달라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언니 A씨는 어머니가 생전 동생에게 건넨 약 1억 9천만 원도 상속 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아니, 어머니를 27년 동안 모신 건 저거든요. 언니가 아니라요. 병원비며 휴대전화비며 제가 냈고요. 그 돈은 제가 어머니를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1: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상의 수준을 넘어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2,595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10: 동생이 어머니를 부양한 건 맞지만 법에서 말하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1심 판단. 그러던 중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법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2: 헌재 결정 나온 거 보셨죠? 법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재판 결과도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11: 그런데 헌재에서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기존 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라 이렇게 말을 해서.
12: 위헌이라면서 그 법을 계속 적용한다고요?
10: 헌재의 결정으로 동생의 27년 부양을 다시 따져볼 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새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죠.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상속, 유류분 분쟁에 관한 사건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유원아입니다. 로얄 본무업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안녕하세요.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10: 먼저 사건부터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언니가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이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재산 때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소송을 한 건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3: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당사자분들의 어머니께서 2022년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긴 재산이 예금 약 31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돈은 세 자녀가 함께 물려받았는데요. 문제는 돌아가시기 전 2016년에 어머니 계좌로 약 1억 9,8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고 이 돈이 둘째 딸인 동생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언니가 어머니가 동생에게 준 1억 9,800만 원 중에서 내 유류분 몫을 돌려달라 이렇게 동생을

0: 상대로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1: 그런데 언니가 문제 삼은 돈이라는 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남긴 상속재산이 아니라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상속재산은 예금 31만 원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0: 네.
1: 이 생전에 돌아가시기 대략 그것도 한 6년 전에 동생한테 이미 줬던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유류분으로 내 몫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0: 예, 포함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고인이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미리 떼어준 재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여재산까지 다 합산해서 상속재산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미리 받아간 돈도 결국 유류분 산정 기준에 포함되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의 몫을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1: 그러면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준 돈은 모두 전부 뭐 시기를 가리지 않고 나중에 유류분 계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시점이나 사람이나 이런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0: 네,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대상이 배우자와 자녀처럼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5년 전이든 뭐 10년 전이든 아니면 심지어 20년 전에 줬던 재산이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에 준 재산만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즉 자녀에게 생전에 준 돈은 시점과 상관없이 유류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아, 요약하자면 자녀 같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시점 상관없이 다 포함해서 특별수익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0: 네.
1: 그게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무튼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동생은 어머니를 약 27년간 모셔왔고 뭐 요양병비며 뭐 휴대전화 요금까지 내가 다 부담했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1심 2심 모두 그게 통상의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라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27년 동안 모셨다고 하면 기간도 사실 길고 비용 부담이 상당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0: 네.
1: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0: 네, 물론 이 부양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도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법 규정 자체의 한계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류분 계산에는 자녀의 기여도를 반영해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 네. 근데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4년에 헌법재판소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기존 유류분 조항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0: 네.
1: 뭐가 문제다, 뭐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까?
0: 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의 민법 조항에서는 유류분을 계산할 때 자녀가 부모를 아무리 오랫동안 돌봤어도 그 기여를 유류분에서 참작해주는 그런 규정이 없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요.
1: 사실 이제 유류분이라는 법 조항의 취지는 상속을 못 받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움받는 자식들도
0: 네.
1: 최소한의 어떤 이제 부모 재산에 대한 그런 권리를 인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된 건데 이게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로 재산을 받는 경우에도 전혀 참작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가 있었던 거고
0: 네.
1: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결정이 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27년간의 그 부양을 반영받을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드디어 재판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동생이 오랜 시간 어머니를 돌봐왔던 그 노력이 유류분에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1: 그런데 문제는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죠. 입법자가 새 법을 만들 때까지는 기존 조항을 계속 적용하라라고 어떤 단서를 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진행 중이던 동생의 재판에는 새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0: 네, 사건을 처음에 담당했던 1심과 2심 재판부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서 관련 내용 규정

0: 자체가 사라지면 결국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헌법재판소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존 법 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라고 명시했거든요. 그래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기존 규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심 때까지는 동생이 유류분 금액을 일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죠.
1: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완전 다른 판결을 내놨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만들어질 법을 과거에 일어난 일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0: 네.
1: 그런데 왜 이번 사건에는 이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한 겁니까?
0: 아, 그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취지를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옛 법을 계속 적용하라고 한 것은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지 위헌적인 옛 법으로 계속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헌재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억울한 부양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근데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1억 9천을 형제와 나눌 필요가 없다 이런 확정 판결이 난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대법원이 동생의 승소를 최종적으로 확정 지어준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옛 법을 적용해서 판결한 2심 판결에 대해서 개정된 새 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해라 이렇게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즉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1: 그렇다면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법원에서는 뭘 다시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을 놓고 보면 환송심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 환송심 재판부는 이제 개정된 민법 기준에 따라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될 거고요. 특히 동생이 어머니를 27년이나 모시면서 지출한 요양병원 비용이나 휴대폰 요금 등이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기여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준 1억 9,800만 원이 그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동생이 20년 넘게 어머니를 전담해서 부양한 점이 입증된다면 어머니가 생전에 주신 돈이 유류분으로 분할되지 않아서 결국 언니의 유류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방금 사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이 기여분이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라요. 유류분까지 침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여분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 특별수익이 보상적 증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상적 증여.
0: 네.
1: 이 기여에 대한 보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급을 한다. 이런 취지여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기여라고 해서 모두 다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최근에 상속 관련돼서 법이 좀 다시 바뀐 부분이 있어서 끝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습니까?
0: 네, 앞서 말씀드린 언니가 동생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면서 문제된 점 외에도 한때 큰 이슈가 되었던 구하라법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정도만 상속을 못 받게 막았는데요. 이제 개정된 법에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나 배우자까지 모든 상속인이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신고를 통해서 상속권과 유류분 권리를 완전히 박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가족을 평생 나몰라라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류분을 달라고 하는 그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 네, 이 상속권 상실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동상속인이나 아니면은 이 상속권 상실 확정에 의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후순위자 또는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 집행자 이런 사람들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요건들을 판단을 해서 상속권이 상실된다는 선고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상속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웨더걸스의 It's Raining Men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girls. Uh-huh. And have we got news for you.
1: You better listen.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극한의 폭염이 누그러지면서 동쪽 지역은 대부분 폭염특보가 해제됐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서쪽과 경남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늘이 맑고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25도, 대구 22도로 오늘 아침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4도, 대전 32도, 대구 31도, 전주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 도심에서는 성산로 따라가는 길 봉원고가차도와 성산대교 남단 사이로 양방향 밀리고요. 통일로는 경찰청 앞 교차로에서 홍은사거리 쪽으로 정체됩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청담대교 방면으로 수서에서 탄천 1교 사이 1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복정사거리에서 탄천 1교까지 더디게 이동하고요.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반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올림픽대로 공항 들어가는 길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로 따라 성수 쪽으로는 홍제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그리고 더 가서는 기름에서 종암까지 더디고요. 반대쪽 통과하는 차량들은 마장에서 월곡램프까지 밀리는데 여기는 한 1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평택 메일유업 공장에서 저장 탱크를 청소하던 직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1: 네, 앞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도 2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 유제품을 생산하는 메일유업 평택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연유 저장 탱크를 청소하던 직원들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3시쯤.
3: 작업 중에 사람이 쓰러졌다 이렇게 신고서 왔거든요. 한 명은 의식이 있어요.
0: 소방 관계자입니다.
3: 한 명만 심정지었어요.
2: 두 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0대 직원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먼저 탱크 안을 청소하던 직원이 쓰러졌고 이를 발견하고 구하려 들어갔던 다른 직원까지 함께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탱크 내부에서 유독가스 같은 냄새를 맡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탱크 구조상 산소가 부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청소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들여다보면서 중대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메일유업은 사과의 뜻과 함께 사고 직후 해당 공정을 중단하고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 평택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기계를 점검하던 20대 하청 노동자가 벽에 끼어 숨졌는데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발생 16일 만에 최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공장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을 담보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충남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12살 남자아이가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1: 경찰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교회 목사를 구속했고 이 아이의 외할머니도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4: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 어린이가 인도를 따라 달려갑니다. 지난 5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로 병원에 옮겨진 뒤 숨진 12살 A군의 일주일 전 모습입니다. 응급실로 후송된 A군은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숨졌고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질 당시 체온이 높고 탈진 증세를 보인 데다 신체 일부에는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60대 교회 목사를 구속하고 A군의 외할머니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A군에 대한 학대 신고가 4차례나 접수됐고 이달 초에만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2차례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군은 목사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외할머니에게 손바닥과 발바닥을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접근 금지와 격리 등 임시 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천안시와 협의해 A군을 보호시설로 인계하려 했지만 아이가 적응하지 못해 결국 다시 교회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장애를 앓던 A군은 수년 전부터 학교에 가지 않은 채 교회에서 생활하며 외할머니와 교인들에게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목사와 교인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0: 경기 동두천시에서 5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20대 친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동두천경찰서는 오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쯤 경기 동두천시 생현동에 있는 자택에서 친딸인 B양을 학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이가 가정폭력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B양을 발견해 응급처치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1: 네, 법무부...

0: 감찰위원회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박상용 검사가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검사는 오늘 별도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감찰위로부터 출석과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변호사 면담 등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일정을 일주일만 미뤄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어떻게든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추측한다며 의견 정리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법치국가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더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날이 무척 덥습니다. 그나마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지 않겠지만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34도, 광주 34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반면 강릉 27도 등 동해안 지역은 예년보다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이르는 가운데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모레부터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직전 공급 대책 때 제시한 후보지들이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갈등 또는 법적 분쟁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만큼 얼마나 많이 짓겠다고 하는지보다 어떻게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고 시장에 신뢰를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효정 기자입니다.
2: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입구. 주택공급지 활용 가능성이 거론된 직후 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의 의미로 근조 화환을 세워놨습니다.
3: 용산구 주민으로서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그 용산구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또 겨우겨우 마련한 이런 녹지 공간을 아파트를 만들어서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이거는 너무 생각이 좀 얕은 것 같아요.
2: 서울시는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국공유지 활용,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등 여러 방안이 추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반발이 벌써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4: 서울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역시 이번에도 지자체 협력과 주민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할 지자체가 도시개발과 기반시설을 총괄하는 만큼 협의가 핵심적이기 때문. 119 대책 핵심인 경마장 부지는 과천시가 기반시설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핵심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선행 절차의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향후 교통문제 해결이나 기반시설 조성 같은 계획 전반에 걸친 지자체 협의는 필수적입니다. 태릉시 씨는 교통 혼잡을 우려한 주민 반대가 여전하며 강남권 알짜 공급지인 서리풀 지구는 주민들이 지구 지정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 공식적으로는 저희 주민들에게 어떠한 자리를 마련해 주고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발표들이 정말 형식적인 걸로만 저희는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 추가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신규 공급 목표 수치를 대폭 늘리기보단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살거나 여관 등지에서 사는 주거 취약 가구가 55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집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호텔이나 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가구는 5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숙박업소 객실에서 사는 가구가 5만 8천 가구,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9,410 가구, 공사장이나 상가, 마을회관 등에 사는 가구가 47만 8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됐지만 국회에선 공급 절벽 등 부동산 이슈를 놓고 내탓 공방이 여전합니다.
1: 네, 이른바 버스하우스로 논란이 된 민주당 황희 의원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6: 국민의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 특별한 손님이 초대됐습니다. 대출 절벽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를 불러 발언권을 준 겁니다.
7: 정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8: 계속됩니다. 손은정 뉴홈 비대위
7: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장기간 추진되는 공공주택 정책을 믿고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6: 회의에서는 민간이었다면 분양 사기였다는 성토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8.3 세제 개편안에 따른 부동산 논란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고리로 연일 청년 홀대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버려진 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삼자는 민주당 황희 의원의 발언 논란도 거듭 소환했습니다.
9: 민주당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이래서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포기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 민주당은 조만간 공급 정책을 발표한 정부 정책을 지원 사격하는 동시에 야권의 문제 제기는 정쟁을 위한 공세로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부동산 공급 절벽은 윤석열 정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인이 있다면서 뻔뻔하게 남탓한다고 힘주어 비판했습니다.
10: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모렴치한 주장입니다.
8: 한병도 민주당
10: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무너졌습니다.
6: 정부의 공급 속도 전환, TF 확대와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11: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에 국민의힘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대체 누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6: 이런 가운데 황희 의원은 펫버스 논란 사흘 만에 청년 주거의 엄중함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다만 애초에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대신 SNS 형식을 빌렸는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말라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내일은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위원회가 처음 열려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지방 투자 사업인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신속한 집행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1: 강훈식 비서실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이 광주 군공항에 산업단지가 조기에 들어서도록 기지 기능을 오는 2028년까지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 발언부터 정리해 주시죠.
12: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는 물론 삼성전자와 SK 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지난달 6일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점검에 나선 건데요.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할 상황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프로젝트를 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지난 회의 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광주 군공항을 거론했는데요. 해당 부지가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오는 2028년 중순까지 군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군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오는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광주 군공항 250만 평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돼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 추가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도 적게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남권 1단계 전력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공급을 가능토록 하고 오는 2030년까지 필요한 하루 65만 톤의 용수도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과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요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네, 또 오늘 회의에선 충청권과 영남권 프로젝트도 다뤄졌다고요?
12: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우선 지난달 초 8개 기업이 충청권 프로젝트 국민보고에서 모두 392조 원의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는데요. 이 가운데 246조 원 규모가 올해 중 착공되거나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2개 기업 312조 원의 영남권

0: 또 중소중견기업 위주인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무역금융 5조 원도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연일 약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0.7% 소폭 반등했습니다.
2: 반면 코스닥은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7%에 가까운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3: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상승 시작해 장 초반 2%가량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외국인의 매도세에 지수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0.65% 오른 6,299선에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마감한 종목은 700개에 이르는 등 하락한 종목보다 3.8배 많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0.43% 내린 23만 원의 거래를 마치고 SK하이닉스도 0.14% 내린 142만 원에 종료하는 등 반도체 대형주들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4: 7월 말에 폭등했던 거에 대한 아직 뭐 찰실한 욕구도 있는 것 같고 비주도주들,
5: 키움증권 연구원입니다.
4: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들 순환매 로테이션 수요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3: 반면 1%대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며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코스피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장중 오름폭을 확대하며 6.97% 폭등한 854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상승에 대해선 코스피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동안 증시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 가격 부담이 덜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5: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6: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바이오업종 쪽으로 투자자 관심이 옮겨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3: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08원 선까지 내렸다가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2.3원 오른 1,418.4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급락하면서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70선을 밑돌았습니다. 지수는 오늘 장중 69.53까지 내리는 등 7.99% 급락한 69.55로 마쳤습니다. V코스피는 금융당국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시행 직전인 지난달 30일에 86.18과 비교할 때 7거래일 만에 19.3% 내렸습니다. 또 지난 5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장중 70선을 하회했고 지난 6월 29일에 장중 최고치인 97.99보다 약 29% 내렸습니다. 다만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 종가 30.6보다는 127.3% 올랐습니다.
1: 일요일인 어제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28명 발생했습니다.
2: 하루 전보다 82%나 급감한 건데 입추를 지나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온열질환 피해도 다소 진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7: 8월 들어 처음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두 자릿대로 내려갔습니다. 전국에서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28명으로 경기도가 6명, 서울 5명, 충북 4명 등이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루 전인 지난 8일 154명에서 무려 82%가 줄어든 겁니다. 이달 들어 여드레 동안 매일 1, 200명이 쏟아진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변화입니다. 지난 7일 입추를 지나 폭염 기세가 꺾이면서 온열질환 피해도 진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질환자는 3,320명이 됐고 사망자는 3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전체 환자 수는 적지만 사망자는 8명이나 많아 안심하긴 이릅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피해가 심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여전히 더운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1: 길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50억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력을

0: 총 동원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같은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저수지 준설과 대체 수원 확보 등 가뭄 대책 마련에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 등 폭염 대응에도 일부 사용할 예정입니다. 맹위를 떨치는 폭염 속에도 소방관들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위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1: 교통경찰관들도 아스팔트 열기를 견디면서 안전한 출근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승원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해봤습니다.
2: 소방서는 이른 아침부터 출동에 대비한 장비 점검으로 분주합니다. 준비를 마쳤을 찰나 숨 돌릴 틈도 없이 현장으로 나섭니다. 집안에 벌집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30분가량 말벌과 사투 끝에 벌집을 제거한 소방대원 옷은 온통 땀으로 젖었고 붉게 달아오른 얼굴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3: 여름철에는 하루에 적게는 8건, 많게는 14건, 15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인당 3, 4번씩은 이렇게 땀을 흘려야 하니까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소방서 관내에 접수되는 벌집 제거 요청 신고는 하루 평균 80여 건꼴. 무거운 방화복을 걸친 채 뜨거운 화재에 뛰어들고 벌집 제거 현장까지 출동하다 보면 어느새 진이 빠져버립니다.
4: 저도 벌집 제거복을 직접 입어보겠습니다. 옷을 잠시만 입었는데도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탓에 온몸은 금세 땀으로 젖을 정도입니다.
2: 출근길 교통단속에 나선 경찰관들도 폭염이 야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가운 햇빛을 손으로 가려보지만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또 차량이 내뿜는 열기를 견뎌내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5: 차량들도 원체 많다 보니까 차량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뜨겁고
6: 현종민 교통경찰입니다.
5: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또 뜨거워가지고.
2: 하지만 시민들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극심한 더위에도 자리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7: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고
6: 조영찬
7: 그렇기 때문에
6: 소방사입니다.
7: 도움을 요청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감도 있을 거고.
2: YTN 최승훈입니다.
0: 폭염으로 프로야구는 닷새 동안 경기가 취소됐는데 어느 팀에 도움이 됐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 새로 마련된 폭염 대책에 따라서 내일 재개하는 프로야구는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8: 폭염 취소가 가장 반가웠던 팀은 LG였습니다. 지난달 2일 정규리그 우승 확률 70% 육박했던 50승에 선착한 기쁨도 잠시. LG는 후반기에 3승 1무 12패로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투타가 동반 부진에 빠졌고 강팀다운 경기 운영도 사라졌습니다. 잘 나가던 삼성도 취소 전 5경기에서 1승 4패로 선두를 KT에 뺏겼습니다. 새로 영입한 외국인 투수 페덱과 보스가 차례로 무더위에 허덕였습니다. 에이스 후라도가 복귀할 시간을 번 삼성은 지난해까지 일본 1군에서 뛴 미야모리로 아시아 쿼터를 교체하고 1위 탈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9: 미야모리 삼성 투수입니다. 남은 경기가 많지 않지만 등판하는 모든 이닝을 실점 없이 막아내겠습니다.
8: KT와 박주순과 김민석에 김대한까지 방망이가 터지며 3위까지 넘보던 두산에겐 강제 휴식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KT와 두산 모두 아시안게임 때 선발 투수가 두 명씩 빠지는 상황이라 걱정이 더 쌓였습니다.
10: 9월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꼭 도움 주고 싶습니다.
6: 박빙 두산 투수입니다.
8: 내일 다시 열리는 프로야구는 7시에 시작되고 3회와 7회 종료 후엔 4분씩 쿨링타임이 적용됩니다. 무더위 변수와 경기 취소가 어느 팀에 도움이 될지 후반기 추가된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0: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현장 취합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많게는 수백 명가량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표 종료 이후 통계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검경합수본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4: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마감 시각에 임박해 현장에서 집계된 투표자 숫자가 최종 단계에서 수백 명씩 줄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0명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지역만 전국 3,500여 곳 투표소 가운데 29곳에 달합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과 전북 등 지역 구분 없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성 공도읍 일부 투표소는 오후 6시 기준 2,100여 명이던 투표자가 최종적으로 611명이나 감소했고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서도 381명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최종 투표자 수가 증가한 곳도 있었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 1동은 현장에서 파악한 것보다 785명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 2동과 송파구 가락 2동은 각각 147명, 98명이 늘었습니다. 선관위 통계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관계자 입건이나 추가 강제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가 수정되는 과정에서의 고의성, 위법성 등 추가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대 실시간 투표율 임의 조작의 경우 그에 앞서 준 바 있습니다.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합수부는 선거 종료 이후 선관위가 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을 파악해 허위 입력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 정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표본조사 방식 도입과 공개주기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국회 투표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시간대별 투표율 오입력 관련 개선방안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자료에는 투표율 정확성을 위해 기존 전수조사 방식에서 연구 용역을 거쳐 표본 투표소를 선정해 표본조사를 하고 투표율 공개주기를 기존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여야가 오늘 투표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에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 재검표 일정을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국정조사를 연장한 목적이 재검표였는데 특검 합의를 실행 조건으로 냈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출범 이후를 주장한다며 말 바꾸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18일로 잠정 합의한 것도 특검과 병행하자는 의도였다며 곧 특검이 발족할 건데 그걸 못 기다려서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맞냐고 맞받았습니다.

0: 소방이나 병원이 아닌 사설 기관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의료 공백을 보완하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난폭 운전과 잦은 사고는 물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YTN이 사설 구급차의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하루아침에 중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배경에 어떤 편법 영업이 있었는지를 고발합니다.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 지난 4월 강원도 원주, 평소처럼 학원으로 향하던 중학생이 사설 구급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구급차는 환자도 없이 시속 60km 구간을 시속 91km로 질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인도를 덮쳤습니다.
2: 그냥 걸어 가다가 그냥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3: 숨진 학생 어머니입니다.
2: 속도를 줄이고 좌우로 살폈어야죠. 아, 근데 하나 없는 건강한 애를 그렇게.
1: 당시 구급차는 사고가 난 원주에서 강릉으로 향해 환자를 태운 뒤 다시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책임을 물어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난폭 운전 혐의는 무죄로 받습니다. 환자를 태우러 이동하는 시점부터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한 겁니다. 사고로 훼손된 나무에는 교복 단추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숨진 아이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애도의 마음을 담아 남겨둔 겁니다. YTN 취재 결과 사고를 낸 구급차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송 지시는 엉뚱한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내려왔고 최근까지 운전자의 4대 보험과 급여도 해당 업체에서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 어쨌든 4대 보험을

0: 대한인명구조단 대표입니다.
1: 안에 들어놓고 기사가 뭐100% 채워지진 않을 경우에 이렇게 태우는 모양.
2: 사실상 사설업체의 돈벌이에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가 쓰이는 것으로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불법 운행되던 구급차에 10대 학생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를 규명하고 관리할 수사기관과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 이 환자 없는 사설 구급차에 어린 중학생이 목숨을 잃었지만 응급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경찰 수사와 보건당국의 조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은 오늘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경찰은 15살 중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인명구조단이 사고를 낸 사설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정황과 관련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 운영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쳐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교통과에서 사고 처리 외 불법 명의 대여 여부까지 들여다보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의 대여 의혹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데다 구체적인 물증 없이는 강제 수사를 벌이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3: 그렇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떨까요?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복지부는 법인 설립 인가만 내주었을 뿐 지도 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맡겼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실제 운행 현황이나 지부 관리는 각 지자체와 보건소가 담당할 일이라고 반박하지만 보건소 생각은 또 다릅니다.
4: 우리가 이 법인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도 미약하다. 계속
3: 서울시
4: 복지선생 얘기하거든요.
3: 관계자입니다.
4: 서울시에서 걔네 없애. 우리는 법못 바꿔. 건강지킴이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고 법적으로는 뭐 저희가
2: 지자체 보건소
4: 매년 있는 것
2: 관계자입니다.
4: 같아요.
2: 명의를 주고받으며 난폭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도 여기에 책임을 물을 명확한 기관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러는 사이 부모는 아직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누군가는 이 무참한 죽음의 이유를 꼭 밝혀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4: 매일 자기 전에 여기 와서 만나는
2: 숨진 중학생 아버지입니다.
4: 보고 싶고 무섭고 답답하니까.
2: YTN 김혜린입니다.
3: 최근 YTN이 단독 보도한 사설 구급차의 명의 대여 의혹과 관련해 복지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서초구와 함께 문제 사설 구급차가 소속돼 있는 대한인명구조단 법인에 대해 현장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조단 지부의 구급차에 대해서도 점검과 관리 체계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5: 한미가 다음 주부터 정례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합니다. 우리 군은 이번 훈련이 전작권 전환 준비의 주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6: 한미 두 나라가 진행하는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정례 훈련입니다. 매년 8월 시행되는데 올해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7: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으로 최근
3: 장도영
7: 전훈 분석 결과
3: 합동참모본부
7: 등
3: 공보실장입니다.
7: 현실적인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하였습니다.
6: 훈련 규모는 비슷하지만 실제 병력이 움직이는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대대급 이상 14건으로 지난해 17건보다 줄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야외 기동 훈련을 연중 고루 나눠 배치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건데 UFS 기간 야외 훈련을 집중시키던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다른 흐름입니다. 폭염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남북 관계도 염두에 뒀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미는 이번 연습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공동평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7: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SCM에서
3: 합동참모본부
7: 미래연합사
3: 공보실장입니다.
7: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한국은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평가 3단계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안보협의회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이번 훈련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했지만 미국 측은 한미 연합 연습 자체에 더 방점을 두는 기류도 얼핏 읽힙니다.
3: 특정한 평가 능력 달성 단계 검증 관련 토의 같은 내용은 확립된 공동 소통 채널을 통해 각 국방지휘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사안이며 연말 SCM 때 다뤄질 예정입니다. 조한 미군 사령부 공보실장입니다.
6: 한편 유엔군 사령부도 이번 연습에 미국 제외 11개 회원국 70여 명을 파견해 위기관리 절차 등을 훈련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군의 무기가 바닥나자 불똥이 우크라이나로 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한 우크라이나는 연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방공망이 뚫리면서 우리나라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아파트 한쪽 벽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아파트에 러시아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으로 3명이 숨지고 40명 가까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9: 저기 6층에서 자고 있었어요. 폭발로 날아가 버린 바로 옆. 아내와 함께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르키우 주민입니다.
8: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오데사에도 수십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가 요격 미사일이 바닥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연일 미사일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서 방공망이 사실상 구멍난 겁니다. 다급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5만 명을 다시 파병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방공망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9: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젯밤에도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기반시설을 겨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8: 방공망 열세 속에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 상업시설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유통망에 대한 공격으로 17조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민간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에만 민간인이 400명 가까이 숨졌고 러시아도 남부 흑해 휴양지에서 드론이 폭발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7명이 숨졌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5: 익명의 SNS 게시물에서 시작된 배우 황정민 이 사생활 폭로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겨냥한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0: 지난달 말 신원을 알 수 없는 SNS 계정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관련 글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황정민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물론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황정민의 소속사는 작성자가 황정민을 스토킹한 범죄 피의자이고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성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맞섰습니다. 지난해 배우 김수현 역시 고 김세론과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뒤 사진과 메시지가 폭로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수현은 의혹이 불거진 뒤 1년 만에 경찰의 무혐의 결론이 나온 뒤 해외 광고 촬영으로 활동을 재개했지만 그 사이 연애 활동에는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사자는 다르지만 공방이 확산하는 과정은 닮았습니다. 폭로와 반박이 나오면 또 다른 폭로가 나오는 진실 공방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11: 그 앞뒤 맥락이라든가 전후 대화 내용 그리고 말할 때의 변호사입니다. 태도나 목소리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0: 또 하나의 공통점은 폭로 대상이 톱스타라는 점입니다. SNS에 글 하나만 올려도 주장을 빠르게 공론화할 수 있고 상대가 유명할수록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커집니다. 그만큼 여론을 등에 업고 상대를 압박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0: 하지만 의혹은 빠르게 퍼지는 반면 사실관계를 가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폭로 대상이 된 당사자로선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1: 재판에 가서 이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다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0: 여기에 새로운 사진이나 글이 나올 때마다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경찰청은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할 경우 징계를 감경하고 또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 의무 위반 행위를 신고한 경찰이 해당 비위에 연루됐더라도 이 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징계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장용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찰은 조직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또 내부 비리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신고자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대리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법률 상담과 신고 비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 사면 없이 통상적인 가석방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이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다만 특별 사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사면 대상자 분류 등에 한 달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83만여 명에 대해서 대규모 특별 사면을 단행했는데 지난해 성탄절과 올해 신년 그리고 3.1절 등에는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총기 난사로 총격범 포함 9명이 사망한 태국 논타브리주에서 사흘 만에 또 이 총격 사건이 발생해 지방정부 공무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10일 태국 방콕 북서쪽 외곽 논타브리주 지방정부청사에서 전직 의원이 쏜 총에 맞아 고위 공무원과 운전기사가 다쳤으며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차피 꽁디 논타브리주 경찰청장은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며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0: 네, 지난 6.3 지방선거 현장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 집계에서 수백 명씩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1: 네, 관련 소식 지금부터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어서 오십시오.
0: 네, 당시 6월 지방선거 투표자 수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이제 29곳에서 100명 이상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건데 어떻게 좀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던 걸까요?
2: 그러니까 선관위가 일단은 뭐 투표율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각 후보가 받은 득표율이 아니라 투표율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거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로서 잘 관리해야 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소홀히 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이 투표자 수가 100명 이상 차이 나는 곳이 전국적으로 29곳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일부 지역 그러니까 경기 안성 공동제사 투표소의 경우에는 30%가량의 숫자가 줄어들기도 했어요. 우리가 네. 투표율이라는 게 시간대를 지날수록 사실 누적이 돼서 더 수가 증가하는 것이 맞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가는 일도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도대체 이러한 투표자 수에 대한 관리가 미진했다라는 것밖에 이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투표자 수가 이제 널뛰기를 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투표자 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득표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신뢰성을 부여하기 힘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선관위 측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적인 이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선거 당일에 수작업 개표가 이루어지고 그걸 이제 전산 입력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그러니까 우선은 이 선거 당일에 이 투표자 수는 투표 관리관이 다 이제 직접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확인한다라는 것이 투표자가 오면 우리가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몇 장이 나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이렇게 서명을 하잖아요. 그럴 때 확인하는 그렇게 이제 집계된 수와 다 대조를 하는 작업을 거치거든요. 그런 다음에 각 관할 선관위에 보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몇 명입니다. 몇 명입니다 하면서 이제 정보가 모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산 입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춰 봐야 되는 것은 일일이 수작업,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이 사람을 집계하는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했지만 각 선관위에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오류가 개입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입력하는 사람이 입력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어느 단위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를 일단 특정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겠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투표가 이제 언젠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이 투표를 앞두고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는 부분에 이제 잘못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전자 기록 위작의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선관위가 선거 종료 이후에 이제 투개표 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용 여기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오입력을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만약에 이제 선거 이후에 조정이 들어갔다면 이 부분은 그럼 조작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2: 넓게 보면 선거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어요. 근데 다만 지금 선관위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종적인 득표율과 그리고 우리가 누가 당선됐다 아니다를 가르는 그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소한 실수다. 잠정적인 수치가 좀 틀렸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든요. 네. 근데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넓게 본다라고 한다면 다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와 통계로서 관리가 돼야 되는 이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작이 됐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재접속을 해서 단순히 아 이거 잘못됐으니까 올바르게 고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됐다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 이 수가 왜 전체적인 숫자와 이 집계된 수가 맞지 않지 일치하지 않네. 그러면 임의로 그냥 아무 숫자나 깔아서 최종적인 결과만 맞춰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전자기록을 새롭게 내가 허위로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공전자기록 위작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이제 중앙선관위가 원래 시간보다 이 투표자 수를 미리 입력한 정확히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오후 3시에 투표율을 1시에 입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왜냐하면 오후 3시에 몇 명이 어떻게 방문할지를 알고 투표율을 기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1: 예상해서.
2: 의문이 그렇죠.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의 시나리오는 3시에 입력치지만 이것이 1시 몇 분 정도에 미리 이제 생성이 되어서 전체적인 최종 이 숫자가 입력된 것은 뭐 3시 이후다라고 하면 그래도 문제는 없다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후 3시에 이제 투표율을 그냥 1시에 임의 숫자대로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아무 숫자나 기입을 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자 이 정보에 대한 조작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지선 외에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이미 이런 조작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좀 자행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투표율이라는 것도 굉장히 민감한 정보 중에 하나거든요. 투표율에 따라서 어느 곳이 앞선다, 어느 정당이 앞선다, 어느 후보가 앞선다라는 것이 이제 유권자들에게는 하나의 정보로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마치 큰 뭐 문제는 아니다. 잠정적인 그냥 수치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값만 맞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이 선거 사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좀 태도의 문제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0: 네. 일단은 이제 선관위가 투표율 집계 정확성을 그래서 높이기 위해서 표본 조사 방식으로 투표율 조사하는 걸 좀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이걸로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2: 이렇게 이제 표본 투표소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행 관리 방식에 따르면 전국의 각 투표소가 관할 이 선관위에 우리는 얼만큼 투표했습니다. 얼마로 집계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매시간 보고하게 돼 있어요.
0: 네.
2: 그런데 이건 이제 표본 투표소를 운영을 해서 딱 지정을 해서 여기만 표본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오류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0: 네.
2: 여러 곳이 아니라 한 곳, 두 곳으로 이제 우리가 합의하는 데에 따라서 이 적은 숫자의 표본으로 좁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 허위가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만 다만 여기서의 또 문제는 그러면 어느 지역을 표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첨예한 입장 대립이 발생 할 수 있겠고 과연 그 표본이 우리나라 전국적인 어떠한 투표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관위 직원의 어떤 이런 행위 자체가 이게 이제 뭔가 조작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이런 기준을 떠나서 지금 이름 시스템이라면은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 임의로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검경에서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6.3 지방선거 당시에 이 선관위의 투표자 수 오입력에 대한 고의성이 있느냐 이제 이 여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2: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는 드러난 것은 득표율의 조작에 대한 부분은 드러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개별 당사자에 대한 이 강제 수사가 착수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지금 선관위가 잘못됐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투표자 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과연 득표율의 정확한 집계와 우리가 무관하다고 과연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전산 기록상 투표가 다 종료가 된 이후에 전산에 재접속한 것은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재접속해서 어떠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자료에 손을 댄 것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걸 잘못했네 라고 인지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했다라면 그래도 좀 소명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1: 예.
2: 그 반대라고 한다면 임의적인 기록을 그냥 맞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 없을 만한 그러한 서류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허위로 이 정보를 조작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수본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지금 올림픽 공원 봉쇄 시위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취소된 행사가 10여 건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이제 비용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대관료는 물론이고 무대 설계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손해배상 공방으로도 나중에 불거질 수 있습니까?
2: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대관료의 경우에는 체육공단에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관료의 경우 만약에 문제가 됐다, 취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다만 지금 문제는 체육공단이 모든 손해를 떠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체육공단의 이 시설 관리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넓게 보면 선관위가 잘못했기 때문에 시위대가 몰려오게 됐고 시위대의 행위로 인해서 체육공단이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체육공단 입장에서는 선관위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중간 청구 금액이 한 2억 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네. 뭐 시설이 훼손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책임 부담을 어느 비율로 해야 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시위대도 한 명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관위와 체육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3: 6.3 지방선거 현장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 집계에서 수백 명씩 차이 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9: 워킷 안전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폭염특보가 일부 해제되고 일부 남아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호남과 경남 일부에 폭염주의보가 남아있고요. 서쪽 지역에서는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는데요.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선 바람이 좀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4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4도, 대전 32도, 대구 31도로 오늘과 좀 비슷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길었던 정체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막히고 있고요. 외곽으로는 신갈분기점 지나갈 때만 속도가 부분적으로 줄어 있는데 달래내 부근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역시 소래터널에서 송내 사이로만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 소래터널 부근에는 고장차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양방향 밀리진 않는데요. 서울 방향으로는 송악 부근에 고장차 소식 들립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많이 흐름이 편안해졌는데 동부간선도로는 아직 의정부 쪽으로 군자교를 중심으로 월릉분기점 쪽으로 나가는 길은 아직은 차가 많아서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대체로 풀렸습니다. 종암에서 하월고까지만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에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강수량이 평년을 밑돌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3: 기상학적인 가뭄도 문제지만 농업용 저수지 곳곳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서 농업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0: 물이 가득 차 있던 호수가 마치 작은 개울처럼 보입니다. 황갈색 호수 바닥이 훤히 모습을 드러냈고 경사면엔 물이 빠진 흔적이 퇴적층처럼 남았습니다. 섬진강댐을 만들면서 생긴 거대한 인공호수 옥정호의 지금 모습입니다. 저수율이 19.6%로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1: 너무 가물어서 문제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와야 되는데 와도 조그마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0: 폭염 속 전국 강수량이 평년의 82% 수준에 그치면서 전국 58개 시군이 기상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농업용수로 써야 하는 저수지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전국 평균 저수율은 47.8%, 평년의 70% 수준으로 56개 지역에서 농업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 거제, 함안은 저수율이 40% 아래로 내려가며 가뭄 심각 단계로 올라섰고 15곳은 경계, 20곳이 주의, 18곳이 관심 수준입니다.
2: 특히 남부 지역이 평년에 48에서 70%
3: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입니다.
2: 낮은 상태입니다. 논에는 이제 물마름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0: 다목적댐 저수율은 그나마 안정적이라지만 운문댐과 밀양댐, 섬진강댐 등 남부 지역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저수율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천수를 저수지에 채우거나 급수차를 동원해 용수로에 물을 공급하는 한편 가뭄 피해에 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4: 경상남도는 남해안의 냉수대가 사라지면서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고수온특보를 경남 모든 해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천만과 강진만 해역, 또 진해만 해역에서는 고수온경보가, 나머지 해역에는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고수온경보는 수온이 28도씨를 넘는 상태가 사흘 이상 이어질 때 발효되고, 고수온주의보는 수온이 28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연일 100명대였던 온열 질환자가 일요일인 어제는 28명으로 줄었습니다.
5: 하루 전보다 82%나 급감했는데 입추를 지나서 더위가 한풀 꺾이며 온열 질환 피해도 다소 진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6: 8월 들어 처음으로 온열 질환 환자가 두 자릿대로 내려갔습니다. 전국에서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28명으로 경기도가 6명, 서울 5명, 충북 4명 등이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루 전인 지난 8일 154명에서 무려 82%가 줄어든 겁니다. 이달 들어 여드레 동안 매일 1,200명이 쏟아진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변화입니다. 지난 7일 입추를 지나 폭염 기세가 꺾이면서 온열 질환 피해도 진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 질환자는 3,320명이 됐고 사망자는 3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전체 환자 수는 적지만 사망자는 8명이나 많아 안심하긴 이릅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피해가 심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여전히 더운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4: 극한 더위가 꺾인 가운데 서울은 이틀째 열대야가 주춤했습니다.
5: 네, 오늘 밤 날씨는 어떨지 기상캐스터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원채영 캐스터.
7: 네, 반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해는 졌는데 지금 더위 어느 정도입니까?
7: 네, 극한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주와는 공기가 사뭇 다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도 안팎을 보이며 다소 높은 기온이지만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간대와 비교했을 때보다는 3도가량 낮습니다. 그럼 이곳을 찾은 시민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8: 지난주엔 진짜 너무 더워서 집에서 에어컨 켜도 진짜 아 밖에 절대 못 나가겠다 이런 날씨였는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좀 찬바람도 불고 가을 좀 시작된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동생들 이렇게 나와서 피크닉해서 너무 좋아요.
7: 서울은 이틀째 열대야가 주춤했고 다른 지역도 밤더위가 누그러지면서

0: 대부분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로 사흘째 열대야가 쉬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강릉 21도, 대전 23도, 대구도 22도로 열대야 가능성은 낮습니다. 폭염특보도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과 남부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당분간 33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전남, 광주 34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 주 후반과 다음 주에 날씨가 무척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동해안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겠고요. 내륙에서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극한 폭염은 꺾였지만 여전히 날이 덥습니다.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사람보다 벽이나 천장을 향해 틀어주는 게 좋은데요. 공기를 순환시켜 실내를 쾌적하게 하고 또 수분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포 한강공원에서 YTN 원채영입니다.
1: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이 있는 김건희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 하지만 언제,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3: 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 부인으로부터 담례로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 관련 증인으로 소환된 겁니다. 김 씨는 가방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직접 받은 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로저비비의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받았느냐는 특검 측의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인식했다고 답했습니다. 가방을 인지한 경위를 두고는 영부인은 클러치팩이 필수품이라 옷색에 맞춰 들기 위해 비싸 보이는 모조품, 이른바 짝퉁을 많이 사뒀다며 직원들이 정리해둬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서는 증언 거부권을 두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씨는 그러면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또 특검 측이 당대표 부인으로부터 선물과 편지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추궁하자 그간 영부인 수사를 다 해왔느냐며 무조건 죄인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부인 역시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종합특검이 최상병 순직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방첩사령부 지휘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 부대장이었던 문연철 방첩 부대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방첩사가 VIP 경로 관련 정보 수집을 막은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수사했습니다.
1: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일주일이 됐지만 국회에서는 공급 절벽 등 부동산 이슈를 놓고 내탓 공방이 여전합니다.
2: 버스하우스로 논란이 된 민주당 황희 의원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4: 국민의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 특별한 손님이 초대됐습니다. 대출 절벽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를 불러 발언권을 준 겁니다.
5: 정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6: 손은정 유혼 비대위
5: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장기간 추진되는 공공주택 정책을 믿고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4: 회의에서는 민간이었다면 분양 사기였다는 성토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8.3 세제 개편안에 따른 부동산 논란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고리로 연일 청년 홀대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버려진 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삼자는 민주당 황희 의원의 발언 논란도 거듭 소환했습니다.
7: 민주당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랍니다. 이래서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포기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 민주당은 조만간 공급 정책을 발표한 정부 정책을 지원 사격하는 동시에 야권의 문제 제기는 정쟁을 위한 공세로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부동산 공급 절벽은 윤석열 정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인이 있다면서 뻔뻔하게 남탓한다고 힘주어 비판했습니다.
8: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모렴치한 주장입니다.
9: 민주당
8: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무너졌습니다.
4: 정부의 공급 속도전은 TF 확대와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10: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에
9: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 운영부대표입니다.
10: 대체 누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4: 이런 가운데 황희 의원은 폐버스 논란 사흘 만에 청년 주거의 엄중함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다만 애초에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대신 SNS 형식을 빌렸는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말라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내일은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위원회가 처음 열려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윤곽이 드러날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진행되는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2: 박빙 승부를 펼쳐온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권리당원 70% 이상을 차지하는 두 지역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1: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까지 먼저 우승 건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충청권과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에서 김 후보가 우세를 점했고 정청래 후보는 부울경 경선에서 앞서면서 1.48% 차이의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권리당원의 70%가량이 모여있는 핵심 승부처 호남과 서울 경기가 남았는데 내일부터 하루를 간격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후보들은 각각 수도권과 호남으로 달려가 당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민석 후보는 서울 출근길 시민 인사를 시작으로 경기 당원들과 토크 콘서트도 진행하며 당원과의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과 함께 조직 기반을 갖춘 전직 대표가 왜 약자 행세를 하냐며 정청래 후보에 대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12: 약자의 위치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9: 김민석
12: 것은
9: 민주당 대표
12: 후보입니다. 조금 지나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11: 호남으로 향한 정청래 후보는 노동자 농민들을 만나며 하루를 연 뒤 김 후보와 같은 시각에 전북 당원들과 토크 콘서트를 벌였습니다. 김 후보의 신천지 의혹 제기는 해당 행위라며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각을 세웠습니다.
13: 저는 근거를 바랍니다.
9: 정청래
13: 어느
9: 민주당
13: 누구처럼
9: 대표 후보입니다.
13: 신천지를 얘기했는데 근거를 대라 그러면 말을 안 하고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11: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격돌을 앞두고 기싸움도 팽팽했습니다.
12: 제가 미세하지만 앞서고 있고 호남에서의 투표도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승리로 예상되고.
13: 대구에서 1등 했으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전북에서도 1등을 만들어 줄 건지 안 줄 건지
9: 후보입니다.
13: 알아서 좀 해주세요.
11: 3위를 기록 중인 송영길 후보 역시 고향인 호남에서 선전을 기대했습니다.
14: 그래서 송영길에 대한 최소한 정치적
9: 선의가 될
14: 수 있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호소하려고 합니다.
11: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70%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더해 최종 당대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승부의 향배를 가를 슈퍼위크에 진입한 후보자들의 막바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국민의힘이 조직 강화 특별위를 새로 꾸려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을 비롯한 당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첫 회의를 마친 정의용 사무총장은 그간의 조강특위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당협 평가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2일 추가 회의를 열겠다며 당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직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포통장을 사들여 5천억 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을 세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 수사막을 피하려고 조직 강령까지 만들어서 점조직으로 활동해오며 고가의 시계 등 사치품을 구매했는데 추징한 재산만 25억 원이 넘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0: 받은 범죄 수익을 2차, 3차 계좌로 빠르게 분산시켰고 계좌가 막히면 새 대포 통장으로 교체했습니다.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습니다.
1: 외부미심을 절대 맞지 않고 올 때는 핸드폰을
2: 경찰 관계자입니다.
1: 배달음 지금 일평가다 받아와야 되고 자기들끼리 철저한 룰을 지켜요. 노출 안 되려고 몇 개월 단위로 옮겨 다녀야 돼.
0: 경찰은 자금 세탁 조직 총책과 관리책 등 1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통장을 잠시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에 계좌를 제공한 160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또 주요 피의자 8명의 재산 25억 9천만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처에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3: 투자 리딩과 부업 등을 미끼로 이용자를 속여서 거액을 빼돌린 인터넷 사이트가 대거 차단됐습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불법 스캠 사이트 179곳을 심의해서 이용 해지와 접속 차단 등을 의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 리딩과 연애 빙자 사기 등 수법으로 이용자를 속여서 190억 원이 넘는 금전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경기도 평택 메일유업 공장에서 저장 탱크를 청소하던 직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3: 앞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도 2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산업 현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5: 유제품을 생산하는 메일유업 평택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연유 저장 탱크를 청소하던 직원들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3시쯤.
6: 작업 중에 사람이 쓰러졌다.
2: 소방 관계자입니다.
6: 한 명은 의식 있으셨고 한 명만 심정지였어요.
5: 두 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0대 직원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7: 먼저 탱크 안을 청소하던 직원이 쓰러졌고 이를 발견하고 구하려 들어갔던 다른 직원까지 함께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 당시 직원들은 탱크 내부에서 유독가스 같은 냄새를 맡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탱크 구조상 산소가 부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청소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들여다보면서 중대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메일유업은 사과의 뜻과 함께 사고 직후 해당 공정을 중단하고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 평택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기계를 점검하던 20대 하청 노동자가 벽에 끼어 숨졌는데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발생 16일 만에 최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공장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을 담보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8: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4: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

0: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5: 8월 10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6: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 중에서 왈츠 2번,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8월 10일 월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전 듀엣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 중에서 왈츠 2번,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1975년 8월 9일은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바로 그의 사망 5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 쇼스타코비치는 구소련의 작곡가입니다. 20세기에 태어난 음악가이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서유럽의 현대음악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지닌 작품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의 여러 교향곡은 20세기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교향곡이라는 장르는 그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0: 근데 그의 활동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대적인 성격의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공산당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오페라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을 발표했을 때는 공식적인 비판이 나와 쇼스타코비치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고 하죠.
1: 이 두 달 전쯤에 주말에 제가 이 오페라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메리즈모 오페라에서 영향을 받아서 불륜과 살인이 난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오페라는 성공을 거뒀지만 공산당에선 공식적인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은 곧바로 중지되고 쇼스타코비치는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0: 쇼스타코비치는 음악원 교수직도 내놓고 전쟁을 소재로 한 선전 영화의 음악을 작곡하거나 숲의 노래 같은 정권에 영합하는 작품의 작곡에 주력하면서 후폭풍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발표를 미루면서 몰래 실내악이나 교향곡 등도 작곡했고, 1953년에 스탈린이 죽은 이후에 다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작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1: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 쇼스타코비치는 상당히 많은 영화 음악을 작업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듣기에 무척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등해라는 제목의 영화를 위해 작곡한 음악인데, 등해, 소나 말 같은 가축 같은 데 붙어갖고 괴롭히는 곤충, 그 피 빨아먹는. 오. 그는 이 영화의 음악을 모아 모음곡으로 다시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곡입니다. 8번 로망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의 연주입니다.

0: 쇼스타코비치의 등의 모음곡 중 8번 로망스, 네빌 마리너가 주연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연주였습니다.
1: 이 쇼스타코비치는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작곡가입니다. 스탈린 사망 이후 다시 본격적인 작곡 활동을 펼쳤는데 그의 작품은 소련뿐만 아니라 서유럽과 미국에서도 많이 연주됐습니다.
0: 쉔베르크 이후 서방의 현대음악은 일반 청중들에게 무척 낯선 것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 쇼스타코비치 작품이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활동 당시에는 서방의 현대음악 작곡가들이 그의 보수적인 성격을 비판하는 일도 많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오히려 그의 작품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쇼스타코비치를 대표하는 작품은 역시 그의 교향곡입니다. 교향곡 7번 같은 경우는 미국 초연

0: 라디오로 중계돼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라디오로 들었다고 합니다.
1: 바로 이 곡 준비했습니다. 교향곡 7번 중 1악장 안드리스 넬슨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쥐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이고요. 남편은 대학 교수입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직장 동료나 제자들에게 젠틀하고 반듯한 사람으로 통합니다. 저에게도 연애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다정하고요. 하지만 딱 하나, 유독 하나뿐인 딸아이에게만큼은 엄격합니다. 아이가 기대에 못 미치면 매섭게 훈육을 했고 때로는 체벌까지 했죠. 어릴 때는 아빠가 혼내면 그저 엉엉 울기만 하던 딸이 사춘기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아빠한테 맞서더라고요. 매일같이 부딪히는 두 사람을 중간에서 말리느라 저는 진이 쏙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귀엽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딸아이가 조금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매를 들었고 맞기 싫었던 딸이 남편의 손을 잡고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순간 이성을 잃고 흥분하더니 손과 발로 아이를 사정없이 구타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비명을 지르며 뜯어말려 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한참을 맞던 딸은 남편을 뿌리치고는 집을 뛰쳐나갔고 곧바로 경찰서에 달려가서 아빠를 신고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학교 징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은 아빠와는 더 이상 함께 살수 없다고 합니다. 아빠와 이혼하지 않으면 엄마와도 인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상처를 받는 동안 막아주지 못한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고 이 모든 게다제 불찰인 것만 같아서 괴롭습니다. 딸을 저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극구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걱정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딸은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어서 앞으로 학비와 생활비도 많이 필요하죠. 딸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저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밖에서는 점잖은 남편이 집에서 딸한테 폭력을 행사했다. 이거 좀 충격적입니다. 사연자분은 그동안에 이제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계신 것 같은데요. 류현주 변호사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남편분께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신 분인데 유독 자녀에게만 혹독한 태도를 보이시네요.
0: 네.
1: 가장 보호해줘야 할 존재를 오히려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사연자분의 남편 오랫동안 딸한테 폭력을 행사한 것 같거든요. 이거 배우자의 자녀 학대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1: 네, 일단은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우리 법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 네.
1: 이제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네,
0: 네.
1: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이 민법 제840조 6호상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의 딸에 대한 체벌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정도로 좀 심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0: 네.
1: 이러한 체벌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면 그 과정에서 사연자분과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렇다면 이제 사연자분께서 직접적인 폭행 피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민법상의 이혼 사유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그 사연자분은 전업주부입니다. 그리고 딸은 이제 곧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성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양육비는 더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남편한테 딸아이의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 부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자녀에 대한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양육비뿐입니다.
0: 네.
1: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명분이 없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또는 뭐 결혼할 때 가장 큰 돈이 들어가게 되죠.
0: 네.
1: 그래서 이혼소송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일부 고려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뿐만 아니라 향후의 부양적 사정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0: 네.
1: 그리고 이혼을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 조정조서에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중 2분의 1을 부담한다. 자녀의 결혼식 비용을 부담한다. 라는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0: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의 태도를 보면은 이혼소송을 일단 제기하기는 하는데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가장 걱정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인데요. 이럴 때 이제 이혼 과정에서 법원의 상담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가족 간의 문제가 기반이 되고 또 신분관계에 큰 변동을 줄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0: 네.
1: 서명과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0: 네.
1: 중간에 법원의 후견적인 개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는 부부상담, 가족상담, 이런 전문 심리상담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0: 네.
1: 비용은 국가에서 됩니다.
0: 그렇군요.
1: 사연자분의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라고 하면은 위에 말씀드린 그 상담 조치를 요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폭행 피해자인 딸에 대해서도 심리검사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연자님이 남편을 믿고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라고 했을 때 근데 또 얼마 안 돼서 폭력이 반복이 된다면

0: 그때 가서 이제 예전과 똑같은 사유로 다시 이혼 청구, 이거는 가능할까요?
1: 네, 민사소송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종국 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제소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0: 네.
1: 이 얘기는 1심 판결 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소를 취하하거나 하는 경우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만약에 사연자분께서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소를 취하시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원칙은 1심 판결 받기 전에 소를 취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제소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문제가 반복하여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엔 새로운 유책으로 보거든요.
0: 네.
1: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이제 당했다면 행사했다면 직접적인 배우자 폭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판상의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한 이후에 자녀의 양육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데요.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는 성년 이후에 이제 사정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걸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남편이 반성을 하고 관계 회복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부부상담이나 가족상담 절차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지 저희가 조언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식당이나 병원, 숙박업소를 고를 때 온라인 후기를 참고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은 업체에 가짜 후기를 무려 2만 8천여 건이나 작성해서 검색 순위를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도용한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손님이 버리고 간 영수증까지 이용해서 진짜 방문 후기인 것처럼 꾸몄는데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허위 후기를 작성해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인 것처럼 속여서 가짜 정보를 올리는 건 포탈의 정상적인 검색과 후기 서비스를 방해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업무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남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보안 시스템을 우회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 광고 업체의 후기 조작을 의뢰한 업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돈을 받고 배달 앱에 허위 후기를 반복해서 올린 홍보 업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가 됐고요. 다른 업체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온라인 후기는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정보인 만큼 돈을 주고 평판을 조작하는 행위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범죄가 될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선희의 제2에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다소 흐리겠습니다. 낮 동안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전국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한낮에 대구 31도, 전주와 광주는 34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위로 교통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강변북로는 양방향으로 매끄럽게 통과하고 있고요. 정체 구간은 없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월드컵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4차로 쪽에 고장차가 서게 되면서 고장차 지점을 앞두고 차량들 주춤하는데요. 한 시속 20km 미만으로 속도가 안 나는데 가양대교만 지나면 후로는 괜찮고 그전 상황도 좋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 쪽으로도 역시 고장차 여파로 밀립니다. 묵동북은 2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요. 묵동과 월릉분기점 사이로는 좀 밀리고 있고 반대쪽으로 나가는 길은 수월합니다. 현재 한남대교 나와서 강남대로 쪽으로 진입했다면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양방향 신호를 좀 길게 받고 있고요. 남부순환로는 양재역 부근으로 속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방송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700조 원 규모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1: 호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일부 기능을 임시 이전해서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2: 지난달 첫 회의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산업부와 재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삼성전자, SK임원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3: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준공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던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수

0: 수준의 속도를 당부했습니다. 부지로 선정됐던 광주 군공항 기지 일부 기능 또한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1: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3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0: 광주 군공항의 완전 이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차례 실무 점검을 통해 이전 시점으로 2028년이 가장 이르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보다 더 앞당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핵심 전력이 이동하는 광주 군공항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고 미 측도 긍정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공항 부지 250만 평 외에 필요에 따라 인근 부지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2: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3: 강훈식
2: 추가
3: 대통령
2: 후보지 지정도
3: 비서실장입니다.
2: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0: 기업의 조기 준공 계획에 맞춰 전력 용수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회의에 참석한 기업 임원들도 진행 속도에 놀랐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단축,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청와대 전담 조직과 국무총리실 범정부 협의회를 각각 구성해 부처 간 협업을 끌어내는 등 행정 절차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메가 프로젝트 전격전 주문에 임법,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당 차원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가 내일 용인 산업단지를 찾기로 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지 6일 만에 관련 새 법안에 대한 국민 입법 의견이 5천 건이 넘었습니다.
5: 특히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증세를 멈춰달라,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실거주로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6: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엿새 만에 3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양도소득세 개편이 담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모두 2천 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찬성도 있지만 대부분 반대 의견, 보완해달라는 의견입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한 국가직 공무원은 어떻게 발령날 때마다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글을 올렸고, 장애가 있는 아이 학교 때문에 비거주한 학부모도 부당하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또 노모를 모시기 위해 비거주한 며느리도 실거주로 인정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해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약이나 전학, 직장,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경우 거주로 인정하지만 다른 시군에 살았을 경우라는 조건이 있고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해줍니다.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장기 이주한 경우에도 재건축, 재개발처럼 거주 기간을 일부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 신설과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평생 집한 채로 산뒤 팔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고용층을 지역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법을 소급 적용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여론을 수렴해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이거는 불가피하네.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하여튼 그 부분에
3: 구윤철
7: 대해서는
3: 경제부총리입니다.
7: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저희들이 보려고 하고 있고,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시행령 개정 안에서 또 국민들 의견을 더듬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 여당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8: 1주택 비거주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3: 한정혜
8: 또뭐
3: 민주당
8: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3: 정책위의장입니다.
8: 의견 수렴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존 가입자의 선택을 제한한 개인 종합자산 관리계좌, ISA도 반발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느슨하다는 지적에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부동산 시장 불안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인데요.
5: 직전 공급 대책 때 실시한 후보지들이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갈등, 법적 분쟁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만큼 얼마나 많이 짓겠다고 하는지보다 어떻게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고 시장에 신뢰를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3: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입구. 주택공급지 활용 가능성이 거론된 직후 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의 의미로 근조 화환을 세워놨습니다.
9: 용산구 주민으로서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그 용산구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또 겨우겨우 마련한 이런 녹지 공간을 아파트를 만들어서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이거는 너무 생각이 좀 얕은 것 같아요.
3: 서울시는 일부라도 주택공급 용도로 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국공유지 활용,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등 여러 방안이 추가 주택공급 대책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반발이 벌써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10: 서울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역시 이번에도 지자체 협력과 주민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할 지자체가 도시개발과 기반시설을 총괄하는 만큼 협의가 핵심적이기 때문. 119 대책 핵심인 경마장 부지는 과천시가 기반시설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핵심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선행 절차의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향후 교통문제 해결이나 기반시설 조성 같은 계획 전반에 걸친 지자체 협의는 필수적입니다. 태릉시 시는 교통 혼잡을 우려한 주민 반대가 여전하며 강남권 알짜 공급지인 서리풀 지구는 주민들이 지구 지정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 공식적으로는 저희 주민들에게 어떠한 자리를 마련한 적도 없었기 사무국장입니다. 때문에 그런 발표들이 정말 형식적인 걸로만 저희는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3: 추가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신규 공급 목표 수치를 대폭 늘리기보단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4: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현장 취합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많게는 수백 명가량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투표 종료 이후 통계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검경 합수본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중훈 기자입니다.
12: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마감 시각에 임박해 현장에서 집계된 투표자 숫자가 최종 단계에서 수백 명씩 줄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0명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지역만 전국 3,500여 곳 투표소 가운데 29곳에 달합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과 전북 등 지역 구분 없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성 공도읍 일부 투표소는 오후 6시 기준 2,100여 명이던 투표자가 최종적으로 611명이나 감소했고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서도 381명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최종 투표자 수가 증가한 곳도 있었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 1동은 현장에서 파악한 것보다 785명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 2동과 송파구 가락 2동은 각각 147명, 98명이 늘었습니다. 선관위 통계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관계자 입건이나 추가 강제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가 수정되는 과정에서의 고의성, 위법성 등 추가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대 실시간 투표율 임의 조작의 경우 그에 앞서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일종의 조작 지침을 시도선관위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13: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합수본은 선거 종료 이후 선관위가 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을 파악해 허위 입력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4: 국회 국조특위 세 번째 청문회에 불려나온 선관위 간부들이 최근 잇따라 문제가 된 투표자 수 오입력 논란에 단체로 사과했습니다.
5: 다만 고의로 조작한 것도 득표 결과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여야는 재검표 일정을 놓고 공방만 벌이다가 회의를 반쪽짜리로 끝냈습니다. 송지인 기자입니다.

0: 3차 청문회 시작 5시간 만에 겨우 입을 뗀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은 최근 쏟아진 투표율 허위 입력 논란에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1: 국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못하시는 그런
2: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라고
1: 생각을 합니다.
0: 다만 잘못 입력하고 자료를 빠뜨린 건 아날로그 방식으로 집계하다 보니 노출된 한계일 뿐 고의를 갖고 조작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투표율 오입력 문제가 득표 결과 조작, 부정선거로 이어질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표 결과, 이거 갖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2: 이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3: 각 당의 참관인 후보자들 또 그 관계인자들이 모두 입회해서 확실하게 검증이 된 그런 수치다.
0: 개선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기존 전수조사 방식이 아닌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시간대별 투표율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야당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는 18일로 잠정 합의했던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여야가 종일 공방을 벌이며 회의가 멈췄고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국민의힘만 청문회를 이어간 겁니다.
4: 8월 18일 도저히 못 받겠다면 24일이든 25일이든 6일이든 좋습니다. 8월 중으로 올림픽공원 공개 재검증 날짜를 잡읍시다.
5: 8월 18일 날 안까지는 임명을 하게 된다고요. 그 임명된 특검과 같이 날짜를 맞춰서 공개 검증을 하자는 게 왜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0: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한 달 연장한 뒤에도 여야가 회의 시간 대부분을 공방으로 흘려보내면서 사태 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이라는 본래 취지는 흐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6: 강한 열돔이 사라지고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도 해제됐습니다.
7: 하지만 30도를 웃도는 더위와 남부지방의 가뭄은 여전합니다. 앞으로 날씨의 최대 변수는 연이어서 북상하는 태풍 비구름대가 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8: 대기 하층을 짓누르던 거대한 열돔에 마침내 균열이 생겼습니다.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경보는 전국에서 모두 해제됐고 남아있던 폭염주의보도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열대야특보 역시 호남과 제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대구는 21일 만에, 부산은 24일 만에 기나긴 밤 더위가 누그러든 겁니다. 서울도 이틀째 열대야가 사라진 가운데 낮 기온이 35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무더웠지만 지난주보다 상대적으로 살만한 날씨였던 셈입니다.
9: 굉장한 폭염을 가져왔던 어차피 이중폭염은 사라져버렸잖아요.
2: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9: 자체가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태풍 3층까지 있는데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질 못하죠.
8: 하지만 최악의 더위가 가신 자리에는 바짝 말라붙은 땅이 남아있습니다. 유럽 기상 수치 모델을 기반으로 본 표층 토양 수분 지도인데 농작물 뿌리가 위치하는 지하 40cm 깊이의 한반도 토양이 수분을 잃어 황갈색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강도 3에서 5 수준에 달해 최근 50년 평년 기준 최하위 수준의 극심한 토양 가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날씨의 최대 변수는 동해와 서해로 접근하는 연이은 태풍 잔해 비구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방패처럼 자리하고 있어 앞으로 날씨가 무척 유동적입니다.
10: 이번 주 중후반 제15호 태풍 찬홈이 약화된 이후에도 남은 수증기와 주변 기압계 영향으로 강수 위치와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당분간 강수 변동성이 큰 상황이니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기상청은 13호 태풍이 중국으로 상륙한 가운데 약화한 비구름이 다음 주 중반 서해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5호 태풍 찬홈도 일본 도쿄를 관통한 뒤 동해로 진출해 이번 주 후반 우리나라 동해상까지 진출하겠습니다. 열돔은 깨졌지만 이번 주는 바짝 마른 토양 위로 찬 공기를 가진 고기압과 태풍 비구름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7: 폭염 속 강수량이 평년을 밑돌면서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크게 떨어져서 가뭄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행안부는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47.8% 수준으로 평년의 70% 수준에 그치며 56개 지역에서 농작물이 피해를

0: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가뭄과 폭염 대응을 위해 지원한 357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나간 재난특교세는 모두 607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1: 끝으로 날씨입니다. 극심했던 폭염이 누그러지면서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은 24도로 사흘째 열대야가 쉬어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4도, 대전 32도, 대구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 주 후반과 다음 주의 날씨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5: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4: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5: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4: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7: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요즘 날씨는 한여름인데 청년들의 취업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9세 이하 청년의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가 무려 47개월째 감소하고 있는데요. 경기 불황에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AI 로봇 도입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의 첫 직장 들어가는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취업부터 하고 돈 관리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소득이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쓰고 얼마나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또 어떤 위험에 대비할지 미리미리 계획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재무 가치관이 평생 내 돈을 지키는 든든한 밑받침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내 자산 지키는 재무 설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실게요.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좋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할 방송 내용부터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이 상황 짚어보고요. 재무설계에 뭘 고려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에서는 굿라이프 상담소에서 철없이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의

0: 의 드라마틱한 재무상담과 자산관리 결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어리 상담소에서는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받았던 납입 연금저축하고 IRP를 해지를 해서 발생되는 환수와 세금에 대한 상담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2: 왠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군 라이프 상담소 철없이 결혼한 신혼부부의 드라마틱한 재무 상담 과정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라이프 쭉 들으시면서 우리 집도 재무 고민이 깊다, 보험 점검 보장 체크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할게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 급등하며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코스닥 150 선물 가격과 코스닥 150 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효과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매수 사이드카 발동은 이달에만 6거래일 중 3차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제주 휴업보험에 이어 전통시장에는 날씨보험이 인기입니다. 폭염과 폭우, 한파가 반복되면서 날씨가 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험사고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에서 추진하는 모델은 폭염경보로 작업이 중지될 경우 건설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약정 보험금으로 보전하는 지수형 방식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시장에서는 이달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머니 인사이트. 전문가 픽 뉴스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리는 사실 대출받을 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이미경 팀장님, 이번 금리 인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우선 이제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GDP가 예상보다 크게 성장을 했고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쉽게 생각했을 때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지만 반대로 예적금의 안정자산의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 대출을 받는 분들한테는 금리 인상이 이자 부담으로 딱 올 테지만 반대로 목돈을 좀 굴리고 만들어야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진호 팀장님,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우리는 자산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0: 일단은 요즘 주식시장이 이제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는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단기 정기예금, 둘째는 파킹통장, 셋째는 단기 채권 ETF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2, 3년 장기 예금보다는 1년 이하 단기 예금으로 운영하면서 만기마다 더 높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아, 그렇군요. 이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오히려 돈을 짧게 굴리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단기 정기 예금, 파킹 통장, 단기 채권 ETF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당장 몇 달 뒤에 써야 해서 예금에 묶이는 어려운 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그럴 때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좀 붙고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파킹 통장이 아주 딱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내가 재가입을 안 해도 오른 금리가 내 통장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6% 이상의 최고 금리도 좀 있고요. 입출금이 자유롭고 금리 변동도 비교적 빠르게 반영이 됩니다. 다만 최고 금리는 대부분 예치 한도나 우대 조건이 있으니까 가입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그럼 이 파킹 통장은 CMA 통장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0: 네, 맞습니다.
2: 그렇군요.
0: 네.
2: 파킹 통장 금리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0: 6% 이상의 최고 금리도 있다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요. 김준우 팀장님 얘기해 주신 이세 번째 상품, 단기 채권 ETF. 이거는 벌써 이름부터 좀 딱딱하고 어려워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게 느껴지는데
1: 네.
0: 이건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ETF 다 들어보셨잖아요. 주식 대신 채권을 넣어둔 ETF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오르면 수익률도 빠르게 반영되고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매도해서 현금화할 수 있어 이런 이제 대기 투자 대기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0: 그렇죠. 중요한 건 일단 적어둬야 돼요. 메모 중요합니다.
1: 네.
0: 결국에는 금리 인상기에는 단기 예금, 파킹 통장, 단기 채권 ETF를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게 이게 핵심이군요.
2: 네, 맞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3%나 예금 금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면상의 최고 금리만 보고 가입하기보다는 우대 조건, 만약에 급여 이체라든가 카드 실적 등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을 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금리 인상기, 내가 아는 만큼 내 돈도 불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될수 있습니다. 내 투자 성향과 자금 스케줄에 맞는 최적의 예적금 포트폴리오 짜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굿모닝 굿라이프로 전문가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 쏙쏙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좀 특별한 사연이에요. 오프닝 때부터 제가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기대했던 바로 그 사연. 상담 받으신 청취자님이 제 이야기를 꼭 방송에서 소개해달라면서 직접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신혼부부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을지 김진호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5년 전 굿모닝 굿라이프를 통해서 상담했던 청취자님이 최근에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호, 이미경 팀장님과 함께한 지 벌써 5년이 됐네요. 예전에는 우리 같은 월급쟁이가 무슨 재무상담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혼 초 대출과 할부 등 빚을 갖고 돈 모을 생각보다 우리는 다 써버렸던 신혼부부였거든요. 그동안 큰아빠, 큰엄마처럼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굿모닝 굿라이프 상담을 통해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저희 이야기를 방송에서 꼭 소개해 주세요. 저처럼 망설이는 분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진짜 특별하네요. 보통은 네. 문제가 있어서 정말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하시는데 반대로 오늘 청취자님은요. 굿머니를 만난 제 성공담을 공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싶어서 네.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이분들하고는 상당히 오래된 인연이거든요. 이게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2016년도에 천안에 사시던 분이 저희 방송 듣고 상담을 신청을 해주셨고 제가 그분을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 신혼부부의 시아버님이셨어요. 네. 그 인연으로 이제 결혼한 아들 부부까지 만나게 되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두 분은 재무 상담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직접 방송에서 소개해달라고 하실 만큼 아주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아버지의 아들네까지 가족 전체의 재무 상담을 이제 도와주신 거잖아요. 참 팀장님들 보면은.

0: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20년 넘게 현장 계시면서 진짜 많은 가족들의 이 가정경제를 들여다보시는 건데 자, 좋은 인연까지 함께해서 세대를 이어가는 상담 사연 기대가 됩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이제 굿모닝 라이프를 저도 1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20년 넘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만났다가 자녀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는 손주 이야기까지 듣는 고객들도 좀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런 인연이 가장 큰 보람이죠.
0: 아니 손주까지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아니, 생각만 해도 되게 행복하고 흐뭇하네요.
2: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더 안타까운 거는 저희 이제 방송 듣고 상담을 신청하셨는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한 통의 상담으로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이 그런 분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그러게요. 일단은 상담 신청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전문가 조언을 들은 후 그대로 실천하는 또 용기가 필요한데
2: 네, 맞아요.
0: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치고 거쳐서 아버님도 잘 되시고 그 자녀 부부도 다 잘된 이야기니까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이분들 처음 시작부터 5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바뀌어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이제 이 두 분은요 결혼하면서 남편분이 이제 총각 때부터 살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월 소득은 한 달에 450만 원. 하지만 신혼 살림 할부 전세 대출도 있었고 돈은 각자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매달 적자가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산보다 빚하고 소비가 훨씬 더 빨리 늘던 전형적인 신혼부부였습니다.
2: 네. 예, 구체적으로 보면은 남편 명의 전세집이 보증금 1억에 전세 자금 대출이 6천만 원이 있어서 이 대출 이자만 월 한 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었고요. 여기에 고정지출 부분인 관리비, 통신비, 뭐 보장성 보험료 한 90여만 원 정도 나가고 있었고 또 각자의 월급은 각자가 관리하는 거로 살면서 이 순자산이 따져보니까 6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신혼의 달콤함보다는 적자에 허덕여서 매일 싸우는 부부를 보고서 결국에는 시아버님이 재무관리를 신청해 주셨어요.
0: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사실 겪는 문제일 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두 분이 설득을 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2: 네. 무지무지 어려웠죠.
0: 그죠. 쉽지 않아요. 사실은. 네.
2: 그때 자산 현황도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확인을 했었거든요. 부부가 뭐 그리 꽁꽁 숨기는지 참 숨바꼭질을 열심히 했습니다. 대신 이제 상담 시작하면서 이제 확인할 부분들 몇 가지를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서로의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기. 그다음에 먼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상황으로 계속한다면 과연 이런 가정이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 그래서 이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가정을 계속 꾸려나가겠다면 어떠한 재무적 이벤트가 앞으로 펼쳐질지 또 그걸 위해서 함께 노력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쭤봤는데 일단은 두 분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을 좀 이제 요청을 했는데 첫 번째는 월급은 한 사람이 꼭 관리하기. 두 번째는 남편과 부인 모두 본인 용돈은 본인 급여의 10%만 가지고 또 체크카드만 가지고 살아가기. 또 한 사람의 급여는 무조건 저축으로 진행한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월 급여일에 한 달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확인을 하고 돈에 대한 대화를 한다. 이렇게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부부가 이제 같은 곳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0: 아, 이게 사실 아주 적나라하게 내 힘든 경제 상황을 네. 다 오픈하고 공유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걸 주문하신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과연 이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실천해서 옮기셨을까요?
1: 우리 아나운서님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0: 저 솔직히 방금 김준호 팀장님 이거 설명해 주시는데 숨이 좀 막혔어요.
2: 그죠.
0: 일단은 굉장히 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타이트하게 나를 좀 조이는 긴축 재정이 좀 필요한 건데 이분들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저라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사실 처음 3개월은 엄청 힘들었습니다.
0: 그렇죠. 힘들었을
1: 네,
0: 것 같아요.
1: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려고 결혼을 했나? 사실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4개월 차 되면서부터 서서히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돈에 대한 대화가 전혀 없었던 부부가 이제는 서로 자랑을 좀 합니다.

0: 나 이번 달 용돈 남았다. 우리 통장에 돈이 생각보다 많이 모였네. 돈 때문에 싸우던 부부가 돈 얘기를 하면서 함께 웃는 부부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1: 그렇군요. 그냥 펑펑 쓸 때는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써도 될까? 마이너스 가계부를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건 이제 반대예요. 못 써서 불편하긴 하지만 돈이 모이는 걸 보고 이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2: 용기를 가지는 거죠.
1: 그렇죠.
2: 네.
1: 뭔가 이제 좀잘 선순환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라면 이걸 실천할 수 있었을까라는 반성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나 참 신기하네요.
2: 네. 그래, 두 분은 서로 사랑했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그죠?
1: 그랬겠죠?
2: 그랬겠죠?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까. 아무튼 이제 5개월 차에 다시 이제 2차 재무상담을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앞서 둘이 이야기했던 재무 목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저랑도 함께 했는데, 그런 재무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4개월 동안 돈을 책임지고 관리할 사람은 누구가 했으면 좋겠냐. 결국은 이제 부인이 하기로 하고 남편은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일단은 정리를 했어요.
1: 아, 그렇군요. 돈을 좀 아껴 쓸수 있는 것들의 습관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재무 목표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경제 키는 아내분이 쥐기로 했고요. 저축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다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2: 네. 너무 복잡하게 하시면 이분들 또 중간에 포기할까 봐. 네. 첫 번째는 그동안 3개월 동안 모아졌던 자금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할부가 남아있던 거 모두 일시상환하고요. 전세 자금은 다행히도 1%대 이자율이라서 당분간 유지를 하기로 했고, 대신 이제 아기가 생기기 전에 가능한 더 넓은 전세집을 구하기로 하고, 3개월 동안 쌓여있던 급여는 비상금과 비정기 예산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축 플랜은 일단 청약저축에 매월 10만 원씩, 그다음에 이분들이 목돈이 없다 보니까 정기적금에 매월 82만 원씩 1년짜리 2개, 그래서 164만 원씩 1년에 2천만 원 모으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리식 펀드에 매월 50만 원씩 대신 3년 이상 목표로 하고 국내 인덱스와 배당주 지수로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인의 급여인 매월 230만 원은 모두 저축으로 돌리고 남편 급여로 둘의 용돈, 이자, 생활비로 살게 되었죠.
1: 사실 이렇게 들었을 땐 되게 간단한 솔루션 같지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계획해서 실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거의 뭐 김진우 팀장님이 최단 경로로 갈 수 있는 최적의 내비게이션처럼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신 네.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희가 해드리는 역할이 정말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좀 해주는 게 맞겠죠? 네. 나는 부산을 가려고 차를 탔는데 가는 길이 확인해 보니까 삼천포로 가는 길이다. 이러면 어떡해요?
1: 너무 황당하죠.
0: 당연히 다시 확인하고 그렇죠. 부산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목표점을 두고 같이 함께 가는데 길인데 서로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우기면 결국 갈 수 있는 길은 뻔하지 않겠어요?
2: 네. 이 분들의 선택이 또 그렇게 어려워했던 상담이 딱 5년이 지난 뒤에는 엄청난 효과를 나타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분들 중간 과정에 6개월마다 제가 유인경 팀장님이랑 같이 중간 점검을 해드렸고 1년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쌓여있는 자산 얼마나 되는지 리뷰를 하면서 또 이제 어려운 건 없었는지 또 새로운 목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왔고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두 분의 급여가 좀 많이 올라서 실수령액 기준으로서 남편이 350만 원, 부인이 300만 원. 처음 시작할 때보다 200만 원이 더 급여가 늘었죠.
1: 아니 그러면은 5년 만에 두 분 합산 급여가 200만 원이 는 거예요?
2: 그렇죠.
1: 그럼 뭔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 직장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승진도 하고
2: 맞아요.
1: 뭔가 이렇게 네. 성과급도 더 있고 뭐 그런 게 아닐까
2: 네,
1: 싶습니다.
2: 맞습니다.
1: 진짜
2: 네.
1: 최선을 다해 열심히 부부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게 이 급여에서도 느껴지네요.
2: 맞아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급여가 높아졌다고 해서 씀씀이가 커진 것도 아니고 처음처럼 한 사람의 급여는 모두 저축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또한 그동안 또 시장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펀드에서도 수익이 많아져서 투자 원금이 3천만 원인데 수입이 130% 났어요. 그래서 7천만 원이라는 돈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매년 2천만 원씩 정기적금 만들었잖아요. 그게 벌써 1억이 넘었고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6천만 원 있었는데 그거 모두 다 상환을 했습니다.
1: 와 이제 대출도 없어요.
2: 네 맞아요.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분들의 순자산은 전세자금 1억 원, 그다음에 금융자산 2억 원, 총 3억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1: 이게 5년

0: 만에 일어난 일을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우와.
1: 여기에 이제 시아버님께서 이렇게 변해된 아들 부모가 너무 예쁘죠.
0: 예쁘죠.
1: 네, 그래서 이번에 5천만 원을 증여를 해주셨습니다.
0: 어머나.
1: 아마도 정신 차리면 주시려고 따로 모아두신 것 같아요.
0: 정신만 차리면 받을 수 있는가요? 저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1: 이분들은 이제 곧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집을 넓혀야 할 자산도 준비되어 있고 씀씀이도 이제는 습관이 돼서 외벌이로 당분간 살아가도 뭐 크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0: 맞아요. 정말 대단하고 우리가 아까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했지만 내 목적지 잘못 입력해서 여기저기 헤매다 보면은 시간 낭비하죠. 그리고 기름값 낭비하죠. 여러
2: 맞아요.
0: 가지 기회비용이 막 낭비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전문가가 도와준 대로 꾸준히 실천해 나가다 보니까 이들 신혼부부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오늘 소개한 부부가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데 시작을 하고 결심을 하고 지켜나갔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듣고 계신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 여러분들도 5년 후내 미래의 모습을 이분들처럼 바꿔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고요.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재무 고민과 우리 집의 가정경제 문제 해결 원하신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소개해드리고요.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노후와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도너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 문자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이제 그 고민 사연 해결해 주실 텐데요. 4902번님 문자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연말 정산 때 세금 좀 돌려받으려고 연금저축이랑 IRP 한도를 900만 원 꽉 채워서 3년 동안 열심히 납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급하게 결혼 자금이랑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게 됐어요. 주변에서 돈 부족하면 연금 계좌 그냥 깨서 쓰라고 하던데 그동안 연말 정산으로 혜택을 잘 받았으니 지금 해지해도 손해는 아니겠죠? 라고 물어보시네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싶은데 전문가가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청취자님이 정말 큰일 날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0: 그러니까 그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1: 이거 절대 그냥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대로 깨시면 벌고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무서운 연금 해지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0: 말도 무서워요. 연금 해지의 함정.
2: 맞습니다. 푹 빠집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세제 혜택을 받은 다음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것. 쓸 조건으로 준 혜택입니다.
0: 맞아요.
2: 이걸 중간에 깨버리면 세액공제 받았던 환급금과 그동안 납입했던 원금 물론 그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5%가 한꺼번에 부과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청취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중요한 돈이 되는 퀴즈 하나 내고 갈게요. 연말정산 때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던 직장인이 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이 돌려받았던 세금 13.2%만큼만 다시 뱉어내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건 좀 헷갈리는데 그래도 내가 13.2%를 돌려받았으니까 뱉어낼 때도 받은 만큼 뱉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2% 내서 본전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오 같은데요. 오. 아니에요.
1: 아닙니다.
0: 더 뱉어내야 되나요?
1: 입스입니다. 많은 분이 양수진 아나운서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해지하는데요. 돌려받을 때는 13.2%를 받았어도 중도 해지할 때는 뱉어야 하는 세금은 환급받았던 부분 적립금을 기준으로 무려 16.5%입니다.
0: 더 뱉어내야 되나요?
1: 그렇죠. 무려 3.3포인트나 더 얹어서 토내야 하는.

0: 구조고요. 더 많은 돈을 추징당하게 되죠.
1: 뭔가 벌금 같은 개념인가요?
2: 맞아요. 페널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총급여 6천만 원인 직장인이 매년 900만 원씩 3년을 넣어서 총 2,700만 원을 갖다 넣었다고 해볼게요. 연말 정산으로 총 356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여기에 수익이 100만 원이 붙어서 총 2,800만 원의 적립금이 된 상태에서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2,800만 원 전체에 대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붙어서 세금만 403만 원을 갖다가 내야 합니다. 실수령액은 2,397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받은 돈보다 무려 105만 원이나 더 많은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셈이죠. 결과적으로 303만 원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수익이 1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1: 그래서 정말 연금은 내가 꾸준히 오랫동안 납입할 수 있는 적정 수준만큼만 해야 된다라는 게 이래서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해지할 경우가 아니라 돈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혼 자금 때문에 목돈이 당장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0: 계좌를 이제 통째로 그냥 해지하는 것보다는 이제 두 가지 탈출구를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사연자님은 전세 보증금 마련이나 주택 구입 목적이 좀 있잖아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 보증금 마련 혹은 3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 회상 등의 이제 사유가 있다면 16.5%가 아니라 3.3에서 5.5%의 아주 낮은 연금 소득세율만 적용받고 돈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둘째는 이 계좌를 유지하면서 돈을 융통하는 연금계좌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도 높은 편이라서 계좌를 깨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담보대출을 받아서 위기를 넘기고 연금은 계속 굴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아예 일부 인출 자체가 안 돼서 무조건 통째로 깨야 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사유가 없어도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5세 이전에 돈을 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인출이 유연한 연금저축부터 한도를 채워나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1: 그 연금 저축하고 IRP, 개인 퇴직금 관련된 계좌인 거잖아요. 둘 중에 IRP가 훨씬 더 강도 높게 목돈을 만들게끔 구조적으로 짜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2: 네,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
1: 그렇군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가 아니라 돈을 인출하거나 이 연금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뜯게끔 탈출구를 좀 마련해 볼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계좌 굴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절세 디테일 뭐 이런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최근에 이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 그래서 ISA 계좌가 굉장히 좀 인기가 많거든요. 만기 되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이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한도를 추가로 더 받습니다. 기존 연 이제 900만 원 한도를 다 채운 분도 300만 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2: 네. 요약하자면, 연금은 무리하게 한도를 채우기보다는 본인의 재무 목표를 확인을 하고, 그 목표별 자금을 분산해 놓고, 여유 자금만으로 납입을 하셔야 장기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땐 해지 대신 부득이한 사유 또는 담보대출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뭔가 목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무턱대고 다 깨기보단 이렇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는지 더 좋은 대안들을 찾아 나가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 겁니다.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조언을 얻고 싶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계속 열려 있습니다. 내 노후 자금, 그리고 보험 점검, 재테크 상담 등 다양한 고민 있으시면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은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진호 팀장님, 이미경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우리 집 가계부 계좌 상태 점검 받고 가장 유리한 재무 설계 코칭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머리 굿나이프 끝곡은 DJ DOC의 나의 성공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0: 끝났습니다. 올해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40도에 육박하던 숨막히던 더위는 한풀 꺾이고 주말부터 차고 건조한 북동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도 열대야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다만 내일도 낮에는 서울이 34도, 대구가 31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고요. 한 주 내내 서울은 33도 안팎으로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는 만큼 건강관리 그리고 자외선 차단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으면서 이제 차들이 줄어들었는데요. 야간 작업이 좀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일찍 가는 길 성산대교 남단 나와서 8.5km 가는 곳 1차로에 시설물 보수하는 공사 있고요.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1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 공사에서 주변으로 서행합니다. 올림픽대로 위로는 교통량 자체가 적은 편이고요. 한남대교와 동작대교 사이로만 차간격 좁히고 가는 차량들 드문드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상황은 좋고요. 야간 작업하는 구간이 늘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독립기념관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월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6: 강한 열 도움이 사라지고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와 또 열대야 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7: 하지만 30도를 웃도는 더위와 남부지방의 가뭄은 여전한데요. 앞으로 날씨의 최대 변수는 연이어 북상하는 태풍 비구름대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대기 하층을 짓누르던 거대한 열돔에 마침내 균열이 생겼습니다.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경보는 전국에서 모두 해제됐고 남아있던 폭염주의보도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열대야 특보 역시 호남과 제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대구는 21일 만에, 부산은 24일 만에 기나긴 밤 더위가 누그러든 겁니다. 서울도 이틀째 열대야가 사라진 가운데 낮 기온이 35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무더웠지만 지난주보다 상대적으로 살만한 날씨였던 셈입니다.
9: 굉장한 폭염을 가져왔던 어차피 이중 폭염은 사라져버렸잖아요.
7: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9: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태풍은 3층까지 있는데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질 못하죠.
8: 하지만 최악의 더위가 가신 자리에는 바짝 말라붙은 땅이 남아있습니다. 유럽 기상 수치 모델을 기반으로 본 표층 토양 수분 지도인데 농작물 뿌리가 위치하는 지하 40cm 깊이의 한반도 토양이 수분을 잃어 황갈색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강도 3에서 5 수준에 달해 최근 50년 평년 기준 최하위 수준입니다.

0: 수준의 극심한 토양 가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날씨의 최대 변수는 동해와 서해로 접근하는 연이은 태풍 잔해 비구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방패처럼 자리하고 있어 앞으로 날씨가 무척 유동적입니다.
1: 이번 주 중후반 제15 태풍 찬홈이 약화된 이후에도 통보관입니다. 남은 수증기와 주변 기압계 영향으로 강수 위치와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당분간 강수 변동성이 큰 상황이니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상청은 13호 태풍이 중국으로 상륙한 가운데 약화한 비구름이 다음 주 중반 서해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5호 태풍 찬홈도 일본 도쿄를 관통한 뒤 동해로 진출해 이번 주 후반 우리나라 동해상까지 진출하겠습니다. 열돔은 깨졌지만 이번 주는 바짝 마른 토양 위로 찬 공기를 가진 고기압과 태풍 비구름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 일요일인 어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28명 발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3: 네, 무려 82%나 급감한 건데요. 입추를 지나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며 온열 질환 피해도 다소 진정되는 걸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4: 8월 들어 처음으로 온열 질환 환자가 두 자릿대로 내려갔습니다. 전국에서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28명으로 경기도가 6명, 서울 5명, 충북 4명 등이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루 전인 지난 8일 154명에서 무려 82%가 줄어든 겁니다. 이달 들어 여드레 동안 매일 1,200명이 쏟아진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변화입니다. 지난 7일 입추를 지나 폭염 기세가 꺾이면서 온열 질환 피해도 진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 질환자는 3,320명이 됐고 사망자는 3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전체 환자 수는 적지만 사망자는 8명이나 많아 안심하긴 이릅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피해가 심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여전히 더운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2: 네, 이 극한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서울의 밤더위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3: 이틀째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오늘 밤도 무더위가 잠시 쉬어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영 캐스터.
5: 네, 반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2: 예, 오늘 밤도 더위가 한결 덜하다고요?
5: 네, 맞습니다. 밤 10시를 향해 가는 지금 서울 기온은 29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이어졌던 지난주와 비교하기 위해 제가 이 열화상 카메라로 한강공원을 비춰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간대에는 지면 온도가 40도 안팎을 보였는데 현재는 35도로 5도가량 낮습니다. 또 이렇게 물가를 비췄을 때는 푸르게 보이는 모습인데요. 서울은 이틀째 열대야가 주춤했고 다른 지역도 밤더위가 누그러지면서 대부분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로 사흘째 열대야가 쉬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밖의 지역도 강릉 21도, 대전 23도로 열대야 가능성은 낮습니다. 폭염특보도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과 남부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당분간 33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전남 광주 34도, 부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에서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 동해안 지역에서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 주 후반과 다음 주의 날씨가 무척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는데요. 순식간에 갯바위나 방파제를 덮칠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반포 한강공원에서 YTN 원채영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4,7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호남 반도체 공장에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해선 2028년까지 일부 기능을 임시 이전해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민기

0: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지난달 첫 회의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산업부와 재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삼성전자, SK임원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2: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준공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던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수준의 속도를 당부했습니다. 부지로 선정됐던 광주 군공항 기지 일부 기능 또한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2: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3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1: 광주 군공항의 완전 이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차례 실무 점검을 통해 이전 시점으로 2028년이 가장 이르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보다 더 앞당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핵심 전력이 이동하는 광주 군공항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고 미 측도 긍정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공항 부지 250만 평 외에 필요에 따라 인근 부지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3: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1: 기업의 조기 준공 계획에 맞춰 전력 용수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회의에 참석한 기업 임원들도 진행 속도에 놀랐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평가 단축,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청와대 전담조직과 국무총리실 범정부협의회를 각각 구성해 부처 간 협업을 끌어내는 등 행정 절차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메가 프로젝트 2차 합동회의에서는 소부장 등 중소기업 상생 방안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또 353조 원 규모의 충청권과 영남권 투자 프로젝트는 올해 착공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 합동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거둔 성과가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집중돼선 안 된다며 사업 초반부터 관련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장을 지어버린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4: 이에 따라 회의에선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금융 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성과가 참여 기업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3: 또한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5: 청와대
3: 펩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4: 영남 충청권의 메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8개 기업 392조 원의 투자를 계획한 충청권에선 6개 기업 246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12개 기업 총 31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영남권에선 8개 기업 107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이나 설비 증설을 시작합니다. 전국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맞물려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연구인력 주 52시간 제도 특례조항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계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한 문제인 만큼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지 엿새 만에 이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 입법 의견이 5천 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증세를 멈춰달라, 또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실거주로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엿새 만에 3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양도소득세 개편이 담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에도 모두 2천 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찬성도 있지만 대부분 반대 의견, 보완해달라는 의견입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한 국가직 공무원은 어떻게 발령날 때마다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글을 올렸고 장애가 있는 아이 학교 때문에 비거주한 학부모도 부당하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또 노모를 모시기 위해 비거주한 며느리도 실거주로 인정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해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약이나 전학, 직장,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경우 거주로 인정하지만 다른 시군에 살았을 경우라는 조건이 있고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해줍니다.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장기 이주한 경우에도 재건축, 재개발처럼 거주기간을 일부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 신설과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평생 집 한 채로 산 뒤 팔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고용층을 지역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법을 소급 적용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여론을 수렴해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이거는 불가피하네.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저희들이 보려고 하고 있고 법이 네. 통과되고 나면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또 국민들 의견을 듣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 여당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7: 1주택 비거주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뭐 다양한
8: 민주당 정책위의장
7: 의견 수렴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존 가입자의 선택을 제한한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도 반발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느슨하다는 지적에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인데요. 직전 공급 대책 때 제시한 후보지들도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짓겠다고 하는지보다 어떻게 실제로 착공으로 이어질지 시장에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9: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입구. 주택공급지 활용 가능성이 거론된 직후 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의 의미로 근조 화환을 세워놨습니다.
10: 용산구 주민으로서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그 용산구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또 겨우겨우 마련한 이런 녹지 공간을 아파트를 만들어서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이거는 너무 생각이 좀 얕은 것 같아요.
9: 서울시는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국공유지 활용,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등 여러 방안이 추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반발이 벌써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11: 서울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역시 이번에도 지자체 협력과 주민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9: 관할 지자체가 도시개발과 기반시설을 총괄하는 만큼 협의가 핵심적이기 때문. 119 대책 핵심인 경마장 부지는 과천시가 기반시설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핵심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선행 절차의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향후 교통문제 해결이나 기반시설 조성 같은 계획 전반에 걸친 지자체 협의는 필수적입니다. 태릉시 시는 교통혼잡을 우려한 주민반대가 여전하며 강남권 알짜 공급지인 서리풀 지구는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 공식적으로는 저희 주민들에게 서리풀 지구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그런 발표들이 정말 형식적인 걸로만 저희는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9: 추가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신규 공급 목표 수치를 대폭 늘리기보단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3: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현장 취합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많게는 수백 명가량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표 종료 이후 통계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검경 합수본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서도 381명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최종 투표자 수가 증가한 곳도 있었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 1동은 현장에서 파악한 것보다 785명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 2동과 송파구 가락 2동은 각각 147명, 98명이 늘었습니다. 선관위 통계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관계자 입건이나 추가 강제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통계가 수정되는 과정에서의 고의성, 위법성 등 추가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대 실시간 투표율 임의 조작의 경우 그에 앞서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일종의 조작 지침을 시도선관위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1: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합수부는 선거 종료 이후 선관위가 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을 파악해 허위 입력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 국회 국조특위 세 번째 청문회에 풀려나온 선관위 간부들이 최근 잇따라 문제가 된 투표자 수 오입력 논란에 단체로 사과했습니다. 다만 고의로 조작한 것도 득표 결과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여야는 재검표 일정을 놓고 공방만 벌이다 회의를 반쪽짜리로 끝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3: 3차 청문회 시작 5시간 만에 겨우 입을 뗀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은 최근 쏟아진 투표율 허위 입력 논란에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4: 국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다만 잘못 입력하고 자료를 빠뜨린 건 아날로그 방식으로 집계하다 보니 노출된 한계일 뿐 고의를 갖고 조작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투표율 오입력 문제가 득표 결과 조작, 부정선거로 이어질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5: 표 결과 이거 갖고는
6: 위철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5: 각 당의 참관인 후보자들 또 그 관계인자들이 모두 입회해서 확실하게 검증이 된 그런 수치다.
3: 개선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기존 전수조사 방식이 아닌 표본 조사를 진행하고 시간대별 투표율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야당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는 18일로 잠정 합의했던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여야가 종일 공방을 벌이며 회의가 멈췄고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국민의힘만 청문회를 이어간 겁니다.
7: 8월 18일 도저히 못 받겠다면
6: 윤건영 민주당 국조특위 감사합니다.
7: 좋습니다. 8월 중으로 올림픽공원 공개 재검증 날짜를 잡읍시다.
8: 8월 18일 날 안까지는 임명을 하게 된다고요. 그 임명된
6: 서범수 국민의힘 국조특위 감사합니다.
8: 맞춰서 공개 검증을 하자는 게 왜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3: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한 달 연장한 뒤에도 여야가 회의 시간 대부분을 공방으로 흘려보내면서 사태 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이라는 본래 취지는 흐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콜롬비아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가 조금 전 콜롬비아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도 진동이 감지됐고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은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약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0.7% 소폭 반등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7%에 가까운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9: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상승 시작해 장 초반 2%가량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외국인의 매도세에 지수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0.65% 오른 6,299선에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마감한 종목은 700개에 이르는 등 하락한 종목보다 3.8배 많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0.43% 내린 23만 원의 거래를 마치고 SK하이닉스도 0.14% 내린 142만 원에 종료하는 등 반도체 대형주들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0: 7월 말에 폭등했던 거에 대한 아직 뭐
1: 키움
0: 살실한
1: 증권
0: 욕구도 있는 것
1: 연구원입니다.
0: 같고, 비주도주들, 비반도체 쪽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들 순환매 로테이션 수요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2: 반면 1%대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며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코스피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장중 오름폭을 확대하며 6.97% 폭등한 854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상승에 대해선 코스피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동안 증시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 가격 부담이 덜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과정 속에서
1: 우리은행
3: 코스닥 시장을
1: 애널리스트입니다.
3: 대표하는 바이오 업종 쪽으로 투자자 관심이 옮겨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2: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08원 선까지 내렸다가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2.3원 오른 1,418.4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 신중하고 조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수용해야만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 로우키,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부분적으로 협상하면서 돈이 없는 이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 기회라며 신속한 합의를 고강도로 압박한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5: 이란을 제거하기 전에 모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란이 좋은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걸 두고 체스 게임 같다면서도 잘될 거라고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군사 공격을 지시하기보다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 전까지 호르무즈를 열지 않을 것이며 직접 협상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전쟁 배상과 해상 봉쇄 해제, 중동 지역 미군 차수 등 6개 조건을 요구한 데 이어 압박을 이어간 겁니다.
5: 미국이 양해각서 위반에 대해 배상하지 않는 한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4: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미국 내 유권자 불만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NN 방송은 최근 잇따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미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온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민주당의 우위를 잃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개시와 관세 부과가 초래할 파장을 크게 잘못 예측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고 짚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이란 매체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게시한 동영상이 이미 3월에 공개됐던 영상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고 지도자 위독설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새 안보수장에는 초강경파로 불리는 모즈타바의 측근이 임명됐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란 반관영 매체가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새로운 모습이라며 지난 8일 게시한 10초짜리 영상입니다. 언제 어디서 촬영됐는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란 매체들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더니 3월에 여러 매체가 게시한 1분 18초짜리 영상의 일부였습니다. 각도만 조금 다를 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물론 앞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과 옷차림도 같았습니다.
5: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제자들과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는데 잘못된 점도 자유롭게 말하며 수업을 진행합니다. 강연 영상 일부입니다.
6: 해당 매체는 이미 공개된 최고 지도자의 영상을 이 시점에 다시 게시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당국은 앞으로 모즈타바가 대중 앞에 나서거나 군 지휘관들을 만나는 모습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모즈타바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만나 군사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고도 보도하는 등 최고 지도자의 동정 관련 기사가 부쩍 늘었습니다.
5: 지금은 최고 지도자와 소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큰 버팀목입니다. 이란 대통령입니다.
6: 이란 정부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출신으로 모주타바의 군사 고문을 맡아왔던 모센 레자이를 새 안보수장에 임명했습니다.
5: 가만히 앉아서 미국의 해상 공세를 지켜만 볼 건가요? 미국은 이란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계속 있을 건가요? 절대 안 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고문입니다.
6: 모주타바 영상 재공개부터 초강경파로 불리는 새 안보수장 임명까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모주타바 위독설을 진화하고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란의 강경한 입장과 요구가 단기간 내 완화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면서 가뜩이나 꼬인 휴전 협상도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했던 버스하우스 이슈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2: 이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청년 주택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태버스에서 살라는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태버스로 옮기기 바랍니다. 이래서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포기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에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모렴치한 주장입니다.
0: 예, 황해 의원이 금요일 날 제안했었죠. 펫버스 청년주택 활용 방안. 이게 이제 주말 동안에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사부터 펫버스로 옮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 저런 조롱을 들어도 사실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뭐 황희 의원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실 의도는 알겠습니다. 아마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있었던 모듈형 청원의 주택 이런 걸 이야기를 하시려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했다고 하지만 펫버스는 폐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무슨 청년주택을 활용한다라는 그 아이디어는 폐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펫버스가 폐기할 것도 맞지만 그 아이디어 자체도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 들고요. 당 차원에서 저희가 진정하게 논의가 된 내용은 아니라는 점, 그냥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의 발언이었다는 점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나 이런 주택 관련된 부분은 청년들이 상실감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접근 방법을 더 조심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또 토론회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세제 개편안도 나왔고 하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부분에서의 힘은 실지 못할 지언정 이런 발언 하나 갖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그런 노력이 폄훼되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펫버스 다 폐기할 거니까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예. 황희 의원 본인께서 또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발언의 부적절함을 사과를 드렸고 당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절대로 적용하지 않을 것이고 더 다양한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저희가 우리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조롱을 하면서 당사 옮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1절까지만 하십시오. 더 얘기를 하면 그것도 본인들의 능력의 부재함을 저는 이야기하는 예. 거다라고 봅니다.
0: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희 의원이 지난 금요일날 올렸다가 바로 그때 내렸어요. 내리고 오늘 또 이제 사과를 하고 했는데 SNS에서는 좀 전에 화면 보셨다시피 네. 각종 밈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5: 전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86세대들이 2030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들의 아픔과 좌절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지 않고는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청년이 난민입니까? 저희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보면 버스에 사는 그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이

0: 정말 난민처럼 활동하는 것들을 보곤 했었는데 이런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명백한 망언이고요. 황희 의원이 삼선 의원입니다. 문화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자제분이 아마 연간 4,200만 원인가 해당하는 학비를 내고 외국인 학교 다닌다. 이런 것까지 공개됐었는데 지금 이 논란으로 파묘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본인이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사과 메시지와 함께 이제 삼선 의원쯤 했으면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냈더라면 진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뭐 SNS에 사과한다. 이거 정말 아이디어 차원이 있다. 이 정도 얘기만 해서는 본인은 물론이고 민주당에 엄청난 짐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2030 지지율이 민주당에서 뭐 이탈하고 있다. 2030 세대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정치하면 잡히겠습니까?
1: 요즘 워낙 그 AI 능력이 좋아가지고 정말 진짜 같은 지금 생성 이미지들이 인터넷에서 보면은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거 해프닝으로 좀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남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좀 진정성 있게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가가고 있고, 실제로 많은 토론 자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특히 청년들의 이런 그 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서 발생한 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되는 발언이다라고 봅니다. 이 발언이라는 것은 정치인의 발언은 TPO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번에 황희 의원의 발언은 TPO가 하나도 맞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비난을 받는 것이고요.
1: 시간, 장소, 상황.
2: 상황, 그렇죠. 그 아무것도 이제 맞는 게 없었죠.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건데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정책은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고 검토된 바도 없고 앞으로 발생할 일도 없고 이런 아이디어는 다 저희가 폐기 처리를 할 거니까요. 앞으로 나와 있는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청년들의 이런 성남 민심을 잠재울 수 있는 좀 진정성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또 정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1: 이르면 13일쯤에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여긴 어떤 것들이 또 담겨 있을까요?
2: 아마도 이제 물량을 아무래도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문제니까요. 아마 부지 선정 문제라든가 뭐 다양한 수도권에 뭐빈 유휴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직은 공급 대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웃라인을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말하기는 섣부르지만 지금 당의 기조나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는 이제 공급 우선 정책, 그다음에 전월세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이 함께 담기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0: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갖고 있는 접근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는 시장에 어떤 신뢰도 줄수 없을 겁니다. 가령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택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거 별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서울시 특히 뭐 경기도를 제외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 주택가 문제니까요. 여기서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민간 주도의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신규 주택의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지 않고 그냥 공공 부문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라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는 시장 신뢰 얻을 수 없고요. 또 하나는 대출 규제에 대해서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의 공사 수주를 통해서 민간 아파트를 공급하고 싶어도 대출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사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규제 풀지 않고는 민간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 신도시 3기를 빨리 앞당기겠다. 이렇게 해갖고요. 그러면 서울 집값 잡을 수 없습니다.
1: 공급 부지가 어디냐? 그리고 금융대출은 어느 선까지 또 이제 누구한테 혜택이 돌아가느냐. 요 부분 상당히 이제 주의 깊게 봐야 할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으로 하락을 또 했습니다. 또 이제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번 8월 첫째 주가 부정적인 답변이 53%였고요. 긍정 답변이 43.3%였습니다. 거의 10%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단 말이죠. 예.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2: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 굉장히 뼈 아픈 지점입니다. 대통령

0: 임기 초반에 49.4%로 당선이 된 이후에 이제
1: 네.
0: 1년간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효능감을 국민께서 알아주신 덕분에 지방선거 전까지는 약70% 가까운 여론조사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완벽하게 승리를 하지 못한 그런 실망의 지점과 더불어서 뭐 ETF 논란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흔들리는 그 변동성 높은 주식시장 그다음에 이번 부동산 논란까지 겹치는 바람에
1: 예.
0: 그런 게좀 증폭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보시면 모든 거의 뉴스나 이런 토론 정치 토론 시사 프로에 저희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대한 뉴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앞단위에서. 그런데 그 안에는 당의 전당대회가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치열한 경쟁이 있다 보니까
1: 예.
0: 여러 가지 뭐 경쟁적인 발언이라든가 말이 차지하다 보면 그게 부정 여론으로 또 증폭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일반 중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꾸 싸우는 것 같이 보이는 모습이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깊숙이 엄중하고 굉장히 무겁게 이 여론을 받아들이고 또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치고 나면 새로
1: 예.
0: 당이 정비가 되고 나면 국정 운영과 함께 발맞춰서 다시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그런 방향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주당 전당대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당 지지율은 거의 많이 변동이 없단
2: 네.
1: 말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2: 지금 같은 조사의 여론조사 보면요.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44.6%를 기록해서 전주와 말씀하신 것처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만 큰 폭으로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높은 경우가 취임 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 관련해서는 그만큼 실망한 사람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최근에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그동안에는 이제 정부 쪽에 훨씬 더이 정책의 그립이 강해졌었는데 민주당 쪽으로 권력의 추가 급격히 옮겨간 것 아니냐라고까지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사실 개헌부터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당시 국정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 관련해서 지지한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비교 대상이 1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쉽게 끌어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지난 1년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지탱했던 가장 큰 원인은 코스피의 급등이었어요. 근데 코스피가 지난 한 2개월간 이제 조정 국면을 보이면서 6,000선까지 떨어지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책적 뭐 효능감 이런 것들도 좀 하락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한번 그럼 전당대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일요일 민주당 2주차 순회 경선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김민석 후보가 토요일, 일요일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 정청래 후보와는 표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1.48%포인트 이 정도 지금 차이가 벌어졌죠?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그 정청래 후보에게 가장 유리했던 지역이 충청과 부울경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씩 주고받았죠. 충청은 김민석 후보의 승리로 나왔고, 부울경 같은 경우는 정청래 후보가 이제 승리가 되면서 초접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제주와 인천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호남 민심의 약간 바로미터다. 호남 민심의 미니어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거의 그 민심이 거의 비슷하게 충족되는 곳이 이제 제주고요.
1: 예.
0: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바로미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당에서 평가가 그렇게 되기
1: 예.
0: 때문에 이 부분에 승기를 잡게 되면 가장 중요한 비중이 많이 남아있는 이제 호남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수도권도 비슷한 경로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주한 주가 슈퍼위크라고 불려집니다.
1: 예.
0: 사실상 거의 뭐 호남에서의 지지율과도 수도권 더 많은 그 당원들이 계신 분들에서 이번에 30%만 그 결과가 나왔던 것을 뒤집을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고 확고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이번 주다 보니까 지난주에 같은 경우 경우에도 어떤 후보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연설에서 호남 주민, 호남 당원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에 아마 대부분의 윤곽이

0: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2주차가 지났고 이제 마지막 3주차가 남았는데 예. 오히려 당원은 훨씬 더 지금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2: 그렇죠. 예. 여러 지역에 경선을 한 것 같지만 예. 지금 민주당 전체 당원 152만 명인가 그런데 이 가운데 30%도 아직 투표를 안 한 거예요. 70% 이상이 호남과 서울 경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박빙처럼 보이지만 내용만 놓고 보면 김민석 후보가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직 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호남과 서울 경기에서는 정청래 후보보다는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호남이 30% 넘는 권리당원을 갖고 있는데 이 지역 민심만 놓고 보면 최근에 이제 전남 광주 일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게 최근에 이 반도체 피크론과 겹치면서 이거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되면 당정 간의 엇박자가 생겨서 이런 투자 계획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빨리 그 당권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빨리빨리 투자를 촉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호남 지역에서 경선 결과가 나오면 일정 정도 뭐 김민석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한 결과로 나올 것 같고 그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제주 지역에서 전체 가운데 제주에서만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기록하는 득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게 좀 유의미한 신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두 분 말씀에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말을 슈퍼위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 후보들도 호남하고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당권 주자들 모두 이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3: 전국적인 추세는
4: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3: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께서 어떤 형식으로든 본인이 약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이 조금 지나치신 것이다. 특보를 민주당 대표 사상 최대로 수천 명까지 임명하셨던 분이시고
5: 이재명 당대표 바로 옆자리 짝꿍이었죠?
4: 정청래 민주당
5: 이재명 대통령
4: 후보입니다.
5: 만드는데 앞장선 정청래가 반명일 리가 있어요? 제가요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미치고 환장하고 답답해 죽겠어요. 알아서들 하세요. 전북에서도 1등을 만들어 줄 건지 안 줄 건지 알아서 좀 해주세요.
6: 지금은 정청래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아니다.
4: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6: 아, 대통령 관계가 안 좋잖아요. 실제로 당청 관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은 못 이룰 정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럼 좀 쉬면 되잖아요. 왜? 자기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스토커가 된다 이거죠.
1: 예, 모두 이제 호남 민심에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수도권에도 호남 인구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만 김민석 후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에서 우위를 자신한다. 그러면서 특히 정청래 대표가 너무 약자 프레임이다. 엄살을 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0: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를 살펴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정청래 예. 후보는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본인이 도전자가 아니에요.
1: 그렇죠.
0: 이미 이제
1: 당대표를
0: 얼마 전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제 지켜야 되는 분인데 마치 도전자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를 뽑는 선거는 어떻게 보면 또 지난 1년간의 지도부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동안 무슨 일을 했고 또 앞으로 내가 연임을 왜 해야 되는지는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보면 아시겠지만 뭐 계속 과거가 이야기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계속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는 이제 당원분들의 판단이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자 프레임이라고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 이제 감정에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거다라고 보고요. 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언론과 방송 채널이 9대1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1: 예.
0: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숙명입니다. 본인이 당 대표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당원들께서 지난 연설과 토론회를 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최민희 의원도 그랬고 정청래 대표도 그랬고 방송 패널들이 전부 김민석 편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로 많이들 하는데 정청래 후보는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강원도 정견 발표 때부터 어머니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호남 민심에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네. 강원에서 호남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아니 이게 예. 그 민주당의 경선 룰 때문에 그래요. 해당 지역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이미 투표가 끝났는데 그 지역 가서 연설을 해봤자 투표를 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서 하는 연설이 다음번 투표를 하는 지역 사람들이 네. 듣고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1: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한 작전이기도
2: 그렇죠.
1: 했네요.
2: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좀 잘못 설계됐다고 보는데 아마 다음번에 당권 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런 반성이 있어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호남의 그 권리당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물론 서울 경기에 더 많은 당원이 있지만 인구 대비로 본다면 호남 그 당원이 절대적이죠. 여기에서 승기를 잡지 않고는 역전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에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죠. 아마 특히 이 호남 중에서도 전북 민심에 기대는 바가 클 겁니다. 전남 광주에서는 반 정청래 정세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그런데 전북에서는 본인과 아주 가까운 이원택 지사가 당선이 됐고 전북도 인구 대비 권리당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19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전북에서 몰표를 받아서 호남에서 승기를 잡지 않고는 이번 당권 선거 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친명들이 권리당원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했어요. 이번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되면 당정관계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감을 조성했기 때문에 호남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전략적 투표 또 이해관계에 의한 투표 이런 성향들을 고려하면 예. 선뜻 정청래 후보를 뽑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1: 정청래 후보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는데 오늘은 아버지 저 좀 지켜주세요라는 이야기도 했고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어머니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힘내라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실상 공개 지지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0: 아, 그러니까 어쨌든 광역단체장이시다 보니까 예. 사실상의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의 뭐 친분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정 후보에게 댓글을 남긴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도 이게 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다 저희 당이 배출한 분들이잖아요. 광역단체장 분들이. 그분들도 특정 후보 지지하고 싶은 분들 많을 겁니다. 쭉 보시면 뭐 예. 그 경기도 지사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도 그 본인이 응원하는 분에게 댓글 달면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특히나 대통령께서는 그 유일하게 당적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당,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탈당 안 해서도 되니까. 예. 그럼 대통령도 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없다면 누군가에 댓글 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당대표 여기는 끊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오늘 광주에서 이제 TV 토론회도 열리고 그것이 또 이제 영향을 또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최고위원 선거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득표 순위는 이렇습니다. 1등부터 얘기하자면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여기까지가 커트라인이고요. 그 다음이 이성윤, 임미애, 김영호 요 순위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 주말에 약간의 뭐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전체 큰 순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2: 그렇죠. 예. 저는 뭐 최고위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은 네. 이른바 친명계 후보가 3명이 최고위원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친청계 후보가 3명이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전략적인 투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른바 친청계 후보들에서 그래서 최민희 의원을 수석 최고로 만들면서 동시에 이성윤 의원까지 5위 안에 들어서 네. 3명을 넣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이 전략이 쉽게 먹히기 어려울 것 같아요.
1: 지금 그러면, 요 순위는 강원하고 네. 대구 경북 바로 이제 어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잘 보시면 5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2: 맞습니다.
1: 예, 어제 하루 동안에만 이성윤 후보가 5위를 했고요. 김용 후보가 6위. 그런데 이 차이도 아주 미묘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5위 싸움이 참 대단한 겁니다.
2: 그렇죠. 누적으로 보면 김용 후보가 이성윤 후보보다 1%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데 결국에는 5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수석 최고위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똑같은 한 표입니다. 수석 최고라고 해서 더 큰 영향력을 갖지는 않기 때문에 친청계에서 최민희 후보에 대한 득표를 좀 줄이고 예. 이성윤 후보에게 표를 나눠주는 식으로 조금 전략이 바뀐 것 아니냐라는 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친명계 후보인 김용 후보가 서울 경기에서 선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5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예. 그게 뭐 대체적인 여의도 정가의 공통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팀 정청래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쓴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런가 하면 김민석 후보가요 김용 후보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힘을 싣고 있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보던 어디선가 봤는데 했던 것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김민석 후보랑 그렇게 차 안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0: 모든 후보랑 다 했습니다. 한 분 예, 빼고 예. 다 했고요.
1: 예, 그 효과를 좀 봤었죠, 김민석 후보가.
0: 그렇죠. 이제 잼카 드라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 대표 후보가 예.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을 옆에 차에 이동을 하면서 이제 예. 저렇게 같이 방송을 했던 건데 당시에는 모든 후보와 다 함께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 빼고 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도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을 또 당원과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1: 그러니까 그때 4위였었는데. 네.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그게 파장이 일어서 어쨌든 그게 수석 그 최고위원까지 올라가는 네. 예 그런 효과가 있었죠.
0: 그런 효과도 있었고 당시에 이제 1위였던 정봉주 전 의원이 약간 이른바 좀 망언 좀 말실수를 하셨던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원들이 좀 평가를 내리신 것도 좀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예.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대표 선거에 비해서 관심도가 조금 더 떨어지기도 하고 워낙 후보가 많다 보니까 어느 분이 뭐 선택해야 될지 좀 갈팡질팡하고 아직 마음 결정 못 하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도 저쪽에서는 예를 들어 팀 정청래라는 분은 표를 페어링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 이분 딱 만들고 이렇게 짝짓기표, 그러니까 생년월일 갖고 홀수 짝수 이렇게 했던 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최고위원 후보들도 좀 알리고 예. 뭐 이런 정책적인거나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분은 이분이 더 적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뭐 어필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어쨌든 최고위원 선거의 핵심 우리가 이제 볼만한 거는 1위를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과연 커트라인에 누가 올라탈 것이냐. 그거 같습니다.
2: 그렇죠. 그래서 네. 뭐 3대 2 구도가 되느냐, 2대 3 구도가 되느냐 네. 관심이 많은데 저는 결과적으로 친청계 후보가 3명이 최고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최고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 대표 당선인이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1: 지명직이 또 있죠.
2: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당 운영과 관련해서 그립을 뭐 3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놓칠 수 있을까 이런 점은 궁금합니다. 또 지금 이렇게 친청계라고 불리는 최고위원들이 실제로 최고위원이 됐었을 때 당대표가 김민석 당대표인 상황에서 과연 독자적인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도 좀 그 제한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 지금은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지만 결국에 당대표가 선거가 끝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민주당 내 갈등은 뭐 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고위원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일요일은 어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28명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 5명, 충북 4명 등이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8일 온열 질환으로 154명이 전국 응급실을 찾은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82%나 급감한 겁니다. 절기상 입추를 지나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온열 질환 피해도 다소 진정된 걸로 보입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 질환자는 3,320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3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강수량도 평년을 밑돌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기상학적 가뭄도 문제지만 농업용 저수지 곳곳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농업 가뭄에 따른 이 농작물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7: 물이 가득 차 있던 호수가 마치 작은 개울처럼 보입니다. 황갈색 호수 바닥이 훤히 모습을 드러냈고

0: 경사면엔 물이 빠진 흔적이 퇴적층처럼 남았습니다. 섬진강댐을 만들면서 생긴 거대한 인공호수 옥정호의 지금 모습입니다. 저수율이 19.6%로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1: 너무 가물어서 문제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와야 되는데 와도 조금 와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0: 폭염 속 전국 강수량이 평년의 82% 수준에 그치면서 전국 58개 시군이 기상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농업용수로 써야 하는 저수지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전국 평균 저수율은 47.8%, 평년의 70% 수준으로 56개 지역에서 농업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 거제, 함안은 저수율이 40% 아래로 내려가며 가뭄 심각 단계로 올라섰고 15곳은 경계, 20곳이 주의, 18곳이 관심 수준입니다.
2: 특히 남부 지역이 평년에 48에서 70%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상태입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입니다.
2: 나타나게 되고요.
0: 다목적댐 저수율은 그나마 안정적이라지만 운문댐과 밀양댐, 섬진강댐 등 남부지역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저수율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천수를 저수지에 채우거나 급수차를 동원해 용수로에 물을 공급하는 한편 가뭄 피해에 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4: 네, 맹위를 떨치는 폭염 속에도 소방관들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위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5: 교통경찰관들도 아스팔트 열기를 견디면서 안전한 출근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6: 소방서는 이른 아침부터 출동에 대비한 장비 점검으로 분주합니다. 준비를 마쳤을 찰나 숨 돌릴 틈도 없이 현장으로 나섭니다. 집안에 벌집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30분가량 말벌과 사투 끝에 벌집을 제거한 소방대원 옷은 온통 땀으로 젖었고 붉게 달아오른 얼굴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7: 여름철에는 하루에 적게는 8건, 많게는 14건.
8: 한정윤 소방사입니다.
7: 하다 보니까 인당 3, 4번씩은 이렇게 땀을 흘려야 하니까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6: 소방서 관내에 접수되는 벌집 제거 요청 신고는 하루 평균 80여 건꼴. 무거운 방화복을 걸친 채 뜨거운 화재에 뛰어들고 벌집 제거 현장까지 출동하다 보면 어느새 진이 빠져버립니다.
9: 저도 벌집 제거복을 직접 입어보겠습니다. 옷을 잠시만 입었는데도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탓에 온몸은 금세 땀으로 젖을 정도입니다.
6: 출근길 교통단속에 나선 경찰관들도 폭염이 야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가운 햇빛을 손으로 가려보지만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또 차량이 내뿜는 열기를 견뎌내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10: 차량들도 원체 많다 보니까 차량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11: 한종민 교통안전과입니다.
10: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또 뜨거워가지고.
6: 하지만 시민들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극심한 더위에도 자리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12: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11: 조영찬 소방사입니다.
12: 요청하신 거잖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감도 있을 거고.
6: YTN 최승훈입니다.
4: 택배 노조원들이 폭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최근 발생한 택배 노동자 산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 우체국 본부는 오늘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 집중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도 폭염 속 열악한 환경에 노동자들을 방치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동서울 우편 집중국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펠릿에 끼어 발등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히라고 요청했습니다.
5: 지난달 전 세계 바닷물 온도가 관측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 경고 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에 따르면 지난 7월 극지방을 제외한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는 20.96도로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2023년 7월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기후당국은 대서양 해양 폭염과 적도 태평양의 엘니뇨 현상이 고수온을 유발했으며 서유럽 지역 역시 2개월 연속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기압이 열을 가두는 열돔 현상에 가뭄으로

0: 지난 토양 건조까지 겹치면서 대기의 자연 냉각 기능이 마비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일주일이 됐지만 국회에서는 공급 절벽 등 이 부동산 이슈를 놓고 내탓 공방이 여전합니다.
0: 이른바 버스하우스로 논란이 된 민주당 황희 의원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국민의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 특별한 손님이 초대됐습니다. 대출 절벽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를 불러 발언권을 준 겁니다.
3: 정권은 바뀔 수 있습니다.
4: 손은정 뉴군 비대위 후보국장입니다.
3: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장기간 추진되는 공공주택 정책을 믿고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2: 회의에서는 민간이었다면 분양사기였다는 성토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8.3 세제 개편안에 따른 부동산 논란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고리로 연일 청년 홀대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버려진 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삼자는 민주당 황희 의원의 발언 논란도 거듭 소환했습니다.
5: 민주당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바랍니다.
5: 이래서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포기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 민주당은 조만간 공급 정책을 발표한 정부 정책을 지원 사격하는 동시에 야권의 문제 제기는 정쟁을 위한 공세로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부동산 공급 절벽은 윤석열 정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인이 있다면서 뻔뻔하게 남탓한다고 힘주어 비판했습니다.
6: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모렴치한 주장입니다. 윤석열
4: 정부는
6: 3년
4: 민주당
6: 동안
4: 원내대표입니다.
6: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무너졌습니다.
2: 정부의 공급 속도전은 TF 확대와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7: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에 국민의힘에
4: 천준호 의해 민주당 원내수석 운영부대표입니다.
7: 대체 누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2: 이런 가운데 황희 의원은 폐버스 논란 사흘 만에 청년 주거의 엄중함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다만 애초에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대신 SNS 형식을 빌렸는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말라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내일은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위원회가 처음 열려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1: 이처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0: 직전 공급 대책 때 제시한 후보지들이 주민 반발, 지자체 갈등, 법적 분쟁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만큼 어떻게 시장에 신뢰를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8: 서울 용산 어린이 정원 입구. 주택 공급지 활용 가능성이 거론된 직후 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의 의미로 근조 화환을 세워놨습니다.
9: 용산구 주민으로서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그 용산구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또 겨우겨우 마련한 이런 녹지 공간을 아파트를 만들어서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이거는 너무 생각이 좀 얕은 것 같아요.
8: 서울시는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국공유지 활용,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등 여러 방안이 추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반발이 벌써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10: 서울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역시 이번에도 지자체 협력과 주민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8: 관할 지자체가 도시개발과 기반시설을 총괄하는 만큼 협의가 핵심적이기 때문. 119 대책 핵심인 경마장 부지는 과천시가 기반시설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핵심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선행 절차의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향후 교통문제 해결이나 기반시설 조성 같은 계획 전반에 걸친 지자체 협의는 필수적입니다. 태릉시 시는 교통 혼잡을 우려한 주민 반대가 여전하며 강남권 알짜 공급지인 서리풀 지구는 주민들이 지구 지정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 공식적으로는 저희 주민들에게 어떠한 자리를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4: 서리풀 지구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11: 그런 발표들이 정말 형식적인 걸로만 저희는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8: 추가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신규 공급 목표 수치를 대표.

0: 늘리기보단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3차 청문회를 열었지만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일정을 놓고 여야 간의 이견으로 사실상 파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오는 18일 재검표 실시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맞섰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이 말을 바꾸며 시간만 끌고 있다며 정쟁 때문에 또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지 말고 이번 달 안에 일정을 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는 오는 18일까지는 특검이 임명될 것이고 특검과 연계해 검증해야 진상을 명백히 밝힐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은 여야 협의를 거듭 주문했지만 불발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위원들만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범여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에 이번 달 안에 재검표를 하기 위해 국조특위 기간을 연장한 것 아니었느냐며 국민의힘이 재검표 안 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거라고 규탄했습니다.
2: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현장 취합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많게는 수백 명가량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투표 종료 이후 통계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검경 합수본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마감 시각에 임박해 현장에서 집계된 투표자 숫자가 최종 단계에서 수백 명씩 줄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0명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지역만 전국 3,500여 곳 투표소 가운데 29곳에 달합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과 전북 등 지역 구분 없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성 공도 일부 투표소는 오후 6시 기준 2,100여 명이던 투표자가 최종적으로 611명이나 감소했고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서도 381명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최종 투표자 수가 증가한 곳도 있었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 1동은 현장에서 파악한 것보다 785명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 2동과 송파구 가락 2동은 각각 147명, 98명이 늘었습니다. 선관위 통계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관계자 입건이나 추가 강제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가 수정되는 과정에서의 고의성, 위법성 등 추가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대 실시간 투표율 임의 조작의 경우 그에 앞서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일종의 조작 지침을 시도선관위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합수본은 선거 종료 이후 선관위가 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을 파악해 허위 입력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기된 투표율 오입력 논란에 대해 최종 개표 결과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동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오늘 국회 투표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오입력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면서도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표자 수 집계와 공개를 오프라인,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철한 상임위원 역시 득표 결과는 참관인과 후보자 등이 입회해 확실히 검증한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4,7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1: 호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한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해선 2028년까지 일부 기능을 임시 이전해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4: 지난달 첫 회의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산업부와 재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삼성전자, SK임원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5: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4: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준공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던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수준의 속도를 당부했습니다. 부지로 선정됐던 광주 군공항 기지 일부

0: 기능 또한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1: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3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0: 광주 군공항의 완전 이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차례 실무 점검을 통해 이전 시점으로 2028년이 가장 이르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보다 더 앞당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핵심 전력이 이동하는 광주 군공항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고 미측도 긍정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공항 부지 250만 평 외에 필요에 따라 인근 부지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2: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3: 강훈식
2: 후보지
3: 대통령
2: 지정도 빠르게
3: 비서실장입니다.
2: 추진하겠습니다.
0: 기업의 조기 준공 계획에 맞춰 전력 용수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회의에 참석한 기업 임원들도 진행 속도에 놀랐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평가 단축,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청와대 전담 조직과 국무총리실 범정부 협의회를 각각 구성해 부처 간 협업을 끌어내는 등 행정 절차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무단 증축된 건물로 임대 사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한 언론은 김 관장이 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 옆 계단실이 주거 공간으로 무단 증축됐고, 김 관장이 월세를 받으며 이 공간을 임대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관장은 이와 관련해 건물을 매입한 2014년에는 이미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고, 해당 부분이 미등록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주택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느라 미등록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제때 하지 못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축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관장은 이번 달초이 대통령이 미국 중남미 순방 수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청와대에 사직서를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국민의 체감이야말로 정책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 발표 후 번복, 졸속 국정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이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한번 정한 정책은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4: 개혁신당은 개인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부를 제3자처럼 나무랐다며 지도자로서도 조직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두드려 보지 않고 내놓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ISA 개편안을 그 정부의 대통령이 나흘 만에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윤곽이 드러날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진행되는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5: 박빙 승부를 펼쳐온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권리당원 70% 이상을 차지하는 두 지역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까지 먼저 웃은 건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충청권과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에서 김 후보가 우세를 점했고, 정청래 후보는 부울경 경선에서 앞서면서 1.48% 차이의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권리당원의 70%가량이 모여있는 핵심 승부처 호남과 서울, 경기가 남았는데, 내일부터 하루를 간격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후보들은 각각 수도권과 호남으로 달려가 당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민석 후보는 서울 출근길 시민인사를 시작으로 경기 당원들과 토크 콘서트로 진행합니다.

0: 어느 누구처럼 신천지를 얘기했는데 근거를 대라 그러면 말을 안 하고 못 하고 그렇게 있는데
1: 정청래 민주당 대표
2: 호남
1: 후보입니다.
2: 격돌을 앞두고 기싸움도 팽팽했습니다.
3: 제가 미세하지만 앞서고 있고 호남에서의 투표도
1: 김민석 후보입니다.
3: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승리로 예상되고
0: 대구에서 1등 했으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전북에서도
1: 후보입니다.
0: 1등을 만들어 줄 건지 안 줄 건지 알아서 좀 해주세요.
2: 3위를 기록 중인 송영길 후보 역시 고향인 호남에서 선전을 기대했습니다.
4: 그래서 송영길에 대한 최소한 정치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1: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4: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호소하려고 합니다.
2: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70%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더해 최종 당대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승부의 향배를 가를 슈퍼위크에 진입한 후보자들의 막바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국민의힘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새로 꾸려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을 비롯한 당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오늘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간의 조강특위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당협 평가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12일 추가 회의를 열어 진행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당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직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강특위는 권성동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된 강원 강릉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30여 곳에 이르는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6: 한미가 다음 주부터 정례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합니다. 우리 군은 이번 훈련이 전작권 전환 준비의 주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7: 한미 두 나라가 진행하는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정례훈련입니다. 매년 8월 시행되는데 올해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8: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9: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입니다.
8: 최근 전훈 분석 결과 등 현실적인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하였습니다.
7: 훈련 규모는 비슷하지만 실제 병력이 움직이는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대대급 이상 14건으로 지난해 17건보다 줄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야외 기동 훈련을 연중 고루 나눠 배치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건데 UFS 기간 야외 훈련을 집중시키던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다른 흐름입니다. 폭염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남북관계도 염두에 뒀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미는 이번 연습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공동평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8: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7: 한국은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평가 3단계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안보협의회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이번 훈련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했지만 미국 측은 한미 연합 연습 자체에 더 방점을 두는 기류도 얼핏 읽힙니다.
9: 특정한 평가 능력 달성 단계 검증 관련 토의 같은 내용은 확립된 공동소통 채널을 통해 각 국방지휘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사안이며 연말 SCM 때 다뤄질 예정입니다. 조한 미군사령부 공보실장입니다.
7: 한편 유엔군 사령부도 이번 연습에 미국 제외 11개 회원국 70여 명을 파견해 위기관리 절차 등을 훈련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6: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군의 무기가 바닥나자 그 불똥이 우크라이나로 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한 우크라이나는 연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방공망에 뚫리면서 우리나라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아파트 한쪽 벽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아파트에 러시아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으로 3명이 숨지고 40명 가까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11: 저기 6층에서 자고 있었어요. 폭발로 날아가버린 바로 옆이요. 아내와 함께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르키우 주민입니다.
10: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항구도시 오데사에도

0: 수십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가 요격 미사일이 바닥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연일 미사일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서 방공망이 사실상 구멍난 겁니다. 다급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5만 명을 다시 파병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방공망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젯밤에도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기반시설을 겨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0: 방공망 열세 속에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 상업시설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유통망에 대한 공격으로 17조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민간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에만 민간인이 400명 가까이 숨졌고 러시아도 남부 흑해 휴양지에서 드론이 폭발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7명이 숨졌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이틀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가 상승해 6,300선 턱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 오르며 출발해 6,200과 6,300선을 오르내리다 0.7% 오른 6,299.6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0.43%, SK하이닉스는 0.14% 하락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과 고려아연, 미래에셋증권과 한미반도체,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등은 급등했습니다. 코스닥은 1.1% 오르며 출발해 7% 가까이 오른 854로 마감했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급락하면서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70선을 밑돌았습니다. 지수는 오늘 장중 69.53까지 내리는 등 7.99% 급락한 69.55로 마쳤습니다. V코스피는 금융당국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시행 직전인 지난달 30일에 86.18과 비교할 때 7거래일 만에 19.3% 내렸습니다. 또 지난 5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장중 70선을 하회했고 지난 6월 29일에 장중 최고치인 97.99보다 약 29% 내렸습니다.
3: 법무부 감찰위원회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박상용 검사가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검사는 오늘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감찰위로부터 출석과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변호사 면담 등 준비 시간이 부족해 일정을 일주일만 미뤄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어떻게든 중징계를 내릴 거라 추측한다며 의견 정리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법치국가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 사면 없이 통상적인 가석방만 이뤄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다만 특별 사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사면 대상자 분류 등에 한 달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83만여 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 사면을 단행했는데 지난해 성탄절과 올해 신년, 3.1절 등에는 특별 사면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포통장을 사들여 5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을 세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망을 피하려고 조직 강령까지 만들어 점조직으로 활동해오면서 고가의 시계 등 사치품을 구매했는데 이 금고 등을 통해 추징한 재산만 25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4: 경찰이 범죄단체가 은신한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입니다. 이른바 대포폰은 물론이고 신분증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인 OTP도 수두룩합니다. 사무실 금고에서는 5만 원권 돈다발과 고급 시계, 명품 가방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무실을 운영한 두 범죄단체는 대구와 부산에 거점을 두고 대포통장 107개를 사들였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받은 범죄 수익 5천억 원을 대포 통장으로 세탁했습니다. 이체 받은 범죄 수익을 2차, 3차 계좌로 빠르게 분산시켰고 계좌가 막히면 새 대포 통장으로 교체했습니다.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습니다.
5: 외부 미심을 절대 막지 않고 올 때는 핸드폰을 끄고 와야 되고
1: 경찰 관계자입니다.
5: 받아와야 되고 자기들끼리 철저히 룰을 지켜요. 노출 안 되려고 몇 개월 단위로 옮겨 다녀야 돼요.
4: 경찰은 자금 세탁 조직 총책과 관리책 등 1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통장을 잠시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에 계좌를 제공한 160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또 주요 피의자 8명의 재산 25억 9천만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처에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3: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이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내 경찰서에 재직하던 이 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재작년 12월까지 브로커로부터 2,400만 원 상당 금품과 고가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사업과 A 씨 관련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반복적으로 탐문하고 사건 관계인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에서 무단 조회해 브로커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남 중원경찰서를 지난 7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과거 성남 중원서가 맡았던 대웅제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자는 2022년 1월부터 2년 동안 사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 202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 명이 병의원 380여 곳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약품 처방을 요구하며 그 대가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할 경우 징계를 감경하고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 의무 위반 행위를 신고한 경찰이 해당 비위에 연루됐더라도 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징계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찰은 조직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신고자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대리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법률 상담과 신고 비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평택 메일유업 공장에서 저장 탱크를 청소하던 직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앞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도 2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6: 유제품을 생산하는 메일유업 평택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연유 저장 탱크를 청소하던 직원들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3시쯤.
7: 작업 중에 사람이 쓰러졌다 이렇게 신고 들어왔거든요.
1: 소방 관계자입니다.
7: 의식 있으셨고 한 명만 심정지였어요.
6: 두 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0대 직원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먼저 탱크 안을 청소하던 직원이 쓰러졌고 이를 발견하고 구하려 들어갔던 다른 직원까지 함께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탱크 내부에서 유독가스 같은 냄새를 맡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탱크 구조상 산소가 부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청소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들여다보면서 중대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메일유업은 사과의 뜻과 함께 사고 직후 해당 공정을 중단하고

0: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 평택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기계를 점검하던 20대 하청 노동자가 벽에 끼어 숨졌는데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발생 16일 만에 최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공장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을 담보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선 사이 친이란 무장 세력들은 호르무즈와 홍해에 이어서 북쪽 수에즈 운하 길목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정유단지와 홍해 연안 거점들을 연일 맹폭하면서 사우디는 도간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수에즈 운하의 북쪽 관문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 앞바다에서 가스 운반선이 정체불명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전지대로 꼽히던 사우디 원유의 마지막 해상 통로마저 위협받은 겁니다. 사우디 해상 봉쇄를 선언한 예멘 후티 반군은 남쪽 모카항과 사우디 자잔 정유공장을 대규모로 공습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홍해 연안 물류망이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동쪽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막힌 사우디는 서쪽 홍해를 통해 북쪽 수에즈로 원유를 보내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남쪽 후티의 맹폭에 이어 북쪽 수에즈마저 공격받으면서 홍해 안에 갇힌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됐습니다.
3: 남쪽 바브엘만데브 해협으로도 북쪽 수에즈 운하로도 나가지 못한다면 사우디 원유는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해산물류 분석합니다.
2: 홍해에 갇혀 나갈 수 없는 사우디 유조선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폭이 좁은 수에즈 운하 특성상 식별장치를 끄고 몰래 이동하는 통항도 불가능합니다. 실제 이란 전쟁 이전 하루 700만 배럴을 웃돌던 사우디 원유 수출량은 3면 봉쇄가 가시화된 최근 400만 배럴대까지 40%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불안정한 국제 유가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3: 유가가 여전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는 걸프 지역 사태 해결을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 사우디가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다급히 집단 방위 조약까지 맺고 안보 동맹 구축에 나섰지만 꽉 막힌 바닷길을 당장 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우디 원유를 물리적으로 가둬버린 친이란 세력의 전방위 포위망에 세계 경제가 유가 폭등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게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무선 자동응답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잇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요즘 장 보실 때 채소에 붙은 가격표를 보고 아니 왜 이렇게 비싸? 아, 엄청 올랐네 이거? 라고 놀라신 적 없으신가요? 무더위 때문에 물가가 올랐습니다. 특히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히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봅니다. 히트플레이션이란 열을 뜻하는 단어 히트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0: 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단어입니다. 더위로 인한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데요. 채소에서 이 히트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뭄으로 채소 출하에 제동이 걸리면서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또 생선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펄펄 끓는 기온에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많은 양식 어류가 폐사한 결과죠. 이번 폭염, 우리 밥상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이 다음 달인데 이번 폭염 여파가 추석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 또한 히트플레이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요, 최근 이례적인 고온과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에 비롯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식품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히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물가 문제가 아니라 식량 안보 문제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후변화가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8월 10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 중에서 왈츠 2번,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8월 10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 중에서 왈츠 2번,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1975년 8월 9일은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바로 그의 사망 5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 쇼스타코비치는 구소련의 작곡가입니다. 20세기에 태어난 음악가이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서유럽의 현대음악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지닌 작품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의 여러 교향곡은 20세기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교향곡이라는 장르는 그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0: 근데 그의 활동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대적인 성격의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공산당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오페라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을 발표했을 때는 공식적인 비판이 나와 쇼스타코비치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고 하죠.
1: 이 두 달 전쯤에 주말에 제가 이 오페라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메리즈모 오페라에서 영향을 받아서 불륜과 살인이 난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오페라는 성공을 거뒀지만 공산당에선 공식적인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은 곧바로 중지되고 쇼스타코비치는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0: 쇼스타코비치는 음악원 교수직도 내놓고 전쟁을 소재로 한 선전 영화의 음악을 작곡하거나 숲의 노래 같은 정권에 영합하는 작품의 작곡에 주력하면서 후폭풍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발표를 미루면서 몰래 실내악이나 교향곡 등도 작곡했고, 1953년에 스탈린이 죽은 이후에 다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작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1: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 쇼스타코비치는 상당히 많은 영화 음악을 작업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듣기에 무척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등해라는 제목의 영화를 위해 작곡한 음악인데, 등해, 소나 말 같은 가축 같은 데 붙어갖고 괴롭히는 곤충, 그 피 빨아먹는. 오. 그는 이 영화의 음악을 모아 모음곡으로 다시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곡입니다. 8번 로망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의 연주입니다.

0: 쇼스타코비치의 등의 모음곡 중 8번 로망스, 네빌 마리너가 주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연주였습니다.
1: 이 쇼스타코비치는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작곡가입니다. 스탈린 사망 이후 다시 본격적인 작곡 활동을 펼쳤는데 그의 작품은 소련뿐만 아니라 서유럽과 미국에서도 많이 연주됐습니다.
0: 쉔베르크 이후 서방의 현대음악은 일반 청중들에게 무척 낯선 것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 쇼스타코비치 작품이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활동 당시에는 서방의 현대음악 작곡가들이 그의 보수적인 성격을 비판하는 일도 많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오히려 그의 작품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쇼스타코비치를 대표하는 작품은 역시 그의 교향곡입니다. 교향곡 7번 같은 경우는 미국 초연이 라디오로 중계돼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라디오로 들었다고 합니다.
0: 바로 이 곡 준비했습니다. 교향곡 7번 중 1악장 안드리스 넬슨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쥐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6: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7: 종이가 있을 때 가능한 문제인 만큼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정민용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메가 프로젝트 전격전 주문에 대해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당 차원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가 용인 산업단지를 찾기로 했다면서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9: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지 6일 만에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 입법 의견이 5천 건을 넘었습니다.
8: 특히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증세를 멈춰달라,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실거주로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엿새 만에 3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양도소득세 개편이 담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모두 2천 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찬성도 있지만 대부분 반대 의견, 보완해달라는 의견입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한 국가직 공무원은 어떻게 발령날 때마다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글을 올렸고, 장애가 있는 아이 학교 때문에 비거주한 학부모도 부당하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또 노모를 모시기 위해 비거주한 며느리도 실거주로 인정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해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약이나 전학, 직장,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경우 거주로 인정하지만 다른 시군에 살았을 경우라는 조건이 있고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해줍니다.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장기 이주한 경우에도 재건축, 재개발처럼 거주기간을 일부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 신설과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평생 집 한 채로 산 뒤 팔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고용층을 지역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법을 소급 적용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여론을 수렴해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 이거는 불가피하네.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저희들이 보려고 하고 있고, 법이 네. 통과되고 나면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또 국민들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 여당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2: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존 가입자의 선택을 제한한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도 반발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느슨하다는 지적에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9: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일주일이 됐지만 국회에서는 공급 절벽 등 부동산 이슈를 놓고 내탓 공방이 여전합니다.
8: 이른바 버스하우스로 논란이 된 민주당 황희 의원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국민의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 특별한 손님이 초대됐습니다. 대출 절벽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를 불러 발언권을 준 겁니다.
13: 정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계속됩니다.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장기간 추진되는 공공주택 정책을 믿고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7: 회의에서는 민간이었다면 분양 사기였다는 성토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8.3 세제 개편안에 따른 부동산 논란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고리로 연일 청년 홀대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버려진 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삼자는 민주당 황희 의원의 발언 논란도 거듭 소환했습니다.
14: 민주당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랍니다. 이래서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포기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 민주당은 조만간 공급 정책을 발표한 정부 정책을 지원 사격하는 동시에 야권의 문제 제기는 정쟁을 위한 공세로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부동산 공급 절벽은 윤석열 정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인이 있다면서 뻔뻔하게 남탓한다고 힘줘 비판했습니다.
15: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모렴치한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 중공 모두 무너졌습니다.
7: 정부의 공급 속도전은 TF 확대와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16: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에 국민의힘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대체 누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7: 이런 가운데 황희 의원은 폐버스 논란 사흘 만에 청년 주거의 엄중함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다만 애초에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대신 SNS 형식을 빌렸는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말라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위원회가 처음 열려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윤곽이 드러날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진행되는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8: 박빙의 승부를 펼쳐온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권리당원 70% 이상을 차지하는 두 지역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7: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까지 먼저 우승 건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충청권과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에서 김 후보가 우세를 점했고 정청래 후보는 부울경 경선에서 앞서면서 1.48% 차이의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권리당원의 70%가량이 모여있는 핵심 승부처 호남과 서울, 경기가 남았는데 오늘부터 하루를 간격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후보들은 각각 수도권과 호남으로 달려가 당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민석 후보는 서울 출근길 시민 인사를 시작으로 경기 당원들과 토크 콘서트도 진행하며 당원과의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과 함께 조직 기반을 갖춘 전직 대표가 왜 약자 행세를 하냐며 정청래 후보에 대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18: 약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0: 겸손이 조금 지나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1: 호남으로 향한 정청래 후보는 노동자 농민들을 만나며 하루를 연 뒤 김 후보와 같은 시각에 전북 당원들과 토크 콘서트를 벌였습니다. 김 후보의 신천지 의혹 제기는 해당 행위라며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각을 세웠습니다.
2: 저는 근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처럼 신천지를 얘기했는데 근거를 대라 그러면 말을 안 하고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1: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격돌을 앞두고 기싸움도 팽팽했습니다.
0: 제가 미세하지만 앞서고 있고 호남에서의 투표도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승리로 예상되고.
2: 대구에서 1등 했으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전북에서도 1등을 만들어 줄 건지 안 줄 건지 알아서 좀 해주세요.
1: 3위를 기록 중인 송영길 후보 역시 고향인 호남에서 선전을 기대했습니다.
3: 그래서 송영길에 대한 최소한 정치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지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호소하려고 합니다.
1: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70%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더해 최종 당대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승부의 향배를 가를 슈퍼위크에 진입한 후보자들의 막바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강수량도 평년을 밑돌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합니다. 기상학적 가뭄도 문제지만 농업용 저수지 곳곳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농업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6: 물이 가득 차 있던 호수가 마치 작은 개울처럼 보입니다. 황갈색 호수 바닥이 훤히 모습을 드러냈고 경사면엔 물이 빠진 흔적이 퇴적층처럼 남았습니다. 섬진강댐을 만들면서 생긴 거대한 인공호수 옥정호의 지금 모습입니다. 저수율이 19.6%로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7: 너무 가물어서 문제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와야 되는데 와도 조금 와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6: 폭염 속 전국 강수량이 평년의 82% 수준에 그치면서 전국 58개 시군이 기상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농업용수로 써야 하는 저수지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전국 평균 저수율은 47.8%, 평년의 70% 수준으로 56개 지역에서 농업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 거제, 함안은 저수율이 40% 아래로 내려가며 가뭄 심각 단계로 올라섰고 15곳은 경계, 20곳이 주의, 18곳이 관심 수준입니다.
8: 특히 남부 지역이 평년에 48에서 70%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상태입니다. 논에는 이제 물마름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6: 다목적 댐 저수율은 그나마 안정적이라지만 운문댐과 밀양댐, 섬진강댐 등 남부 지역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저수율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천수를 저수지에 채우거나 급수차를 동원해 용수로에 물을 공급하는 한편 가뭄 피해에 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5: 일요일인 그제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28명 발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82%나 급감했는데 입추를 지나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온열질환 피해도 다소 진정되는 걸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9: 8월 들어 처음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두 자릿대로 내려갔습니다. 전국에서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28명으로 경기도가 6명, 서울 5명, 충북 4명 등이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루 전인 지난 8일 154명에서 무려 82%가 줄어든 겁니다. 이달 들어 여드레 동안 매일 1,200명이 쏟아진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변화입니다. 지난 7일 입추를 지나 폭염 기세가 꺾이면서 온열질환 피해도 진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질환자는 3,320명이 됐고 사망자는 3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전체 환자 수는 적지만 사망자는 8명이나 많아 안심하긴 이릅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피해가 심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여전히 더운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5: 맹위를 떨치는 폭염 속에도 소방관들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위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교통경찰관들도 아스팔트 열기를 견디면서 안전한 출근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10: 소방서는 이른 아침부터 출동에 대비한 장비 점검으로 분주합니다. 준비를 마쳤을 찰나 숨 돌릴 틈도 없이 현장으로 나섭니다. 집안에 벌집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30분가량 말벌과 사투 끝에 벌집을 제거한 소방대원 옷은 온통 땀으로 젖었고 붉게 달아오른 얼굴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11: 여름철에는 하루에 적게는 8건, 많게는 14건, 15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인당 3, 4번씩은 이렇게 땀을 흘려야 하니까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 소방서 관내에 접수되는 벌집 제거 요청 신고는 하루 평균 80여 건꼴. 무거운 방화복을 걸친 채 뜨거운 화재에 뛰어들고 벌집 제거 현장까지 출동하다 보면 어느새 진이 빠져버립니다. 저도 벌집 제거복을 직접 입어보겠습니다. 옷을 잠시만 입었는데도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탓에 온몸은 금세 땀으로 젖을 정도입니다. 출근길 교통단속에 나선 경찰관들도 폭염이 야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가운 햇빛을 손으로 가려보지만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또 차량이 내뿜는 열기를 견뎌내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12: 차량들도 원체 많다 보니까 차량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뜨겁고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또 뜨거워가지고.
10: 하지만 시민들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극심한 더위에도 자리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13: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감도 있을 거고.
10: YTN 최승훈입니다.
5: 폭염 피난처로 불리는 강원도 대관령 옛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일대가 무단 캠핑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금지 현수막과 차단시설까지 설치했지만 일부 캠핑객들은 취사와 빨래, 샤워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4: 해발 830m 대관령 옛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입니다. 캠핑 차량 10여 대가 선자령 등산로 입구 양쪽으로 늘어섰습니다. 숲과 맞닿은 곳에서 버너를 켜고 음식을 조리합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넘게 머물기도 합니다. 해질 무렵 CCTV를 보니 휴게소 주차장으로도 캠핑 차량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관리 인력이 퇴근한 틈을 타 주차장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말뚝과 밧줄로 막아놓은 구역 앞까지 차지했습니다.
15: 이곳은 차박과 야영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하지만 경고 현수막이 무색하게 주차장 곳곳에 캠핑 차량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14: 화장실에서는 물을 여러 통씩 받아가고 심지어 빨래와 샤워까지 합니다.
16: 물 샤워 이렇게 하시고 물도 받아서 뭐 떠가시고 이치 않고 이게 보관되니까 단순화된 정도.
14: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만 남습니다. 관리 당국은 지역 이미지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캠핑 차량은 예년보다 줄었지만 공공장소를 캠핑장처럼 쓰는 무단 차박 행태는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5: 지난 주말 강원도 인제 설악산 인근에서 피서객 7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동해안 지역에 폭우가 내렸지만 태백산맥 서쪽인 인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요. 산줄기를 타고 흘러내린 폭우로 계곡이 순식간에 급류로 변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17: 잔잔한 계곡으로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피 한 방울 내리지 않았지만 갑자기

0: 갑자기 불어난 계곡. 댐이라도 터진 듯 순식간에 차오르고 피서객들이 대피합니다.
1: 빨리 나와! 나와! 나와! 빨리 와! 빨리 와! 나와! 빨리 와! 빨리!
0: 발목 높이 계곡은 30초도 되지 않아 허벅지 높이까지 차올랐고 뒤늦게 계곡을 건너려던 한 피서객은 급류에 휩쓸립니다.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계곡에서 피서객 7명이 고립된 건 지난 8일 오전. 폭우가 내린 곳은 강원 인제 지역이 아닌 태백산 넘어 인접한 강원 동해안이었습니다. 비구름은 산맥을 넘지 못했지만 산 정상에 비를 뿌렸습니다. 산 아래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물놀이를 즐겼고 순식간에 불어난 급류에 고립됐습니다.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줄을 연결한 뒤 고무보트를 이용해 1시간 반 만에 7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인접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계곡 물놀이를 중단하고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불어난 계곡은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2: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무리하게 물을 건너려 하지 말고 즉시 주변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한 뒤에는 119에 신고해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안전한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매년 200건 넘게 발생하는 야영객과 등산객 고립 사고. 기습 폭우가 잦아지는 만큼 하천과 계곡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가슴.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0: 내일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규모 7.4의 강력한 지진이 이번에는 남미 콜롬비아를 강타했습니다. 도시 한 곳에서만 최소 47명이 숨졌는데 사상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홍진 기자.
5: 네, 국제부입니다.
4: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9시쯤 발생했죠?
5: 네, 그렇습니다. 한국보다 14시간이 늦어서 콜롬비아 시각으로는 아침 7시쯤입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중서부 도시 페레이라에서 최소 18명, 마니살레스에서 2명, 바우델카우카주에서 27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페레이라는 진앙에서 직선으로 60km에 불과한 대도시라 특히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또 바우델카우카주의 주도 칼리에서 건물 수십 채가 붕괴하는 등 전국 20개 이상의 지자체가 지진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명피해를 파악하는 중이라 사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언론들은 수많은 사람이 무너진 건물에 깔렸다고 보도했고 현장 화면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서 사람들이 잠옷 차림으로 거리로 뛰쳐나오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진동은 인접한 에콰도르와 파나마까지 전해져서 주민들의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진 규모는 7.4입니다. 진앙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산호세 델 팔마르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진원 깊이가 107km라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지질조사국은 지진 규모를 6.6으로 발표했는데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말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연이어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강진으로 5,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는 지진 단층이 달라서 일단 이번 지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콜롬비아가 속한 단층은 나스카판으로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특히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커피 삼각지대로 불리는 곳으로 두꺼운 화산재와 퇴적층 지반이 지진파를 증폭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999년 1월 25일에도 커피 삼각지대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서부 킨디오주의 아르메니아와 페레이라 등에서 1,200명이 숨지고 5,000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지역과 양상 등이 그때와 비슷해서 이번에도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현장 취합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많게는 수백 명가량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표 종료 이후 통계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검경 합수본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6: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마감 시각에 임박해 현장에서 집계된 투표자 숫자가 최종 단계에서 수백 명씩 줄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0명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지역만 전국 3,500여 곳 투표소 가운데 29곳에 달합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과 전북 등 지역 구분 없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성 공도 일부 투표소는 오후 6시 기준 2,100여 명이던 투표자가 최종적으로 611명이나 감소했고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서도 381명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최종 투표자 수가 증가한 곳도 있었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 1동은 현장에서 파악한 것보다 785명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 2동과 송파구 가락 2동은 각각 147명, 98명이 늘었습니다. 선관위 통계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관계자 입건이나 추가 강제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가 수정되는 과정에서의 고의성, 위법성 등 추가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대 실시간 투표율 임의 조작의 경우 그에 앞서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일종의 조작 지침을 시도선관위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합수부는 선거 종료 이후 선관위가 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을 파악해 허위 입력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기된 투표율 오입력 논란에 대해 최종 개표 결과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어제 국회 투표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오입력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면서도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표자 수 집계와 공개를 오프라인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700조 원 규모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점검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해선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공항을 임시 배치해 줄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2차 합동회의에서는 소부장 등 중소기업 상생 방안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또 353조 원 규모의 충청권과 영남권 투자 프로젝트는 올해 착공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 합동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거둔 성과가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집중돼선 안 된다며 사업 초반부터 관련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장을 지어버린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7: 이에 따라 회의에선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금융 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성과가 참여 기업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9: 또한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7: 영남 충청권의 메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8개 기업 392조 원의 투자를 계획한 충청권에선 6개 기업 246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12개 기업 총 31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영남권에서는 8개 기업 107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이나 설비 증설을 시작합니다. 전국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맞물려 메가 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연구인력 주 52시간 제도 특례 조항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계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한 문제인 만큼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

0: 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강진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전 7시쯤 콜롬비아에서 규모 7.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최소한 77명이 숨졌습니다. 주도인 페레이라 등 중서부 리사랄다주에서만 4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마니살레스에서 3명, 바야델카우카주에서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바야델카우카 주도 칼리에서 건물 수십 채가 붕괴하는 등 전국 20개 이상의 지자체가 지진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강수량도 평년을 밑돌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기상학적 가뭄도 문제지만 농업용 저수지 곳곳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농업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정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마치 작은 개울처럼 보입니다. 황갈색 호수 바닥이 훤히 모습을 드러냈고 경사면엔 물이 빠진 흔적이 퇴적층처럼 남았습니다. 섬진강댐을 만들면서 생긴 거대한 인공호수 옥정호의 지금 모습입니다. 저수율이 19.6%로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4: 너무 가물어서 문제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와야 되는데 와도 조그마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3: 폭염 속 전국 강수량이 평년의 82% 수준에 그치면서 전국 58개 시군이 기상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농업 용수로 써야 하는 저수지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전국 평균 저수율은 47.8%, 평년의 70% 수준으로 56개 지역에서 농업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 거제, 함안은 저수율이 40% 아래로 내려가며 가뭄 심각 단계로 올라섰고 15곳은 경계, 20곳이 주의, 18곳이 관심 수준입니다.
5: 특히 남부 지역이 평년에 48에서 70%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상태입니다. 논에는 이제 물마름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3: 다목적댐 저수율은 그나마 안정적이라지만 운문댐과 밀양댐, 섬진강댐 등 남부 지역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저수율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천수를 저수지에 채우거나 급수차를 동원해 용수로에 물을 공급하는 한편 가뭄 피해에 특별 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2: 일요일인 그제 전국에서 온열질 환자가 28명 발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82%나 급감했는데 입추를 지나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온열질환 피해도 다소 진정되는 걸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6: 8월 들어 처음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두 자릿대로 내려갔습니다. 전국에서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28명으로 경기도가 6명, 서울 5명, 충북 4명 등이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루 전인 지난 8일 154명에서 무려 82%가 줄어든 겁니다. 이달 들어 여드레 동안 매일 1,200명이 쏟아진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변화입니다. 지난 7일 입추를 지나 폭염 기세가 꺾이면서 온열질환 피해도 진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질환자는 3,320명이 됐고 사망자는 3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전체 환자 수는 적지만 사망자는 8명이나 많아 안심하긴 이릅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피해가 심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여전히 더운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2: 맹위를 떨치는 폭염 속에도 소방관들

0: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위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교통경찰관들도 아스팔트 열기를 견디면서 안전한 출근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1: 소방서는 이른 아침부터 출동에 대비한 장비 점검으로 분주합니다. 준비를 마쳤을 찰나 숨 돌릴 틈도 없이 현장으로 나섭니다. 집안에 벌집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30분가량 말벌과 사투 끝에 벌집을 제거한 소방대원 옷은 온통 땀으로 젖었고 붉게 달아오른 얼굴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2: 여름철에는 하루에 적게는 8건, 많게는 14건, 15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인당 3, 4번씩은 이렇게 땀을 흘려야 하니까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소방서 관내에 접수되는 벌집 제거 요청 신고는 하루 평균 80여 건꼴. 무거운 방화복을 걸친 채 뜨거운 화재에 뛰어들고 벌집 제거 현장까지 출동하다 보면 어느새 진이 빠져버립니다. 저도 벌집 제거복을 직접 입어보겠습니다. 옷을 잠시만 입었는데도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탓에 온몸은 금세 땀으로 젖을 정도입니다. 출근길 교통단속에 나선 경찰관들도 폭염이 야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가운 햇빛을 손으로 가려보지만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또 차량이 내뿜는 열기를 견뎌내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3: 차량들도 원체 많다 보니까 차량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뜨겁고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또 뜨거워가지고.
1: 하지만 시민들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극심한 더위에도 자리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4: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감도 있을 거고.
1: YTN 최승훈입니다.
0: 지난 주말 강원도 인제 설악산 인근에서 피서객 7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동해안 지역에 폭우가 내렸지만 태백산맥 서쪽인 인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요. 산줄기를 타고 흘러내린 폭우로 계곡이 순식간에 급류로 변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잔잔한 계곡으로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지만 갑자기 불어난 계곡. 댐이라도 터진 듯 순식간에 차오르고 피서객들이 대피합니다.
6: 빨리 나와! 나와, 나와! 빨리 와, 빨리 와! 나와, 나와! 빨리 와, 빨리!
5: 발목 높이 계곡은 30초도 되지 않아 허벅지 높이까지 차올랐고 뒤늦게 계곡을 건너려던 한 피서객은 급류에 휩쓸립니다.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계곡에서 피서객 7명이 고립된 건 지난 8일 오전. 폭우가 내린 곳은 강원 인제 지역이 아닌 태백산 넘어 인접한 강원 동해안이었습니다. 비구름은 산맥을 넘지 못했지만 산 정상에 비를 뿌렸습니다. 산 아래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물놀이를 즐겼고 순식간에 불어난 급류에 고립됐습니다.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줄을 연결한 뒤 고무보트를 이용해 1시간 반 만에 7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인접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계곡 물놀이를 중단하고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불어난 계곡은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7: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무리하게 물을 건너려 하지 말고 즉시 주변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한 뒤에는 119에 신고해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안전한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매년 200건 넘게 발생하는 야영객과 등산객 고립 사고. 기습 폭우가 잦아지는 만큼 하천과 계곡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케어 4시 뉴스입니다.
4: 밤사이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경 평...

0: 평택시 청부읍 토진리 일대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새벽 1시 반쯤에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그리고 이어서 새벽 2시 40분경에 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황인데요.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33대와 인력 83명을 동원해 진화 중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위험물 191만 리터가 있어서 앞으로의 상황에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규모 7.4의 강력한 지진이 남미 콜롬비아를 강타했습니다.
1: 현재까지 최소한 111명이 숨졌는데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홍진 기자.
2: 네, 국제부입니다. 네,
1: 희생자가 시시각각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2: 콜롬비아 시각으로 10일 아침 7시쯤,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저녁 9시쯤에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11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페레이라가 주도인 중서부 리사랄다 주에서만 4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마니살레스에서 3명, 칼리 등에서도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바에델 카우카 주도 칼리에서 건물 수십 채가 붕괴하는 등 전국 20개 이상의 지자체가 지진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건물에는 수많은 사람이 깔려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모 7.4의 강진에 이어 규모 5.0 등 여진도 이어지고 있어서 구조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페트로 대통령은 부상자가 87명이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매시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서 사람들이 잠옷차림으로 거리로 뛰쳐나오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진동은 국경을 접한 에콰도르와 파나마까지 전해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규모는 7.4입니다. 진앙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산호세 델 팔마르입니다. 진원 깊이는 107km로 보고됐습니다. 콜롬비아 지질조사국은 지진 규모를 6.6으로 발표하는 등 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났지만 규모 7.4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0: 네, 더욱 걱정되는 이유가 지난 1999년 같은 대지진 양상을 보이기 때문인데 당시에 무려 1,200명이 숨진 바 있죠.
2: 네,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커피 삼각지대로 불리는 곳인데요. 마니살레스가 주도인 칼다스주, 페레이라가 주도인 리사랄다주, 아르메니아가 주도인 킨디오주 이 세 개 주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지역은 두꺼운 화산재와 퇴적층 지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토양 덕분에 커피가 잘 자랍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운 토양이 지진파를 흡수하지 못하고 증폭시켜서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리사랄다주의 페레이라는 진앙에서 직선으로 60km에 불과해 이번에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 1999년 1월 25일에도 커피 삼각지대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서부 킨디오주의 아르메니아와 페레이라 등에서 1,200명이 숨지고 5,000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지역과 양상 등이 그때와 비슷해서 이번에도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6월 말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연이어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강진으로 6,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는 지진 단층이 완전히 달라서 일단 이번 지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콜롬비아가 속한 단층은 나스카판으로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이 커피 삼각지대는 로메랄 단층대 위에 있는데 나스카판이 이 밑을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4,7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1: 호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해선 2028년까지 일부 기능을 임시 이전해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3: 지난달 첫 회의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산업부와 재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삼성전자, SK임원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4: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3: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준공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던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수준의 속도를 당부했습니다. 부지로 선정됐던 광주 군공항 기지 일부 기능 또한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4: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3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3: 광주 군공항의 완전 이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차례 실무 점검을 통해 이전 시점으로 2028년이 가장 이르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보다 더 앞당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핵심 전력이 이동하는 광주 군공항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고 미 측도 긍정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공항 부지 250만 평 외에 필요에 따라 인근 부지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5: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3: 기업의 조기 준공 계획에 맞춰 전력 용수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회의에 참석한 기업 임원들도 진행 속도에 놀랐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평가 단축,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청와대 전담조직과 국무총리실 범정부협의회를 각각 구성해 부처 간 협업을 끌어내는 등 행정 절차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한 가운데 올해 안에 충청권과 영남권에 대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대규모 첨단 산업 시설 투자도 본격화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2차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우선 충청권은 6개 기업 246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남권에 대해선 8개 기업 107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안에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11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네, 조금 전에 들어온 국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규모 7.4의 지진이 남미 콜롬비아의 서부를 강타했습니다.
1: 현재까지 최소한 111명이 숨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용진 기자.
2: 네, 국제부입니다.
0: 네,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 전해주시죠.
2: 콜롬비아 시각으로 10일 아침 7시쯤,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저녁 9시쯤에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은 111명이 숨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주도 페레이라를 비롯한 리사랄다 주에서만 4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마니살레스에서

0: 3명, 칼리 등에서도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건물 수십 채가 붕괴하는 등 전국 20개 이상의 지자체가 지진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보고타 등 전국 주요 도시가 모두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에는 수많은 사람이 깔려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규모 5.0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페레이라와 아르메니아, 카르타고 등 서부 지역 6개 공항이 파손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에스프레이야 대통령은 87명이 다쳤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매시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에스프레이야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조작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동은 국경을 접한 에콰도르와 파나마까지 전해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규모는 7.4입니다. 진앙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코주의 산호세 델 팔마르입니다. 진원 깊이는 107km로 보고됐습니다.
1: 네, 특히 걱정되는 건 지난 1999년 대지진과 같은 양상을 보이기 때문인데 당시 무려 1,200명이 숨졌죠.
0: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커피 삼각지대로 불리는 곳인데요. 마니살레스가 주도인 칼다스주, 페레이라가 주도인 리사랄다주, 아르메니아가 주도인 킨디오주 이 세 개 주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지역은 두꺼운 화산재와 퇴적층 지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토양 덕분에 커피가 잘 자랍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토양이 지진파를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켜서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리사랄다주의 페레이라는 진앙에서 직선으로 60km에 불과해 이번에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물에 깔렸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1월 25일에도 커피 삼각지대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서부 킨디오주의 아르메니아와 페레이라 등에서 1,200명이 숨지고 5,000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지역과 양상 등이 그때와 비슷해서 이번에도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6월 말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연이어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강진으로 6,000명 이상이 사망했죠. 이 베네수엘라와는 지진 단층이 완전히 달라서 일단 이번 지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콜롬비아가 속한 단층은 나스카판으로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이 커피 삼각지대는 로메랄 단층대 위에 있는데 이 나스카판이 이 밑을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오늘 새벽 0시쯤 경기도 평택시 청부읍에 있는 인화물질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연소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난 창고에는 불이 붙기 쉬운 인화성 액체인 사류 위험물 100여 종 191만 리터가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33대와 인력 83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본부장은 대원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인근 주민의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는 동시에 차량은 우회하기를 바란다는 재난 문자도 발송했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입니다. 강한 열돔이 사라지고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1: 앞으로 날씨의 최대 변수는 연이어 북상하는 태풍 비구름대가 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대기 하층을 짓누르던 거대한 열돔에 마침내 균열이 생겼습니다.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경보는 전국에서 모두 해제됐고 남아있던 폭염주의보도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열대야특보 역시 호남과 제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대구는 21일 만에, 부산은 24일 만에 기나긴 밤 더위가 누그러든 겁니다. 서울도 이틀째 열대야가 사라진 가운데 낮 기온이 35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무더웠지만 지난주보다 상대적으로 살만한 날씨였던 셈입니다.
4: 굉장한 폭염을 가져왔던 어차피 이중 폭염.
5: 단기성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4: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태풍 3층까지 있는데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질 못하죠.
3: 하지만 최악의 더위가 가신 자리에는 바짝 말라붙은 땅이 남아 있습니다. 유럽 기상 수치 모델을 기반으로 본 표층 토양 수분 지도인데 농작물 뿌리가 위치하는 지하 40cm 깊이의 한반도 토양이 수분을 잃어 황갈색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강도 3에서 5 수준에 달해

0: 최근 50년 평년 기준 최하위 수준의 극심한 토양 가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날씨의 최대 변수는 동해와 서해로 접근하는 연이은 태풍 잔해 비구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방패처럼 자리하고 있어 앞으로 날씨가 무척 유동적입니다.
1: 이번 주 중후반 제15 태풍 차놈이 약화된
2: 기상청
1: 이후에도 남해
2: 통보관입니다.
1: 수증기와 주변 기압계의 영향으로 강수 위치와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당분간 강수 변동성이 큰 상황이니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상청은 13호 태풍이 중국으로 상륙한 가운데 약화한 비구름이 다음 주 중반 서해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5호 태풍 차놈도 일본 도쿄를 관통한 뒤 동해로 진출해 이번 주 후반 우리나라 동해상까지 진출하겠습니다. 열돔은 깨졌지만 이번 주는 바짝 마른 토양 위로 찬 공기를 가진 고기압과 태풍 비구름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해제됐지만 서쪽 지역은 오늘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은 지난주보다 낮아졌지만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고 있었던 가운데 강수량도 평년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뭄이 심각합니다.
3: 기상학적 가뭄도 문제지만 농업용 저수지 곳곳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농업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5: 물이 가득 차 있던 호수가 마치 작은 개울처럼 보입니다. 황갈색 호수 바닥이 훤히 모습을 드러냈고 경사면엔 물이 빠진 흔적이 퇴적층처럼 남았습니다. 섬진강댐을 만들면서 생긴 거대한 인공호수, 옥정호의 지금 모습입니다. 저수율이 19.6%로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6: 너무 가물어서 문제는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많이 와야 되는데 와도 조그마가지고는 해결이 안될것 같아요.
5: 폭염 속 전국 강수량이 평년의 82% 수준에 그치면서 전국 58개 시군이 기상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농업 용수로 써야 하는 저수지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전국 평균 저수율은 47.8%, 평년의 70% 수준으로 56개 지역에서 농업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 거제, 함안은 저수율이 40% 아래로 내려가며 가뭄 심각 단계로 올라섰고, 15곳은 경계, 20곳이 주의, 18곳이 관심 수준입니다.
7: 특히 남부 지역이 평년에 48에서 70%로
2: 이재천
7: 통계적으로 많이
2: 농림축산식품부
7: 미칩니다.
2: 과장입니다.
7: 논에는 이제 물마름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5: 다목적 댐 저수율은 그나마 안정적이라지만 운문댐과 밀양댐, 섬진강댐 등 남부 지역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저수율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천수를 저수지에 채우거나 급수차를 동원해 용수로에 물을 공급하는 한편 가뭄 피해에 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4: 네, 이렇게 길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5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같은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난특별교부세는 저수지 준설과 대체 수원 확보 등 가뭄 대책 마련에 중점적으로 활용하고요. 무더위 쉼터 운영 같은 폭염 대응에도 일부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맹위를 떨치는 폭염 속에서도 소방관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더위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3: 교통경찰관들도 아스팔트 열기를 견디면서 안전한 출근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8: 소방서는 이른 아침부터 출동에 대비한 장비 점검으로 분주합니다. 준비를 마쳤을 찰나 숨 돌릴 틈도 없이 현장으로 나섭니다. 집안에 벌집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30분가량 말벌과 사투 끝에 벌집을 제거한 소방대원 옷은 온통 땀으로 젖었고 붉게 달아오른 얼굴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9: 여름철에는 하루에 적게는 8건, 많게는
2: 경기
9: 14건,
2: 파주소방서
9: 15건 이렇게 나가다
2: 소방서입니다.
9: 보니까 인당 3, 4번씩은 이렇게 땀을 흘려야 하니까 조금 많이 힘들어요.

0: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소방서 관내에 접수되는 벌집 제거 요청 신고는 하루 평균 80여 건꼴. 무거운 방화복을 걸친 채 뜨거운 화재에 뛰어들고 벌집 제거 현장까지 출동하다 보면 어느새 진이 빠져버립니다. 저도 벌집 제거복을 직접 입어보겠습니다. 옷을 잠시만 입었는데도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탓에 온몸은 금세 땀으로 젖을 정도입니다. 출근길 교통단속에 나선 경찰관들도 폭염이 야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가운 햇빛을 손으로 가려보지만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또 차량이 내뿜는 열기를 견뎌내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2: 차량들도 원체 많다 보니까 차량에서 나오는
3: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과입니다.
2: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또 뜨거워가지고.
1: 하지만 시민들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극심한 더위에도 자리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4: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고.
3: 경기 파주소방서 소방사입니다.
4: 요청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감도 있을 거고.
1: YTN 최승훈입니다.
5: 택배 노조원들이 폭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최근 발생한 택배 노동자 산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택배노동조합 우체국 본부는 어제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 집중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도 폭염 속 열악한 환경에 노동자들을 방치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동서울 우편 집중국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펠릿에 끼어 발등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히라고 요청했습니다.
6: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700조 원 규모의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5: 호남 반도체 공장에 들어설 한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해선 2028년까지 일부 기능을 임시 이전해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7: 지난달 첫 회의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산업부와 재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삼성전자, SK임원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8: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7: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준공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던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수준의 속도를 당부했습니다. 부지로 선정됐던 광주 군공항 기지 일부 기능 또한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8: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3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7: 광주 군공항의 완전 이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차례 실무 점검을 통해 이전 시점으로 2028년이 가장 이르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보다 더 앞당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핵심 전력이 이동하는 광주 군공항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고 미 측도 긍정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공항 부지 250만 평 외에 필요에 따라 인근 부지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9: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3: 강은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9: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7: 기업의 조기 준공 계획에 맞춰 전력 용수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회의에 참석한 기업 임원들도 진행 속도에 놀랐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단축,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메가 특구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청와대 전담 조직과 국무총리실 범정부 협의회를 각각 구성해 부처 간 협업을 끌어내는 등 행정 절차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6: 8.3 세제 개편안 발표 뒤 논란은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부동산 이슈를 둘러싼 니탓 공방이 여전합니다.
5: 이른바 버스하우스로 논란이 된 민주당 황희 의원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국민의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 특별한 손님이 초대됐습니다. 대출 절벽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를 불러 발언권을 준 겁니다.
11: 정권은

0: 바뀔 수 있습니다.
1: 손은정 일본 비상대책위원회 홍보국장입니다.
0: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장기간 추진되는 공공주택 정책을 믿고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2: 회의 예산은 민간이었다면 분양 사기였다는 성토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8.3 세제 개편안에 따른 부동산 논란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고리로 연일 청년 홀대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버려진 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삼자는 민주당 황희 의원의 발언 논란도 거듭 소환했습니다.
3: 민주당
1: 장동혁 국민의힘
3: 민주당
1: 대표입니다.
3: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랍니다. 이래서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포기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 민주당은 조만간 공급 정책을 발표한 정부 정책을 지원 사격하는 동시에 야권의 문제 제기는 정쟁을 위한 공세로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부동산 공급 절벽은 윤석열 정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인이 있다면서 뻔뻔하게 남탓한다고 힘주어 비판했습니다.
4: 너무나도
1: 한정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4: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 중공 모두 무너졌습니다.
2: 정부의 공급 속도전은 TF 확대와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1: 전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운영 부대표입니다.
5: 국민의힘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대체 누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2: 이런 가운데 황희 의원은 폐버스 논란 사흘 만에 청년 주거의 엄중함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다만 애초에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대신 SNS 형식을 빌렸는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말라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위원회가 처음 열려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6: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노사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다시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 중앙쟁의 대책위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하고요. 기아 노사는 사흘 연속 교섭에 들어갑니다.
7: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다가오자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사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농협이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대 이어 오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앱은행 노조가 함께 반대 집회를 엽니다.
6: 관세청이 이번 달 들어 12일까지 수출입 현황 집계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2.8% 증가한 988억 9천만 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이런 기세를 이어갔을지 주목됩니다.
7: 1980년대 원양어선을 타고 세계 바다를 누비다 사고로 숨져 아프리카 세네갈을 묻힌 원양어선원의 유해가 3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세네갈 다카르 묘역에 안치돼 있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한위를 국내로 이장하기 위한 유해공환 추도식을 엽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듀엣토의 더 클래식.
9: 8월 11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0: 퍼셀의 오페라 디도와 아에네아스 중에서 산막의 아리아 내가 대지에 묻힐 때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이 부릅니다.

0: 8월 11일 화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퍼셀의 오페라 디도와 아에네아스 중에서 산막의 아리아, 내가 대지에 묻힐 때,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이 불렀습니다.
0: 지난주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 신화 속 여성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면은 여러 영웅들이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클래식 음악에서는 영웅보다 메데이아, 아리아드네, 헬레네, 디도, 카산드라, 이피게니아처럼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오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 희생, 배신, 예언, 운명이란 주제를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가 있고요. 청중들의 서사에도 몰입하기가 쉬워집니다.
0: 사실 오페라의 주인공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죠. 여성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오페라의 하이라이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곡가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성들에게 주목한 것이겠죠.
1: 이 방금 들으신 퍼셀의 오페라도 트로이 전쟁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는 아이네이아스를 사랑하지만 그는 신의 명령을 따라 떠나야 합니다. 남겨진 디도는 절망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0: 케르비니 오페라 메데이아는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가장 아꼈던 오페라라고 합니다. 콜키스의 공주 메데이아는 영웅 이아손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위해 조국을 버리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황금 양털을 훔치며 동생까지 희생시키는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아손은 권력을 위해 다른 여인과 결혼하려 하고 메데이아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1: 이 메데이아는 흔히 잔인한 복수의 상징으로 기억되는데

0: 사실 그녀는 사랑 때문에 조국과 가족까지 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캐루비니는 이 신화를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사랑과 배신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린 심리극으로 만들었고요.
1: 이 오페라는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메데이아를 자신의 대표 배역으로 삼으면서 크게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칼라스가 아니라면 메데이아도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0: 이 칼라스는 파졸리니 감독과 함께 이 작품을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오페라를 영화로 담는 것이 아니라 노래 없이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칼라스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메데이아 역을 연기했고요.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캐루비니 오페라 메데이아 중에서 주인공 메데이아가 자신의 아이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 일막 아리아, 당신 아이들의 어머니,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부릅니다.

0: 케루빈의 오페라 메데이아 중에서 일마가리아 당신 아이들의 어머니 소프라노 마리아 깔라스가 불렀습니다.
1: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성들은 사랑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게 되죠. 메데이아는 사랑 때문에 결국 복수를 하게 되었고 디도는 사랑 때문에 목숨을 잃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는 파리스를 사랑하게 되면서 트로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불러옵니다.
0: 사랑이 구원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아리아드네 이야기입니다.
1: 크레타의 공주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에게 실타래를 건네 미궁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테세우스는 낙소스 섬에 그녀를 버리고 떠나죠. 절망하던 아리아드네는 결국 디오니소스를 만나 새로운 사랑을 얻습니다.
0: 이 내용을 다룬 작품이 바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닉소스 섬의 아리아드네입니다. 메데이아는 배신당하고 복수로 이어졌다면 아리아드네의 사랑은 새로운 운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중에서 아리아 고귀하신 공주님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이 부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디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태움. 태움이란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가르치는 방식, 그 문화를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명분은 교육입니다만 정말 이걸 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2: 너 머리가 있어 없어? 우리 집 개도 너보다 말 잘 듣겠다.
3: 너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 일을.
2: 어? 쟤 좀 봐. 저기 앉을 짬이야? 말이 돼? 야,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1: 의료 현장의 고질적 악습으로 지적되어온 태움. 최근 또 한 명의 젊은 간호사가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나이 이제 겨우 27살이었죠.
4: 선배 간호사들 태움 때문에 마음고생이 아주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5: 동료도 다 있는 자리에서 자살을 생각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던데?
4: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태도 불량하다고 하고, 무엇보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째려보는 게 아주 지옥 같았다고 하더라고.
1: 간호사 강 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다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에겐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선배에게도 좀 살갑게 대하면 달라지겠지, 더 참고 버텨볼게 말해왔다고 하죠. 하지만 결국 강 씨는 병원을 그만뒀고 이후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5: 이게 뭐야? 세 명 중 한 명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된 거야?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처분은 훈계? 나머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근무하게 되는 거야?
1: 가해자로 지목된 세 사람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건 한 명뿐이었습니다. 병원의 처분도 훈계에 그쳤다고 하죠. 이후 강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과연 태움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호소를 알고도 만약 병원이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 판단된다면 그 또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1: 네, 27살의 간호사 강 씨가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병원에서 어떤 일을 겪었던 건지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6: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강 씨는 2023년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 입사한 뒤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공개적인 질책과 모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다른 간호사의 부탁으로 잠시 의자에 앉았다는 이유로 앉을 짬이냐는 말을 들었고, 야간 근무 중에는 자살을 생각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는 취지의 폭언도 있었습니다. 사과하면 말하지 말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하는 식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일기장과 주변 진술에도 당시 고통을 호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1: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엄격한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행위들이 과연 교육이라 부를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 같은데, 아무튼 강 씨가 병원에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하고 근무를 분리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6: 유족 측의 설명과 보도에 따르면 강 씨는 수간호사 등에게 고통을 알리고 특정 선배와 근무가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를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시 근무가 겹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부서 이동을 제안했지만 강 씨가 원하지 않았고 노동당국의 시정 지시에 따른 조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호소가 들어오면 병원은 우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조사 중이라고 라도 필요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뜻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요구한 방식 그대로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실제로 마주치지 않도록 효과가 있는 조치였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1: 결국 강 씨는 병원을 그만둔 뒤 가해자로 지목한 세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알려졌는데요. 조사 결과는 어땠고 이후 달라진 게 혹시 있었을까요?
6: 보도에 따르면 강 씨는 퇴사 뒤에 가해자로 지목한 세 사람을 노동당국에 신고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병원도 그 직원에게 훈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동당국이 괴롭힘을 인정하면 병원의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징계 종류와 수위는 병원의 내부 규정과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조치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결국 분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 유족 입장에서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행위만 인정된 것도 사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집단 태움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대목이 있을까요? 다른 사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6: 집단 태움은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관여하고 폭언뿐 아니라 무시하거나 눈치 주는 식으로 은밀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입증이 쉽진 않습니다. 한 장면만 떼어보면 단순한 업무 지적처럼 보일 수도 있고 누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가려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전직 간호사는 계속 째려보는 이른바 시선 태움과 장기간 세워두는 일을 겪었다고 제보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녹음이나 문서로 남기기가 어려워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동료의 진술, 메시지, 근무표 같은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 진행 중이어서 노동당국의 판단과 별도로 괴롭힘의 범위나 관련자 책임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 사건이 알려진 뒤에 경찰은 강 씨가 근무했던 병원과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했고요. 가해자로 지목된 세 사람도 입건이 됐잖아요. 어떤 혐의들 적용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6: 태움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은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모욕 문제가 될 수 있고 겁을 주거나 원하지 않는 행동을 억지로 하게 했다면 협박 혹은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이나 물리적인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병원이나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세 사람을 입건했다라는 보도가 있는 만큼 사내 메신저와 면담 기록 등을 통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반복성과 지속성 혹은 서로 역할을 나눠 괴롭혔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건됐다라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 자, 앞서 전해주신 구체적 발언들 있잖아요. 그 발언들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6: 네. 예를 들어 여러 동료가 듣는 자리에서 머리가 있느냐, 우리 집 개도 너보다 말은 잘 듣겠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면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공개적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 는 취지의 말 역시 당시 상황의 반복 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위협적 표현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태움 사건에서는 선배가 후배의 멱살을 잡고 동료들 앞에서 심하게 질책한 행위가 모욕 혹은 폭행으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문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한 장소, 주변의 사람, 관계의 우위와 반복성,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공포와 고통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1: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간호사 측에서 엄격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교육의 일환이었다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정당한 업무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르는 기준 뭐라고 보십니까?
6: 기준은 교육이라는 목적만 내세울 것은 아니라 실제 방법과 정도가 업무에 필요한 범위였는지를 보는 겁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고 다시 확인하게끔 하는 것은 필요한 교육의 범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인신공격이나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고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장시간 세워두는 등은 교육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지적이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설명하는 것과 너는 왜 이것도 못하느냐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행위가 반복이 됐는지, 다른 교육 방식이 가능했는지 여부, 피해자의 근무 환경이 실제로 악화됐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1: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면 가해자들에게 강 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을 수가 있을까요?
6: 괴롭힘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자에게 강 씨의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괴롭힘이 강 씨의 선택에 중대한 원인이 됐고 가해자들이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엄격하게 입증이 필요합니다. 강 씨가 반복해서 고통을 호소했는지, 가해자와 병원이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괴롭힘이 얼마나 강하고 오래 지속됐는지도 중요합니다.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과 정신적 손해,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나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와 유족의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액수는 인과관계와 각자의 과실 정도, 피해 내용 등을 종합해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1: 현행법에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6: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처럼 모욕이나 폭행 같은 별도 범죄가 확인돼야 일반 근로자인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구조로는 교묘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충분히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조사나 보호조치 의무를 어긴 경우에도 제재 가능합니다. 문제는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 때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업무상 정당한 지시와 괴롭힘의 경계가 상황마다 달라서 너무 넓게 규정하면 과잉처벌의 우려도 있습니다. 처벌의 논의와 함께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신고자 불이익 금지와 병원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어떤 이제 포괄적인 부분들을 다 포함시켜서 형사처벌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이제 군형법을 보면 가혹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그게 이제 판례에 따라서 가혹행위가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구체화된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도 어떤 이제 비슷한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자, 병원 책임도 짚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이번 사건의 경우 병원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 있겠습니까?
6: 병원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도와 유족 측의 설명처럼 강 씨가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고 근무의 분리를 요청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계속 마주쳤다면 병원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괴롭힘이 확인된 뒤에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도 필요합니다.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거나 형식적으로만 대응을 했다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1: 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곽진원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부동산을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 책임론을 거론하는 중이죠. 하지만 집권하고 1년이 넘도록 시장이 납득할 만한 공급 대책은 없습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여당이 지금 남의 책임을 따져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남탓보다는 정책부터 재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3: 부동산 문제는 국정 동력에도 직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는데요. 흔들리는 증시와 형사소송법 개정, 또 육사 관련 발언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정 전반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열도미 사라지면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앞으로의 최대 변수는 연이어 북상하는 태풍 비구름대가 될 전망입니다.
3: 4,7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후반기 첫 전체 회의를 엽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오늘 새벽 0시쯤 경기도 평택시 청부읍에 있는 인화물질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0: 사설 구급차의 실태를 알아보는 YTN 연속 보도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급차 사고로 지난 5년 동안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부상자는 4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응급환자를 위한 운행이 아닌 경우도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1: 현재 시각 11일 오전 7시쯤 콜롬비아에서 규모 7.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1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무너진 건물에 깔렸다는 보도가 잇따라 사상자는 계속 늘어날 걸로 우려됩니다.
0: 네, 첫 소식입니다. 경기 평택시 청부읍에 있는 인화물질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 발령됐습니다.
1: 이 창고에는 인화물질 191만 리터가 보관돼 있어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화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2: 네, 경기 평택시 인화물질 보관 창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뒤쪽으로 검은 연기는 물론이고요. 빨간 불길까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위험해 보이네요. 지금 불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겁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시뻘건 불길이 반복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따금 폭발음도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은 연기가 하늘로 계속해서 치솟아서 동이 막힌 하늘에 긴 자국을 남기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연신 물을 뿌리고는 있는데 폭발 우려 때문인지 좀처럼 가까이는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YTN 취재진도 안전 우려로 이 200m 떨어진 이곳에서 취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면적 930여 제곱미터 정도인 이곳 인화물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자정쯤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소방당국은 불이 확대될 수 있어 새벽 1시 반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2시 40분부터는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어 새벽 3시 40분쯤부터는 전국 다른 시도의 장비까지 투입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상태인데요. 현재 충남과 세종, 충북까지 모두 95대의 장비와 238명의 인력이 투입돼 진화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긴장을 놓지 못하는 건 불이 난 창고가 인화성 물질 전용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휘발유나 알코올, 식용유처럼 불이 잘 붙는 액체를 사류 위험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창고에는 사류 위험물 100여 종, 191만 리터가 보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 소방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과 인명검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또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무리한 내부 진압을 지양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는 동시에 차량은 우회하기 바란다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시 인화물질 보관 창고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0: 규모 7.4의 지진이 남미 콜롬비아의 서부를 강타했습니다.
1: 현재까지 최소한 111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웅진 기자.
3: 네, 국제부입니다.
0: 네, 사망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콜롬비아 시각으로 10일 아침 7시쯤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초기에 사망자가 급속히 늘어나다가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이 111명 숨졌다고 확인한 뒤부터는 일단 숫자가 멈췄습니다. 주도 페레이라를 비롯해 리사랄다주에서만 4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마니살레스에서 3명, 칼리 등 주로 서부 지역에서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1,600채의 건물이 파손됐으며 그중 61채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붕괴된 건물에는 수많은 사람이 깔려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규모 5.0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페레이라와 아르메니아, 카르타고 등 서부 지역 6개 공항이 파손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취임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에스프레이야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진동은 국경을 접한 에콰도르와 파나마까지 전해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규모

0: 기온은 7.4입니다. 진앙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코주의 산호세델 팔마르입니다. 진원 깊이는 107km로 보고됐습니다.
1: 네, 특히 걱정되는 게 지난 1999년 대지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인데 당시에는 무려 1,200명이 숨졌다고요?
0: 네,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커피 삼각지대로 불리는 곳인데요. 마니살레스가 주도인 칼다스주, 페레이라가 주도인 리사랄다주, 아르메니아가 주도인 킨디오주 이 세 개 주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지역은 두꺼운 화산지와 퇴적층 지반으로 이루어져서 커피가 잘 자랍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토양이 지진파를 흡수하지 못하고 증폭시켜서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리사랄다주의 페레이라는 진앙에서 직선으로 60km에 불과해 이번에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물에 깔렸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1월 25일에도 커피 삼각지대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서부 킨디오주의 아르메니아와 페레이라 등에서 1,200명이 숨지고 5,000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지역과 양상 등이 그때와 비슷해서 이번에도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는 겁니다. 지난 6월 말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연이어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강진으로 6,000명 이상이 사망했죠. 이 베네수엘라와는 지진 단층이 완전히 달라서 일단 이번 지진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콜롬비아는 나스카판으로 불리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커피 삼각지대는 로메랄 단층대 위에 있는데 이 나스카판이 이 밑을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이번엔 날씨 소식입니다. 일요일인 그제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28명 발생했습니다.
1: 하루 전보다 82%나 급감한 건데요. 입추를 지나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온열질환 피해도 다소 진정되는 걸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3: 8월 들어 처음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두 자릿대로 내려갔습니다. 전국에서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28명으로 경기도가 6명, 서울 5명, 충북 4명 등이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루 전인 지난 8일 154명에서 무려 82%가 줄어든 겁니다. 이달 들어 여드레 동안 매일 1,200명이 쏟아진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변화입니다. 지난 7일 입추를 지나 폭염 기세가 꺾이면서 온열질환 피해도 진정되는 거로 보입니다.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질환자는 3,320명이 됐고 사망자는 3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전체 환자 수는 적지만 사망자는 8명이나 많아 안심하긴 이릅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피해가 심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여전히 더운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2: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해제됐지만 서쪽 지역은 오늘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은 지난주보다 낮아졌지만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밤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열대야가 주춤하겠는데요. 다만 호남과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상 등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해상에서는 오늘도 최대 4m의 높은 물결과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인제 설악산 인근에서 피서객 7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산줄기를 타고 흘러내린 폭우로 계곡은 순식간에 급류로 변했습니다. 홍상욱 기자입니다.
4: 잔잔한 계곡으로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피 한 방울 내리지 않았지만 갑자기 불어난 계곡. 댐이라도 터진 듯 순식간에 차오르고 피서객들이 대피합니다.
5: 빨리 나와! 나와! 빨리 와, 빨리 와! 나와!
4: 발목 높이 계곡은 30초도 되지 않아 허벅지 높이까지 차올랐고 뒤늦게 계곡을 건너려던 한 피서객은 급류에 휩쓸립니다.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계곡에서 피서객 7명이 고립된 건 지난 8일 오전. 폭우가 내린 곳은 강원 인제 지역이 아닌 태백산 넘어 인접한 강원 동해안이었습니다. 비구름은 산맥을 넘지 못했지만 산 정상에 비를 뿌렸습니다. 산 아래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물놀이를 즐겼고 순식간에 불어난 급류에 고립됐습니다.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줄을 연결한 뒤 고무보트를 이용해 1시간 반 만에 7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인접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계곡 물놀이를 중단하고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불어난 계곡은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5: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2: 강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5: 건너려 하지 말고 즉시 주변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한 뒤에는 119에 신고해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안전한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매년 200건 넘게 발생하는 야영객과 등산객 고립 사고. 기습 폭우가 잦아지는 만큼 하천과 계곡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2: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의 윤곽이 드러날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진행되는 이른바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박빙 승부를 펼쳐온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권리당원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 두 지역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까지 먼저 웃은 건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충청권과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에서 김 후보가 우세를 점했고 정청래 후보는 부울경 경선에서 앞서면서 1.48% 차이의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권리당원의 70%가량이 모여있는 핵심 승부처 호남과 서울, 경기가 남았는데 오늘부터 하루를 간격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후보들은 각각 수도권과 호남으로 달려가 당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민석 후보는 서울 출근길 시민인사를 시작으로 경기 당원들과 토크 콘서트도 진행하며 당원과의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과 함께 조직 기반을 갖춘 전직 대표가 왜 약자 행세를 하냐며 정청래 후보에 대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7: 약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7: 경선이 조금 지나치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6: 호남으로 향한 정청래 후보는 노동자 농민들을 만나며 하루를 연 뒤 김 후보와 같은 시각에 전북 당원들과 토크 콘서트를 벌였습니다. 김 후보의 신천지 의혹 제기는 해당 행위라며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각을 세웠습니다.
9: 저는 근거를
8: 정청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9: 어느 누구처럼 신천지를 얘기했는데 근거를 대라 그러면 말을 안 하고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6: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격돌을 앞두고 기싸움도 팽팽했습니다.
7: 제가 미세하지만
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7: 호남에서의 투표도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승리로 예상되고
9: 대구에서
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9: 알아서들 하세요. 전북에서도 1등을 만들어 줄 건지 안 줄 건지 알아서 좀 해주세요.
6: 3위를 기록 중인 송영길 후보 역시 고향인 호남에서 선전을 기대했습니다.
10: 그래서 송영길에 대한 최소한
8: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10: 터대가 될 수 있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호소하려고 합니다.
6: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70%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더해 최종 당대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승부의 향배를 가를 슈퍼위크에 진입한 후보자들의 막바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오후 후반기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하는데요.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각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한 원인과 해법을 놓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8.3 세제개편안 발표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논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에선 부동산 이슈를 놓고 니탓 공방이 여전합니다. 이른바 버스하우스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1: 국민의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 특별한 손님이 초대됐습니다. 대출 절벽 현장에 목소리

0: 소리를 듣겠다며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를 불러 발언권을 준 겁니다.
1: 정권은 바뀔 수 있습니다.
2: 손은정 뉴홈 비상대책위원회 홍보국장입니다.
1: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장기간 추진되는 공공주택 정책을 믿고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0: 회의 예산은 민간이었다면 분양 사기였다는 성토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8.3 세제 개편안에 따른 부동산 논란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고리로 연일 청년 홀대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버려진 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삼자는 민주당 황희 의원의 발언 논란도 거듭 소환했습니다.
3: 민주당사
2: 장동혁 국민의힘
3: 대표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랍니다. 이래서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포기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0: 민주당은 조만간 공급 정책을 발표한 정부 정책을 지원 사격하는 동시에 야권의 문제 제기는 정쟁을 위한 공세로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부동산 공급 절벽은 윤석열 정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인이 있다면서 뻔뻔하게 남탓한다고 힘주어 비판했습니다.
4: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2: 한명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4: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무너졌습니다.
0: 정부의 공급 속도전은 TF 확대와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5: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2: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운영 부대표입니다.
5: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대체 누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0: 이런 가운데 황희 의원은 폐버스 논란 사흘 만에 청년 주거의 엄중함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다만 애초에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대신 SNS 형식을 빌렸는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말라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위원회가 처음 열려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화상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크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경제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6시 20분 25초인데요. 아침해가 뜨기 전에 하늘 여명이죠. 저녁 노을과는 다릅니다. 직접 눈으로 해를 못 봐도요. 그 빛의 자투리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경제학에서도 이른바 너찌 효과가 노벨상까지 받았잖아요. 옆구리 쿡쿡 그냥 찌르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국제관계나 증시, 부동산도 마치 이런 행동주의 경제학의 해석과 같습니다. 직접적인 선후관계라기보다는요. 심리적인 부수관계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이용주 캐스터가 외신에서 이런 소식들을 또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이 증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아름다운 여명을 볼 수 있는 건 직접 눈으로 보는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침 부담 없이 첫끼 뉴스로 강영구 아나운서가 하루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직접 안 봐도 여명이나 노을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해

0: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인구입니다.
2: 네. 오늘 어떻게 저랑 복장이 옷색이 똑같아요.
1: 아, 마음이 맞았네요.
2: 예, 푸른 하늘 빛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해봅시다. YTN 경제라디오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첫 소식은요?
1: 호남 반도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
2: 네, 대통령이 직접 챙겼습니다. 속도를 더 내달라, 이 소리겠죠?
1: 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죠.
2: 네, 군공항이 적합지다 얘기는 오래전에 나왔었고 구체적인 시한이 제시됐죠.
1: 네, 2028년 중순입니다.
2: 네.
1: 2028년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을 임시로라도 다른 군공항으로 배치를 해서 최대한 빨리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히 집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 구마모토 TSMC 뭐 세계 최대 반도체 팹입니다. 생산 제조 공장이죠. 이게 아주 짧게 걸렸나요?
1: 네, 착공부터 준공까지 22개월 걸렸습니다.
2: 굉장히 빨랐네요.
1: 네, 정부의 목표는 2030년 6월에는 첫 반도체가 양산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향후 1년을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승부처로 규정하고요. 속도전을 넘어 총력을 다하는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2: 네, 잠시 후 이승호 센터장과 뉴욕 증시 소폭 조정이 됐고 반도체는 하락했습니다만 국내 시장 오늘 여파 알아볼 텐데요. 반도체 특히 HBM이나 메모리 AI 관련된 것들은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부족해서 가격이 비싸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공장을 더 짓는 건데 이 흐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 중요한 부분들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세 번째 청문회.
2: 이것도 정말 나라 망신이기도 했고요. 어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드러나는 족족이. 일단 국회에서 3차 청문회를 가졌는데 시작부터 어려웠어요.
1: 네, 청문회 시작 후 4시간이 넘도록 질의 하나 못했습니다. 여야가 잠실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한 공개 재검표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거든요.
2: 어떤 부분에서 서로 여야가 맞섰습니까?
1: 더불어민주당, 장점 합의대로 18일에 재검표를 신속히 해야 된다.
2: 네.
1: 국민의힘은요, 선관위 특검이 출범할 예정인 만큼 특검 출범 이후에 재검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2: 특검과 재검표, 그냥 18일에 빨리 재검표 이 차이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사실은 저는 더 깊은 맥락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 7시 시작하거든요. 여야 정치인들의 속내 들려드리겠습니다. 10시부터 시작된 청문회인데 결국은 한참 지나서 진행됐어요.
1: 네, 국민의힘 단독으로 청문회가 진행됐고요. 여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또 법률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청문회를 보이콧했는데요. 여야 공방으로 청문회가 진행을 못하면서 위철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 증인 25명이 4-5시간 동안 답변 기회 한번 못 얻은 채 대기만 해야 했습니다.
2: 예, 범여권이 빠지고 야당만으로 청문회가 이루어졌지만 또 질의응답이 있었잖아요.
1: 네,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오입력하고 이미 수정한 사례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2: 네.
1: 강동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대리는 관리 부실은 인정하지만 조직적인 부정선거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했죠.
2: 조직적인 부정선거, 어떤 특정 의도를 가진 행동은 아니지만 부실했다, 엉망이었다, 이 얘기는 인정한다라는 건데 부실도 부실이죠. 그 임의로 뭐 100명, 100명 이렇게 입력하는 거는 국민들이 납득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이요.
1: 경찰 축협 성접대 의혹 수사 검토.
2: 이 아침에 분노 게이지로 청취자분들께 에너지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것도 어제도 나라망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 네.
2: 수사를 한다고요?
1: 네, 경찰은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최근 불거진 성접대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이게 2011년, 12년도, 15년, 14년 전이잖아요. 수사가
1: 네.
2: 가능한가요?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짚어주신 대로 공소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 처벌법 등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사태가 15년 전 사건입니다. 현행법상 성접대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면 수사할 수가 없죠.
2: 설사 수사가 진행돼도 문제가 있잖아요.
1: 네, 상대 여성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라 그 진술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설령 수사가 진행됐다고 해도 처벌까지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어서 여러모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 자, 이 파문이 일본 축구계로도 번졌습니다.
1: 일본 축구협회는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일본 심판 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여전히 일본 축구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 네.
1: 일본은 일단 자국의 감사를 통해 결과를 내놓겠다, 이렇게 말한 상태예요. 직접 수사는 어려워도 일본의 감사 결과가

0: 축협의 이번 성접대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얘기하고요. 국민들 앞에 정말 바닥에 머리를 숙여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축구 보다가 화가 나면 뭐라고 해요? 특히나 부자인 나라들이랑 경기하다가 우리 경기가 조금 판정이 애매하면
0: 매수다.
1: 저 심판 도 먹었어?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근데 일본 심판을 국내 불러서 성접대라뇨. 축구협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다시 태어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분노를 제가 대신 표현해 드렸고요. 다음 소식이요.
0: 폭염에 노숙인 몰린 인천공항.
1: 인천공항이 사실은 더운 분들 많이 좀 쉬러 가기도 하고 어르신들도 간다고 하는데 노숙인 숫자가 많이 늘어났군요.
0: 네. 1터미널과 2터미널을 합쳐서 많을 때는 노숙인이 200여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에 나섰습니다.
1: 퇴거 조치를 한다 어떤 방식입니까?
0: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 명령서를 부착을 했는데 예. 명령서에는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1: 역에도 그랬고요. 이런 분들이 항상 오랫동안 사실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반발했죠.
0: 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 행동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졸속으로 추진한 퇴거 조치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예, 쉼터를 또 마련하면 거기로는 가기 싫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권. 사람의 생명은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요.
0: 스파이더맨과 오디세이. 그럼 한국 영화는?
1: 아니, 우리 담당 PD도 오디세이 꼭 보라고 강추를 하더라고요. 아, 좀 바빠서 못 봐요. 이게 대단하더라고 인기가요.
0: 네, 앞서 뭐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는 이미 6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고요. 네. 오디세이는 2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는데 이 두 영화 역시 한국의 천만 영화죠. 왕가 사는 남자보다 빠른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오디세이 보셨나요?
0: 이번 일요일에 볼 예정이에요.
1: 일요일에. 네네네. 이거 원작 고전 오디세이아도 주목받더라고요.
0: 영화에 대한 관심이 책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오디세이 관련 서적 판매량은 전년 같은 달보다 595.5% 급증했습니다.
1: 예, 한국 영화가 좀 선전해야 되겠다라는 기대도 있을 텐데 호프 아주 화제였잖아요.
0: 네, 영화 이름처럼 한국 영화의 희망이었는데 네. 이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 왕가 사는 남자를 이을 천만 영화로 기대를 모았지만 400만 관객을 동원 이후부터는 급격히 힘이 빠졌습니다.
1: 예.
0: 심지어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에게도 예매율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스크린에서 꿈과 희망 새로운 이야기를 얻으려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랑도 있는데 국내 영화도 선전했으면 좋겠고요. 아, 사랑의 하츄핑보다도 호프가 밀렸군요.
0: 네, 하츄핑의 인기가 또 대단하거든요.
1: 네, 지금까지 뉴스핑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뉴스핑 무리수를 좀 둬봤는데요. 잠시 후에는 외신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프 영화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이른 아침 여명과 아주 예쁜 하늘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라디오와 또 유튜브로도 응원해드리고 있습니다. FM 94.5MHz로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 듣고 계시고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듣고도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샵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름, 상황, 사연 다 소개해서 여러분들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수, 목, 금은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예, 저는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이 꼭 휴가를 가자고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머니 네버슬립 오진석 팀장이 대신 진행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출연자분들도 그대로 나오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 이 아침 응원 문자 여러분 신청해 주십시오.

0: 네, 많은 분들이 외신 소식, 세계 밤사이 세계 소식들을 듣고 싶어 할 때 이분을 찾습니다. 왜냐고요? 좋은 뉴스를 전해주시기도 하지만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외신핑. 네, 이용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외신핑입니다. 네. 휴가를 가신다고요?
0: 예. 아, 뭐 저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1: 네. 출연자들과 여기 PD들은 다 그대로 있고, 예. 혼자만 또 수업 휴가를 가신다고.

0: 순서대로 가죠. 아. 제가 혼자만 쏙 가기보다는 순서대로 쏙 가겠습니다.
1: 아, 그래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기분 좋게 첫 번째 소식 전해주셔야 되는데 아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트럼프가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어떤 평화협정 종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네타냐후를 통해서 거절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가요 9일 국무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가자지구의 이 평화위원회 로드맵 이걸 거부하겠다고 정정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네. 네타냐후는요 이 평화위원회 로드맵에 포함된 15개 항목을 절대 수용하지 않는다. 라면서 이 모든 무기 하마스가 갖고 있는 모든 무기가 무장 해제되고 팔레스타인 지역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자기는 계속 끝뜻을 굽히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그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잖아요. 하마스가 먼저 무장 해제해. 네. 그러면 평화할 수 있어. 하마스는 아니야 공격 중단하고 군대 철수해. 그러면 내가 무기 다 뺄게.
1: 맞습니다.
0: 이 뭐 사실 닭이냐 아니냐 이런 상황 같았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한 발도 안 물러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요, 이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0: 네.
1: 하마스는 사실은 이 평화위원회 로드맵을 좀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러고 요거를 조금 이스라엘 쪽에서 승인을 하도록 네. 미국 쪽에 압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속내를 좀 비치고 있습니다.
0: 예. 팔레스타인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시민도 다치지만 또 팔레스타인은 압도적으로 어린아이와 여성, 무고한 시민들이 또 죽기도 했거든요. 전쟁이 좀 끝났습니다. 좋겠습니다. 이 불안이 지금 경제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는데 네타냐후는요. 조금 네타냐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 중에 하나잖아요.
1: 네.
0: 왜 거절했을까요? 이게 평화가 좋지 않나요?
1: 네타냐후 총리가요. 오는 10월에 이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예요.
0: 네.
1: 그리고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전국단위 선거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예. 만약에 여기서 총선에서 지면은요.
0: 예.
1: 지금 비리 의혹으로 기소가 된 상태고 막 아. 재판을 당해내고 있어요.
0: 뭔가 재판을 앞두고 있군요.
1: 네. 그래서 재판이 만약에 여기서 패배를 하면은 이게 재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0: 예.
1: 재개되면은 감옥에 간다가 사실은 지금 정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걸 무조건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뭐 평화 이런 그 뭐 로드맵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심지어 그동안 팔레스타인한테 굉장히 친하게 지낸 자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한테도
0: 예.
1: 인기가 굉장히 없대요.
0: 아.
1: 그래서 요거를 동의를 해버리면 이 유권자들이 다 떠나게 되니까 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아 결정을 해야 됐던 거죠. 내 유권자를 예. 마음 그 속상하게 할 거냐, 트럼프를 속상하게 할 거냐. 트럼프를 속상하게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0: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아니 뭐 이란 내 민주화 시위 때도요. 트럼프가 뭐 자 이제 제거했으니까 민주화하세요. 사실상 오히려 더 그쪽에 뭐랄까요 극우 세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혹은 뭐 약간 그 수구 세력들을 결집시켰잖아요.
1: 네.
0: 이스라엘도 그렇고 내부 정치 오히려 악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인데도요. 경제 상황에서는 밀접하게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해 드리기로 하겠고요. 태풍 얘기. 해볼게요. 돌핀 이거 별거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중국 난리 났습니다.
1: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를 향해서 올 것으로 예상이 됐던
0: 네.
1: 13호 태풍 돌핀이 경로를 바꿔서 중국 남동부에 상륙을 했습니다.
0: 예.
1: 따라서요, 이 저장성, 푸젠성, 상하이 일대에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면서 지금 거기가 크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0: 그러게요. 굉장히 화면만 봐도 무섭더라고요. 피해가 크죠.
1: 아, 엄청 큽니다. 막 가로수 뽑히고 자전거가 쓰러지고요.
0: 예.
1: 그리고 막 도시 그 도로가 너무 이게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0: 네네.
1: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막 배를 타고 다니는 장면들이 막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하루 강수량 200mm를 넘었다고 하니까
0: 극한 호우가 내렸네요.
1: 네, 비가 정말 많이 왔고요. 항공, 교통 그리고 뭐 기차 할 것 없이 지금 항공 같은 경우 60%가 취소되는
0: 예.
1: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고요. 심지어 여기 디즈니랜드가 있는데요.
0: 예.
1: 조기에 영업을 마감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0: 예.
1: 위험하니까요.
0: 예.
1: 그리고 또 이제 15호 태풍 찬홈도 이제 일본 동쪽 먼바다에서 발생해서
0: 또 오나요?
1: 네, 일본을 관통한 뒤 이번 주 목요일쯤에 우리나라에 접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0: 예.
1: 16호 태풍 페이로우는 이제 갓 태어났는데 한반도에서 조금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찬홈이 독도 동해안에 주 후반부에 상륙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항상 안심하지 마시고요. 바닷가나 혹시나 여행 가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웃픈 상황이 하나 나왔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 중국에서 태풍 이렇게 몰아치다 보니까 뜬금없이 이 창문에 문어가 발견이 돼서 지금 중국은
0: 창문에 문어가 어떻게 와요?
1: 이게 황당한 게요. 이 공장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0: 네.
1: 바다랑 한 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0: 예.
1: 한 4층 높이에서 지금 요 식사를 하려고. 예.

0: 하시고 계셨대요. 근데
1: 예.
0: 창문에 새끼 문어가
1: 예.
0: 붙어 있는 거예요.
1: 문어가 창문에서 척 붙은 거예요?
0: 척 붙은 거예요. 태풍 때문에
1: 이야, 이게
0: 바다에 살던
1: 로또였으면
0: 문어가.
1: 정말 대단했을 텐데요. 확률이 대단합니다.
0: 그렇죠.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태풍이 해산물까지 날려보내줬다. 이 저녁 메뉴로 딱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 문어는 발견하신 분에 의해서 라면 그 재료가 됐다고 합니다.
1: 예, 아, 의외네요. 근데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파란고리 문어 이런 위험한 것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앞서 저희가 축구협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얘기할 때마다 아침에 조금 머리가 뜨끈뜨끈해지는데 일본에서도 난리 났어요.
0: 네, 일본 교도통신이 발표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관련된 이 성접대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자국 심판을 일본 축구협회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1: 네.
0: 보도인데요. 일본인 심판 4명이 지금 현재 이 연루가 돼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과연 진짜로 한국에서 성접대 받았는지 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최종 결과는 확인한 뒤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혀서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지금 2011년부터 2012년 한국에서 열린 이 피파 월드컵 예선 관련해서
1: 예.
0: 총 7경기를 이제 외국인 심판들이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1: 예.
0: 전부 다 우리나라가 뭐 무패를 했어요. 이기거나 비기는 경기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일본인 심판이 2012년 열린 아시아 월드컵 3차 예선 한국 쿠웨이트전 경기를 일본 심판단 4명 가운데 2명이 그이 뭔가 성접대
1: 성접대를
0: 받았다. 이
1: 받았네.
0: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좀 명명백백하게 좀 가려져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한국 축구협회나 관련 기관이 제대로 조사 못하고 오히려 일본 축구협회가 명확히 밝히고 징계를 내린다면 이건 진 겁니다.
0: 네.
1: 한일전에서 축구의 비리를 다룬 한일전에서도 지는 게 되니까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제가 휴가 가는 걸콕 집어서 혼자요라고 했었던 주제와 비슷합니다. 일요일에도 일하자는 나라가 있다고요?
0: 네, 하나님이요. 그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1: 그죠?
0: 일요일 날 쉬셨잖아요.
1: 예.
0: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기독교
1: 아,
0: 나라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일요일 날 쉬는 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일요일 날엔 뭐 상점 이런 거다문 닫고
1: 네네.
0: 마트도 문 닫고 계속 그동안 살았거든요.
1: 예.
0: 그런데 최근에 이 경제 활성화 대책을 필요로 해서 연방 정부에서 일요일 영업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1: 아,
0: 있다는
1: 일요일도
0: 소식입니다.
1: 뭔가 일하거나 가기도 열게 해주자.
0: 네, 맞습니다. 그
1: 네.
0: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온라인 쇼핑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닫는 게큰 의미가 없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이 물건을 사는 것도 노동이라고 봐서
1: 예.
0: 애당초 사지를 못하게 마트를 문을 닫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온라인 쇼핑에서 사람들 다 일요일 날 사버리니까
1: 그렇죠.
0: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 시대 변화에 뒤처진 규제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1: 예.
0: 실제로 몰래 문을 여는 상점들도 조금 있기도 하고 다만 또뭐 노동계와 종교계는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 정부에서는 그래도 일요일 날 우리 한번 일 한번 조금씩 해보자 완화하는 형식으로 조금 이 개방을 할수 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이게 사실은 뭐 쉬는 만큼 또 일이 잘 되는 거기도 한데요. 어떤 전통적인 그날의 문화가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적인 문화에 따라서 쉬고 교회 가서 아주 경건하게 신앙만 다시 좀다 잡아봐라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그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용주 캐스터도 저희가 쉬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매일 새벽 와이튼 라디오를 나오게 해드리고 있네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즐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외신핑 이용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2: Good morning.
1: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2: Good morning.
1: 완벽하게 오케이.
2: Good morning.
1: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Good morning.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아침 6시 20분에 시작했어요. 국내 주요 뉴스들 또 해외 뉴스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시와 경제 관련 소식들까지 전해드리는 해봅시다입니다. 오늘 화요일은요.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님 전화 연결해서 저희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뉴욕 증시는 뭐 약하게 하락한다라고 하는데 반도체 쪽은 조금 어려웠던 것도 같고요. 뉴욕 증시 어떻게 봐야 할까요?
3: 네, 지난주 어제 이제 미국이 조금 좋지 않았는데요. 이게 뭐 시장이 무너졌다기보다는 지금 S&P가 사상 최고치 올라가면서 한번 숨고르기 한 정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3: 근데 지난주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밤사이에 국제 유가가 다시 좀 올랐습니다. 미국 이란과의 협상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미국 10년물 금리도 다시 또 4.7%

0: 1%를 넘어섰습니다.
1: 예.
0: 결국에는 지금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내일 모레 발표될 미국의 7월 CPI
1: 네.
0: 숫자를 좀 기대하고 좀 뭔가 분위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숨 고르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일희일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사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협상도 이제 네타냐후에서 거부됐다라는 외신 보도를 해드렸는데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란하고 다 중동 정세가 그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유가가 뛰고 있고 덩달아서 또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나 물가 관련된 불안 요소들이 생기는데 고용은 식었습니다. 사실 이게 호재였다가 이 둘을 묶으니까 이러면 일자리는 없는데 물가는 오르고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약간 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7월 미국 비농업 고용 2만 3천 명 감소해서 원래 시장 예상의 8만 명 증가를 매우 큰 폭으로 밑돌아 했습니다. 과연 이제 이게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데요.
1: 네.
0: 왜냐하면 실업률은 오히려 4.1%로 전월 대비 0.1%포인트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야데니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이번에 고용 데이터 발표가 미국의 학교 방학 일정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데이터를 보면은 그 미국의 지방 정부 관련 교육 일자리가 5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일단 그 헤드라인 지표는 좀 안 좋았지만 조금 면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결국은 문제는 유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유가가 굉장히 현재 중요한 변수가 계속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유가 안정 부분이 에너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이제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수 전체도 그렇고요. 외국인 수급이 위축되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0: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부담 요인이고요. 어제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1조 5천억 원 정도를 순매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금리가 4.7%를 넘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증시를 많이 빠졌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외국인 현물은 이제 많이 팔았지만 그래서 코스피 200 선물에서는 4,30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시장 전체를 완전히 버렸다, 완전히 비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1: 예.
0: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이 두 회사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면은. 좀 글쎄요 종목이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뭐 최종적 판단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대응 정도의 흐름으로 외국인 수급을 보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SK 하이닉스 ADR은 또 뚝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어제 그 반도체 주일 이게 별로 좀 좋지 않았는데요.
1: 네.
0: 지난주에 미국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1: 예.
0: 그거에 따른 좀 반작용이 좀 있는데다가 특히 뭐 인텔이 또 유상증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이 반도체가 빨아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1: 예, 방향 자체를 바꿨다가 아니라 속도 조절이라든지 좀 호흡 고르기라는 표현해 주셨는데 그런 방식이라고 보고 엔비디아가 뭐 12% 가까이 뛰면서 반등됐다가 또 어제는 한 2.86 정도 빠졌는데 다시 700조 원 AI 파이낸싱 동맹도 나오면서 그 이른바 순환 거래 서큘러 딜 얘기도 다시 나와요. 이게 여기서 돈 주고 마치 이렇게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들이 생기잖아요. 비슷한 얘기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이제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 네.
0: 이게 뭐 AI 투자가 둔화됐냐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오히려 AI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앞서가는 AI 투자를 과연 현존하는 이 금융 시스템이 다 이거를 지탱을 해줄 수 있느냐.
1: 아.
0: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인 거고,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지금 엔비디아가, 저는 이제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는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설계 회사였는데,
1: 예.
0: 그 지금은 일종의 금융회사가 됐다.
1: 아.
0: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주도하는 업체가 됐다.
1: 네.
0: 근데 거기에서 지금 많은 혼란이 오고 있고, 과연 이게 지탱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 시스템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예.
0: AI 투자가 둔화된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좋아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너무 앞서 나가면 이 금융이 담을 수 있는 캐파를 넘어가는 거 아닐까.
1: 네.
0: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돈이 모이고 그 돈이 또 기업에 투자가 되고 기업은 또 물건을 만들고 잘 팔리고 이게 아니라 기업이 먼저 나서서 지금 자 우리가 돈도 대줄게 시스템도 만들게 이런 상황인데 너무 앞서 나간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읽혀집니다. 우리 시장으로 좀 넘어와 볼게요. 뭐 이런 대외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성급한 판단은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이 상승분에 대한 아쉬움을 가진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저희가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요?
0: 뭐 어제 지수가 좀 안 좋았죠. 특히 삼성 하이닉스가 좀 빠진 것도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재밌는 거는 어저께 코스피 상승 종목이
1: 네.
0: 697개 종목이었습니다.
1: 아.
0: 전체 76%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1: 쏠림이라는 그러니까 건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예, 그게 좀 해소가 되는 거고 특히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코스닥은
1: 맞아요.
0: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이제 이게 뭐 쏠려 있던 것들이 분산되는 것은 물론 이제 좋은 신호이긴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빠르고
1: 네.
0: 그 뒷면을 보면은 결국은 이 코스닥의 급상승을 이끈 것도 결국은 코스닥 레버리지 ETF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1: 예.
0: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국 이 주식 투자자 분들이 너무 그 레버리지 많이 좋아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급이 급변하는 이런 일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이 메모리 분야는 사실 좀 변동이 조금 더 커 보이는 뭐 이를테면 전 전문가적인 시선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도 있는데 메모리 관련해서 좀 우려가 있어요. 중국 CXMT 그 창신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저쪽에서 저가로 이제 메모리가 쏟아지면 분명히 메모리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악영향을 국내 기업들은 받지 않을까 우려가 시장에 좀 있거든요. 이 우려의 시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장 내일은 아닌데 좀 선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렇죠. 당장 뭐 단기간 내 그럴 가능성 높진 않은데 지금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실적이 좋지만 이 CXMT라는 회사가 1년 전에 적자를 보던 회사인데
1: 네.
0: 지금 이 회사도 순이익률이 70%가 넘어갑니다.
1: 네.
0: 그 정도로 지금 빠르게 돈을 벌고 있어서 과거에는 이 중국 정부의 그런 보조금으로 지탱하던 회사가 이제는 자체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걱정이 되는 분야는 이 CXMT나 YMTC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대만의 TSMC 같은 이런
1: 네.
0: 이 중화권의 반도체 기업들은요. 이 현재 R&D 센터가 24시간 100%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와.
0: 네, 그러니까 이 추격 속도 굉장히 빠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사실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노동 문제, 이 노동 시간 규제 이걸로
1: 네.
0: 인해서 사실 좀 R&D가 그렇게 풀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1: 50시간 특례 얘기가 대통령하고도 나왔었죠.
0: 네, 그러면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은 삼성 하이닉스가 너무 잘하고 있지만 5년 뒤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당연히 의심을 하겠죠.
1: 네.
0: 중국도 지금 마진율 70%가 나는 회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온다. 그러면 사실은 우려가 안 되지 않을 수 없다.
1: 네.
0: 그게 굉장히 뭐 저도 좀 약간 답답한 부분도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
1: 예.
0: 분야입니다.
1: 노동 인권 관련된 부분은 뭐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되겠지만 현실을 헤쳐나가는 또 다양한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이 부분도 숙제 얘기랍니다. 자만 자는 중국, 잘 거 다 자는 한국. 이 격차에 대한 우려는 많은 분들이 해법을 찾아야죠. 같이 놓고 가치관만 놓고 싸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네, 현재 시간은 6시 53분 08초 지나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이제 출근하겠네요.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열심히 이 아침을 여는 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고해드린 대로 내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은 잠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오겠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인사드리고요. 내일부터는 머니 네버슬립의 오진석 팀장 방송도 잘하고 경제에도 해박하잖아요. 이분이 3일 동안 해봅시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를 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봅시다.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9: 김나입니다.
8: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9: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3: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 형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0: 나고 그런 게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 보존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 생활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 높은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네, 출근길 피부에 와닿는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극한 폭염이 꺾이면서 바람도 선선해졌는데요. 대부분 지역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도 해제된 상황입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호남, 경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는 이어지고 있어서 낮 동안에는 다소 무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24.1도인데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광주 34도, 대구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정체 구간 서서히 늘어납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는 서울 쪽으로 고장차도 발생을 했는데요. 안성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 이 구간 지나실 때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양재에서 한남까지 시구간이 서행이고 반대편 부산 쪽으로도 잠원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는 짧게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 반대편 인천 쪽으로 부평 부근 일대로 정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기도 평택시 청부읍에 있는 인화물질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소 확대 우려에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난 창고에는 불이 붙기 쉬운 인화성 액체인 사류 위험물 100여 종 191만 리터가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95대와 인력 238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인 콜롬비아 서부에서 현지 시간 10일 오전 7시쯤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한 111명이 숨졌습니다. 주도인 페레이라를 비롯해 리사랄다 주에서만 4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마니살레스에서 3명, 칼리 등에서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건물 수십 채가 붕괴하는 등 전국 20개 이상의 지자체가 지진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건물에는 수많은 사람이 깔려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르메니아, 카르타고 등 6개 공항이 파손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규모 7.4의 강진에 이어 규모 5.0 등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그제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28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명, 충북 4명 등이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8일 온열 질환으로 154명이 전국 응급실을 찾은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82%나 급감한 겁니다. 절기상 입추를 지나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온열 질환 피해도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해제되지만 서쪽 지역은 오늘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은 지난주보다 낮아졌지만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밤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의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열대야가 주춤하겠지만 호남과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택배 노조원들이 폭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최근 발생한 택배 노동자 산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 우체국 본부는 어제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집중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도 폭염 속 열악한 환경에 노동자들을 방치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후 후반기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보고를 받습니다. 김현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오늘 회의에선 현안 질의도 진행될 예정으로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각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와 관련한 원인과 해법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이른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황 의원은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주거 당사자인 청년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상처와 실망을 줬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주도 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덜자는 취지에서 내놓은 거지만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차 민관 합동 회의를 주재합니다. 청와대는 어제 회의에서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 지원 대책뿐 아니라 투자 성과를 전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메가 프로젝트 정부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과 충청권과 영남권의 메가 프로젝트 추진 현황,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의 전력 용수 공급 계획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선관위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관련 압수수색을 이어갑니다. 합수부는 어제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합니다. 앞서 합수부는 지난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충북, 김포, 의왕, 진천, 서울, 서초, 강남 선관위 등 모두 9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는데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나머지 8곳의 압수수색은 종료됐습니다. 합수부는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이를 숨기려 전산 통계에 실제와 다른 수치를 입력하고 이 과정에서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4시부터 군기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김전 장관은 2024년 10월에서 11월 당시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상황을 노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이른바 수호신 TF를 통해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을 불러

0: 조사합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에 이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전 사령관은 2024년 2월 대테러 특수임무 부대 성격의 수호신 TF를 조직한 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전 사령관이 서울에 대한 테러 위협 대응을 목적으로 조직한 수호신 TF가 실제로는 계엄 준비를 위한 것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극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오늘도 한낮에는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고 오전 사이 제주와 강원, 경북에선 곳에 따라 약한 빗방울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4도, 습도는 69%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당.
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막바지로 접어든 민주당 전당대회, 드디어 오늘부터 승부처인 호남의 투표가 시작됩니다. 어제 광주에서 있었던 TV 토론회에서 세 후보 모두 내가 DJ의 적자다, 내가 호남의 사위다, 내가 호남 발전의 적임자다 라며 핏대를 세우던데요. 건강한 비전 제시보다는 서로를 향한 칼날이 더 매서웠던 이번 전당대회. 호남은 누구의 어머니가 되고 또 누구에겐 회초리를 들지. 그래서 결국 이것이 누구의 승리를 가져오게 될지 자못 기대가 됩니다.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의 지역구를 둔 양부남 의원 연결해서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가 될 호남의 다양한 키워드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이슈와 인물들을 노련한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인재 영입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내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뉴화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뉴스특보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뉴화.
0: 뉴화. 아유, 오늘 이렇게 저 목 마사지하는 것도 주시고 아침마다 스트레칭도 같이 해주시고 오늘 또 저한테 특별한 선물을 대기실에서 주셨어요.
1: 아니, 그러니까
0: 비밀이에요.
1: 이동 시간이.
0: 비밀이에요.
1: 알겠습니다.
0: 네, 궁금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입니다.
0: 메가특구라 좀 네. 말이 어려운데요. 네. 뭐예요 이게?
1: 핵심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할 때 이 걸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좀 확 줄여주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메가 프로젝트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속도전 넘어서 우리가 전격전 치러야 한다 이런 말 나왔는데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은 뛸 준비가 돼 있는데 행정이 발목을 잡아서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올해 안에 메가특구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네.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하면 또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이걸 확 단축시키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번에 속도를 내는 곳이 광주에 있는 군공 공항 부지거든요. 네. 여기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대통령이 2028년 중순까지 이 군 공항 기능을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하고요. 그 전이라도 가능한 부지부터 공사를 시작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0: 오, 그러니까 공항이 완전히 옮겨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첫 삽을 네. 뜨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
1: 네,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예시가 일본 예시인데 네. 어떤 거냐면 여기에 구마모토의 TSMC 공장을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공장이 착공에서 준공까지 약 2년도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면서 우리도 이렇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이게 모든 정권들마다 그래요. 규제 완화 외치고 네. 뭐 공장이 기업이 일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복잡해요. 이거 쉬워 보이지가 않는데
1: 네.
0: 일단은 의지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1: 그렇죠.
0: 이 특별법에 다양한 조항들을 넣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52시간 제도 풀어주는 것 아니냐 뭐 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장 부지를 빨리빨리 좀 만들려고 하면 주 52시간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일단은 선언을 그었습니다. 오. 메가 프로젝트 성공하려면 주 52시간제 반드시 풀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요? 특히 노동계가 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문제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 또 노동계가 함께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기업 투자의 고속도로는 깔아주겠지만 노동 시간이라는 신호등까지 마음대로 없애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1: 네.
0: 실제로 예정된 기업 투자가 상당히 크다고요?
1: 네, 숫자가 엄청난데요.
0: 엄청나요?
1: 네, 충청권만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6개 기업이 입주를 할 예정인데
0: 네.
1: 246조 규모의 투자를 올해 착공하거나 설비 증설로 시작을 하고요. 영남권에서도 현대차, 삼성전자, SK를 비롯한 8개 기업이 무려 107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0: 어마어마하네요.
1: 네, 여기에 이제 정부가 또 반도체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한 5조 규모의 무역금융지 공급하고요.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5조 원 규모의 새로운 펀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0: 숙제가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죠.
0: 뭐예요?
1: 그러니까 인허가랑 또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 영향평가 이런 거 얼마나 단축을 할지.
0: 그거 어떻게 단축해요?
1: 네.
0: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는데.
1: 또 이제 노동시간 같은 문제 또 어떻게 조정할지. 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지역 간의 이해관계 있잖아요.
0: 네.
1: 이런 것들 어떻게 풀지가 좀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공장 부지 조성하려다가 땅을 파잖아요.
1: 네.
0: 거기 막 유물이 하나 나왔다. 올스톱이에요.
1: 맞아요.
0: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우리 정윤경 기자님께서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1: 막바지 들어선 전당대회입니다.
0: 네, 이번 주 호남과 수도권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1: 네.
0: 어떻게 이쪽에서 승부가 갈린다고 봐야 되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호남 수도권 합치면 한 70%의 당원 있는 걸로 알려지고요.
0: 네.
1: 지금부터가 그래서 진짜 승부다.
0: 진짜요, 이제?
1: 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현재 누적 득표율 보면요.
0: 네.
1: 득표율 보면 김민석 후보가 46.01%, 정청래 후보가 44.53%입니다.
0: 네.
1: 불과 48%포인트 차이인데요. 이제 남은 곳이 호남 그리고 서울 경기입니다. 두 지역 합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권리 당원의 70%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세 후보 모두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호남 반도체랑 AI 투자를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전북 AI 산업을 지원할 법안 이거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송영길 후보는 세 후보 가운데 나만 이제 호남 출신이다 이걸 좀 부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 내부를 취재해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1.48%포인트보다 속사정이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0: 근데 네. 거듭 얘기하지만 지도자가 2년만 강조해가지고 득표를 하려고 하는 건 안 돼요.
1: 네.
0: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1: 네.
0: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서 그걸로
1: 네.
0: 평가받아야지 호남의 사위입니다. 저희 호남 출생입니다. 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득표활동 안 하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윤경 기자님께서 직접 취재를 해보셨다고요. 호남
1: 네.
0: 수도권 분위기 어떻습니까?
1: 제가 취재한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좀 종합하면 호남이랑 수도권 표심이 좀 정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0: 그래요?
1: 한 친석계 의원이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
0: 네.
1: 당 내부 조사에서 광주 전남은 김민석 후보가 10% 안팎으로 앞서고 또 반대로 서울 수도권에서는 정청래 후보 가 6에서 8% 정도 앞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0: 그래요?
1: 이렇게 전했습니다. 왜 그러냐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0: 네.
1: 이 의원의 설명으로는 호남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광주 군공항 이전이라든지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0: 네.
1: 이런 투자를 밀어붙이는 대한 평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호남에는 예전부터 한의 정서가 있다.
0: 한. 네. 맞아요.
1: 투자 같은 것 들도 다 경상도에 거의 몰빵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좀 소외됐다 이런 감정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걸 이런 수건들을 좀 풀어주려는 모습 이런 걸 되게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김민석 후보한테도 그 온기가 좀 전달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올라오면 상당히 상황이 좀 반전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전당대회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특히
0: 그래요?
1: 김민석 후보한테 악영향을 미칠 거다. 100%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의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과 싱크로나이즈가 돼 있다 이런
0: 네.
1: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일장일단이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잘하면 김민석 후보도 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이 세제 개편 같은 게 좀 나빠지면 여론에 나빠 하지만 김민석 후보에도 같은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친청계에서는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 네, 그러니까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 좀 연장선으로 보면 김민석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 흐름 좋다, 흐름 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런데 친석계 얘기도 제가 좀 친청계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친청계에서도 김민석 후보의 상승세 자체는 좀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선거를 누가 대통령이 더 가깝냐 이런 경쟁으로 가선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민주당의 한 친청계 의원이랑 저녁 자리를 좀 가졌는데
0: 그래요?
1: 요즘에 이제 친청계 의원 찾기 좀 어렵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제가 어렵게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근데 이 의원도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 김민석 후보가 상승세를 탔다는 이런 지적 흐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 크다는 것도 인정을 했는데 네. 그런데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주춤하니까 오히려 대통령을 지켜줘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김민석 후보한테 마음이 가는 것 같다고도 인정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제가 좀 주목했던 건 판세보다 당정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0: 네.
1: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처럼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만 쳐다보고 대통령이 뜻이 어디 있는

0: 바꾸는 방식 이런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 이런 거 좋아요, 정 기자님.
0: 어떤
1: 아주 취재를 하셔가지고 딱 오늘 이 자리에서 제일 처음 얘기하신 거잖아요.
0: 그렇죠.
1: 감사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서명운동 맞불입니다.
1: 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0: 네.
1: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맞불 서명까지도 시작되고 있다고요.
0: 국민의힘도 굉장히 시끄럽죠. 지금 이제 서명 대 서명, 숫자 대 숫자로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이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당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고요.
1: 네.
0: 반대로 장 대표 지지하는 쪽에서도 맞불 서명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양쪽 다 취재를 좀 해봤는데 먼저 장동혁 대표가 물러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이 책임 당원한테 직접 물어봤
1: 네.
0: 이 책임 당원은 국민의힘 영남권 의원실 보좌진 출신이라고 하고 김문수 캠프에서도 일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의 핵심은 장동혁 대표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나서야 한다.
1: 네.
0: 그러면서 특히 중진이 움직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당 내에서 침묵하고 눈치 보는 게 습관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문화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중진 의원들이 얼마나 호응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1: 네.
0: 어떤 얘기냐면 국민의힘 내에 이제 삼선 의원, 중진 의원이 한 33명 정도 있는데
1: 네.
0: 제가 전화를 했을 때만 해도 메일을 확인했다는 의원은 33명 중에 13명에 불과했고요. 이 공개적으로 연판장 받겠다고 나선 의원은 아직 없었다고 했습니다.
1: 좋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쪽은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0: 네. 지금 장 대표 감싸는 쪽의 얘기 완전히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그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장해찬 전 부원장이랑 네.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1: 네.
0: 장 전 부원장은 우리는 장 대표 지지 서명을 36시간 만에 2만 3천 명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당 대표 선거를 다시 한다고 해도 장동혁 이길 사람 없다 이렇게 오. 자신감을 좀 내비쳤는데
1: 네.
0: 장 부원장의 주장으로는 그 내부 조사에서도 장 대표 당내 지지율이 한 번도 60% 이하를 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오히려 더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런 전망도 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 측에서 보는 상황은 이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밖에서는 장동혁이 흔들린다고 하지만
1: 네.
0: 정작 당원들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장 전 부원장은 앞으로 장 대표가 임기를 다 채우고 적절한 시점에 연임 도전을 해서 다음 전당대회까지도 다시 출마하는 그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장해찬 씨.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버스하우스 미안합니다.
1: 황희 의원 얘기하시는 거죠?
0: 네.
1: 황희 의원이 사과했죠, 결국엔?
0: 그렇습니다. 어제 2시쯤에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는데
1: 네.
0: 저도 가서 좀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취소를 했습니다.
1: 왜?
0: 입장문으로 대신 했는데요.
1: 네.
0: 청년들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집값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 버스에서 살라는 거냐 이렇게 반발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황 의원이랑 가족부터 1호 입주자가 되세요 이렇게 지적을
1: 맞아요.
0: 했는데
1: 네가 먼저 살아봐라.
0: 네, 그러니까 어제 황 의원도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선의로 내놓은 아이디였는데
1: 선의.
0: 청년들이 겪는 주거 문제 무게를 너무 가볍게 본 제안이었다. 이걸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이 선의로 정책을 내놓습니까? 참나. 정윤경 기자님
0: 네.
1: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1: 내일 또 취재 따로 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이상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셨습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시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2.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네, 막바지로 흘러가는 민주당 전당대회. 오늘부터 호남권 투표가 시작됩니다. 후보들은 어제 토론회에서 내가 호남의 아들이다, 사위다, 미래다 라고 외치며 호남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진짜 호남의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전남 광주에 지역구를 두신 분입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나오 계시죠?
5: 예,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5: 예.
4: 그 전당대회 먼저 나누기 전에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5: 예.
4: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필요한 법안인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5: 예, 저희 전남 광주가 46년 만에 통합이 됐습니다.
4: 그렇죠.
5: 7월 1일자로.
4: 네.
5: 그 통합의 근거가 됐던 법률이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특별법이었죠.
4: 네.
5: 이 법에 의해서 광주의 5개 자치구와 기존의 전남의 22개 시군이 하나의 통합 특별시 아래 통합이 됐습니다.
4: 네.
5: 통합법에 보면은 이 5개 자치구와 22개 시군이 가졌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법률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다른 법률을 보면은 22개 시군과 자치구의 자치권과 재정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치권에 있어서 22개 시군에 비해서 5개 자치구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없습니다.
4: 네.
5: 재정권에 있어서도 5개 자치구는 22개 시군에 비해서 보통 교부세를 행안부로서 직접 받을 수가 없지요.
4: 네.
5: 또 지방세 기본법에 보면은 5개 자치구는 등록 면허세와 재산세만을 징수할 수가 있어요.
4: 네.
5: 그런데 22개 시군은 담배 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재정권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5개 자치구가 22개 시군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이러면 행정서비스에 있어서도 주민이 차별을 받게 되고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을 하면은 22개 시군과 똑같은 자치권과 재정권이 확보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해서 역차별을 해소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높이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 보려고 제가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4: 지방세를 더 확보하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로 좀 들리는데 다른 지역과의 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0: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1: 다른 지역과 형평성은
0: 예.
1: 형평성 문제는 이 지역에서 걷는 지방선이기 때문에
0: 예.
1: 문제는 되지 않고요.
0: 예.
1: 이 법의 통과 여부는 이제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되겠죠.
0: 네.
1: 예.
0: 알겠습니다. 그 이 법 통과되면은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또 의원님한테 고마워 또 할 거고, 그렇죠?
1: 저한테 고마워 안 해도 되고요. 주민들의 이게 통합이 되므로써 행정의 역차별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0: 네.
1: 이걸 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아마 자치구도 기본적인 자기 사업도 할 수가 있고
0: 그렇죠.
1: 행정 서비스도 높아질 겁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민주당 예. 전당대회 얘기 좀 여쭤볼 건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 예.
0: 기계적인 균형 필요 없습니다. 눈치 보실 예. 거 없습니다. 중립적으로 예. 뭐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의원님의 생각과 판단과 당원들 만나봤을 때 그 흐름과 추세와 분위기가 어떤지 가감 없이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1: 아, 그럼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뭐.
0: 예. 그 진짜 호남이 거의 이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잖아요. 민주당 전당대회 예, 당대표 예. 최고위원들. 진짜 실질적으로 분위기 어때요? 호남 분위기.
1: 지금 이제 호남과 서울 경기만 남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호남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0: 그렇죠.
1: 당원의 호남이 권리당원의 35%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0: 네.
1: 서울 경기에 있는 민주당원도 근본이 호남과 다 이게 연계가 돼 있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호남이 어떤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하냐 이게 최종적인 선택이 이어질 수 있지요.
0: 예.
1: 근데 호남 사람들은 매우 전략적 선택을 합니다.
0: 네.
1: 매우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특히 대통령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지요.
0: 네.
1: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특별한 시행에는 특별한 보상. 이것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 굉장히 공감하고 있죠.
0: 네.
1: 특히 이번에 반도체 유치라든지 이걸 보고 호남 사람들은 첫 번째 기준이 당대표는 대통령과 잘 호흡이 맞아야 된다.
0: 네.
1: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이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할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이게 이전에 이게 반도체 유치 전과 후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0: 그래요?
1: 예, 예. 반도체 유치 펫 공장에 들어서고 이런 것이 호남의 광주에 들어선다 발표가 된 이후에 호남 사람들은 보다 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찍어야 된다. 이게 지금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죠.
0: 네. 예. 그러면
1: 대통령이 누구와 가까운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0: 누구랑 가까워요? 알려주세요.
1: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고.
0: 그럼 김민석 네. 후보에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1: 현재 분위기가 많이 김민석 후보 쪽 유리한 분위기죠. 그렇지만은 최종적인 까봐야 알겠죠.
0: 네.
1: 네.
0: 그 비율로 따져보면 계량화 좀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전남 광주에서 김민석 후보가 뭐 50% 얻고 뭐 정청래 후보 네. 10% 40% 얻고 뭐 이렇게 계량화 예측을 좀 하실 수 있겠어요?
1: 계량화 예측은 어렵지요.
0: 네. 분위기 느낌상.
1: 분위기상
0: 예.
1: 분위기상 김민석 후보 약간 우세하다.
0: 약간이에요?
1: 예. 사람들 만나보고 그러면은
0: 네.
1: 우세하다 이 정도지 그 계량화 확인은 어려워 보여요.
0: 그럼 과반수 넘을 수 있을까요? 50%?
1: 과반수. 예. 과반수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0: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럼 정청래 예. 후보도 참 만만치 않은 지지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1: 정청래 후보도 만만치 않죠.
0: 예. 예.
1: 호남에 엄청난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지난 대선 때, 지선 때. 예.
0: 여보세요?
1: 예, 예. 여보세요?
0: 네.
1: 예,
0: 네.
1: 예.
0: 잠깐 좀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1: 예.
0: 그 정 후보가 어머니 아버지 외치면서 호남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이 좀 효과적으로 먹힐까요?
1: 어머니 아버지 외치는 그 어떤 호소?
0: 네.
1: 매우 이제 절박함이 호시고 간절함이죠.
0: 예. 네?
1: 이걸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절박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할 겁니다.
0: 네.
1: 그렇지만은 이미 호남 사람들은 마음이 다 정해진 것 같아요.
0: 예.
1: 정해져서 이런 호소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이미 선택은 마음속에 다 정해진 것 같다.
0: 네.
1: 절박함은 문전 인정하는데
0: 네. 네.
1: 그게 생각을 바꿀 정도까지 갈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들어요.
0: 최근에

0: 정청래 개에서 조금 말 실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뭐 얘기를 했다가 정 후보가 또 영남 깨시민 호남으로 이런 발언에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가 주석 야청 낮에는 김민석 밤에는 정청래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호남 당원분들은 어떨까요?
1: 이 굉장히 호남 당원들의 자존감을 건드린 발언들이거든요.
0: 네.
1: 특히 영남 깨시민 호남으로 발언은 전 전략적으로 마이너스라고
0: 그래요?
1: 생각합니다. 예. 영남 깨시민 못지않게 호남인들의 정치적 수준이 높습니다.
0: 네.
1: 높고 노무현 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만드는 것도 호남인이었죠. 예.
0: 네.
1: 이런 정치적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영남 깨시민이 호남으로 와서 지금 무지함을 깨우쳐놨던 뜻 아닙니까?
0: 네.
1: 호남인의 자존감을 건드린 겁니다. 그저께 지난주 주말에도 보니까 예지인들이 광주에 와가지고
0: 오.
1: 터미널 부근에서 이러한 피켓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이거 저도 봤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0: 네.
1: 이것은 전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특히 이성윤 최고위원
0: 네.
1: 주석 야청. 저는 처음에 이거 보도되고 나서 이거 한자 성어인 줄 알고 이게 무슨 성어일까라고 해석을 해봤는데 이게 한자 성어가 아니고 이거 조어를 했던데 낮에는 김민석, 밤에는 정청래. 이게 지금 옛날에 6.25 때 낮에는 국군, 밤에는 인민군 해서 빗대서 만드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역사적 아픔을 가져다가 선거에 활용한 것도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은 호남인들이 기회주의자라는 거 아닙니까?
0: 그렇게 비춰질 수
1: 낮에는
0: 있다?
1: 김민석, 밤에는 정청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기회주의자로 비춰지는데 실제로 호남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도 아니고 이렇게 김민석과 정청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죠. 다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된 대로 지지하고 있는 건데 호남인들의 자존감을 매우 상하게 한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의원님, 그
1: 예.
0: 광주 전남하고 전북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결과가? 분위기가? 어때요?
1: 광주 전남과 전북이 늘 정치적 상황에서
0: 네.
1: 다른 결론이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0: 아,
1: 지금까지
0: 그럼,
1: 다른 결론, 이번에도 같이 나올 겁니다.
0: 네.
1: 예.
0: 근데 뭐 일설에 의하면은 뭐 정청래 후보가 전북 지역에 훨씬 더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또 이성윤 최고위원의 출신도 거기 전북이잖아요, 지역구도. 그래서 그쪽에서 친정청래계 뭐 후보들이나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뭐 약진할 거다. 이러한 분석과 전망도 있습니다.
1: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죠.
0: 네.
1: 전북지사도 어떻게 보면 정청래 당대표하고 가까운 그런 분이 된 것이고 또 이성윤 의원도 있고 거기에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렇지만은 지금 중요한 게요.
0: 예.
1: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만들어놨어요. 네?
0: 맞아요.
1: 그래서 의원들의 입김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네?
0: 네.
1: 또 저도 우연하게 그저께 전라북도를 좀 다녀왔는데요.
0: 네.
1: 그 전라북도에 전주분들 몇 분을 만나봤는데
0: 예.
1: 공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강해요. 도지사에 대해서 물론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도 많겠지만은 또 정청래 후보에 대한 비토하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더라. 제가 그걸 느끼고 왔어요.
0: 그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당원들에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거의
1: 네.
0: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돼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시면.
1: 제가 광주에서 들어봤던 광주의 당원들의 의견은 김민석 후보가 우세합니다. 제가 몇 퍼센트랄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0: 네.
1: 현재 김민석 후보가 우세하다.
0: 많이? 약간?
1: 많이? 많이요? 약간의 중간 정도? 아무튼 우세한 상황입니다.
0: 아, 진짜 정청래 후보 진짜 만만치 않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
1: 예.
0: 저희들이 평가를 해봐도 뭐 패널의 100%가 정청래 후보를 비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민주당의 주류 세력에서도 김민석 후보를 밀어

0: 주고 있고 그런데도 저렇게 버티는 힘은 뭘까요? 정청래 후보가.
1: 감성, 절대적인 당원의 힘이죠.
0: 예.
1: 네.
0: 어떠한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세요? 당원들의 분위기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좀 견제를 해야 된다. 유시민 작가의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1: 두 가지로 제가 생각하는데요.
0: 네.
1: 하나는 정청래 당 후보가 검찰 개혁 등, 이미 검찰 개혁 끝났지만은
0: 네.
1: 개혁의 아이콘으로 비춰진 거죠.
0: 네.
1: 개혁의 깃발, 개혁의 선두 주자로 비춰진 것.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유시민 작가들의 발언에 대해서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0: 의원님, 근데 민주당 지지자분들, 특히 권리당원 분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좀 호흡이 맞고 좀 국정운영 뒷받침 잘할 사람을 고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당원들의 마음과 상식이 아닐까? 그런데도 정청래 후보가 저렇게 득표력이 높다라는 게 유시민 작가와 이 감성적인 부분, 1인 1표제 이런 것만으로 좀 해석이 되질 않아서 계속 좀 여쭤봅니다.
1: 뭐 당원들도 생각 여러 가지가 있겠죠.
0: 네.
1: 네.
0: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추미애 경기지사의 정청래 후보 공개 지지 발언이 있었어요. 광역단체장의 공개 지지 발언,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지금 다른 단체장들은 이런 공개 지지를 한 사람이 없죠.
0: 없어요.
1: 없죠.
0: 예.
1: 그래서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 생각도 대부분 이거 적절치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왜 추미애 경기지사가 정청래 후보 편을 저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까요?
1: 두 사람의 정치적 여러 가지 생각이 같겠죠.
0: 네. 아니, 근데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를 마음에 드는 거 아니야? 이러한 우리가 신호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직 도지사가, 집권여당 도지사가 이런 얘기 한다라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1: 정치인은 뭐든 발언을 할 수가 있고,
0: 예.
1: 그거는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거니까요.
0: 네.
1: 예.
0: 근데 모든 뭐 광역단체장들이 이런 식으로 나는 누구 지지해, 나는 누구 지지해 이러면은
1: 그러니까
0: 이게
1: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0: 참 나중에 후유증도 심할 것 같아서.
1: 적절치 않은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0: 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뭐 최민희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 타이틀을 달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1: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0: 네.
1: 정청래 지지 세력들이,
0: 네.
1: 정청래 후보의 지지 세력들이, 그 지지 세력들이 최고위원 후보를 뽑을 때 최민희 후보를 지지할 거 아닙니까? 그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가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적 요인이 될 겁니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은
1: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0: 아니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김민석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뭐 미세하지만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박선원 후보를 상당히 수석 최고위원으로 밀어주려고 여러 가지 메시지나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박선원 의원의 득표력이 최민희 의원만큼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왜 몰표 현상이 안 나타날까요?
1: 이게 김민석 후보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 숫자 하고 정청래 계열인 사람 숫자가 서로 이렇게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당대회가요. 친석과 친청으로 갈라져가지고 격화되고 있잖아요.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막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해서 심판받게 하겠다. 아니면은 차기 2028년 공천에서 총선 공천에서 좀 배제하겠다. 뭐 아니면 분당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의원님 걱정 많이 되시죠?
1: 걱정되지요.
0: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1: 매우 매우 걱정이 되고,
0: 예.
1: 정말로 이렇게까지 사생 결단을 하고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
0: 전쟁이에요. 맞아요.
1: 이런 전쟁을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고
0: 네.
1: 많은 저도 회의가 들어요.
0: 네.
1: 그렇지만은 저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 모든 것이 봉합되고 하나.

0: 후보로 될 수 있는 우리 민주당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다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지지하지 않은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한다든지 아니면은 도저히 이 민주당의 몸을 담지 못한다고 우리 갈라치게자 나가자 이런 일은 없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는데 이번에는
0: 우리의 희망이죠.
1: 그러니까 그게 될까요? 이번에 막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겠다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는 저도 정치권에 한 30년 있었는데
0: 예, 예.
1: 상대 후보 경쟁자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거는 또 처음 봤어요.
0: 이러니까 네. 당대표 이제 후보 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1: 네.
0: 서로 얼굴을 봐야 될 사이인데
1: 그러니까요.
0: 이게 지금 너무 나가버렸거든요.
1: 네.
0: 너무 나갔지만은 저는 그래도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1: 네.
0: 우리는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당이다.
1: 네.
0: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 희망을 걸어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좀 뭐 안 좋은 질문이기도 한데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취임하신 지 제일 낮은 수치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의원님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질까요? 대통령 긍정평가율이.
0: 이게 굉장히 저희도 걱정이 되고
1: 네.
0: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뭐 부동산 정책 또 주가 문제 이런 것도 원인이지만은
1: 네.
0: 우리 민주당 현재 민생에 신경 쓴 것보다는 당내 지금 권력 다툼에 골몰해 있는 모습으로 비치잖아요.
1: 네.
0: 국민들에게 이런 게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빨리 이런 불식을 해소하고 우리가 민생 문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1: 네. 전당대회 네. 끝나면은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0: 예,
1: 거예요?
0: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그런데 김어준 씨가요 코어 지지층이 예. 빠지고 있다, 3자 예.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또 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세게어 드려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좀 보세요.
0: 진짜 코어층은 안 빠지죠.
1: 안
0: 진짜
1: 빠져요?
0: 코어층이라면 빠지면 코어층이 아니죠.
1: 예.
0: 코어층이면 빠지는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1: 네.
0: 이 김어준 씨의 발언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런 분들의 말을 저희들은 깊이 새겨드려야 되죠.
1: 네.
0: 예.
1: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예. 전당대 관련해서 자세하고 솔직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터뷰에서 뵐게요.
0: 예. 예.
1: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예, 양부남 의원이셨습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레.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예, 저희가 이제 3부 들어오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사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던 서미아 의원 관련된 발언 논란 제가 방송 중에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체크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양분암 의원 인터뷰에서 제가 패널들 100%가 친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을 빼먹었어요. 뉴 정청래 서종욱 변호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까먹었습니다. 99%인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하는 인재영입위원단으로 3부, 4부 들어올게요. 저희 김종혁 위원장님과 하은기 위원님도 함께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고정해주세요. 곧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7: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0: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폭염이 누그러들며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서쪽과 남부 일부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무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4도, 광주 34도 예상이 되는데 반면에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27도 등으로 30도 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계속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 교통량이 꾸준히 늘어났는데요. 북부간선도로가 양방향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성수동 쪽으로는 녹천교에서 중랑교를 지나 성동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내부순환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지점 현재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마장램프 부근부터 성동교 합류 지점까지도 짧은 구간이지만 밀립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도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가 되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한강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폼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예.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화요일 3부와 4부는 인재 영입 위원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집중 해부해 볼 텐데요. 인재 영입 위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지금 댓글에 뭐 김종혁 화이팅, 나는 김종혁이 제일 좋아, 왜 그러실까? 이런 댓글이
1: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인재 영입 위원회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서 변호사님 지금 칭찬이 없어요. 빨리 좀 칭찬 올리라고 해주세요.
1: 에? 인간성은 좋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2: 사람 좋아요.
0: 그리고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하은기입니다.
0: 네, 유튜브에서 임세윤님이 그분인 것 같기도 한데 요 멤버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칭찬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저 너무너무 좋은 멤버들과 함께 동접자 만 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어요?
1: 좋아서.
0: 네. 오늘 호남 투표 시작이잖아요. 어제 광주에서 TV 토론회 있었는데 김종혁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뭐 크게 볼 때는 네. 야,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제 진짜 그 상대방의 가장 취약 하고 아픈 부분 이런 것들을 막 공격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김민석 후보한테 네. 아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뭐
0: 그 얘기까지 했어요.
1: 이런 얘기 물어보고 그랬더니 네. 이제 뭐 거기에 장황하게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나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네. 그건 말 안 되는 소리죠. 그 판결을 검사가 내립니까? 그렇죠. 아니, 좀 민주당 분들 그런 얘기할 때마다 참 상권 분립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네. 건지 사법부를 뭘로 생각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뭐 정청래 후보한테는 대통령 공약 이론 이거 이거가 아.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무슨 뭐 내란 청산 아닙니까 뭐 이런 엉뚱한 소리 하다가
0: 검찰이에요. 네,
1: 뭐 그분은 이제 뭐 입만 열면 내란으로 그 모든 걸 다 도배를 해버리시는 분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아 이제 저 후유증을 어찌할꼬 네. 감정적 앙금이라는 것은 네. 사실은 치유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사람은 다른 건 논리적으로 내가 얘기하다가 누구한테 깨지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저 사람이 내 가장 아픈 데를 후벼 판다. 그러면 그거는 치유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0: 국민의힘 걱정하시고요. 서정우 위원님.
4: 저도 그 잠깐 봤지만 네. 완전히 이 정도면 레드라인을 넘었어요? 저는 그래 봐요.
0: 어떤
4: 예를 들어 그 김민석 후보가 전과 사범이거든요.
0: 아, 전과 사범이에요?
4: 예. 근데 정치자금법 전과 두 개예요.
0: 옛날 뭐 민주화 운동할 때
4: 그 민주화 운동 뭐 국가보안법 이런 게 미국 문화원 두 개. 네. 그다음에 뇌물 받아가 정치자금법 두 개.
0: 네.
4: 근데 그걸 건드리더라고요. 그건 다 알고 있지만 같은 야. 당에 하면서 야, 참 이게 이것까지 언급하는 걸 보고
0: 그러니까요.
4: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0: 그렇게 보이네요.
4: 아마 그 후유증이 네. 치유가 안 될 것 같아요.
0: 네.
4: 치유가 안 돼요.
0: 안 돼요?
4: 예. 뭐. 결국에 이번에 전당대회가 아니고 분당대회라는 게 현실화 될 겁니다.
2: 그래도 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니까 그래도 그거 뭐 그래도 국민의힘은 레드라인을 한 4, 500년 전에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한동훈의 복당을 주장하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징계하고 법원 가고 해도 그렇게 치유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치유를 하려고 노력을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네. 토론회는 제일 눈에 띄었던 건 당대표를 이미 1년 한 사람인데 국정과제 1호를 모르고 있는 게 좀 전 의아했어요.
0: 에이 그냥 토론 과정 중에 언뜻 생각 안 날 수도 있지
2: 아니 근데
0: 않아요?
2: 저도 장학퀴즈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광주랑 관련이 있잖아요. 국정과제 1호라는 게 네. 개헌에서 뭐 5.18 헌법 전문에 넣고 이거를 전혀 숙지를 안 해오셨다는 게 조금 의아했고 이게 지금 막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의아할 텐데 이미 1년을 했던 사람이니까
0: 네.
2: 보통 당대표실이나 정무조정실 있으면은 이렇게 국정과제 1호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0: 맞아요.
2: 전혀 안 했다는 얘기 같아서 좀 당혹스러웠어요. 저는 비판적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네. 아까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모든 걸 그렇게 내란청산으로 얘기를 하는 게 별로 타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게 딴지 게시판에서는 국정과제 1호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국정과제 1호는 아니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정부의 큰 국정 기조는 어쨌든 국민통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숙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0: 송영길 대표가 막 우리 정청래 후보를 네. 막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2: 네. 송영길 후보는 지금 되게 솔직하게 그냥 모든 메시지를 얘기하러 나오신 분이잖아요.
0: 다 내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2: 네, 사실 왜 나왔냐 네. 출마를 왜 했냐 네. 정치인한테 출마 왜 했냐는 건 사람한테 왜 태어났냐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 묻는 거랑. 근데 이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이어서 많이 속 시원해한 것 같아요.
1: 맞받아 치더라고요 그거를.
0: 정청래 후보가요?
1: 어. 아니 그렇게 따지면 송영길 후보도 당대표 하시고 소나무당도 만드셨잖아요. 거기도 대표하셨잖아요. 그래서 오. 그때 보니까 서로 세 분이 서로 그냥 물고 물리면서 상대방의 가장 아픈 부분들을 그냥 여지없이 난타하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아 이거 상당히 심각하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0: 뉴 정청래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제 TV토론 정청래 후보가 잘한 부분은 없어요?
4: 뭐 저는 정청래 후보가 이게 그 상당히 그 좀 유연합니다. 네. 농담도 잘하고 네. 이렇게 그 상대가 진지하게 공개하면 이걸 농담으로 잘 받아치는 네. 뭐 이런 테크닉이 좀 뛰어나죠. 네. 뭐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토론해 보면 정청래 후보가 밀린 게 없어요. 오. 특히 그 감정에 호소하는 게 뛰어나요.
0: 네.
4: 광운도수도 그렇지만 18번인가? 뭐 이제 아버지까지 놓지만 네.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이게 완전히 데이트를 치고 있어요.
0: 데이트예요?
4: 그럼요. 이 어머니라는 거는 정청래 어머니가 44살에 10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0: 네.
4: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힘들 때마다 어머니한테 그 힘을 구하는 그러니까 진짜 낳아주신 모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어머니 고향이 호남이에요. 호남 모든 이게 당원들이 어머니입니다.
0: 네.
4: 정청래도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면 이게 어머니는 전국의 모든 민주당원이 어머니입니다.
0: 네.
4: 우리 만의 한용원의 님이라는 게 부처 조국 진짜 사랑한 님 세 가지로 보통 우리 배우듯이 정청래 어머니는 세 가지예요. 진짜 어머니, 호남의 당원, 그다음에

0: 한국의 민주당은 호소하는 게 거기 벌써 추미애도 어머니로서 딱 호응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전략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1: 캠프로 가세요.
2: 아니 어디까지 가시려고요?
1: 당적 없으시잖아. 그쪽 가세요.
3: 하은기 대변님 탐나지 않으세요?
2: 아니 그 정청래 캠프에서 조금 보고 배워야 될 것 같다고.
1: 아 그러네.
2: 아니 근데 정청래 후보께서는 맨날 그러잖아요. 뭐 패널들은 100대0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자리만 해도 친청 하나, 반청 하나, 친한 하나 이렇게 지금 균형을 잡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그 친청계 분들은 패널이나 언론에 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힘내라고도 네. 하고 네. 어떻게 보세요? 예.
2: 안 좋게 보죠.
3: 그치? 네. 좀 왜 이 안 좋은 일을 추미애 의원은 추미애 지사는 왜 할까요?
2: 저는 좀 우리 당의 지도자 반열에 올라 있는 분들은 SNS보다는 실제로 도정을 좀 챙기고 국정을 챙기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3: 왜 이런 무례한 일을 했을까요?
2: 저는 추미애 의원님이 이때까지 해온 모든 일들 중에 네. 제 논리로 이해되는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3: 알겠습니다.
2: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것도 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굳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3: 김종인 최고위원님.
1: 그 지금 보면 문조털레유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서 문재인 그 대통령 빼고는 다 참전한 거잖아요.
3: 네.
1: 물론 그 김어준 씨는 요리조리 그 눈치 보면서 뭐 그런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3: 네.
1: 근데 조국 전 대표 출장해서 뭐 열심히 지금 정청래 밀고 있죠. 추미애, 유시민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른바 그 문제툴러유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우던 한 그룹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똘똘 뭉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래 이제 친명, 이른바 뉴 이재명이나 친명 쪽과 이쪽은 완전히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관이고 가치가 달라라는 것들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3: 네.
1: 추미애 지사가 출전한 것은 출전하는데 그 출전하는 내용이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는 거잖아요.
3: 그러니까요.
1: 아니 뭐 우리 지금 경기도 파산 상태다. 근데 그 파산 상태 누가 만들었어요?
3: 아.
1: 그 뭐 이전에 김동연 지사 그리고 그 이전에 이재명 저 지사인데 무슨 뭐 행정의 달인이니 저 사람은 뭐 정과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도덕성의 논란이 있었어도 그래도 일은 잘하겠지라고 해서 찍어준 사람이 대다수 아닙니까?
3: 네.
1: 근데 저는 저 추미애 의원 그 도지사 얘기 들으면서 자기들이 세 번이나 지금 경기도지사라면서 경기도를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사과부터 해야지. 그건 무슨 뭐 그 이전에 있는 분들한테 비판을 하는 거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 저는 이제 권력은 승계되는 게 아니라 투쟁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중도 보수 확장, 구조적 다수 이거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중에는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3: 있겠죠.
2: 그게 이제 유시민, 뭐 김어준 씨 이런 분들의 발언이나 컨텐츠로 노정되고 있는 거고
3: 네.
2: 그럼 큰 덩어리 지지층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약 30에서 40% 되는. 그 덩어리를 가져가면은 사실 다음 대권 도전에도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 네.
2: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니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지금 이 전당대회 판에 끼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3: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자 또 되게 이뻐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이뻐 보이시고 이제 마음에 드세요? 이제?
0: 지금 저는 이제 추미애 지사가 왜 이러느냐.
3: 네.
0: 세 가지로 보면 첫째 이재명 대통령과의 구원이 있어요.
3: 구원이 있어요?
0: 이번에 도지사 할 때 한 줄은 밀었잖아요.
3: 아.
0: 그리고 저번에 국회의장 때도 은근히 우원식 전 밀었다 보거든요.
3: 네.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구원이 있고
3: 네.
0: 두 번째 이유는 김민석이 되면 차기 대선 후보 되죠.
3: 네.
0: 추미애도 대권돌이잖아요. 그런데
3: 네.
0: 정청래는 대선 자기 욕심은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김민석이 떨어지는 게 낫죠. 대선 경쟁에서. 김민석이 당대표 되면 대선 주자 1위로 지금도 1위 할 거예요. 이런 이제 두 번째 있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반도체 문제 있어요.
3: 네.
0: 자꾸 경기도 팔 걸 호남에다가 800조 하면 경기도 네. 피해보고 그 반도체 세금 중에 기초단체하고 정부 가지고 경기도는 10원도 안 주잖아요.
3: 네.
0: 제도 개편.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정청래를 저는 지원했다 공개지 이렇게 보고요. 뭐 요 부분에 한해서는 저는 추미애를 뭐 높이 평가합니다. 요 부분은.
2: 왜 높이 평가해요?
3: 도움이 될까요? 네?
0: 천군만마죠.
3: 천군만마예요? 아,
0: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는 네.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선전할 겁니다. 호남은 모르겠어요. 전북은 약간 이게 선전할 수가 있는데 네. 어제 보세요. 얼마나 급하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에 반도체 가지고 자꾸 전당대회 끼어들면 안 돼요.
3: 예.
0: 왜 꼭 결정적인 고비마다 예. 옛날에 총리 딱 그만둘 때 발표하더니 또 뭐 출마 선언할 때 또 1차 회의하더니 어제 딱 투표하기 하루 전에 2차 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호남에 800조 주면서 김민석이 좀 밀어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반도체를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됩니다.
3: 공사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공사 시작해라. 막 이런 것이 김민석 후보를 도와주는 것이다.
0: 결정될 때 세 번 다 딱 김민석이 출마서는 총리 그만둘 때 지금 투표할 때 하잖아요.
3: 네.
0: 그렇게 군왕이에요. 그게 뭐 어디 뭐 헌책처럼 어디 다른 데 보관합니까? 그 9천회 이상 훈련하는 정말 중요한 그게 공항인데 이걸 받아줘가지고 다른 데 임시로 보관할 공항이 어디 있습니까?
3: 네.
0: 대안도 없이 그냥 빨리 2028년까지 옮기나 이 말이 됩니까?
2: 근데 그거는 이제 결정적인 세 번은 그 포인트마다 이제 변호사님께서 봤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실무는 2025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군공항 이전 같은 법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논의되고 있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 힘들죠?
2: 네?
3: 힘들지.
2: 저는 손영욱 변호사님 좋아합니다.
3: 좋아하는 것과 토론에서 힘드냐고 하는 거는 다른
2: 거죠. 그러니까 왜 정청래 후보를 좋아하는지 제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저런 마음 비슷하게
1: 하은기 저 대변인한테 지금 힘드냐라고 물어보셨지만 사실 제가 이제 패널로 나가서 다른 민주당 패널들 보면 특히 이제 그 김민석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2: 어두워요? 네,
1: 어두워.
3: 왜요?
1: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끝까지 버틸 줄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3: 정청래 후보가?
1: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야, 이게 뭐지? 아, 이렇게까지 융단 폭격을 퍼붓고
3: 네.
1: 대통령도 나서고 그다음에 사실은 2대1 싸움이잖아요. 거기.
3: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정청래 후보가 하여튼 용기와 배짱은 확실히 있다라는 건 입증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1: 그리고 그게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도 우리가 문조털레우라고 얘기했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있다.
3: 네.
1: 그렇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뭐 저는 아마 김민석 후보가 이기지 않겠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선호투표제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진짜로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것들 때문에 다들 얼굴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무거워 보여요.
2: 저는 어제 술 먹어가지고 얼굴이 어두운 것 같아요. 뭐 두 분 중에 누가 되든 뭐 저한테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서 그래서 뭐 얼굴이 그것 때문에 어두울 일은 아니,
3: 민주 진영
2: 없는데
3: 민주 진영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2: 걱정하지. 아니 뭐 당원들이 선택을 하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네. 제 개인이 뭐 어둡고 말고 하기에는 제 개파색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서
3: 네.
2: 그런데 제가 정청래 후보 비판하는 이유는 뭐 누구 특정 후보를 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잘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대통령께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직언을 하려면은 핵심을 딱 쳐가지고 직언하면은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으면은 옹호해 드리죠.
3: 네.
2: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3: 네.
2: 이를테면은 지금 대통령 그이 내고 있는 정책 중에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동산이라든가 뭐 레버리지 ETF의 후속 대책이라든가 이런 메시지는 정부 사이드에서 나온 것 중에서도 뭐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말고 보안 수사권 폐지 이런 거는 사실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나가고 있고 훨씬 더 국민 반대에 직면하는 일들을 그 정청래 대표께서 하고 있는 거라서 비판하는 거지.
3: 네.
2: 좀 개판 문제는 아니다.
1: 정청래 대표가 국정운영 그러니까 국회 운영을 정말 일방적으로 했고 그리고 여야 관계를 파탄시키는데 앞장섰다라는 네. 부분은 동의.
3: 네.
1: 그리고 법사위도 저렇게 법사위를 운영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건 법사위가 아니고 무슨 시장판, 난장판이구나 라고 만들었던 것도 동의. 그러나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되면 잘 될까? 그거는 좀 갸우뚱. 왜? ETF는 어떻게 된 거야? 레버리지 ETF 만들어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된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1년 넘는 이 상황에서 처음에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저도 일은 잘할 거야. 근데 지금 지켜보니까 무슨 일을 잘합니까? 제가 저희 기준으로 저는 물론 야당이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되는데
3: 네.
1: 저희 기준으로 보기에는 아니 부동산 또 그 문재인 때보다 더 올라가게 만들어놓은 이 부동산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네. 이제는 주식시장까지 전 세계적인 투기판으로 만들어놔?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국민연금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쓴 거예요? 왜 안 네. 밝혀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무슨 뭐 자기들끼리 뭐 법안을 바꿔갖고 심지어 국회의장이 임기 그 헌법 반헌법적인 임기 연임 개헌을 뭐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무슨.

0: 대통령 하나 살리겠다고 그 국조 무슨 특검을 만들어서 특검한테 공소 취소 권한을 준다고 하지를 않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총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럼 무슨 뭐 그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뭐 지금 민주당 패널들이 얘기한 대로 아 정책력과는 달리 뭐 민주당이 굉장히 그 국정 운영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1: 동의하세요?
2: 뭐 저는 이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국민한테 지금 지지율이 막 급전직하 떨어지고 있잖아요.
1: 급전직하라는 표현 쓰기
2: 그게
1: 조금
2: 크게 보면
1: 좀.
2: 세 개인데 누구 잘못이냐? 자, 부동산, 주식, 보안수사권 보자고요. 부동산하고 주식은 이재명, 김민석 잘못이죠. 정청래 잘못은 아니잖아요. 부동산하고 주식은. 그럼 이게 보안수사권은 정청래 잘못이냐? 정청래는 원래부터 소신껏 보안수사권 폐지인데 그러면 이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정성호가 거부권 제요구 건의하고 대통령이 제요구하고 이러면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전당대표 때문에 그래 국회에서 알아서 해. 난 모르겠다. 무책임하게. 그러면서 통과됐잖아. 김민석은 내가 먼저 주장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보안수사권 폐지도 이재명 김민석이 잘못이 커요. 결국 국민이 지금 가장 이게 비판하는 세 가지가 전적인 책임이 이재명 김민석한테 있는 겁니다. 정청래한테 있는 게 아니고.
1: 그래요?
2: 그렇잖아요. 지금 당대표, 셋 다 부동산 주식 다 썼다.
1: 당대표로서 책임은 있지 않을까요?
2: 책임이 훨씬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커죠. 김민석과. 김민석 총리하면서 뭐 했어요? 아, 뭐 자살률을 줄였다? 그게 뭐 생명과 그 업적이 뭐였냐고요. 저는 1년 동안 아무 기억이 안 나요.
3: 뭐 윤석열 대통령이 3년간 가져본 적 없는 지지율이잖아요. 아직도. 뭐 일단 정부랑 여당이랑 당연히 분리할 수 없습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이 더 크게 지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하는 거잖아요. 무한 책임 지는 건데 뭐 두 분이야 여당이니까 이제 못한 것만 전부 열거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만 있으면은 이런 지지율이 사실 안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 어떤 경제 문제와 직결되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저는. 회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임기 2년 차고. 근데 그 회복을 하려 하더라도 당대표와 뭐 겪어보셨지만 당대표랑 대통령이랑 계속 갈등 노정되고 이러면은 이게 계속 엇박자 나서 다른 어떤 민생 의제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다 묻히고 당청 갈등 이런 것만 부각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 여당 내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정청래 후보를 비판하는 거고 다음 당대표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0: 그 윤석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에 그 한 20%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지지도의 한 20%는 장동혁 대표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뭐 야 니네는 뭐 윤석열 때 뭐 잘했어? 민주당 패널들 맨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뭐 한 거 없다 그러면 윤석열 때 잘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 잘하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일반 국민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3: 저도 참 안 그러고 싶은데 불리한 국면 되니까 꼭 그렇게 피장파장 정치는 이제 상대 편다라는 비겁한 주장을 하게 되네요.
1: 하원기 대변인님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박시영 TV에서 신천지 관련된 사진을 이렇게 올린 부분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계속 TV 토론회나 유세에서 신천지 관련된 부분을 갖고 김민석 후보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영 내에서 유신천지를 갖고 좀 김민석 후보를 공격해서 곤혹스럽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3: 그 신천지 얘기할수록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유리한 전장에서 싸우게 되죠. 아무래도 뭐 이를테면은 이재명 정부를 흔들 사람 이렇게 프레이밍 돼 있으면 정청래 후보 조금 좋아하던 사람들도 아,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연임하면 좀 국정 안정성이 훼손되겠구나 해서 표를 안 주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이 아니라 신천지로 딱 얘기를 해버리면 그래도 뭐 같이 당했던 사람한테 신천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아마 정청래 후보 측은 그 어떤 유리한 전장을 좀 이용하고 싶어서 저러시는 것 같은데
1: 효과적이에요?
3: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주변부 이슈가 돼버렸고 그다음에 박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것이 사진 조작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잘못된 어떤 레퍼런스를 써서 방송을 해서 혼동을 줬으면 사과부터 하는 게 저는 맞는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너 다 고소고발할까 이렇게 으름장 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정창래 후보의 득표력을 깎아먹고 있다고

0: 하고요. 그런데 그게 이긴 그분이 조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단체 사진이 있어도 골프 친 사람이 그때 유동규, 김문기, 그다음에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골프 친 사람들 클로즈업 해가지고 좀 사진을 부각한 거예요.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보여요. 예를 들어 우리가 결혼 사진이나 졸업 사진도 단체 사진 찍어도 필요한 사람 뭐 클로즈업해가 부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조작입니까? 그걸 강조한 거예요. 강조.
1: 강조.
0: 조작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게 세 명이 찍었는데 뭐한 명을 고의로 이전 위원장이 뭐 빼냈으면 모르겠지만 의도가 그것도 법상은 조작은 아니지만 그게 아니고 인터넷에 원래 우리도 대통령 저도 공범을 만들 때 대통령하고 세명 찍은데 내하고 대통령 둘이 찍은 것처럼 한명 빼버리고 공범물에 실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터넷에 두 명만 찍은 게 떠들어 다니니까 그걸 이용한 거죠. 아,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희자 씨하고 사진 안 찍은 겁니까?
2: 아니, 박시영
0: 그러니까요. 그래서
2: 선생님.
0: 이건 아무 조작도 없고 오히려 이게 정청래나 이재명 대통령 똑같은데 왜 정청래만 자꾸 신천지를 공개하느냐. 이게 반격으로서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었죠.
2: 박시현 선생님이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바로 그 친천계 패널들, 친천계 국민의힘 패널들이 대통령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당대표가 아니라.
1: 그러네요.
2: 박지원 의원께서 그거 만약에 후보랑 연관돼 있으면 후보 사퇴감이라고까지 얘기한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전당대회랑 아무 상관없는 대통령 그 사진 그 다시 소환해가지고 대통령 공격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 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대통령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1: 안 된다?
2: 거를 좀 학습을 할때 됐잖아요. 이재현 씨 저번에도 뭐 당무 개입 관련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윤석열 아니다 이런 말 실수해가지고 당직이 날아갔어요. 당직이. 근데 또 이런 잘못을 하니까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3: 그 모든 상황은 맥락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지. 형식 논리로 얘기하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맞아요. 세 명이 찍었는데 두 명만 보여준 게 그게 왜 조작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진이 나온 것들은 마치 그 저도 그거 보면서 그것만 이렇게 보면 아 이재명도 신천지와 관계 있네 대통령.
1: 그렇게 인식이 되죠.
3: 뭐 이런 느낌을 확 주잖아요. 근데 만약 거기 정청래 후보하고 같이 지금 아 무슨 행사장에서 찍은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들한테 잘못된 이미지를 주는 예를 들면 제목이라든가 아니 제가 언론사에 있어봐서 알아요. 그게 악의적 인 거거든요. 그건 더 나빠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공정한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싸움으로 끌어들여서 물론 대통령도 지금 비판받을 일이 많아요. 본인도 참전하고 있잖아요. 뭐 공항 광주공항 이전해 줄래 뭐 이런 것들을 막 발표하는 것들 저는 분명히 저것은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저는 야당으로서 공격하는 거고 근데 자기 당내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사진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도 신천지하고 관계 있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르다고 봐요.
2: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사진을 처음에 올렸던 권혁부 씨인가요? 그분은 올림픽 공원 가지 않는 정치인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찐 극우예요. 그냥 국민의힘 중에서도 스탠스가 온건한 보수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흔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저희 진영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4: 알겠습니다. 방금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PD님 근데 이게 국민들 대상인지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 대상인지만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세부사항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수치만 좀 말씀드릴게요. 차기 당대표 지지도 김민석 46.8, 정청래 35.2, 송영길 6.5, 여 당권주자 지지도 지역별로 보면 호남 김민석 57.7, 정청래 28.2, 서울은 김민석 39.9, 정청래 34.5 이렇게 좀 나왔거든요. 이 흐름 김종혁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하고 호남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네요.
3: 다르다는 얘기는 뭐 여러 군데서 하더라고요. 네. 그 서울에는 서울 경기에 강성 당원들이 많다. 네. 그 이른바 정청래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많다 그러는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그렇지도 않네요. 물론 차이가 호남에서 57대 28이라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 이것도
4: 그러네요.
3: 신뢰를 주기가 다른 조사들하고 그 급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튀잖아요.
4: 네.
3: 그래서 이거 믿기가 좀 쉽지 않다. 30% 가까이 포인트 가까이 차이 난다.
4: 그러니까요.
3: 진짜 그런가? 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39대 34.5
4: 서울 지역
3: 서울 지역에서 이거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이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르겠어요. 저는 뭐 민주당 사정에 정통하지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조사대로라면 이미 50% 넘겨서 훌쩍 넘겨서 네.

0: 김민석 후보가 1차에 그냥 그 선택 그 뭐죠? 그저 선호 투표제 관계없이 그냥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민주당 내
1: 그러니까요.
0: 갈등도 상당히 좀 이렇게 잦아들 수가 있겠지만
1: 잦아들겠죠.
0: 그렇게 될까?
2: 저는
1: 하은기 대변인, 이
2: 저는
1: 흐름
2: 호남에는 아예
1: 어때요?
2: 과반으로 김민석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1: 그래요?
2: 전망이. 네. 이미 흐름은 기세는 이미 꺾였는데 지난 순회 경선 두 차례에서 그러니까 TK랑 호남이랑 민심의 양태가 좀 다르거든요.
1: 네.
2: TK는 국민의힘만 찍어요. 근데 호남은 국민의힘만 안 찍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대안이 있으면 다른 정당들도 막 갖다 쓰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전략 투표를 하시는 분들인데 뭘 기준으로 하느냐? 김민석 후보가 좋냐, 정청래 후보가 좋냐가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그래서 국민의힘 이길 수 있냐 이걸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1: 네.
2: 근데 정청래 후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얘기들, 뭐 조국 뭐 혁신당이랑 합당해야 된다 그러고 뭐 보안 수사권이 어쩌고 이런 모든 얘기들이 수도권 민심에 이반되는 얘기들이거든요.
1: 네.
2: 호남에서도 당연히 그걸 판단을 할 테고. 그리고 김종혁 뭐 최고위원이나 다른 국민의힘 분들도 얘기하듯이 선호투표제로 가버리면은 이제 1등이면 상관이 없는데 1위 후보에서 2등인데 선호투표제 엎쳐가지고 이제
1: 그러니까.
2: 이기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흔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네, 아니에요?
2: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호남에서 판단할 것 같아요. 오히려.
1: 그래서 쏠림 현상이
2: 네,
1: 나타나는구나.
2: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 네.
2: 그러면 이제는 선호투표제라고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어차피 될 사람, 돼야 되는 사람, 그러면 찍어주자. 이렇게 판단해서 가르마를 지어주지 않을까 하는
1: 네.
2: 흐름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3: 지금 이게 잘 봐야 돼요.
1: 뭐잘
3: 예를
1: 볼게요.
3: 들어, 호남 사람이
1: 네.
3: 여론조사를 받았어요. 나 정청래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청래 투표합니다. 계속 당, 내가 정청래 지지합니다. 이렇게까지 다발 정도면 지지, 투표해요. 근데 김민석입니다. 이 사람들 투표 50%밖에 안 합니다.
2: 아, 그 무슨 근거로?
3: 아, 저는 그러면 정청래를 지금 상황에서 정청래를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면 정청래는 한 표는 찍어줍니다.
1: 결속력이
3: 그러면 이게
1: 강하다.
3: 투표율이 100%는 아니잖아. 호남도 투표율이 50%될 거예요.
1: 예.
3: 자, 그러면 이게 김민석은 충성도가 약해요. 왜? 뉴 이재명 따라서 이게 중도에서 흘러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김민석 여론조사 이렇게 나와야 그래야 박빙으로 되는 겁니다.
1: 네.
3: 원래 두배 나와야.
1: 네.
3: 한번 보십시오. 호남에서 저도 2~3% 이상 차이 안 납니다.
1: 다음 주
3: 그럼요.
1: 화요일 날 검증 들어갑니다.
3: 잘 읽어봐야 돼요.
1: 네.
3: 충성도가 나와요.
2: 충청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긴다고 했던 분이에요.
3: 무슨 꽃이 한번 300표면.
1: 알겠습니다. 그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4부에서는 최고위원 후보들 얘기 조금 하고
2: 네.
1: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하은기 대변인님.
2: 네.
1: 이런 과정 중에 정청래 후보가 오늘 또 뉴스공장 나갔다는데 세
2: 네.
1: 번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2: 사실 제가 뉴스공장을 보지 않아서 항상 그 쇼츠로만 이제 보는데
1: 네.
2: 최근에 뉴스공장의 그 김호준 씨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그렇게 쏠려 있진 않더라고요.
1: 근데 자꾸 거기 나갈까요, 근데?
2: 거기에
1: 기댈 곳은 거기밖에 없다.
2: 아니죠. 정치인이 가는 곳은 항상 표가 많은 곳에 가죠.
1: 그러니까 기댈 곳 거기.
2: 예,
1: 표.
2: 그 지금 이거는 전국 선거가 아니라 전당대회라서 가장 표가 많이 몰려 있는 곳, 표가 많이 흐르는 곳, 매일 아침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보는 곳, 그게 뉴스공장이니까
1: 그렇죠.
2: 아무래도 거기 나가서 PR을 하고 싶겠죠. 네.
1: 알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부로 돌아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 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 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1: 네,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7745님이 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셨고 이미강님도 광고 타임에 섭연 무슨 얘기하는지 저렇게 왜 이렇게 즐거워하세요? 막 이러고 유튜브에 김현차님 썽쳐라! 이 조합이 베스트다! 잘 유지해라! 알았다! 김현차님 감사합니다. 아, 하영기 대변인님, 네. 최고위원, 네. 이거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12: 네.
11: 좀 최근에 최민희 후보가 뭐 앞서 나가긴 했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논란 네. 많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12: 네.
11: 최고위원 분위기, 전망 좀 해주세요.
12: 제 생각에는 한 분 먼저 그 수석 최고위원 네. 하고 싶다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지난주에 우리 선영국 변호사님께서는 너무 예뻐 보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정청래 후보 지지하다 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고위원이 아니라 국민의 그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되는 분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11: 어떤 면에서
12: 일단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일종의 소음 자업은 뭐 서미아 후보 눈 안 보이는데 장애 가지신 분 앞에 패싱하고 이런 태도는 인성 문제잖아요.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도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철학도 문제가 있어요. 일단 그 의제 설정권이 뭐 뉴스 공장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대의민주주의에서 의제 설정권은 국회에 있죠. 보통 바쁜 국민들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들 뽑아서 국회 안에서 그 공론장에서 싸우고 협상하고 의제화하고 제도화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른 어떤 유튜브에 갖다 줄 것 같으면 국회의원 할 이유가 없죠. 그 패널 하면 되는 거죠.
11: 네.
12: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론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분 과방위원장이었잖아요.
11: 네.
12: 그리고 지금은 문체위 소속이에요. 문체위는 신문 언론 소관하는 상임입니다.
11: 맞아요.
12: 과방위는 방송이고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언론 막에 대고 막 카메라 틀어막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그건 사실 언론 탄압으로 비춰질 여지가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상임이라도 빨리 사보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로. 이런 것들을 보면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분이다. 최고위원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 저는 그 촬영 방해도 그렇지만 페북에다가 본인 또 해명을 네. 적어놓으신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2: 조선일보 출신의 촬영 기사님 뭐 네, 저한테 그렇고. 관심 가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아니 조선일보 잘못하면 조선일보 비판하면 될 문제지 특정 매체에서 일했던 기자가 딴 데서 뭐 하고 있으면 그걸 근본주의적으로 그게 낙인 찍기잖아요. 네. 낙인 찍기고 뭐가 문제라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될 분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마 유권자들도 많이 볼 겁니다.
11: 최고위원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12: 지금 흐름상이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되는 건데요.
11: 수석도 될 수 있다?
12: 수석은 안 될 것 같아요.
11: 안 돼요?
12: 이미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어떤 사람한테 표를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저해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 이런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아, 나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말하기 부끄러워. 뭐 나 민주당에 표 줬다고 말하기 부끄러워. 이런 것들이 그 득표력을 올리는데 제일 문제되는 감정이거든요.
11: 네.
12: 그러니까 몇 월 달에 태어났던 간에 최민희 후보의 전원 행동들을 보면은 표 주는 게 부끄럽잖아요. 이런 것들은 호남이나 경기도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11: 자,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유정청래 사정
13: 당원들이 뭐 최민희를 윤리위에 제소도 하고 막 하는데
11: 네.
13: 저도 이게 중도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최민희 의원의 행동이 좀 비판받을 점은 있죠.
11: 네. 그러나
13: 정청래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의 입장에서
11: 네.
13: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11: 네.
13: 과연 최민희 지지를 바꿀 만큼 큰 잘못을 했냐?
11: 득표력은 단단하다.
13: 예를 들어 박지 발언을 했다. 부속절하죠. 그런데
11: 네.
13: 그것 때문에 최민희 찍으려다가 안 찍을까요? 안 바뀝니다.
11: 네.
13: 지금대로 가면 이게 그 3명 정청래 쪽에 팀 정치 3명 있잖아요.
11: 네.
13: 이 합친 게 한 48% 돼요.
11: 네.
13: 저쪽은 5명이잖아. 저쪽은 임미애나 김영호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5명으로 표가 분산돼요.
11: 네.
13: 그러면 이게 그냥 보나마나 최민희가 수석 최고입니다.
11: 그래요?
13: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5명 중에 지금 김영호 5등이죠.
11: 네.
13: 그다음에 그 이성윤 6등인데
11: 네.
13: 지금 김용 사건의 그 알리바이 증언했던 이홍우 씨가
11: 네.
13: 6월 달에 징역의 집행유예 유죄가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서 김용 선고 임박했다. 이미 구글 타임라인과 알리바이 하려 했는데 그때 수원에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허위 증언한 사람이 처벌돼버렸다고요.
11: 네.
13: 그러니까 구글 타임라인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가 구글 타임라인은 판례가 16개 판례가 다 독자적인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서 바로 선고하면 5년 김용 5년 교수가면 새로 뽑아야 돼요. 그걸 민주당은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5등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뽑아봤자 몇 달 하다가 교수하는데 지금 대법원 선고가 올해 안에 난다. 이미 1년 늦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그 이성윤 5등. 그러면 이게 결국 3대2로 정청래 팀 정청래가 다 최고인 되고
11: 진짜요?
13: 최민희가 수석되는 겁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11: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확인합니다.
12: 아까
13: 해보세요.
12: 청취자분들께서 광고 시간 중에 서유정 변호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저런 류의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봐야 내가 제일 잘하잖아 뭐 이러면서 고마워해야 돼 저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1: 김종인 최고위원님 네. 이 최고위원 선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최민희 의원 논란.
14: 만약에 저 서정 변호사님 말대로만 되면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풍비박산 되겠죠. 정청래 당대표, 수석 최고위원 최민희, 그다음에 5등은 이성윤. 그래서 세 명이 다
11: 한민수까지.
14: 그 친청계 최고위원이 되고 거기다가 정청래 대표가 두 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5명. 아 그리고 두 명 정도만
11: 이른바
14: 친명 후보가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진짜 그때부터는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이겠죠.
11: 분당할 수 있겠네요, 진짜.
14: 그래서 아마 서정 변호사님은 그것 때문에
11: 네.
14: 그 민주당이 빨리 그 뭐
12: 몰락하라고
14: 예. 힘들어지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가게 하겠습니까? 그 뭐 아까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11: 네.
14: 그 황기 대변인은 그 호남에서 아마 전략 그런 것까지를 다 고려를 네. 해서.

0: 전략적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뭐 엄청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그 당을 완전히 장악했을 경우에 그러면 2028년 총선에서 뭐질 수밖에 없고
1: 네.
0: 정권도 뺏길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1: 그러면
0: 호남에 전략적 투표 많이 하시잖아요.
1: 1위는 최민희 후보가 안될 가능성이 있다.
0: 그저한2%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지난번
1: 네,
0: 박쥐 논란
1: 떨어졌어요. 네.
0: 이후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0%밖에 투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70%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될 가능성은 높지만
1: 네.
0: 그래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이제 그아 따놓은 당상이다 그 사람이 이렇게는 안될것 같아요.
1: 네.
0: 사람들이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옛날에 정봉주 그 후보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1등 하다가 갑자기 막천 급전직하 낙하해서 결국은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 그런데 이제 서미아 후보는 우리 정치권에서 잘못 보던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서미아 후보는 왜냐면 그분이 여성의 장애인의 장애인 인권 운동하던 사람이고 호남인데 그중에서도 특이한 게 호남 사투리를 안 고쳤어요. 서울에 상경하는 호남 분들 보면 기를 쓰고 사투리 고치거든요.
2: 맞아요.
1: 영남 분들이랑 약간 다른 게 그게 약간 차별의 정서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전라도에서 왔나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듣기 싫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당당하게 호남 사투리 쓰더라고요. 그게 아마 호남 분들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줄 텐데 그런 분한테 지금 최민희 의원이 막 가서 막 무례하게 군 거잖아요. 그 호남 표심에 분명히 영향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장동현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당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좀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김종인 최고위원님, 이 장동현 대표의 리더십과 권위가 점점 더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0: 아, 글쎄 뭐야.
1: 왜 이렇게 젊으세요?
0: 그 권위라는 거는 그 자발적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권위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맞지는 않는 것
1: 맞진 않아요?
0: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권력을 잡은 사람,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 권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독재자들은 권력이 아주 막강하게 있죠.
1: 맞습니다.
0: 그렇지만 독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승복하는 권위가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제가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제도적 권력을 가지고 계속 그걸로 유지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예를 들면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 저 사람 진짜 우리의 지도자 맞아. 옛날에 YS나 DJ나 뭐 JP 상김 씨에 대해서 그 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1: 맞아요.
0: 느낌이라든가
1: 있어요. 뭐
0: 그런
1: 존중과
0: 것이
1: 어떤
0: 있느냐
1: 네.
0: 저는 전혀 없다라고 봐요.
2: 그래도 이렇게 권력을
0: 권력을
2: 행사하면은
0: 행사하는 건 제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막 권력을 행사해도 그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으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20%뭐 이렇게 떨어졌어도 비상계엄만 안 했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럼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제도를 만들어 놨고 그 제도에서 선발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당이라는 것은 이 다른 것과 달라서 정치적 책임을 져왔죠. 지금까지는 선거에서 지거나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물러났죠. 근데 그것도 나 못하겠다고 배째라라고 들어놓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1: 네.
0: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운이 계속 좋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또그
1: 그렇죠.
0: 반대편으로 계속 운이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나는 뭐, 야, 쪽집게처럼 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러다가 한번 된통 당합니다.
1: 맞아요.
0: 마찬가지로, 뭐,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는 그 놀라울 정도로 운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1: 그렇죠.
0: 본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비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주변의 분위기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연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당대표라는 권력, 제도적 권력에 의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글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속으로 승복하지 않는데 그리고 승복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동훈이 싫어서 혹은 뭐 다른 누가 싫어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승복하는 척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1: 네.
0: 저는 뭐 쉽지 않다고 봐요.
3: 그런데 그 장동혁 대표가 26일 날 쇄신안 내잖아요.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될 거예요. 당원 중심 정당, 청년 중심 정당,
1: 네.
3: 그다음에 싸우는 정당. 네. 당원 중심이란 게 뭐냐? 앞으로 선출직 의원들 평가할 때도요. 당원 의견을 반영해서 현역들도 물갈이 할 겁니다. 심지어 원내대표 할 때도 당원 의사를 반영하자.
4: 50%.
3: 그러니까요. 이게 당원 중심이에요.
4: 그게 맞아요?
3: 그런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4: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개인적인.
3: 저는 뭐 원내대표까지는 아직 좀 이러지만.
4: 옛날 민주당 비판 많이 하셨잖아요.
3: 그러니까 원내대표까지 좀 빠르지만 그러게 그 의원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제대로 싸우느냐. 네. 의정 평가해서 현역도 이게 물갈이 하려면 해야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마 청년 중심은 청년들에 대해서 아마 대폭 문호를 개방해서 공천이나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싸우는 야당은 이제 그 특히 참정권 지금 특근까지 왔잖아요. 그게 강하게 할 거예요.
4: 올림픽공원 그 선관위 문제. 네.
3: 그러면서 이번에 조강특위가 한 30명 정도 완전히 사고지구당도 채우고 그리고 이게 아마 연말쯤 가면 현역부터 이제 기존의 위원장들도 하위 평가받는 사람이 또 많아요.
4: 감사.
3: 칼반에 불 겁니다.
4: 오.
3: 그러면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장동희 대표가 적절한 타임에 자기 임기를 몇 달 단축해서 전당대회를 열어요.
4: 네.
3: 거기에 나갑니다.
4: 오.
3: 연임 출마를 한다고 네. 천명할 겁니다.
4: 네.
3: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경쟁자가 없어요. 유일한 게임이 될 만한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4: 네.
3: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네. 복당하자는 사람이 없어요. 한동훈 복당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오세훈계에서 복당을 되게 싫어하고 안철수 싫어하고 나경원 싫어하고 복당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나와요? 안철수, 나경원, 김문수 뭐 누가 나와도 게임이 안 돼요. 그럼 장동혁 연임은 경쟁자 없이 그냥 추대 분위기, 추대 분위기.
4: 그래요?
3: 지금 심각하다기보다 장동 대표로서는 완전히 뭐.
0: 아, 추대하면 되겠네.
3: 아니, 저로서는 이게 좀 경쟁이 돼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도 자기 코가 속자고. 한동훈 복당 안 되면.
4: 네.
3: 장동혁 누가 붙어요? 뭐, 나경원 의원이 논다 해도 제가 볼 때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4: 그런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국민의힘 앞날을 생각하면서.
1: 아니, 저게 생각에는 송영길 후보 말씀을 장동영 대표 좀 듣는 게 좋겠어요.
4: 왜요?
1: 왜 하려고 해요? 왜 대체 당대표를. 당내 리더십 상실했죠. 선거 졌죠. 지지율 떨어지고 있죠. 처음에 선거 지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친장동혁계 패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 지지율 봐라. 역대급으로 잘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랬거든요.
4: 네.
1: 지금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그때 그 지지율 안 나오잖아요. 그럼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편할 때만 그거를 아전인수 해가지고 들이대고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조강특위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정치와 권력의 생리상 선거가 다가오면 이런 거 다 무력화됩니다. 이기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기려고 하는 방향을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그 당에 압력을 넣게 되거든요. 이 조강특위 결과대로 하겠습니까? 개인 경쟁력 있는 사람 전면 배치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총선 대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게 당구로 치면은 3큐 뒤에 공이 어디가 있는지 맞추라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다만 우리 흐름은 알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가지고는 총선 때 전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중도에 끌려가는 방식, 중도에 수렴되는 방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뭐 대표께서 이렇게 예, 실제 리더십은 없는 상태에서 행사한 모든 권력 행위들은 다 무력화될 거예요.
0: 이게 몇 네. 가지 변수가 있는데 민주당 경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올림픽공원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4: 네.
0: 왜냐하면 뭐 장동혁 대표 28번 갔다나 30번 갔다나 하여튼 뭐 엄청 가서 거기다 이제 그 소리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조특위까지 했는데 윤상현 위원장은 이거 부정선거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개표를 해서 확인을 해보자라고 얘기 하고 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아니 아니다 이거 저 특검이 하도록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4: 네.
0: 원래대로 이게 부정선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오염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거는 다 들어와서 다 보는 앞에서 하자. 카메라로 다 중계하고 유튜브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합수본도 들어오고 여야 참관인 다 들어와서 247만 표 그리고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있는 35만 표 오세훈 시장이 4만 8천 표 이겼어요.
4: 네.
0: 그거 다 공개하는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까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충주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통영에서도 해봤고 부산에서도 해봤는데 그게 결과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누가 봐도 그 무소속표 도장 이게 그 무효표 나온 것 중에서 이게 조금 더 이쪽으로 간 거 아니야 아닌 거 아니야 이런 거 해서 몇 표가 달라졌을 뿐이지 이쪽 표 있는데 이쪽 표에서 반대표가 무더기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 반대이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대상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누가 이기고 하는 것도 하나씩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저거 완전히 개표해버리면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0: 한다 하더라도 특검은 어차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예를 들면 왜 얘네들은 그 미리 숫자를 입력을 해놨는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면 부정선거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그런 정치적 상황들과 맞물려 가면서 장동혁 대표의 미래도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서정욱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장동혁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가장 베스트, 가장 희망적인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이 무슨 뭐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돌아갑니까? 그걸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인재영입위원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 준비 단단히 해오셔야 됩니다.
2: 아까 잘못 말했는데 저 최고위원 3명 맞아요. 근데 당대표는요, 1위는 정청래다. 다만 선호투표 때문에 누가 될지는 몰라요. 또 저는 당대표는 정청래라고 안 했습니다. 최고위원 3명은 정청래 팀이다.
3: 알았어요.
2: 3명이 수석이다. 그거는 제가 자신있게.
3: 변호사님, 그게 그거예요.
1: 다음 주 화요일날
2: 정청래
1: 결과
2: 1등을 합니다.
1: 검증을 한다고요.
2: 예, 1등을 한다고.
1: 다음 주 화요일날.
2: 당대표 될지는 몰라요. 선호투표 때.
1: 알았어요. PD님 이거 박제해놓으세요. 아까 리얼미터 여론조사 말씀드렸잖아요. 리얼미터 자체 조사고요. 지난 9일부터 10일 전국 성인 2003명인데 민주당과 무당층 1053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인재영입위원회 위원님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바 내일 만나요. 안녕.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YTNS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40도에 육박했던 극심한 더위는 꺾였지만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동안에는 무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 전주도 34도,

대구와 부산 31도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한낮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에 보이는 만큼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곳곳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터널을 못 간 지점, 국민대램프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는데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15분 이상 소요가 되고 있고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홍은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는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구리 암사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성수대교를 못 간 지점에 있었던 고장차 처리 작업은 지금 막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 부근 1차로에서도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기도 평택시 청부읍에 있는 인화물질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지 5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으면서 대응 1단계로 하향했지만 국가소방동원령은 일부만 해제된 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창고에는 불이 붙기 쉬운 인화성 액체인 자류 위험률 100여 종 191만 리터가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95대와 인력 238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인 콜롬비아 서부에서 현지 시간 10일 오전 7시쯤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11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피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은 111명이 숨졌고 건물 1,600채가 파손돼 그중 61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주도 페레이라를 비롯한 리사랄다 주에서만 4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규모 7.4의 강진에 이어 규모 5.0 등의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한 가운데 올해 안에 충청권과 영남권에 대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대규모 첨단 산업 시설 투자도 본격화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2차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우선 충청권은 6개 기업 246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남권에 대해선 8개 기업 107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안에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확보를 검토하면서 과거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다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 첫 지구 지정 당시보다 감북 일대 토지 가격이 오른 만큼 실제 공공택지 개발이 추진될 경우 토지 보상비와 사업성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대규모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 강동 송파구와 맞닿아 있어 입지가 우수한 하남시 감북 지구에 대한 공공주택 지구 지정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기된 투표율 5%